작년까지도 입었는데 디자인이 갑자기 이렇게 어정쩡하게 여겨질 때 분명 있으시죠. 근데 책을 읽는 순간 좀 안심이 됐습니다. 옷한테 그렇게 거부당한 사람이 세상에 나 하나가 아니라는 거. 슬픔도 외로움도 같이 겪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뭐 그럭저럭 좀 견딜만 하지 않나요? 자, 오늘도 그러면 나란히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0: 네, 목요일 오늘 아침 첫 곡 콜드플레이의 Fix You로 시작을 했습니다. 옷을 고쳐 입으라는 선곡인가요? 아니면 몸을 고치라는 선곡인가요? 잔잔하니 좋네요, 황대희님. 네, 아니 뭐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마스타미리 작가를 너무 좋아하시는 5690님 너무 반겨주셨네요. 저도요 옷장 열고 한참을 레이저를 쏘게 되더라고요. 아, 이제 그 아이들을 놓아줘야 하나? 예, 저도 안 입으면서 몇 년째 못 버리고 있는 옷이 꽤 있습니다. 무슨 심리일까?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예,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있네요. 진짜 버려야지. 아, 진짜 어떤 옷은 아슬아슬하게, 아, 예, 옷이 나를 거부하는, 그렇더라고요. 어제 외출하려고 옷 보다가 제가 딱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아휴, 저만 그런 게 아니니까 위로가 됩니다, 조은정님. 그러게요, 다들 그렇다고 하면 그냥 수긍하는 거니까. 네. 자, 오늘 아침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롯데렌탈, 삼일제약, 아이파크 현대 산업개발 주식회사,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KB국민은행,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베스트슬립, IS동서, 오뚜기 카레, 포스코 ENC와 꾸며드릴게요.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삼일제약.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8: 사업성도 함께해요.
6: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IS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동서
1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3: 백조 싱크.
14: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5: 든든한 내일로요.
14: 네?
1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4: 제대로 가시네요.
1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네, 트래비스의 Writing to Reach You였어요. 이거를 말로는 참 설명하기 어렵죠. British Rock. 아, 딱 들으면 이런 건데. 비오는 런던 브릿지에서 듣고 싶다고 3511님. 아, 감성이 아주 제대로 폭발하셨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버스를 놓쳐서 지각인데 트래비스 노래와 함께 하니까 갑자기 아침이 아름다워지는 마법. 아, 감성이 다들 어마어마하세요. 4705님. 더 자고 싶었는데 안 자길 잘했습니다. 트래비스가 큰일 했습니다, 오늘. 네, 4805님. 자, 오늘은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와 함께 라떼 차트쇼를 꾸며드리는 날이죠. 근데 어제 저도 몰랐는데 별밤에 고정으로 출연하시는데 어제 자리를 비우셨나 봐요. 오늘 어떤 일인지 한번 모셔서 여쭤보고. 오늘은 우리 오늘 아침에는 나오시거든요, 당연히. 네. 자, 지금부터 11시까지 샵 8000번, 여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편하게 문자 게시판 이용 부탁드리고, 또 바쁘거나 하시는 분들 형편 되실 때 그냥 잠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Our City의 노래예요. Fireflies.

Because

The Killers의 Human. 아,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요. 최지웅님이 락 페스티벌 헤드라이너 특집 같아요. 아침부터 에너지가 음악이 주는 힘이 이런 건가 봐요라고. 야, 다들 그쵸. 음악이죠. 5897님 아니 와, 끼어들기를 못해서 30분 걸리는 걸 1시간 걸려왔다고. 어떻게 못 끼어들어요? 아예 어디, 그러니까 뭐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아예 실패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너무 긍정적인 게 라디오 덕분에 오래 들을 수 있어서 좋았대요. 아, 저희가 커피 한 잔 보내드리도록. 아침부터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클래식 화이 그리고 이승열이 피처링한 Be My Love 함께 들어요.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은 결과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지 무엇이 가능한지 끝까지 설명해드립니다. 모든 민원은 공정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그 과정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부당한 압력에는 강원 안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청렴으로 설계하고 신뢰로 완성하는 강원.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그 네이처 인덱스라고요. 과학 연구 역량을 평가하는 세계적인 지표가 있죠. 여기에서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7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결과인데 중국과 미국이 각각 1, 2위, 일본이 5위,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7위를 차지했고요. 연구 성과는 작년에 비해 10% 가까이 성장을 했고 특히 응용과학 분야는 세계 3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자연과학 분야는 8위에 그쳐서 앞으로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 많은 학생들이 과학자를 꿈꾸는 그런 세상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뭐 집이나 사무실이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멀티탭, 이거 한번 사면 보통 뭐 예, 이사 가기 전까지는 바꿀 일이 거의 없죠. 근데 전문가들이 이게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3년에서 5년 주기로 멀티탭을 바꾸는 걸 추천한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본체 플라스틱 수지가 약해지면서 내부 전선이 손상되거나 접점이 느슨해질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면 특정 부위에 열이 집중되면서 화재 위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평소 멀티탭 콘센트의 그 틈 사이에 먼지 많이 끼잖아요. 얘가 습기가 더해질 때 미세 전류가 흘러서 불꽃이 튀거나 불이 붙을 수 있다고 하니까 예, 청소도 신경 써야겠고요. 웬만해선 안전 인증이 된 제품을 구입하시고 평소에도 가끔 멀티탭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스포츠 인물 100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명단에는 이상혁 선수와 함께 프로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그리고 오타니 쇼헤이까지 정말 기라성 같은 스포츠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타임즈는 이상혁 선수를 역대 최고의 e스포츠 선수라고 소개하면서 이번 선정이 개인의 성과를 넘어서 e스포츠 산업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살아있는 전설이 된 이상혁 선수 정말 자랑스럽네요. 자,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릴게요. 이 페이커는 e스포츠 선수로는 최초로 최고 등급의 체육훈장인 청룡장을 받은 바가 있어요. 청룡장을 받은 인물로는 손기정, 박세리, 김연아 선수 등이 있고, 외국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이분도 받았습니다. 2002년 대한민국을 감동의 도가니로 만든 네덜란드 출신 축구감독 누구일까요? 이거 너무 거저 드리는데. 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보내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요거트 세트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 노래 듣는 동안 맞춰주세요. 아소토 유니언입니다. Think about you.

아소토 유니온의 Think About You. 네, 오늘 힌트송이었습니다. 자, 저칼로리 퀴즈. 2002년 대한민국을 감동의 동안으로 만든 네덜란드 출신의 축구감독 히딩크. 자, 박지성 선수가 골 놓고 달려와서 아들처럼 반기던 모습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 날 것 같아요. 7140님.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죠. 자, 7140님께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고요. 월드컵 때 아들 임신했어요. 축구로 열심히 태교했는데 아들이 벌써 24이 됐네요. 오, 맞네. 2002년이니까. 그 아들이 축구를 좋아해서 스포츠 재활 트레이너 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야, 태교 제대로 그냥 네, 이어지고 있군요. 1783님. 당시 인기가 어마어마해서 희동구라는 한국 이름도 있었죠. 명예 한국인이죠. 뭐 오래됐지만 왜 이렇게 기억이 선명하지? 고수경님. 아, 어떻게 있겠어요. 네, 4강 신화를. 자, 1783-3054-7852 고수경 이효식님께 소소하지만 요거트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오늘 문자 받으신 분, 문자 주신 분들, 내일 첫 곡, 네, 초성 힌트 받으셨을 텐데, 이따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빛과 소금, 샴푸의 요정.

0: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이의 꿈? 사실은 원년 봄, 여름, 가을, 겨울 멤버들이셨죠. 장기호, 박성식, 한경훈 씨도 있었는데 예, 빛과 소금, 샴푸의 요정에 이어서 어떤 이의 꿈 이어들었고요.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자 참여하신 분들 내일 첫 곡 초성 퀴즈 힌트 받으셨죠? 예, 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감이 안 오실 때는 집단지성, 네, 단체 대화방에 한번 이게 뭘 것 같아? 라고 한번 슬쩍 올려보시죠. 자, 정답 문자는 내일 첫 곡 들려드리기 전까지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10분 추첨해서 올리브오일 보내드리고요. 한 분께는 초성 퀴즈 맞춘 선물, 이번에는 이응 선물 세트 3종인데요. 아로마 오일, 치약 세트, 스킨케어 세트, 네, 이렇게 묶음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9: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0: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9: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 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도서관에 와봤어요. 도서관 문 여는 시간에 맞춰 왔는데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제법 많네요. 오전에 바짝 공부하려고 왔더니 집중을 못하고 이렇게 오하윤의 문자를 보냅니다 라고 0516님. 오늘 날씨가 오늘 덥대요. 30도까지 올라가고, 근데 오는데 이렇게 시야가, 이거 뭐 미세먼지인가 뭐 아무튼 예, 조금 많이 탁하긴 한데 어쨌든 날은 좋으니까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자, 2부 끝곡 전해드리고 잠시 후에 우리 데이브레이크 이완석 씨와 함께 라떼를 들었다 놨다 준비하겠습니다. 7103님 신청곡 에픽하이와 용진 캐스커의 용진이 함께한 러브 러브 러브 듣고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4: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5: 어? 여긴 어디지?
3: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4: 다녀오겠습니다!
5: 어? 토끼다!
4: 길을 잃었어!
5: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3: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6: 집에 데려다 줄게.
5: 누구세요?
3: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5: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3: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7: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0: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은 아까 트래비스 얘기하다가 이 팀의 음악은 영국 브릿팝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듣다 보면 또 영국 뮤지션들 아니면 이런 사운드가 안 나오지 않을까 싶은 뉴웨이브 밴드인데요. 더 픽스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79년도부터 활동을 했고요. 그 꽃미남 밴드들 뭐 카자구구나 두란두란이나 이런 팀들이 북미에서 엄청 성공을 할 때 이분들도 오늘 들려드릴 One Thing Leads to Another라든지 Saved by Zero, Are We Ourselves 같은

곡들을 빌보드 핫100 차트에 올리면서 뭔가 뭐 사실 두란두란도 버밍엄 출신이고 근데 이 형들은 런던에서 결성된 그래서 괜히 그냥 느낌적으로다가 뭔가 좀 더 신사까지는 아니지만 런던의 그런 약간 묘한 느낌 같은 게 뉴웨이브 밴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타인가 신디사이저인가 싶은 그런 여기에 제이미 웨스트 오람이라고 하는 기타리스트의 사운드가 아무튼 이 팀의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름 당시에 국내에도 많이 신청이 됐던 곡이에요. 영국 밴드 The Fix입니다. One thing leads to another.

처음 듣는 노래인데 신나요. 7728님, 7864님도 오늘 아침 클럽 개장한가 했나요? 라고. 클럽에서 나올 노래는 아니지만 아, 참 옛날 생각납니다. 이 곡 국내에서도 꽤 히트했었고요. 이게 빌보드 꽤 높게 올라갔었거든요. The Fix의 One Thing Leads to Another 였습니다. 밀린 일 라디오 들으면서 팍팍 진행 중이에요. 김민선님. 네,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 아침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함께 라떼를 들었다 놨다 준비하고 있을게요.

0: 있어요. 주식회사 그레이논, 키움증권,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멕시칸, 브람스안마의자, 주식회사 해리즈하보에,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와 함께할게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투자 전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솔직히 맞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자, 라떼라면은 이 정도 유행어는 한 번씩 다 따라해봤다 베스트 3입니다. 첫 번째가 이거 잘해야 되는데 경석가. 기억나요?
1: 아, 유행어였어요?
0: 경석가.
1: 아, 맨날 상디가 저한테 원석가 이렇게 부르는데 네. 여기서 출발한 거군요.
0: 그런가?
1: 원석가.
0: 이거 생각 안 나요?
1: 저 잘 모르겠어요.
0: 아, 조혜련 씨가
1: 네.
0: 그 울 엄마라는 코너에서
1: 네.
0: 서경석 씨를 경석가 이렇게 불렀어요. 어, 나 너도 잘하지? 너도 되는데?
1: 어, 저 맨날 아니면... 저 저렇게 부르시는데. 어. 네.
0: 두 번째입니다.
1: 네.
0: 아, 이것도 어려워. 밤새지 마라 말이야. 이거 안 비슷 안 비슷해.
1: 이거 저 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0: 이 시절에 뭐 어디 외국 살았어요?
1: 진짜 그런가?
0: 당신 간첩이야? 아, 김국진 씨잖아요. 밤새지 마라 말이야.
1: 아, 그래요?
0: 몰라요?
1: 네. 어, 너 왜 모르지?
0: 어, 이거 진짜 아 연대생은 다르구나.
1: 아니 이 언제죠? 언제 시대지?
0: 아, 이거 누가 멤버스들이야?
1: 요거 납니다. 요거 납니다.
0: 아, 그거 알아요?
1: 예. 예. 넘버스 참 좋아했거든요.
0: 아.
1: 아. 제떨이라는 캐릭터도 나오고 말이죠.
0: 맞아요. 아니, 예. 오늘은 뭐 말이 길어져가지고 그냥 바로 코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 네.
0: 자, 목요일의 남자,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 어서 네.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어제
1: 네.
0: 별밤을 비우셔가지고.
1: 맞아요. 아,
0: 많은 팬분들이 무슨 일이냐고.
1: 어.
0: 보니까 새벽까지 지방 스케줄이 있으셔가지고
1: 네.
0: 새벽에 올라오셨다면서요.
1: 맞아요. 울산 다녀왔어요.
0: 아, 미안해요.
1: 왜요?
0: 아침 일찍부터 불러내가지고.
1: 에이,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울산을 다녀온 제가 잘못이죠.
0: 아니, 뭘 잘못이죠. 뭔 소리야 지금. 가수가 본업하고 왔는데.
1: 아, 감사합니다.
0: 아, 그나저나 와 누가 넘버3야는 알시면서
1: 네.
0: 경석가 하고 그거를 모르시면
1: 제가 그 당시 약간 그 개그 프로라고 하나요? 그런 걸 잘 안 봤나 봐요.
0: 그러니까
1: 영화는 그래도 본 것 같은데
0: 이게
1: 다 그 비슷한 시대인 거겠죠?
0: 그 오늘 갈 아닌데 더 이전인데
1: 더 이전
0: 아닌가? 이때쯤이다. 맞다.
1: 이때쯤이에요?
0: 넘버3가 97년이니까
1: 어, 그럼 다 비슷한 시기였나 보네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아, 아, 김성경님께서 이 코너 들으면서 처음으로 원성님께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실 수.

0: 아니 제가 모든 걸 다 알 수만 없지 않아 않습니까 아. 김성경 씨?
1: 그러면 97년이면 원석 씨가 몇 학년 때인 거죠?
0: 제가요?
1: 대학 때 그 대학생이잖아.
0: 그죠. 제가 이때 솔로로 데뷔할 때요.
1: 아 그래서 TV를 좀 못 봤구나.
0: 맞네. 제가 한창 바쁠 때네요, 김성경 씨.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공부해 오겠습니다.
1: 아 신경욱님.

0: 전역해서
1: 네.
0: 아마 앨범 레나 시미엔토라고 뭐 그런 것도 하고 해철 씨하고 뉴댄스 네. 하고
1: 아 그때 97년도군요.
0: 네.
1: 진짜 멋있었는데 그때 뉴댄스.
0: 아 지금으로선 상상을 못할 프로젝트죠.
1: 네. 왜요?
0: 아니 그거는 일단 지금 같이 그러니까 우리나 대한민국에
1: 네.
0: 이 자본주의가 아주 뼛속 깊이 내려앉기 이전이라 젊은이들이 그렇게 치기 어린
1: 네.
0: 무모한 시도를 할 수 있었고요.
1: 아~ 네,
0: 지금은 이렇게 돈 안 되는 프로젝트를 아무 기획사에서도 안 하려고 합니다.
1: 노 댄스냐 예스 댄스로 한 번 더.
0: 아시죠. 자, 96, 네. 97년에 6월 둘째 주니까 딱 29년 전이.
1: 그렇군요. 아.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그 당시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지금 대본을 보니까.
0: 네.
1: 보통 한 몇 줄 있고 많은데
0: 네.
1: 거의 한 페이지에 육박하네요. 97년도에 있었던 일들이.
0: 뭐가 이렇게 많았지?
1: 일단 뭐 PCS 이동 전화의 시대가 개막이 되었다.
0: 아.
1: 그리고 영화가 좀 뭐 제우원소, 뭐 타이타닉, 고스트맘마, 넘버3, 접속, 편지.
0: 타이타닉이 있더라고요?
1: 그렇게 써 있는데요? 아닌가?
0: 조금 뒤가 아닐까 싶긴 한데.
1: 아, 97년 말 98년 초까지 했었대요.
0: 어머 이러니까 역시 29 그러니까 한 30년 전 기억은
1: 네.
0: 확실히 왜곡되네.
1: 아, 근데 정확하신 거 아닙니까? 98년 뭐. 초로 넘어가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정확히 짚어주신 거 아닙니까? 상디가 98년은 아니다.
0: 97년은 아니. 네.
1: 97년은 아니다.
0: 아무튼 97년 말에 개봉했나 보다. 야 이랬구나.
1: 그리고 드라마도 굉장히 아 별은 내 가슴에가 이때네요.
0: 아 그렇구나.
1: 네.
0: 안재호.
1: 너의 사랑만이 이 노래.
0: 근데 여기 차인표 씨가 나와요?
1: 네.
0: 나 안재욱 최진실은 기억나는데 차인표 씨가 나왔던 거는 잘 모르겠는데.
1: 그때 그 차인표 씨가 색소폰 불고 그때 이거 아, 그, 아닌가요?
0: 그건 별. 아 맞네.
1: 아 그건 사랑을 그대 품안에 죄송합니다.
0: 맞아 그래. 그럼 사랑을 그대 품안에.
1: 아 죄송합니다.
0: 야 품하고 가슴은 다른 엄연히 다르지.
1: 제가 오늘 많은 실망감을 드리네요. 죄송합니다.
0: 아니요. 아니요. 아 별은 내 가슴에.
1: 네. 네.
0: 여기 그 안재욱 씨 앞에 앞머리 깻잎머리처럼 이렇게 쫙.
1: 네. 맞아요 맞아요.
0: 대단했죠 진짜.
1: 용의 눈물. 아 용의 눈물이 또 이때입니다.
0: 아 용의 네. 눈물 대단했죠. 자 아무튼 이런 이 때도 뭐 97년이면 또 이제 IMF가 한참 고개를 들던 무렵 아닐까요?
1: 그렇죠. 이제 아마 97년 연말쯤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0: 맞아요.
1: 예.
0: 맞아요. 12월 말이라고 합니다.
1: 맞췄어.
0: 어.
1: 다행이다. 하나 맞췄어.
0: 4월부터는 갑자기 대한민국 이제 선진국입니다. 막 이러다가.
1: 네.
0: 에휴,
1: 그때 그래서 가요계에 엄청난 호황이라 그래가지고 앨범을 내면은 무조건 다 잘 된다.
0: 네.
1: 웬만하면 몇만 장은 나간다라고 했던 시기였다가.
0: 그렇죠.
1: 연말부터 사실. 이제 야 이제 앨범 내기 힘들다.
0: 아,
1: 그랬던
0: 진짜.
1: 시기였던 기억 갑자기 이렇게 몇 달 만에 이렇게 바뀌나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0: 좀 갑작스러웠죠.
1: 네.
0: 네. 아무튼 자 그 시절을 지나오신 아침 가족들이던 아니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가요계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마지막 아니 지금도 또 새로운 르네상스긴 하지만 지금은 K-POP이고
1: 네.
0: 이 당시에는 이제 가요계가
1: 그렇죠.
0: 네, 국내 안에서 내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활발하던 맞아요. 그 꽃피던 시절
1: 200만 장씩 팔고 그랬었으니까
0: 김건모 신승훈 이런 분들
1: 네.
0: 자, 그 시절 10위입니다.
1: 10위
0: 아 잊을 수 없는 이게 97년이구나.
1: 네. 아. 김정서의 아름다운 구속 10위 곡입니다.
0: 네.
1: 아, 이 노래는 김종서 씨가 직접 작곡 편곡을 했고요.
0: 네.
1: 한경애 씨가 작사를 하셨네요.
0: 어.
1: 아, 근데 이 노래는 딱 전주 이 기타 리프 나오면은

0: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렇게. 뭐 지금도 김종서 씨 히트곡 중에서 네. 탑5 안에 드는 노래가 아닐까.
0: 아 그쵸.
1: 그게 뭐
0: 진짜 히트곡 많으신데 네. 이 노래는 정말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1: 그쵸.
0: 솔직히 당시의 기억으로는 그 김종서 씨 뭐 그냥 메가 히트곡만큼 막 나오자마자 빵 터지고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아름다운 구속이.
1: 그치.
0: 약간 후속곡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1: 근데 타이틀곡이 추락천사인데 네. 그거보다 이게 더 유명한 것 같아요.
0: 후속곡이 영원. 영원이라는 노래가 또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발라드로.
1: 아 기억나요.
0: 그래서 그 다음에 아름다운 구속으로 해서 아 앨범이 참 탄탄한 앨범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추락천사 영원보다 아름다운 구석이 더 오랫동안 그쵸. 스테디하게 사랑을 받고 있네요.
1: 나 이거 LA에서 녹음한 줄도 몰랐네요.
0: 아 그래요? 그때 돈 많이 쓰셨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LA에 가서 앨범을 만들 수가 있지?
1: 아니 당시에 뭐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도 LA에서 녹음하시고
0: 맞아요.
1: 그때 이제 그 조용필 선배가 네. LA 라이언 쉐어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그 11집
0: 꿈.
1: 아. 그거 때문에 네. 많은 후배들이 LA 가자. 어이씨, 나도. 그래서 막 그 엄청 유명한 세션들 사용하시고. 그때 우리 선진국 들려든 순간이니까.
0: 그쵸. 근데 일본에도 약간 그런 시기 있었잖아요. 버블 경제 시대. 그 시티팝이 한창 유행할 때.
1: 맞아요.
0: 그때 이제 우리나라 90년대 그랬군요.
1: 자. 11위를 차지한 김종서 씨의 아름다운 구속.
0: 네.
1: 얘기하다 보니까 노래를 완전 못 듣고.
0: 네.
1: 9위로 가볼까요?
0: 네. 케이트 김성면의 재회입니다.
1: 아, 생각나요?
0: 솔직히 이렇게 전주가 길 줄은 몰랐어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아 숨 막혀. 전주가 들었고 왔는데 전주가 너무 길더라고요.
1: 아 정말.
0: 예.
1: 일단 좀 들어볼까요? 약간 네. 기억을 좀 짚어봐야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0: 네.

0: 좀 노래 자체는 확실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이 뭐 김성면 씨 뭐 워낙 피노키오로 등장하셔서 네. 당시 이제 K2라는 밴드를 이태섭이라는 분하고 같이 결성을 해서 네. 예. 그래서 아무튼 K2 이후부터 K2 김성면으로 활동을 하셨던 건 기억이 납니다.
1: 맞습니다. 이태섭 씨가 그 이후에 꽤 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낸 작곡가가 되지 않았나요?
0: 어? 그래요?
1: 그러니까 이런 류의 락발라드는 대부분 다 이태섭 씨 곡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한번 나중에 그렇구나. 쉬는 시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0: 아 네네네.
1: 한동안 정말 이태섭만 들렸던 기억이 나요.
0: 그러니까 아주 뭐 락발라드의 거의 뭐 아주 매뉴얼 같은
1: 그쵸?
0: 그런 느낌의 곡입니다.
1: 저희 정말 좋아하는 또 해외 본조비라는 밴드 있는데 네. 거의 뭐 한국의 본조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0: 그렇죠.
1: 네. 네.
0: 아, 워낙 고등학교 때부터 이 김성면 씨는 고음이 유명했다는 얘기가
1: 맞아요.
0: 여의도 고등학교 출신이시거든요.
1: 아, 그 소문은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0: 아, 그렇죠. 아, 네. 자.

0: 뭐지에 따라 부르고 계신 한명민님. 또 이런 분이 계시고 친구들이랑 펌 잰다고 노래방에서 죽어라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라고. 이은옥님이.
1: 케이트 뭐 노래는 노래방에 또 챌린지 곡으로 또 그렇죠 많이 불려졌습니다.
0: 9위 지금 저희가 97년 6월 가요 종합 차트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 9위 곡으로 네.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1: 네.
0: 자 그러면 슬슬 8위 곡 가볼까요?
1: 네.
0: 이건 알지. 야 무슨 수사반장 시작할 것 같아.
1: 아우. 엄정화입니다. 대반의 장미 8위 곡입니다.
0: 이거 뮤직비디오 생각나요?
1: 뮤직비디오요?
0: 네.
1: 뭐였죠?
0: 엄정화 씨가 네. 어제 빌딩 옥상에서 추락해.
1: 기억나요. 기억나요. 갑자기.
0: 그죠.
1: 네. 네. 충격적이었어.
0: 나름 센데. 이거 정말 주영훈 엄정화 콤비의 이 굳건함이 네. 다시 한번 여실히 증명된.
1: 맞아요. 정말. 그 이후로 정말 많은 히트곡도 만들어내셨죠.
0: 그렇죠.
1: 멋있는 노래입니다. 지금.
0: 이게 첫 작품이래요. 주영훈 엄정화 콤비의.
1: 아 그래요?
0: 아 제대로 터졌네.
1: 중간에 무슨 샘플이 전주 간주에 나온다고 하던데.
0: 그게 깍 소리 아니에요?
1: 깍도 있고 뭐 깍두박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0: 그거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샘플 CD가 한 장에 한 8-9만 원 했었어요.
1: 네네.
0: 그건 이제 그 CD를 산 사람들은 그 CD 안에 있는 모든 샘플들을 사용해서 음악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소리 누가 쓰나 했는데
1: 이제 나온 거예요.
0: 씨가
1: 나온다? 야, 네. 이거. 이거.
0: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미리 이제 그런 샘플들을 PD들이 프로듀서들이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또 아무튼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노래 좀 들을까요?
1: 네 좋습니다. 네.

0: 자, 모든 뭐 편곡, 작사, 작곡 다 주영훈입니다.
1: 네.
0: 이때부터 이제 엄정화 씨와 주영훈 씨가 이제 페스티벌로 이어지는 뭐 그게 또 많죠, 뭐. 네.
1: 맞아요. 주영훈 씨는 요즘도 무슨 방송에 계속 나오셔가지고
0: 꾸준히 방송 뭐 이때부터도 방송에 자주 출연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1: 맞아요.
0: 자, 배반의 장미가 8위를 차지했고요.
1: 네.
0: 자, 이어서 7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7위는 좀 경건한 마음으로 좀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옵니다.
0: 아, 이것도 이때구나.
1: 맞아요.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0: 이야, 요즘 들을까요?
1: 네.

0: 잘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7: 와우
6: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6: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플러스.
9: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가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동해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6월 12일 오후 5시 30분 동해 종합경기장에서 초청가수 유민, 에일리, 나태주, 김연자, 김용빈의 축하 공연과 함께 선보이는 개회식이 마련됩니다. 43개 종목에 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정과 감동의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화합과 단결로 하나 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0: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11: 저희가
12: 네.
11: 바람의 노래를 어떻게 딱 타이밍이
12: 네.
11: 후렴 딱 들어가는데 거기서 페이드아웃이 돼가지고
12: 절묘하게
11: 절묘하게 메롱 이런 느낌으로다가
12: 네.
11: 다시 후렴부터 조금 들려드릴게요.
12: 아 좋아요.
11: 이건
12: 좋아요.
11: 정말
12: 그 조영필 선배님께서 한동안 계속 공연 위주로 활동을 하시다가 그래서 앨범이 나와도 많은 분들이 앨범에 나온 줄 모르고 지나친 적도 좀 있었어요. 한동안.
11: 그래요?
12: 네. 그러다가 진짜 오랜만에 바람의 노래가 진짜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노래가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11: 아 그렇구나.
12: 네.
11: 97년이면 이 노래도 이 노래인데 Q도 이때 정도로 기억되는데.
12: 근데 그 앨범은 아닐 거예요.
11: 아 그건 네. 전이구나.
12: 그 전일 거예요.
11: 어.
12: 그래서 아마 그 디스코그래피를 좀 쭉 보시면 아 이런 앨범이 나왔었어 하는 게 한 몇 개 있어요.
11: 근데 워낙 뭐 방송 음악 프로 외에는 아예 안 나오셨던 분이니까
12: 음악 프로도 이제 안 나오셨었죠.
11: 안 나오셨죠. 그죠?
12: 예.
11: 어.
12: 그래서
11: 아무튼 뭐 가요 톱10 5연속 1위 하면 내려가야 되는 게 이분 때문에 만들어진 룰이니까.
12: 그쵸. 그리고 본인이 연말 시상식 난 괜찮아 라고
11: 또 안 받을게.
12: 예. 사양하신
11: 참 대단합니다.
12: 네.
11: 예. 아 Q가 10집이고 아닌데 Q가 10집 10집은 서울 아 Q가 그거다. 10집이 파트 1, 2가 있어요.
12: 어.
11: 아 이때 진짜 아 뭐 정필 선배 노래 뭐 거의 다 탔으니까.
12: 상디도 미국 가고 싶으셨군요.
11: 어? 아니
12: 이때부터
11: 아, 뭐
12: 정필 선배님 앨범을 들으면서.
11: 결국 뭐 같이
12: 가셨죠.
11: 네. 자 바람의 노래 7위를 차지했고
12: 네.
11: 지난 겨울

0: 조용필님 콘서트 다녀오신 장영민님 정말 감탄에 감탄을 하면서 봤다고.
1: 저도 다녀왔는데.
0: 그러니까
1: 전곡이 다 히트곡입니다.
0: 나만 못 갔네 진짜. 대장부엉이랑 같이 갔잖아.
1: 맞아요. 저희 스페이스 카우보이랑 같이 갔는데. 올해 혹시 또 하시게 되면은.
0: 그러니까
1: 시간 내서 꼭 같이 가요.
0: 아 노래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분이시죠.
1: 심지어 너무 잘하셔요.
0: 그러니까. 7남매 중 여섯째인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1: 오
0: 조용필 선배님이.
1: 그렇죠. 근데 워낙 다양한 장르가 있어가지고 공연 자체가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0: 그러니까
1: 다채로워요.
0: 멘트 없이 한 3시간 불러도 네. 히트곡 반도 안 하는 느낌이라고.
1: 그렇죠. 네. 저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멘트 잘 안 하셔.
0: 그냥 내한 공연 느낌으로다가 네. 땡큐.
1: 네. 심지어 노래가 안 끝났는데 퇴장하고 가시더라고요.
0: 아 진짜?
1: 네. 아 이거 스포가 될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관객들은 계속 대창을 하고 있고 조선민 퇴장을 하셔요 그냥.
0: 나도 후주 때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1: 아 그래요? 그거 멋있더라고요.
0: 다시 나오긴 해야 되니까.
1: 근데 안 나오세요. 그렇게 귀가하셨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0: 가왕이니까.
1: 예. 네.
0: 자 오늘 97년 6월 멜론 차트 파인더로 가요 통합 차트 기준입니다.
1: 네.
0: 자 바람의 노래가 이제 끝이 났고 6위 알아봅니다. 6위.
1: 네, 6위 곡은요.
0: 네. 이런 것도 다 샘플이지 뭐.
1: 그렇죠. 요즘엔 정말 샘플의 홍수인데 이때는 이 CD 하나 사면은 정말 사골이 나올 때까지
0: 그렇죠.
1: 솔리드입니다. 끼리끼리.
0: 오. 가만있어 봐. 이게 기억이 나는 듯한데 조금 더 들어보실까요?
1: 예.

0: 기억나세요?
1: 저는 기억이 좀 납니다.
0: 나 약간 이거 DJ DOC 노래 같기도 하고.
1: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솔리드 노래야?
0: 그러니까 약간 너, 좀
1: 이상한데? 라고 기억이 나요.
0: 이게 지금 작곡 작사자 정보가 전부 빈칸이에요.
1: 오.
0: 이게 진짜
1: 구정가용가?
0: 그러니까
1: 네.
0: 예. 아, 뭐 워낙에 솔리드 노래 뭐 아유 뭐 천생연분부터 뭐 이제 그만 화 풀어요. 뭐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1: 네.
0: 아무튼 이게 4집의 타이틀곡이었대는데요.
1: 네.
0: 김미라님 기억하시나봐요. 네. 많은 다양한 곡들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솔리드.
1: 네. 굉장히 그 속된 말로 약간 날라리 날티나는 느낌의 노래인데.
0: 그러니까.
1: 가사 내용은 굉장히 건강하네요.
0: 아 그래요?
1: 이 세상에 못난 사람이란 없는 거야라는 가사가 나오고.
0: 오.
1: 예. 다 존중받아 마땅하다. 끼리끼리 놀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0: 그렇구나.
1: 네. 건강합니다.
0: 진짜 되게 좀 분위기는 되게 좀 날티가 나는데.
1: 네.
0: 건전한.
1: 네.
0: 사람을 서로 존중하자는 메시지의 노래였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1: 쉐이키 쉐이키 너무 웃긴다.
0: 뭐? 쉐이키 쉐이키
1: 계속 노래가 컴온 쉐이키 쉐이키 이거 정말 클리셰 아닌가요?
0: 사랑받으니까.
1: 네.
0: 자 그러면 5위로 가봅니다.
1: 네. 자, 이 노래는 과연 누구의 노래일까요?
0: 아 나씨 이건데
1: 여러분 이 노래는 누구의 노래 같습니까? 영턱스 클럽입니다. 질투.

0: 아, 전주는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날 우연히부터 예. 알 것 같아요.
1: 뭔가 영터스 클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0: 쿨 느낌이. 네. 그러니까 서로 뭐 주거니 받거니 하던.
1: 근데 작사 작곡 편곡가가 이승호 윤일상 콤비입니다.
0: 아.
1: 쿨의 히트곡들을 탄생시켰던 그 콤비잖아요.
0: 그렇죠. 윤일상 씨가 아무튼 정도 그렇고.
1: 네.
0: 이 영턱스 클럽의 히트곡의 어떤 주역 역할을 했죠.
1: 맞습니다.
0: 네.
1: 아주 영턱스 클럽이지만 쿨의 느낌이 나고.
0: 그러네.
1: 그렇지만 묘하게 또 영턱스 클럽의 느낌도 나고. 자, 오랜만에 들어.
0: 하지만 뭐 워낙 멤버들의 개성이 다르니까.
1: 네.
0: 아무튼 이게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준호 씨가.
1: 네.
0: 비보이 비걸들을 모아서 96년에 데뷔를 한.
1: 네.
0: 그런 팀입니다. 정 타인 아시나요? 그리고 이 정이란 노래가 H.O.T 전사의 후예를 누르면서 1위를 차지했던 기염을 후했을
1: 그 당시에 이제 영특클럽이 정말 나오자마자
0: 네 맞아요
1: 히트를 빵 뭐 했었죠.
0: 자 송진아 한현남 최승민 임성은 임성은 씨 기억나는데 나머지 네. 멤버들은 이름이 좀 조금 이제 좀 네.
1: 근데 기억에 되게 그 머리를 또 이렇게 길어가지고
0: 아.
1: 이렇게 뺨을 많이 가리고
0: 맞아요
1: 모자도 많이 눌러 쓰시고 옷도 되게 펑퍼짐하게 입으셔가지고
0: 힙합이지
1: 네 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냥 이미지가
0: 네.
1: 정말 영턱스 클럽이구나
0: 네, 정말
1: 그런 느낌이었어요
0: 악동들의 느낌
1: 네
0: 그리고 일단 춤을 잘 추니까
1: 맞아요
0: 비보이 비걸이니까 이 노래 너무 좋아하신 노현님 그립다고 하셨고. 6월 97년 6월이 이런 느낌의 노래들이었습니다.
1: 네.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은 그 당시에 제가 좋아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말이죠.
0: 짝사랑?
1: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고 막 이랬던 친구가 있는데
0: 네.
1: 그 친구가 참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리어카에서 테이프를 많이 팔던 시절이었잖아요.
0: 맞죠, 길보드.
1: 길보드 차트. 꼭 빌보드 차트 중에서도 이런 나이트 클럽에서 나올 법한 노래들만 나오는 그런 모음집이 있었어요. 그런 걸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뜻하지 않게 많이 들었습니다.
0: 불안한데?
1: 굉장히 고백합니다. 그 정도까지만 네.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90년대에 이런 류의 쿨 비스무리한 이런 영탁스 클럽 이런 음악들을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많이 듣게 되었어요.
0: 네. 아니 뭐 그게 뭐 어때서 노래방에서도 뭐
1: 네.
0: 자 네. 4위는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1: 아
0: 이거 저번 주에도 나오지 않았나 포지션
1: 아마 이 노래는 아니었을 거예요.
0: 그러니까 안재욱 씨가 나왔어요.
1: 네 맞습니다. 안재욱
0: 아니 저기 정재욱 씨.
1: 정재욱 씨 포지션입니다. Remember 노래가 3위 곡을 차지했습니다.
0: 여기 맞죠? 재욱 씨가 있었던 팀.
1: 맞아요.
0: 예. 좀 들어볼까요?
1: 네, 네. 들어보시죠.
0: Remember.

0: 따라 부르고 계시대요.
1: 그죠? 네, 기억나시죠?
0: 리멤버. 지난주에는 똑같이 포지션인데 마지막 약속이라는 노래가.
1: 아, 그랬군요.
0: 야, 박준성님 기억력 뭐지?
1: 오, 좋다.
0: 대단하십니다.
1: 사랑해요, 박준성님.
0: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요. 오늘 곡들 너무 추억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이면 한참 감성이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막 시작되는 때잖아요.
1: 그쵸. 네. 그때가 가장 기억력이 또 좋을 때고.
0: 그치. 뭐였지? 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가 핑크 플로이드 The Wall이라는 앨범을 One of the brick in the wall. We don't need no education.
1: 아, 그걸 초등학교 5학년 들으셨다고요? 네. 우와.
0: 그게 핑크 플로이드 노래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또 빌보드에서 막 네. 엄청 사랑받고 기타 톤 죽인다 막 이러면서.
1: 초등학교 5학년이요? 와, 진짜 출발이 달랐다 우리 상디는.
0: 아니 그와 동시에 YMCA 뭐 In the Navy 이런 거.
1: 그 노래도 듣고. 너무 좋잖아요.
0: 엄청 좋죠.
1: 네. 아. 팝송을 주로 많이 들으셨군요.
0: 뭐 거기 조용필 플러스. 아. 윤수일 플러스.
1: 윤수일 아 선배 노래.
0: 다이리 다이리. 뭐 안 가리고 들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포지션이 리멤버라는 곡이 4위를 차지했고요.
1: 네.
0: 3위. 네. 야, 드디어 이 별은 내 가슴에의 인기가 여기서 입증이 됩니다.
1: 그렇습니다. 오.
0: 아니 어떻게 50%가 나올 수 있지? 97년도 드라마 시청률이 50%가 나와. MBC 완전 대박 났네.
1: 그때는 뭐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0: 네.
1: 안재욱의 Forever.
0: 드라마 속 가상 가수 강민.
1: 네. 네.
0: 이때부터 아마 안재욱 씨가 중국에서도 엄청 사랑받았을 거예요.
1: 엄청 사랑받았어요.
0: 맞아요.
1: 제가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안재욱 씨가 이제 가수로 나오잖아요.
0: 네.
1: 그때 그 뒤에서 연주를 하고 같이 출연했던 밴드가 있어요.
0: 그치 밴드 있어야지.
1: 백밴드가 있었어요. 네. 칼리퀸이라고. 제 정말 친한 선배님들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덩달아 같이 인기가 동반으로 상승했던 기억이 납니다.
0: 이야. 그럼 공연할 때 막 같이 하고 그러나?
1: 아 공연은 그러니까 공연을 같이 하진 않았죠.
0: 근데 TV에
1: 나오고 네 거기 그 결정적인 노래하는 장면에서 연주하고 있는 분들이 제 동아리 선배님들이세요.
0: 소나기 선배님들이었어.
1: 할리퀸이라고.
0: 아 진짜. 네. 아 많이들 그리워하시는데 우리 후렴 좀 듣죠.
1: 네.

0: 안재욱 씨 Forever. 네. 근데 앞에 표지션도 임재욱 씨 내가 정재욱이라 그랬는데.
1: 네.
0: Remember Forever. 뭔가 이거 운명적이다.
1: 그쵸. 네. 정재욱 씨도 한 몇 년 있으면 나올 텐데 그죠?
0: 아 그러니까. 야 이때 진짜 실제로 데뷔를 안재욱 씨가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연말에 신인 가수상과 10대 가수상을 수상을 했죠.
1: 충분히 그럴 만하죠.
0: 왜냐면 50%.
1: 네.
0: 예. 야 대단했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한 곡 2위 곡 소.

0: 보내드리고 네. 빨리 가야 돼. 또 분위기가 확 바뀌네요.
1: 맞습니다.
0: 네. 유피입니다. 이거 게임 이름 아니에요?
1: 뭔데요?
0: 뿌요뿌요?
1: 안 그래요?
0: 네. 뿌셔뿌셔 아니고 뿌요뿌요라고 게임 있지 않아요?
1: 그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 게임도 있대요.
0: 어 있어요. 뿌요뿌요. 네. 요즘 엄청 유명해.
1: 오.
0: 야 유피. 유피가 뭔 뜻이냐면
1: 네.
0: 업이 아니고
1: 네.
0: 울트라 피플의 약칭이야.
1: 거짓말.
0: 맞아.
1: 거짓말이시죠.
0: 아니 여기 써 있어.
1: 그렇게 그냥 어. 별거 아닌.
0: 울트라맨. 울트라 피플.
1: 울트라 피플.
0: 어.
1: 그냥 유피 굳이 의미를 담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0: 그러니까.
1: 어, 울트라 유피. 피플.
0: 예. 아니 바다란 노래 엄청 히트했던 것 같아요.
1: 나의 바다야. 나의 강물아.
0: 그 네. 맞죠?
1: 네. 네. 제 잘 알죠.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 어. 여친 때문에.
1: 네.
0: 뿌요뿌요도 히트곡이죠. 이게 2위까지나 차지를 했으니까.
1: 네.
0: 야.
1: 그래서 이때쯤부터 이런 이제 밝고 경쾌한데 멜로디가 약간 동요에 가까운 굉장히 쉬운 그런 노래들이 많이 막 나오기 시작했던 시기예요.
0: 네, 하지만 여기 이 곡은 아무튼 장용진이라고 조금 저한테 낯선 분인데
1: 네.
0: 왜 높은 성적을 기록하셨습니까?
1: 이분이 거의 유피를 유피의 히트곡들 다 이런
0: 아...
1: 유의 히트곡들을 다 장용진 그 당시에 장용진
0: 아 그랬구나
1: 네 그랬었습니다
0: 아 뿌요뿌요가 색깔 맞추기 퍼즐 게임이라는 윤정호님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1: 어...
0: 그러니까 유명한 게임이었어요 자 그러면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조금만 들려드리다가 1위 곡 광고 듣고 알려드립니다
1: 네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등을 책임지는 1등.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2: 자, 오늘 이원석 씨와 함께 97년 6월 둘째 주, 네. 29년 전 딱 요맘때에 한국 가요계 차트 탑 10을 알아보고 있고요. 대망의 1위 곡.
3: 네. 많은 분들이 쿨일 것 같다. 뭐 H.O.T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데 말이죠.
2: 네.
3: 다 빗나가셨습니다.
2: 야, 이거는 나름 제가 좀 쇼크였어요. 이런 디스코가 가능하구나.
3: 그쵸.
2: 그리고 여기에 그 Earth, Wind & Fire라든지.
3: 네.
2: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브라스 편곡을 잘하는 제리 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3: 네.
2: 나중에 카니발, 이적 김동률의 카니발 앨범에도 그분이 편곡을 하셨고.
3: 오.
2: 그러니까 뭔가 좀 브라스 라인이 멋있다 그러면
3: 네.
2: 제리 헤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거든요.
3: 네.
2: 근데 박진영 씨가
3: 네.
2: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곡을 미국에서 녹음을 해왔는데
3: 예.
2: 크레딧을 보니까 야, 너 제리 헤이를 어떻게 섭외했어? 그랬더니
3: 예.
2: 그, 형 누구예요?
3: 저런.
2: 네, 아무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3: 될놈 되리라는
2: 네, 제대로 된 화끈한 디스코 넘버가
3: 예.
2: 탄생을 합니다. 이거지. 아 진짜 잘 빠졌죠 노래가.
3: 아 이게 전 샘플인 줄 알았는데 가서 녹음을 해오신 거군요.
2: 그럼요.
3: 오 훌륭하다.
2: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곡도 너무 세련됐고.
3: 네. 아무튼. 박진영의 그녀는 예뻤다가 6월 둘째 주 가요 종합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2: 야 이게 썸머 징글벨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앨범 요 타이틀이.
3: 아. 네. 썸머 징글벨 그녀는 예뻤다 난 이렇게 세 곡이 정규 3집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네요.
2: 그렇죠.
3: 네.
2: 자 아무튼 1위 곡 소개해드리면서 유독 미국에서 녹음을 많이 했던 해였습니다. 우리나라 선진국 접어들 때 맞네요.
3: 아 나도 미국 가서 녹음했으면 잘 됐으려나.
2: 이번석의 1집 앨범이 아쉽게 아쉽게 아 성적을
4: 미국 갈걸.
2: 자 저도 못 갔습니다 이때. 자 이 곡 소개해드리면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원석 씨 너무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5050 예원입니다. 5050의 신곡 Like a Bubble은 그전에 해오던 이지 리스닝과는 다른 힙합 스타일의 곡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감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죠. 보컬과 퍼포먼스 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익숙한 일상이 무채색처럼 느껴질 때 저희가 음악을 통해서 들려드리는 다양한 형태의 사랑과 감정을 통해 조금은 낯설고 설레는 변화를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움트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1: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2: 콘서트 늦겠다. 뚫자.
3: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4: 어? 내 가방.
3: 두고 왔어?
4: 아,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4: 야, 왜 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4: 아, 오늘 재밌었다.
2: 와, 이거 봤어?
4: 야, 뭐해, 빨리 와.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4: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미국 월드컵이 열렸던 1994년 이탈리아와 브라질의 결승이 펼쳐졌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의 로베르토 바조 선수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승부차기를 실축했고 우승컵은 브라질의 부모를 향했는데요. 훗날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승부차기를 실축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찰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실패도 뭔가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실축도 나름의 용기의 훈장이라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 인생의 중요한 킥이 앞에 놓여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차십시오. 그 응원은 여기에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이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안녕하세요. 6월 11일 목요일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BTS 정국의 드리머스라는 노래 듣고 왔는데요. 이 노래가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BTS 정국 씨가 개막식 무대를 장식한 노래라고 하네요. 오프닝에서 1994년 미국 월드컵 이야기 해봤잖아요. 당시 승부차기를 실축해서 우승을 못했던 그 로베르토 바조 선수가 이 승부차기도 실축하는 사람만이 그것에 차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명언에 남겼다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이 저한테도 기억에 남는 이 축구 명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축구 광팬인데 지난 아시안컵 8강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황희찬 선수가 승민이 형 내가 차겠다 이렇게 해놓고 본인이 그 페널티킥을 찼던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살떨리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다행히 페널티킥을 성공했고 그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에 부담이 있었다면 차지 않았을 거라면서 지금까지 그 페널티킥을 차지 위한 많은 노력과 준비의 시간이 있었기에 자신 있게 찰 수 있었다고 이렇게 키커로 나섰던 이유를 밝혔던 장면이 저는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내일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표팀은 내일 이 시간에 체코전이랑 첫 경기를 치른다고 하는데요. 우리 대표팀의 승승장구를 응원해보면서 오늘 오프닝 곡을 골라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많이 보내주세요. 샵 1133, 샵 1133번 열려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선곡표는 여러분의 선곡과 함께해보려고 오늘 많이 비워놨으니까요. 문자와 또 해주고 싶은 말씀들 많이 함께해주세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너튜브 검색창에다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바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보는 채널로도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0: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0: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1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13: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460님, 내일 드디어 우리가 체코랑 붙는 날입니다 하시면서 다 같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윤두현 밴드의 우필승 코리아 신청해 주셨고요. 또 우이20님, 첫 승을 기원하며 이승윤의 리턴 매치 청해보아요 하셨네요. 우필승 코리아 듣고 이승윤의 리턴 매치까지 바로 띄워드릴게요.

0: 네, 이승윤의 리턴 매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노래는 윤도현 밴드의 오필승 코리아였습니다. 월드컵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추억에 잠기신 것 같아요. 4815님, 2002년 월드컵 그 당시 기억이 생각난다 하시면서 오전이어서 내일 경기는 실시간으로 못 보시겠지만 응원을 하겠다고 하셨네요. 그러면서 2002년에 발매된 노래를 추억에 생각나서 한 곡 신청해 주셨어요. 미나의 전화 받아 듣고 오겠습니다.
1: 지금 저희 고객의 사상으로 연결

네, 미나의 전화 받아 함께하고 왔습니다. 이 노래 소개해드리니까 어떤 분께서 와우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추억의 노래를 오랜만에 만나셨나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려주시는 노래들 바로바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오늘은 내 맛소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코너도 2부에서 함께하는 목요일입니다. 이곳에 한번 가보라는 추천 여러분께서 해주시면 전해주시는 맛집들 소개해드리고 그 중에서 몇 분 꼽아가지고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샵 1133, 샵 1133번으로 강원도의 찐 맛집들 많이 소개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신청곡 하나 더 만나볼게요. 6월은 5690님께서 6월은 결혼기념일이랑 생일도 있다고 하시면서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신청해 주셨습니다. 5690님 결혼기념일 그리고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릴게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하고 왔습니다. 7732님께서 오늘도 서울에서 듣고 계신다고 문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어제 인터넷 뉴스에서 알게 되셨다면서 용인에 있는 이 동물원에 유명한 판다 아이바오가요. 이 중국으로 건너간 푸바오의 셋째 동생을 낳았다는 소식을 저한테도 알려주셨습니다. 또 내일은 우리 7732님의 32번째 생일이라고 하네요. 우리 청취자분들 생일 맞이하신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요즘에 마음이 심란한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기분 좋은 일들이 겹쳐서 기분이 다시 좋아진다고 하셨네요. FX의 서프라이즈 파티 신청해 주셨습니다. 바로 함께 들을게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0: 네, FX의 서프라이즈 파티 함께 듣고 왔습니다. 단문 50원에 정보 이용료되는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으니까요. 신청곡과 하고 싶은 말씀들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함께 드릴게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는 너튜브 채널로도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너튜브 검색창에다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되고요. 너튜브 팟캐스트 채널도 열려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너튜브에 들어오시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미리 저장해 두셨다가 생각나실 때 혹은 운전하실 때딱 꺼내서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맛집들도 속속 도착하고 있어요. 오늘은 2부에서 내 맛소,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코너 함께할 예정인데요. 우리 강원 지역의 찐 맛집들 브런치 카페 애청자분들께서 전해주시면 제가 바로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Hypos.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4: 와우
2: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6: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6: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건강과 아름다움이 숨쉬는 원주 뷰티 명가 알로미 토탈 뷰티샵에서 15만원 상당의 알로미 뷰티 상품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엔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탈모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 웃음을 돌려드리는 탈모 관리샵 더 채우다에서 42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모발 관리권을, 아름다움의 시작, 행복을 추구하는 코리아나 뷰티센터 무실점에서 5만원 상당의 관리 이용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한 퇴근길 행복 충전, 커피 더 판다에서 카페 이용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아까 2002년 얘기하면서 추억의 노래 한 곡 신청해 주신 우리 청취자

분 계셨는데 저한테도 추억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한곡 같이 들어보려고 해요. 프리스타일의 Why 같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리스타일의 Y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프리스타일의 Y를 부른 여자 보컬 정희경 씨의 근황이 최근에 공개된 적이 있는데요. 대학 교수

활동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실용음악과 교수님인 줄 알았는데 의료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다재다능한 분이셔서 요즘 가수 활동을 안 하고 계신가 봅니다. 그럼 바로 이제 내 맛소 출발해 볼게요.

여러분 입맛 터질 시간입니다. 자타공의 먹장 김나연 아나운서의 맛집과 또 청취자분들이 아껴드는 강원도의 찐 맛집들 함께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귀 쫑긋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내 맛소 출발할게요. 주변에 여긴 꼭 가봐야 하고 조용히 아껴두는 곳 하나쯤 있으시죠? 오늘은 그 맛집 저희랑 나눠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문자 샵 1133, 샵 11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조금은 아껴두고 싶었던 그 집, 오늘만큼은 우리 브런치 카페 가족분들한테 살짝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133 열려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소개해주신 맛집들 빠르게 하나씩 만나볼게요. 먼저 4113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원주에 위치한 두부 요리 맛집을 소개해 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노포 감성의 두부 전골 맛집이래요. 약간 들기름 향이 쫙 나는 정말 맛있는 곳이어서 밥 한 공기 뚝딱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4113의 두부 요리 맛집 제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우선 고향땡이라는 곳이고요.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두부 전골의 진수라고 적혀있네요. 메뉴를 한번 봐볼게요. 삼겹살 두부 전골, 일반 두부 전골, 순두부, 뭐 토종 닭백숙과 닭볶음밥도 파네요. 요리가 이렇게 두부 요리와 닭 요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김치두부, 두부구이, 모두부, 감자 부침까지 팔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방문하셨던 분들의 리뷰를 읽어볼게요. 여기 뭔가 투박하지만 음식들이 너무 맛있다고 시골 음식 잘하시는 어머니들이 해주시는 그런 느낌이라고 가격도 착하고 고춧가루 기름 기본 양념들이 너무 좋은 맛이라고 알려줬는데요. 삼겹살 두부 전골 12,000원이고요. 일반 두부전골이 9,000원이네요. 사실 요즘 한 끼 식사에 만원 이하인 곳이 많지가 않은데 정말 가성비 맛집인가 봅니다. 계속해서 리뷰 만나볼게요. 운곡 솔바람 숲길 다녀온 후에 늘 방문하는 두부찌개 맛집이래요. 맨발 걷기 후에 두부찌개랑 감자 부침 먹으면 치약땡 생 막걸리가 안 땡길 수가 없다고 하셨네요. 시원칼칼한 찌개랑 쫀득 고소한 감자전의 조합이 환상의 조합이라고 잘 먹고 간다고 리뷰를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요. 깔끔 슴슴한 국물에 부드럽고 고소한 두부가 너무 맛있어서 밥을 두 분이서 세 공기나 드셨다는 분도 계십니다. 찾아보니까 굉장히 노포 감성이 아주 충만한 곳이에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원주 고향땡 두부 전골 맛집 검색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로거분들의 후기까지 읽어볼게요. 찾는 길이 조금 쉽지 않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두부전골 맛집 고향땡의 외부는 매우 신선했다고 옛날 시골 할아버지의 집 같은 곳이었다고 적어주셨네요. 그래서 기대감이 한층 부풀었다고 합니다. 약간 할아버지의 사랑방과 바닥 마루 또한 감성 그 자체 그을린 벽면마저도 이 블로거분을 흥분시켰다고 하는데요. 신발 벗고 들어가는 문지방도 완전 내 스타일이라고 완내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입소문으로 이렇게 퍼진 맛집인데 이분은 가장 유명한 두부전골이랑 김치두부를 시키셨대요. 또 그 다음에는 감자 부침을 먹어볼 예정이라고 적어주셨네요. 기본 밑반찬으로 고추조림과 장아찌, 콩자반, 깻잎찌, 배추김치, 총각김치 드셨고요. 할머니가 해주신 맛 그대로였다고 이렇게 추천을 적어주셨습니다. 또 투박하게 두툼하게 썬 두부가 눈에 들어왔다고 너무 맛있게 식사하고 오셨다고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지금까지 4113이 4113님께서 소개해주신 두부전골 맛집 원주

소초만에 위치한 고향땡 소개해드렸고요. 한루루의 사랑하게 될 거야 듣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소개해주신 맛집들 추가로 더 만나볼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샵 1133, 샵 1133번 열려있으니까요. 우리 강원도의 찐 맛집들 많이 많이 소개해주시면 저희가 소개 전해드리고 또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한루루의 사랑하게 될 거야 듣고 올게요.

네,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가 한로로 씨가 직접 작사한 노래인데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용서하게 될 거야, 사랑하게 될 거야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이게 많이 힘들어하고 고생했던 자기 자신, 과거의 자기 자신한테 보내는 말입니다. 지금 그런 고난, 뭐 많은 일들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거야라고 스스로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었다고 하네요. 네, 한노루의 사랑하게 될 거야 듣고 왔고요. 내 맛소 코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춘천에서 보내주신 맛집이 오늘 많이 도착했는데 춘천의 맛집들 빠르게 같이 만나볼게요. 먼저 2423님께서 엄마 손맛 가득한 가정식 돌솥밥과 나물 반찬들이 맛있는 춘천의 황토땡 소개해 주셨네요. 또 날씨가 좋아가지고 황토땡 갔다가 또 홍천까지 나들이 다녀오셨다고 화창한 날씨까지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그럼 2423님의 맛집 황토땡 춘천에 위치한 곳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봤는데 강원 춘천시 석사동에 위치한 맛집이고요. 압력 돌솥밥과 훈제 오리, 들깨 수제비를 파는 곳입니다. 가성비 맛집인가 봐요. 압력 돌솥밥이 8,000원이라고 하네요. 한번 리뷰를 읽어보겠습니다. 오, 압력 돌솥밥과 나물 반찬들 진짜 엄마가 집에서 해줄 법한 그런 곳들인데 집 밖같이 편안한 식당, 비타민 염두에 두고 조리하시고 식사 자리에 반찬통을 들고 오셔서 리필해 주시는 다정한 식당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또 맛있어서 요청드리면 즉석 무침으로 해결해 주는 따뜻한 곳이라고 리뷰

가 있고요. 재료도 신선하고 반찬이 정성 가득한 집밥이다. 압력솥밥도 맛있고 이분도 적으셨네요. 반찬 리필을 커다란 잼빵째 들고 나와서 넉넉히 담아주고 가시는 임심 좋은 정갈한 집밥 맛집 9,000원의 행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5대 영양소를 생각하면서 음식을 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춘천 석사 등에 위치한 이 돌솥밥과 나물 반찬들이 맛있는 황토땡 소개해드렸고요. 2423님의 맛집이었습니다. 춘천의 맛집 한곳더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춘천 애막골에 위치한 중식당인데요. 또 석사 등에 같이 있네요. 차이나 게이땡이라는 중식당입니다. 춘천의 맛집도 오늘 많이 도착하고 있는데 6533님의 맛집이에요. 춘천 애막골에 위치한 차이나 게이땡 중식집입니다. 친구가 사장이시래요. 근데 친구가 사장이어서가 아니라 진짜 맛있다고 최고의 맛집이라면서 오늘 저녁에 돈줄 내러 가실 거라면서 6533님께서 춘천 애막골에 위치한 차이나 게이땡 소개해 주셨는데 한번 제가 리뷰를 봐볼게요. 또 늦게까지 하는 중식당이 은근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곳은 11시 오픈을 해서 밤 11시까지 12시간 동안 운영을 하는데 늦은 시간에 야식으로 중식이 당기는 분들께서 우리 춘천 근처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한끼 해결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바로 리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춘천 1등 중국집인 것 같습니다. 탕수육이나 다른 음식도 여전히 맛있고 마늘볶음밥도 진짜 맛있다는 후기도 있고요. 탕수육 고기가 살아있고 너무 맛있다. 볶음밥과 볶음밥 맛있다. 간짜장 맛집이다. 이런 후기도 있고요. 아이디어도 너무 잘 맞고 추천받아서 갔는데 만족하고 왔다. 늦은 시간까지 즐길 수 있는 중식 맛집.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그럼 블로거 분들께서 남겨주신 후기까지 한번 봐볼게요. 또 중식당인데 룸으로 구성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단체 모임도 하기 좋고 요리 메뉴도 다양해서 좋다는 블로거분의 후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이곳에서 모임을 많이 가지셨대요. 근데 여전히 즐겨 찾는 맛집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조금 미리 며칠 전부터 예약하는 걸 추천한다고 약간 후기에 꿀팁을 남겨주셨네요. 코스 요리도 있고 다양한 요리류가 있고요. 대표적인 중국 술도 많이 팔고 있다고 합니다. 탕수육 소스가 따로 나와서 찍먹 부먹 논란이 없고 팔보채는 살짝 매콤한 향이 나는 게술 안주로도 너무 좋은 맛이라고 하고요. 매콤한 사천새우도 굉장히 맛있다고 적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의 맛집 두곳더 소개해 드렸는데, 6533님의 맛집이었던 애막골에 위치하는 차이나 게이땡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신청곡 하나 만나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0449님의 신청곡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 노래 들으면서 고고씽 하고 싶다면서 마로니에 칵테일 사랑 신청해 주셨네요. 바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네, 브런치 카페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1분도 채 남지 않아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월드컵 이야기도 해보고 선곡표도 비워놔서 여러분들의 이 신청곡과 또 맛집까지 함께 했는데요. 맛집 소개해 주신 4114님, 2423님, 6533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은요. 근데 보이는 라디오,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가 하루 쉬어갑니다. 그래도 라디오는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과 주말 또 계속해서 많이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5: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6: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50만원 문화건강복지포인트 80만원 삼척, 고성, 양양, 평창, 정선 지역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관광인 일생활이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33-256-8860 033-256-8860 강원 관광인의 행복한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 응원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고 김지훈입니다. 기차 여행 좋아하시나요? 강원도 정선을 가장 아름답게 관통하는 정선 아리랑 열차가 무려 2년 3개월 만에 긴 공백을 깨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선로 낙석사고로 멈춰서 있다가 대대적인 예방공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겼네요. 이제는 서울 청량리역이 아니라 충북 제천역에서만 출발하는 비밀의 열차로 노선이 싹 바뀌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가려면 제천역까지 가서 환승을 해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생겼지만 오히려 아는 사람만 찾아가는 진짜 숨은 낭만 여행이 된 셈이죠. 천장 높이까지 탁 트인 커다란 창문 너머로 산과 강이 어우러진 이 수묵화 같은 풍경을 감상하다 보면 느릿느릿 달리는 기차를 향해서 반갑게 손을 흔들어주는 정겨운 주민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열차가 서는 정선 5일장엔 지금 또 곤두레, 누리대 같은 싱싱한 제철 산나물이 가득하고요. 종점인 아우라 지역에 내리면 애절한 정선 아리랑의 전설이 흐르는 둘레길과 시원한 레일바이크까지 반나절에 이런 여유를 날 것 그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또 맨날 똑같은 일상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이 초록빛 가득한 기차 창밖 풍경 속으로 훌쩍 환승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6월 11일 목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이규석 기차와 소나무.

0: 탐지기였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 무종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1: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2: 제조원
13: 현대 오피스.
14: 정오의 희망곡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차 여행 좋아하시는 또 청취자분들은 오늘 오프닝

꽤 주의 깊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강원도 정선을 정말 거의 뭐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이 정선 아리랑 열차가 2년 3개월 만에 공백을 깨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라는 또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서울 청량리역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는 충북 제천역에서 출발하는 비밀의 열차로 노선이 변경됐다고 하고요. 천장 높이까지 또 탁 트인 커다란 창문 너머로 풍경을 보면서 느릿느릿 달리는 기차를 통해서 보면은 또 감성도 있고 또 그리고 기차가 생각보다 요즘에는 자주 타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명절 때나 그럴 때 저는 타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족들을 보러 가는 거 하고 그냥 단순 여행으로 기차를 타는 것 그건 또 느낌이 다르다 보니까 요 정선을 또 볼 수 있는 이 기차 여행 정선 아리랑 열차 정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하셔서 매번 똑같은 주말 물론 평온하고 좋고 이런 변수가 없는 주말도 너무 좋지만 가끔은 한 번쯤은 떠나고 싶다라고 느낄 때 있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여름이 찾아올 때 또 강원도 다른 곳으로 가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선 아리랑 열차 한번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에 또 출석 체크 해주고 계십니다. 1419번님 요즘 바빠서 잔업까지 하려니까 힘드네요. 그래도 금융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금융치료 가장 처방이 되면은 거의 바로 낫는 그런 약이죠. 금융치료 좀 힘드시겠지만 파이팅 하시고요. 2904번님 제천 출발 정선 도착 노선이라니 꽤 유용한 정보인데요. 후디 느릿느릿 기차에서 멍때리기 좋을 것 같아요. 왜 아직 목요일이냐 떠나고 싶다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또 유용한 정보이기도 하고 느릿느릿 달리는 기차 요즘에는 그냥 빨리 예 쇼츠와 릴스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스킵 요게 좀 익숙하긴 한데 그 반대로 역행을 해서 느릿느릿 템포를 한번 확 낮춰보셔도 힐링하는데 또 큰 도움 되실 수도 있고 저는 요즘에 디지털 디톡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에 그 SNS를 거의 뭐 삭제를 하거나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해서 지금 이렇게 산 지가 한 3주? 예,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와 이게 정말 과장이 아니라 뇌가 조금 깨끗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굉장히 주관적인 예, 경험담이긴 합니다만 3주밖에 되지도 않았고 근데 현재를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 휴대폰을 요즘에 쥐고 있고 걸어다닐 때도 휴대폰을 보고 다니는 제 모습을 보고 야 이거 위험하다 해서 한번 도전을 한 건데 그래도 조금 뭔가 컴퓨터로 치면은 휴지통 비우기를 한번 하는 듯한 느낌? 그래서 만약에 현재가 너무 복잡하고 왜 이렇게 요즘에 내가 정신이 없는 것 같지? 라고 하신다면은 SNS하고 계속 연결이 돼 있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휴대폰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연결돼 있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알림이 수시로 오고 막 그러니까 자꾸 날 끌어들이고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 알고리즘 끊기 너무 어려운데 후디 대단해요 하셨는데요.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제가 혼자 살기 때문에 뭐 누군가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지를 않아도 돼서 조금 더 쉬운 측면이 있긴 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하시면은 SNS나 좀 불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멀리하시면 뇌가 한번 휴지통 비우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다. 추천을 드리고 또 그리고 6213번님 후디 선물 참말로 감사합니다. 아직 조리 전이긴 하지만 잘 먹을게요. 그나저나 닭갈비 킬러인 건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선물이 이제 도착을 한 모양이군요. 닭갈비 세트가 간 모양인데 너무 다행입니다. 닭갈비를 좋아하신 분에게 딱 이렇게 가는 게 베스트긴 하죠. 맛있게 드시고요. 문자창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뭐 신청곡 그리고 출석 체크 등등등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또 두 곡을 준비했는데

있는데 하나는 또 기차 하면은 생각나는 노래죠. 김현철 씨의 춘천 가는 기차 준비를 했고 에이핑크의 별의 별두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노래 띄워드릴게요.

에이핑크의 별의 별 듣고 오셨습니다. 3514번님, 강원도는 오후에 발견 공개방송과 인연이 돼서 매년 가보고 열차 여행으로는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강원 영동 지역은 산세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강릉은 참 낭만적인 도시예요. 오늘은 휴무라서 집에서 출첵합니다. 보내주셨는데 그쵸, 이렇게 또 라디오 공개방송 무대를 보러 가는 겸 해서 그 지역에 또 시장이나 명소들 가보고 하는 게 또 이 라디오 공개방송에 하나의 또 큰 역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엔 정의 공개방송 한번 오시죠. 예, 디셈버에 별이 들기 흐르고 있고요. 저는 노래 듣고 돌아옵니다.

디셈버의 별이 될게 듣고 오셨습니다. 7811번님, 후디 출첵합니다. 기차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저는 고래사냥 노래가 생각났어요. 어렸을 적에 듣고 따라 부르던 노래입니다. 보내주셨는데요. 1부 마지막 곡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송창식의 고래사냥 띄워드리고요. 저는 또 잠시 후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강원.

0: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산대는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 플러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7: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오의 희망곡 후디와 함께해요.
8: 다중이용 시설 및 아파트 화재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관리자는 소방 시설을 때때로 점검하고 불이 나면 신속하게 신고 안내 방송 후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자부터 우선 대피시킵니다. 대피할 때는 상황을 살펴서 이동하며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하고 출입문을 닫습니다. 대피가 어려우면 연기가 들어오는 걸 막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그리고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점심 먹고 더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여름철만 되면 냉장고 문이 닳도록 찾게 되는 이것. 최근 배우 고준희 씨가 너튜브를 통해서 과거 자기 전에 매일 이것을 두 개씩 먹는 루틴 때문에 무려 6에서 7kg이 찌고 냉장고까지 처분했다는 눈물겨운 사연을 고백해 화제입니다. 단맛을 내는 당류와 부드러운 식감을 내는 높은 지방이 합쳐져 살이 찌기 가장 쉬운 구조를 가졌으며 최근에는 이를 보완한 저당 제로 제품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여름 간식은 무엇일까요? 1번 아이스크림, 2번 떡, 3번 약과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배우 고준희 씨가 최근에 또 한 이야기이긴 한데 영상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답 보내주시고요. 첫 번째 힌트송 나갑니다. I'm different. 첫 번째 힌트송입니다. 구구단 5959 아이스추 띄워드리고요. 정답 보내주시죠.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힌트송 구구단 5959 아이스 추 듣고 오셨습니다. 5959에 지금 초점을 맞추셔서 힌트를 5959인데 뭐지? 라고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제목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노래 제목에 힌트가 있었고 자 문제 일단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름철만 되면 냉장고 문이 닳도록 찾게 되는 이것이죠. 최근 배우 고준희 씨가 너튜브를 통해서 과거 자기 전 매일 이것을 두 개씩 먹는 루틴 때문에 무려 6에서 7kg이 찌고 냉장고까지 결국 처분했다는 눈물겨운 사연을 고백해 화제입니다. 단맛을 내는 당류와 부드러운 식감을 내는 높은 지방이 합쳐져 살이 찌기 가장 쉬운 구조를 가졌고요. 최근에는 이를 보완한 저당 제로 제품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여름 간식은 무엇일까요? 1번 아이스크림, 2번 떡, 3번 약과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두 분 선정해서 또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송이 워낙에 또 강력했기 때문에 정답이 쭉쭉 올라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두 번째 힌트송도 가져왔거든요. 이번에도 제목에 힌트가 들어가 있는데 너무 좀 노골적인 힌트송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띄워드립니다. 데이식스의 곡이고요. 녹아내려요 준비했습니다.

데이식스의 녹아내려요 듣고 오셨습니다. 자, 런치 퀴즈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 1번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최근에 이 배우 고준희 씨가 너튜브 영상에서 과거에 자기 전에 매일 아이스크림을 두 개씩 먹는 루틴이 있었는데 이 루틴으로 인해서 무려 6에서 7kg이 찌고 냉장고까지 처분했다는 이 눈물겨운 사연을 고백해서 화제가 됐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뭐 저당 혹은 제로 제품도 많죠. 아이스크림 또 저도 좋아하기도 하는데 과자나 아이스크림, 빵 이런 것들로 식사 중간에 또 넣다 보면 밥맛이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옛날 어른들 말이 틀린 게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거 먹으면 밥맛 없어 라고 또 시기원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그거를 느낀 이후로는 군것질을 잘 안 하거든요. 아이스크림. 근데 한 번 또 확 당길 때에는 뭐 두 개, 세 개씩은 뭐 넣고는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아이스크림 보내주셨는데요. 5205번님, 212번님, 그리고 9856번님도 1번 아이스크림. 후디, 어제 선물이 왔습니다. 저는 즙을 안 먹어서 시어머니께도 가져다 드렸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잘 먹겠다고 하시네요. 감사히 잘 받았어요. 하시면서 또 선물 후기 문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리고요. 또 그리고 2811번님, 6233번님도 오랜만에 문자 보내봅니다. 엄마가 항암치료 끝나고 정기적으로 검사 받아야 하셔서 오늘 CT 검사로 강릉 가고 있네요.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그러시군요. 지금 어머니하고 함께 강릉으로 향하고 계시군요. 예,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또 그리고 2811번님, 0476번님도 선물 받았다는 소리가 부러워서 오늘도 보내봅니다. 정답은 1번 아이스크림. 맞춰주셨고 그리고 3514번님께서는 아이스크림으로 오행시를 지어주셨거든요. 근데 약간 느낌이 AI가 한 느낌이 좀 나거든요. 인조미가 좀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한입 가득 베어 물면 이 세상 모든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고 스마일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디저트 임금님도 반한 그 맛 딱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약간 인조미가 느껴지긴 하지만 만약에 직접 하셨다면은 거의 AI 같은 정확도와 감사드립니다. 오행시가 좀 힘들기도 한데 그래도 마지막에 임금님으로 잘 비트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6301번님, 우리 부모님이 더 좋아하세요 아이스크림. 뭐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아이스크림이라고 하시는데 저희들 가면은 냉동고 깊숙이 숨겨두십니다. 깊숙하게 숨겨두시는데 부모님 너무 귀여우셔요. 또 보내주셨거든요. 그쵸? 근데 확실히 그게 있지 않나요? 그 세대마다 아이스크림을 선호하는 제품들이 확실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저도 그 같이 본가에서 부모님하고 살았을

0: 때는 냉동고를 열었을 때 아이스크림이 있다. 근데 누가 사왔는지를 물어보지 않고도 맞힐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또 아이스크림이 아닐까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은 약간 어머니 아버지가 사오셨을 때의 그 느낌은 보석땡, 누가땡, 메가땡 뭐 이런 느낌의 친구들이 들어오고, 만약에 동생이 사왔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기교 많이 부린 아이스크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뭐 빵 같은 샌드 느낌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막대가 플라스틱인데 그 플라스틱 안에 껌이 들어가 있는 뭐 이런 기교 부린 것들, 예, 그런 게 들어있다 그러면 동생이 사왔고,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귀여우시죠? 또 그리고 1043번님도 아이스크림 부드럽고 달콤한 유혹, 옛날 사람이라 파치든 아이스크림을 엄청 좋아했었죠 하셨는데, 아 저도 정말 좋아했었는데, 고등학생 때 저희 그 반에 유행이 돌았던 아이스크림이 있거든요. 그게 팥빙수 맛 하드, 예, 하드 반데, 거기가 그 아이스크림이 한 입을 깨어물면은 안에 연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그거 먹으려고 막 달려갔었던 기억도 있는데, 빙땡이라는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또 그리고 1581번님, 조금 전에 마트 갔다가 살까 말까 고민하다 그냥 왔는데 문제 듣고 사올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1번 아이스크림 맞춰주셨거든요. 근데 문제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급격하게 살이 불어났다라는 문제긴 한데, 다들 아 사올 걸 하신 분들이 많네요. 1581번님께서도 보내주셨고, 아 사올 걸 후회된다. 그리고 또 4865번님, 요즘에 더워서 저절로 찾게 됩니다. 냉동실에 쟁여두니까 즐겨 먹게 되는데 저도 조절해야겠어요 하셨는데, 근데 저당 뭐 제로 이런 아이스크림도 있고 과자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그래서 이왕 먹을 거 그냥 제로를 먹지 뭐 하고 최근에 샀는데, 와 그냥 눈 감고 먹으면은 이게 제로라고 그냥 맛을 구별 못할 정도로 똑같던데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제로를 안 먹을 이유가 없긴 한데, 좀 여러 가지의 종류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또 6598번님, 9856번님, 8576번님, 6758번님도 1번 맞춰주셨고, 2904번님, 근데 아이스크림이 진짜 소리 없이 살쪄요. 배부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살이 실하게 올라와 있어요. 맞춰주셨거든요. 그쵸. 아 그래서 이 소리 없는 친구들이 제일 무서운 친구가 아닐까 싶거든요. 아이스크림. 또 그리고 그 배우 김혜수 씨가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가장 못생기게 살찌는 법은 과자를 먹는 법, 먹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과자를 먹고 찐 살이 제일 못생기게 쪘다. 참기가 힘들죠. 근데 또 그리고 9417번님도 1번, 또 0046번님, 오늘 우리 딸 어린이집 도우미 갔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받았는데 더위가 싹 가시네요. 그리고 8176번님, 정답 1번 아이스크림 하드 아니래요. 국민학교 다닐 때 엄청 좋아했잖소. 보내주셨는데 약간 사극말투로 보내주셨거든요. 하드, 이 말 뭐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또 세대가 갈리지 않습니까? 하드, 이런 것들. 저도 하드라고 하긴 합니다. 예. 또 2112번님, 아이스크림 저도 어쩌면 좋아요. 벌써 10통을 넘게 먹었어요. 두 달 안에요. 야, 그렇죠. 이게 또 하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렇게 통으로 나름 좀 가격이 나가는 친구들이긴 한데 통으로 드시는 분들은 또 숟가락으로 이렇게 그냥 TV 보면서 퍼드시는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두 달 안에 10통 대단하신데요. 한 달에 그럼 5통, 그러면 일주일에 한 통 좀 넘는 거죠. 야, 요거는 조금 줄이셔야겠어요. 예, 아니면은 줄이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제로로 건강이 걱정됩니다. 자, 이 밖에도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당첨자 두 분 선정했거든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0: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자, 오늘 런치 퀴즈 또 당첨자 두 분을 선정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분의 번호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당첨자 2212번님 그리고 두 번째 당첨자는 2112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만약에 내 번호인가 좀 헷갈리신다 그러면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개별적으로 문자를 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자를 받으셨다면 내가 당첨이 된 게 맞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 축하드리고요. 2부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인데 노래가 좀 깁니다. 5분 46초. 이 노래 다 듣진 못할 것 같고요. 윤종신 씨의 불놀이 준비했습니다.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또 잠시 후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 깨기 안지민 리포터와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신이 부릅니다. 불놀이.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다중 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2: 콘서트 늦겠다. 뚫자.
3: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 장치 고장과 안전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4: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3: 아,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4: 야, 왜 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4: 아, 오늘 재밌었다.
2: 와, 이거 봤어?
4: 야, 뭐해, 빨리 와.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4: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전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아니 분.

0: 차트 1위 곡, 차트 탑백만 듣기에는 세상에 좋은 음악이 너무 많습니다. 명반의 뼛속까지 파헤치는 시간, 저희는 한 장만 팝니다. 오늘 우리의 깃발은 바로 이 앨범 위에 꽂습니다. 명반 도장깨기. 정오의 희망곡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깨기 시간입니다. 도장깨기의 선봉장 두목 안지민 리포터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도장을 또 깨부시러 오셨는데
1: 네. 이 두목은 네. 처음인 것 같은데 약간
0: 드라마 야인시대 느낌이 나게 좀 해봤거든요.
1: 그러니까요. 네.
0: 두목이다.
1: 좀 약간 정장 네. 같은 거 입고 팔토시 끼고 와야 될 것 같네.
0: 가장 중요한 거 빼먹으셨어요.
1: 뭐요?
0: 중절모.
1: 아.
0: 중절모 쓰셔야 돼요. 그래야 그 완성.
1: 입에 이쑤시개 같은
0: 그렇죠.
1: 거.
0: 그렇죠. 이쑤시개나 곰방대 같은 거. 중절모를 쓰시나요?
1: 잘 안 쓰죠. 쓸 일이 있을까요?
0: 없죠.
1: 네.
0: 중절모는 근데 조금 이렇게 세월이 좀 더 지나서
1: 네.
0: 나이가 좀 멋있게 중후한 느낌 날 때 쓰는 게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1: 아.
0: 전 나중에 그 목표가 있거든요. 추구미.
1: 뭐가 있죠?
0: 한 지금으로부터 한 2, 30년 뒤에
1: 네.
0: 중절모 혹은 카우보이 모자 있죠.
1: 아.
0: 그 두 개를 항상 하나 골라서 나오지 않을까?
1: 오. 네.
0: 요즘엔 유행하는 그 너튜브 아시죠? 김혜준 씨가 하는
1: 아, 네네네.
0: 그 낭만 부부 아시나요?
1: 잘 몰라요.
0: 잘 모르세요?
1: 네, 들어는 봤어요.
0: 아, 그 김혜준 씨가 요즘에 부캐로 낭만 부부로 해서
1: 네.
0: 나오시는데 그게 되게 핫해가지고 막 K본부에 아침마당 나가고 그러시잖아요.
1: 네. 아, 정말요?
0: 아침마당을 나가서 실제로 그걸 보신 분들은 김혜준 씨하고 그 부인 되시는 네네네. 역할 하시는 분이 실존 인물인 줄 아시고
1: 아~
0: 시장 가면 막 아침마당에서 봤다고
1: 맞아요. 그러세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0: 네.
1: 이 부캐를 실존 인물로 착각하고
0: 네. 랄랄 씨도 그게 유명하잖아요. 선우용녀 씨 네, 명화 명화 씨랑 그 선우용녀 씨 만났는데
1: 네.
0: 계속 속다가
1: 진짜 언니인 줄 알고
0: 진짜 언니 동생 하다가 마지막에 밝히니까 깜짝 놀라셔가지고 네. 그런 것처럼 일단 명반 도장 깨기 목요일 1시부터 2시까지는 두목입니다.
1: 아이고야. 네.
0: 자, 오늘 저희가 2부 때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1: 네.
0: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신다고
1: 아이스크림 또. 너무 좋아하죠.
0: 야
1: 큰일이에요.
0: 매일 드세요?
1: 매일은 아닌데 이틀에 네. 한 번은 먹는 것 같아요.
0: 이틀에 한 번?
1: 네.
0: 자주 드시네.
1: 거의 매일인가요?
0: 그 정도면 전 매일이라 봐요. 주 3회, 4회 정도 드시는 건데.
1: 네.
0: 그럼 하드를 드세요? 아니면 어디 그 브랜드 가서 이렇게 컵에 담긴 거 드세요?
1: 그 마트에서 할 수 있는.
0: 마트에서 하는 하드?
1: 네네.
0: 하드라고 안 하시죠?
1: 빠.
0: 빠? 빠라고 하시죠?
1: 그럼 하드라고 해서 조금 네. 당황했어요?
0: 아시죠? 하드는.
1: 알긴 알죠.
0: 아버님들께서 하드라고 하시니까 보통. 안 하세요?
1: 아, 안 해요.
0: 아버님 젊으신.
1: 빠 아니면 콘.
0: 아, 콘.
1: 네.
0: 그 있잖아요. 그 이렇게 쭉쭉 짜먹.

0: 먹는.
1: 아, 쭈쭈바.
0: 쭈쭈바로 하죠?
1: 네.
0: 아, 그거는 다행이네. 똑같네. 아, 그렇군요. 아이스크림이 저당이나 제로 제품도 있다. 그런데
1: 오.
0: 안지밀리 포터는 그냥 설탕 듬뿍 들어가 있는 거
1: 네.
0: 고수하시는
1: 저는 그냥
0: 네,
1: 오리지널.
0: 오리지널 아이스크림. 좋습니다. 근데 지금 또 안지밀리 포터가 지금 다이어트에 돌입을 했는데
1: 아, 맞아요.
0: 기세가 조금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진짜로 이약불과한 듯한 느낌이 있어서
1: 네. 저 그 인바디 검사를
0: 네, 인바디.
1: 하고 제가 그 경도 비만이 떠서
0: 오호.
1: 지금 완전 빨간불, 비상 상태.
0: 지금 충격을 그래서 지금 먹은 상태다.
1: 네, 완전 삐뽀삐뽀.
0: 삐뽀삐뽀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예, 계속 뭐 운동을 하고 있다.
1: 네, 맞습니다.
0: 식단까지 하고 계시다고요? 식단.
1: 저는 근데 식단을 하면서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0: 식단과 아이스크림이라? 식단과 아이스크림이라?
1: 근데 오늘 이 문자 보고 이야기 들으니까
0: 네.
1: 좀 충격적이네요.
0: 믿었던 아이스크림 너마저.
1: 네, 너마저.
0: 이게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건강한 샐러드나
1: 네.
0: 뭐 이렇게 야무지게 차려놓고 그 위에 말도 안 되는 드레싱 소스 막
1: 아,
0: 뿌려서
1: 마요네즈 소스 막 이런 거요?
0: 섞어서 거의 국물로 해서 탕 먹듯이 드시는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다행이네. 오늘 문제 잘 가져왔다는 생각도
1: 네.
0: 들고. 1995번님. 아, 아이스크림, 노노노. 아이스 깨끼죠.
1: 아,
0: 하시면서.
1: 아이스 깨끼 알죠?
0: 드셔보셨어요? 이렇게 한강이나 이렇게 둔치 공원 같은 데 가서.
1: 네, 그 아파트 단지에 옛날에 그 아이스크림 그 박스?
0: 네.
1: 아이스 박스에 이런 걸 파는,
0: 파시는 분 계시죠?
1: 네네.
0: 아이스
1: 있었,
0: 깨끼 먹으면서.
1: 네네. 막 만개떡
0: 네.
1: 이런.
0: 찹쌀떡은요?
1: 찹쌀떡도 있었죠.
0: 근데 저는 저희가 본받아야 될 분들이라 봐요. 왜냐하면 발성이 아파트
1: 아,
0: 1단지에 사셔도 3단지까지 들려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그래서 요 확성기 쓰시나 하고 봤는데 그냥 없이
1: 생목.
0: 생목으로
1: 요즘은 그 과일 트럭도 다 확성기 그 음원을 틀잖아요.
0: 녹음 무한반복
1: 네.
0: 돌리시죠.
1: 근데 옛날에는 진짜 생목이었어요.
0: 완전
1: 네,
0: 라이브였어요.
1: 진짜 라이브였어요.
0: 거기서 애드리브도 막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어미도 바뀌고
1: 약간
0: 근데
1: 변주도 주고.
0: 변주 주시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주말에 누워 있다 보면은 그 기계음도 들리고 그리고 무한 반복이다 보니까
1: 맞아요.
0: 아 요것도 확실히 디지털화 됐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9079번님 안지밀 리포터 두목이라는 호칭 어울리는데요?
1: 아, 어울리나요?
0: 어울려요. 안두목.
1: 이거
0: 네.
1: 보라를 한번
0: 왜요?
1: 해야겠어요. 제가 진짜 두목이랑
0: 네.
1: 거리가 먼
0: 제가 보이는 라디오 하는 날엔 그럼 제가 선물 하나 준비할게요.
1: 어떤 선물이요?
0: 흰색 중절모.
1: 아, 네.
0: 네. 야행
1: 너무
0: 시대
1: 너무
0: 느낌으로.
1: 감사합니다.
0: 네. 중절모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 2904번님. 삐뽀삐뽀래 큰일 났네 하셨는데 삐뽀삐뽀 요즘 유행어예요?
1: 아니요.
0: 그냥 쓰시는 거예요?
1: 네.
0: 아, 저는 유행어인가 해서.
1: 아.
0: 비상이다, 비상 이거를 삐뽀삐뽀다라고.
1: 삐뽀삐뽀다.
0: 나름 근데 유행어로 써도 되겠다.
1: 네.
0: 아이스크림은 어릴 적 우유가 들어가서 몸에 좋다고 아버지께서 많이 권장하셨죠 하셨는데
1: 맞아요.
0: 아 그러셨어요?
1: 네. 그리고 감기 걸렸을 때도 뭔가 이렇게 목
0: 목에
1: 시원해진다고.
0: 열나니까
1: 네.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고.
0: 어른들이 그렇게 약간의 민간요법 느낌으로 처방을
1: 그쵸.
0: 내려주셨었는데
1: 네.
0: 문득 궁금한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그래서 제가 AI 친구들한테
1: 물어봤어요?
0: 물어봤죠.
1: 네.
0: 사실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런 거 많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 뭐, 예를 들면, 목이 물렸는데 십자가로 손톱 찍어서.
1: 그거 효과 직방인데?
0: 그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물어보면은 그냥 그 AI 친구들은, 하하하하, 귀여우시네요.
1: 아, 진짜요?
0: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1: 비웃었어요?
0: 많이 비웃어요. 예. 9079번님, 두목은 외모랑은 상관없을 수도 있답니다.
1: 아,
0: 하셨는데. 근데 포스가 약간 있어요.
1: 기세.
0: 기세가 있어요. 안지밀 리포터가 기세가 있는 스타일이라
1: 좋습니다. 좋은 뜻이네요,
0: 네
1: 그러면.
0: 약간 제가 계속 놀리면 아 당하시는 분들이 있고
1: 아.
0: 안지밀 리포터는 한세번 당하다가 발끈합니다. 사자 후 날리는
1: 손을 이렇게
0: 스타일.
1: 탁 치죠.
0: 네 그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두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목요일 코너로 넘어와 보면요 명반 도장 깨기 안지밀 리포터가 오늘은 어떤 가수의 어떤 앨범을 들고 오셨을까요?
1: 오늘은 좀 영하게
0: 영.
1: 걸그룹 노래 가져왔는데요.
0: 네.
1: 레드벨벳의 더 리브 페스티벌 피날레. 앨범 가져왔습니다.
0: 더 리브 페스티벌

0: 피날레.
1: 네.
0: 어디 뭐 콘서트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앨범 명이 이런
1: 네,
0: 거예요?
1: 네, 앨범 명이 이래요.
0: 아, 그렇구나. 레드벨벳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먼저?
1: 네, 레드벨벳은 벌써

0: 그러면 이 벨벳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천 벨벳
1: 네.
0: 느낌으로 좀 세련되고 몽환적인 그런 R&B 중심의 음악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이 레드벨벳만의 큰 특징입니다.
1: 레드와 벨벳.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0: 네.
1: 멤버 전원 여전히 뭐 미디어에서 쉽게 볼수 있는 분들이고.
0: 맞아요. 뭐 솔로, 연기, 예능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또 8월에 컴백을 한다고
1: 와,
0: 하더라고요.
1: 레드벨벳이?
0: 네.
1: 와,
0: 그래서
1: 그렇구나.
0: 썸머퀸이 돌아왔다.
1: 썸머퀸.
0: 네.
1: 저는 레드벨벳 하면은 약간 군대 때가 생각나요.
0: 군대 시절이었어요?
1: 네, 저랑 한 1년 차이 나는 선임이 계셨는데
0: 네.
1: 같은 생활관을 쓰고 있었어요.
0: 네.
1: 근데 그분이 레드벨벳의 아이린 씨를 참 좋아하셔서
0: 아.
1: 그때가 빨간만 나왔을 때였거든요. TV에 거의 5cm 거리를 두고 아이린 씨를 보시는 거예요.
0: 바로 앞에 있는
1: 바로
0: 것처럼.
1: 앞에서. 그러면 그 정도면 사실 TV가 안 보이고,
0: 네, 눈이 약간 가운데로 몰릴 것
1: 네, 가운데로 몰리면서 그냥 이렇게 안 보일 것
0: 같은.
1: 같은데,
0: 네.
1: 그렇게 보셨었어요. 그러다
0: 오.
1: 보니까 뒤에 있는 후임들은 못 보죠. 그 소리만 듣고.
0: 독차지
1: 네,
0: 하셨네요.
1: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잘 사시는지도 궁금하기도 한데, 자, 일단은 앨범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0: 네, 이번에 소개할 앨범은 2019년 12월 23일에 발매된 겨울 앨범인데요. 이 앨범은 좀 특이해요. 이 2019년에 레드벨벳이 약간 6개월 동안 거대한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한 해였는데, 그래서 이 앨범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데이 1, 데이 2, 피날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1: 네.
0: 1년 동안 세 번의 컴백을 하면서
1: 와.
0: 이렇게 새 앨범을 동시에 발매한 그런 해입니다.
1: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요게 세 번째 앨범이 되겠네요.
0: 네, 근데 이 피날레는 기존의 데이 1, 데이 2인 수록곡 12곡이랑 신곡 4곡이 추가돼서 총 16개 노래가 수록돼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1: 2019년에 레드벨벳 진짜 대단했잖아요.
0: 대단했죠.
1: 그냥 이렇게 한 해에 세 개의 앨범이 나왔다?
0: 네.
1: 물 들어올 때 노를 제대로 적으셨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더 리브 페스티벌 피날레 오늘 첫 번째로 그럼 들어볼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0: 첫 번째 곡은 데이 3 3부작 앨범의 타이틀곡인 사이코인데요.
1: 사이코.
0: 이 사이코는 정신질환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할 정도로 강렬한 사랑을 했다. 그런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제목입니다.
1: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할 정도로 강렬한 사랑?
0: 네.
1: 이런 사랑을 해보는 게 목표죠?
0: 아, 그래요?
1: 아니세요, 안지윤 리포터?
0: 이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1: 네.
0: 서로 막 싸우고 상처 주고 후회하고 그럼에도 서로를 놓지 못하는 그런 관계를
1: 말 취소하겠습니다.
0: 의미합니다.
1: 네, 취소할게요. 예.
0: 한국말은 끝까지
1: 그러네요. 이런 관계구나. 그래서
0: 들어요. 네.
1: 너무 막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싸우고
0: 네.
1: 저 정도면 그냥
0: 헤어져라.
1: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놓지 못하는
0: 네.
1: 그런 연애를 이야기하고 있군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이 노래의 대표 구절이 우린 참 별나고 이상한 사이야라는 구절인데 방금 저희가 했던 이야기가 요 내용을 좀 다루는 것 같아요.
0: 네, 좀 비정상적일 수 있도록 보이지만 그래도 당사자들만 이해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곡이 만들어진 배경을 들어보니까 막 태양이랑 달이 사랑에 빠졌다라고
1: 네.
0: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선이랑
0: 네.
1: 문이 사랑에 빠졌다.
0: 만날 수 없지만
1: 네.
0: 만나면은 이 약간 개기일식처럼
1: 네.
0: 좀 약간 파국이 일어나는데
1: 아, 누구
0: 그런
1: 하나가 확 없어지는데.
0: 네. 이런 사랑을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이거 나름 근데 철학적인 내용이다.
0: 네.
1: 되게 문학적이기도 하고.
0: 앨범 전체가 다 이렇게 곡 하나하나가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것 같은 그런 퀄리티가 높은 앨범들이 수록돼 있습니다.
1: 이 사이코라는 노래가 근데 2019년 12월에 또 발매가 됐는데
0: 네.
1: S본부의 그 가요대전의 리허설 중에 웬디 씨가 부상을 입었다 뭐 이런 또 이야기가 있네요.
0: 맞아요. 그때 이게 엄청 논란? 약간 핫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네. 이 웬디 씨가 부상을 입으면서 이 사이코 활동을 아예 하지 못하게 됐어요. 레드벨벳 전체가.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곡의 퀄리티가 워낙 좋아서 레드벨벳의 그 레전드 대표곡으로 자리 잡게 된 그런 곡입니다.
1: 그래서 그런지 너

0: 유튜브의 영상 조회수가 5억을 네. 현재 향해가는 중이라고 하고 레드벨벳의 7번째 1억 뷰 돌파 뮤비였고 레드벨벳이 현재 뮤비 7개가 1억 뷰가 넘었다고 하네요.
1: 네. 그래서 이 1억 뷰 뮤비 7개를 보유한 8번째 대한민국 가수라고 와, 합니다.
0: 국가대표네요.
1: 네.
0: 이제 대단합니다. 이 사이코 노래 지금 바로 띄워드릴게요.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0: 레드벨벳의 사이코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 노래는 힙해요.
1: 너무 좋죠?
0: 네, 이 노래가 2019년도라 네. 제가 군 전역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군복무 중에 이 노래가 나왔다?
1: 아.
0: 그 선임분은 TV 속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5cm 간격에서 TV 속으로.
1: 타이밍이 좀 안 맞아. 네.
0: 아, 다행이에요. 예. 다행이고. 자, 두 번째 노래는 어떤 노래를 또 만나볼까요?
1: 네, 두 번째 곡은 음파 가져왔습니다.
0: 음파 약간 그 뭘 할 때 나는 소리인데, 그죠?
1: 맞아요. 이거는 수영할 때 그 호흡하는 와. 소리를 표현한 그런 곡인데요.
0: 수영할 때.
1: 네, 너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또 긴장하면 네. 숨이 잘 안 쉬어지기도 하잖아요.
0: 아.
1: 그래서 숨부터 쉬어라고 말하는 귀여운 고백송입니다.
0: 아, 긴장했을 때는 과호흡이 오니까.
1: 네. 과호흡이면 그 비닐봉지 네. 호흡해야겠다.
0: 아, 해서 후후후 하고 네. 비닐봉지 다시 접어서 넣고 네, 네. 안녕 인사하고 네. 거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데. 아, 노래 전체가 그러면은 뭔가 수영하고 네. 사랑을 좀 연결짓는 부분이 있나요?
1: 맞아요. 이 사랑에 빠지는 장면은 또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야. 비유를 하고 있어요.
0: 문학적이다. 네.
1: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0: 어, 그러네요. 진짜로. 어, 요 노래는 그러면 그 앨범 세 개, 데이 1, 데이 2, 피날레 중에 데이 2
1: 네, 타이틀곡이죠? 데이 2의 타이틀곡입니다.
0: 그리고 이 곡이 데이 2면은 그 한 해 중간에 나왔던 앨범인데
1: 네.
0: 여름은 분위기를 좀 드러내는 곡이었겠어요?
1: 이게 8월에 발매가 돼서 진짜 그 또 썸머퀸
0: 아, 썸머퀸
1: 을 잘 네. 보여준 그런 곡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여름 시즌 대표곡 중에 자리를 잡았고 또 레드벨벳 노래 중에 유일하게 대상 수상에 성공했던 와. 그런 곡입니다.
0: 아, 그런 곡이에요? 음파음파가?
1: 네.
0: 아, 2019년은 정말 레드벨벳의 해였다.
1: 열일하셨죠.
0: 정말 노래 엄청 적으셨구나.
1: 네.
0: 대단합니다. 또 그리고 올해도 컴백을 앞두고 있다.
1: 네, 맞습니다. 8월에.
0: 8월에.
1: 네.
0: 어쩌다 보니 레드벨벳이 그냥 팀명만 들었을 때 저는 벨벳이니까
1: 네.
0: 약간 털이잖아요.
1: 네.
0: 겨울 느낌이 있거든요. 레드고 약간 또
1: 맞아요.
0: 산타 느낌이 있고.
1: 네.
0: 근데 오히려 여름을 좀 겨냥한 곡들이 많고 그쪽으로 여름에 풀렸다라는 느낌도 들고
1: 그 빨간 맛 네. 때문에
0: 네.
1: 여름에 완전
0: 그쵸
1: 네.
0: 과즙미가 좀 있고 확실히 사람이 의도한 것보다 목표하는 거가 분명히 있겠지만
1: 네.
0: 다른 데서 풀리는 것도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어, 신기합니다.
1: 벨벳을 겨냥했지만 네. 썸머퀸이 되었다.
0: 벨벳인데 썸머퀸이다. 사실 땀나는데. 자, 두 번째 노래 음파 3부 마지막 곡이 되겠네요. 지금 띄워드리고요. 저희는 또 잠시 후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4: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5: 어? 여긴 어디지?
3: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4: 다녀오겠습니다.
5: 어? 토끼다.
4: 길을

0: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2: 집에 데려다 줄게.
3: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0: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3: 아빠!
4: 엄마!
5: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7: 정오의 희망곡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깨기 4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드벨벳의 2019년도에 발매가 됐었던 앨범 더 리브 페스티벌 피날레 또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 앨범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리브 이게 무슨 뜻일까요?
8: 이게 레드벨벳의 약자이기도 한데요.
7: 아.
8: 근데 이 리브가 이 앨범에 등장하는 마스코트 로봇의 이름이에요.
7: 로봇이 마스코트로 등장하는 거?
8: 네네.
7: 아.
8: 그래서 이 콘서트 영상을 보면 이 로봇 리브가 멤버들을 축제로 데려가더라고요.
7: 그러니까 이 로봇이 이 친구가 축제로 데려가는 컨셉.
8: 네네. 그런 컨셉이고 이거를 번역을 하면은
7: 네?
8: 프랑스어로 꿈, 환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7: 그러면 그 꿈과 환상 같은 곳으로 로봇 리브가
8: 데려가는
7: 멤버들
8: 거죠.
7: 다 데려가는.
8: 네.
7: 그래서 노는 장면도 나오나요? 뮤비에서?
8: 많이 나오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숨겨진 리브의 정체가
7: 뭡니까?
8: 아이린 씨였다고요? 네, 멤버 아이린 씨.
7: 근데 아이린 씨도 같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8: 따라가는 척을 한 거고 다 끌고 간 거죠. 이 축제 속으로.
7: 리브하고 아이린 씨하고 맞닥뜨린 장면이 없어요, 그러면?
8: 그것까지는
7: 네. 네.
8: 잘 디테일하게 모르겠는데
7: 네.
8: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그 아이린 씨가 이런 숨겨진 리브의 정체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7: 아이린 씨가 그러면 리브였구나.
8: 네, 네.
7: 이거
8: 맞닥뜨리는 거 또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7: 왜냐면 리브였다 아이린 씨가.
8: 네.
7: 그렇다고 하면은 유인을 할 때 아이린 씨가 없어졌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8: 근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로봇이 이렇게 다섯 명을 다 끌고 가는 걸 봤었거든요.
7: 아, 그러면은 그런 게 있나 보다.
8: 네, 뭐 있나 봐요. 네. 여기 세계관.
7: 뭐 이거를 제가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건 아니다 보니까
8: 네, 네.
7: 궁금해서 한번 보긴 해야겠네요.
8: 맞습니다.
7: 네, 세 번째 노래, 그래서 또 어떤 노래 만나볼까요?
8: 세 번째 곡은 짐살라빔인데요. 이 짐살라빔이 저는 노래 계속 이 짐살라빔, 짐심살라빔 이게 나오잖아요.
7: 그래요?
8: 네.
7: 네.
8: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유럽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주문, 마법의 주문이라고 해요.
7: 짐살라빔.
8: 네.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은 약간 수리수리 마수리 그 정도.
7: 수리수리 마수리.
8: 수리수리 마수리 정도의 의미를 담고 네. 있습니다.
7: 2904번님, 후디 따지지 마요. 재밌당 앨범 얘기 보내주셨는데 근데 제가 지금 짐살라빔 얘기를 딱 들으니까
8: 네.
7: 오늘 꾸었던 꿈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8: 무슨 꿈이었어요?
7: 제가 볼드모트를 만난 거예요.
8: 네.
7: 그래서 제가
8: 와, 네.
7: 볼드모트가 계속 저를 따라와서
8: 어머.
7: 제가 그 지팡이를 들고 익스펙토 팩트로눔을
8: 해리였어요?
7: 해리였나 봐요. 근데 제가 그거를 10번, 20번을 계속 소리치는 그 장면이 꿈이었거든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볼드모트가 따라오고 익스펙토 팩트로눔 이거를 계속 하는 예 그런 꿈인데
8: 아브라카다브라를 하셨어요.
7: 그렇죠.
8: 되네.
7: 사실 아브라카다브라가 네. 맞거든요. 근데 익스펙토 팩트로눔은 다른 주문이긴 한데 그런 꿈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짐살라빔 할 걸 그랬나?
8: 다음엔 짐살라빔.

0: 하시는 게.
1: 그러면 레드벨벳 아이린 씨가 리브가 돼서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짐살라빔은 앨범 데이번의 타이틀곡이었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수리 마수리를 계속 외치는 이유가 꿈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세상으로 뛰어들어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뭔가 이 마음속 깊이 간직해둔 꿈을 펼쳐보자. 아.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1: 그래요. 마음속 깊이 간직해둔 꿈. 이 주제가 나왔다면 안지민 리포터의 꿈도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0: 아, 제 꿈이요?
1: 마음속 깊숙하게 있는 꿈이 있나요?
0: 아, 저는 지금 네. 일단 체지방률을 좀...
1: 아, 깊이 간직해둔 꿈이에요, 그게?
0: 네, 체지방률을 네. 조금 이렇게... 살짝
1: 거기에 꽂히셨구나.
0: 네, 근육량을 좀 늘리려고 네. 네. 단백질 열심히 먹고 있거든요.
1: 어디 대회 나가세요? 버디빌더 대회 나가세요? 마음속 깊이 간직해둔 꿈이 체지방이다.
0: 네.
1: 1995번님 꿈 웃기네. 미치겠다. 꿈이 왜 그래?라고 하셨는데 그러게요. 제가 왜 이런 꿈을 꿨을까?
0: 그러니까요.
1: 제가 올해 유독 꿈을 좀 꿔요. 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또 그런 적도 있거든요. 꿈을 다 꾸고 나서 네. 꿈이 되게 길었어요.
0: 오.
1: 꿈도 어렸을 때였는데 네. 이거는 근데 깨고 나서 이거는 영화화 해야 된다. 블록버스터급이다.
0: 아, 적어야죠 그러면.
1: 바로 일어나서 A4용지 지면지 찾아서 줄줄줄 적었죠.
0: 네.
1: 신들린 것처럼 줄줄줄 적었죠. 근데 다음 날이 됐어요.
0: 네.
1: 그리고 일단 잤죠 다시 또.
0: 네네.
1: 그걸 다시 읽어봤어요. 버렸습니다.
0: 무슨 이런
1: 무슨 내용이지 이게? 하고 버리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꿈이 또 재밌긴 해요. 그렇게
0: 재밌죠.
1: 보면은 이 짐살라빔 노래가 근데 발매 당시에는 좀 호불호가 갈렸다라고요.
0: 맞아요. 이 후렴에 갑자기 EDM 장르가 막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1: 네?
0: 그래서인지 호불호가 좀 갈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대중도 좀 적응을 하고
1: 네.
0: 이게 짐살라빔이지 하면서 그냥 그래 시대를 좀 앞서간 곡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1: 앞서갔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EDM, 힙합, 퍼포먼스 팝이 섞였다
0: 네.
1: 하는데 2026년에도 지금 이런 곡은 없지 않나요?
0: 7년이 지났는데 올해 트렌드가 EDM이라고 하더라고요.
1: 근데 이렇게 세 개가 섞인 곡이 있어요?
0: 아, 세 개가 섞인 건 없죠.
1: 이렇게 파인트 맛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도 없는데 아직도 2026년보다 더 앞서간 곡인 네. 거죠. 그래서 이 노래가 또 대중분들이 적응을 하면서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또 너무 앞서간 곡 아니냐라고 평가가 되기도 한다는데
0: 그래도 이게 레드벨벳 아니면 불가능한 곡이다라고 또 재평가가 됐다고 해요.
1: 그리고 제목이 짐살라밈이잖아요.
0: 네.
1: 제목부터 약간 판타지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노래 전개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납득이 가요.
0: 수리수리 마수리.
1: 네. 근데 만약에 짐살라빔이 아니라 우리 헤어지지 마요 이런 곡인데 그런 전개면 당황스럽긴 할 것 같은데.
0: 그렇죠. 그럼 네. 당황스럽죠.
1: 맞아요. 2904번님도 맞아. 처음에는 이 노래에 적응 못하긴 했었어요. 근데 좋아 라고 하셨고 9079번님께서 유일하게 안지민 리포터의 꿈을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지민 리포터 걸으세요. 방금 광고에도 나왔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운동이라고. 저도 몇 년 동안 거의 매일 걸었더니 체중 앞자리가 줄었어요 하셨거든요.
0: 근데 신기한 게 네. 제가 매일 걸어요.
1: 몇 보 걸으세요?
0: 많이 걸어요 저.
1: 뭐 예를 들면
0: 만보?
1: 만보?
0: 만보는 무조건 넘겨요.
1: 오 많이 걷는데?
0: 진짜 많이 네. 걸어요.
1: 어딜 그렇게 걸으세요? 정처 없이?
0: 저는 네. 이 방송국 올 때도 역에서부터 걸어오거든요.
1: 와.
0: 40분 걸어왔다 걸어가요.
1: 독하다. 네, 40분을 걸으세요?
0: 네.
1: 또 걸어가세요? 그리고?
0: 네, 걸어가요. 또.
1: 왜? 노래 들으면서?
0: 노래도 듣고 할 일도 하고
1: 걸으면서 지금... 할 일 한다고요?
0: 네.
1: 뭘 해요?
0: 뭐 시험 외울 게 있으면 외우면서
1: 걸으면서
0: 네.
1: 조심하세요.
0: 아 근데 여기가 네. 완전 인도도 잘 돼 있고 또 호수잖아요.
1: 예.
0: 그래서 예뻐요.
1: 원래 좀 멀티태스킹 좋아하세요? 여러 가지?
0: 네, 너무 좋아해요.
1: 와, 걸으면서 시험 공부하신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1: 제 생각에 걸을 때는 걷기만 하세요.
0: 아, 그럴까요?
1: 네.
0: 운동에 집중할까요?
1: 왜냐면 무릎도 안 좋다고 하셨고 그게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자 일단은 짐살라빔
0: 네,
1: 들어봐야죠.
0: 좋습니다.
1: 네, 레드벨벳의 짐살라빔 데이번 앨범의 또 타이틀 곡이었습니다. 호불호가 좀 갈렸고 너무 앞서간 곡 아니냐라고 당시에 형들이 그랬는데 이게 발매되고 나서 지금 7년 지났거든요.
0: 네.
1: 지금쯤은 이 노래가 따라잡았을지
0: 네.
1: 한번 들어보

0: 보시면서
1: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드벨벳입니다. 짐살라빔.

0: 레드벨벳의 짐살라빔 듣고 오셨습니다. 안지윤 리포터가 들으셨을 때는 어때요? 호불호가 좀 갈린다고 했는데.
1: 네. 그래도 많이 따라온 것 같은데요?
0: 많이 2026년까지 네. 따라왔나요?
1: 네.
0: 확실히 여러 가지 장르가 좀 섞여 있다 보니까
1: 네.
0: 뭐가 후렴인지 잘 모르겠다. 후렴 한 세 개가 섞인 느낌?
1: 맞아요, 맞아요.
0: 네.
1: 막 빵빵빵빵빵
0: 뛰다가
1: 짐살라빔짐살라빔짐살라빔빔
0: 그래서 아무튼 되게 개성이 강하고
1: 맞아요.
0: 예, 레드벨벳에 또 이런 노래가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명반 도장 깨기 이제 마지막 노래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1: 네.
0: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1: 마지막 곡은 좀 차분하게 준비했습니다.
0: 네.
1: 안녕 여름이라는 곡인데요.
0: 네.
1: 이 곡은 여름에게 건네는 인사 또 여름과의 작별 이걸 두 개 동시에 담고 있는데
0: 네.
1: 그래서 뭔가 이 화려했던 여름 축제가 끝나는 그런 순간을 그린 곡이거든요. 그래서 딱 지금이랑도 잘 맞지 않을까 해서 이 곡을 골랐습니다.
0: 안녕 여름. 부제가 영어로 퍼레이드라는 제목이네요.
1: 맞아요. 그래서 이 앨범이 어쨌든 페스티벌 축제였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축제 끝나고 이제 퍼레이드 행진을 한다. 그런 걸 의미합니다.
0: 아, 그래서 이 6월에 나왔던 데이원이라는 앨범 8월에 데이 2, 12월에 지금 듣고 있는 피날레 앨범이
1: 네.
0: 약간 축제 그 기간 같은 느낌이 있다.
1: 아,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앨범 표지 사진을 봐도
0: 네.
1: 막 롤러코스터 있고 회전목마 있고 하고 또 그 새 앨범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하나의 놀이공원이
0: 아, 그래요?
1: 되는 네.
0: 아, 약간 놀이공원에도 퍼레이드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1: 있죠, 있죠.
0: 그 이제
1: 하이라이트죠.
0: 네, 하이라이트처럼 모든 걸 정리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
1: 네.
0: 그 역할을 해주는 한마디로
1: 곡입니다.
0: 곡이네요.
1: 네네.
0: 퍼레이드. 또 이 노래는 뭐 신스팝, 일렉트로팝, 브라스 사운드가 중심이다라고 하는데
1: 근데 이렇게 들으면 조금 어려우니까
0: 네.
1: 쉽게 생각하면 뭔가 그 자전거 벨소리처럼 그 띠링띠링띠링띠링 이런 네. 소리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뭔가 자전거를 타고 어딘가에 달려가자 이제 네, 약간 그런 느낌?
0: 자전거를 타고 좀 시원하게
1: 네.
0: 달려보자.
1: 달리는 그런 장면을 약간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름 축제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이 주제를 결국에는 관통하기도 하고
1: 맞아요.
0: 이 페스티벌이라는 컨셉에 꼭 있어야 되는 퍼레이드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안녕 여름이라는 곡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느낌인데 이 노래를 지금 바로 또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레드벨벳의 더 리브 페스티벌 피날레라는 앨범의 마지막 곡인데요. 결국에는 이 축제 마지막 딱 그 콘서트로 치면은 정말 막곡
1: 마무리
0: 네 마무리 앵콜곡 느낌이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안녕 여름 띄워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0: 아미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4: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5: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6: 정오의 희망곡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2904번님께서 오, 안녕 여름. 노래 신나는데요. 지민님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음 보내주셨거든요.
7: 맞죠.
6: 근데 확실히 그 안녕 여름이라는 곡이 약간 저는 폐막 느낌이 좀 날 줄 알았는데 신나는데요, 그냥?
7: 네, 신나는데 뭔가 그 마무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6: 아, 그래요?
7: 네.
6: 근데 생각보다 뭔가 어깨 동무하고 약간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네네. 다시 또 뛰어 이런 느낌이라 확실히 레드벨벳스럽다. 신난다라는 생각도 들고.
7: 네.
6: 그렇습니다. 자, 오늘 레드벨벳의 더 리브 페스티벌 피날레 앨범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총정리를 하면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7: 레드벨벳의 다음 컴백이 정말 기대될 만한 그런 또 앨범이지 않았나 싶고요. 또 진짜 저는 이 앨범을 다 따로 들었었는데.
6: 아, 그래요?
7: 이 새 앨범이 하나로 연결되는 건 준 은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들으니까 또 그 스토리가 연결되는 것 같아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6: 근데 이런 그 아티스트만의 세계관을 어찌 보면 만든 거잖아요.
7: 그렇죠.
6: 재밌긴 하겠다. 네. 듣는 팬들 입장에서는
7: 막 다음 그림이 자꾸 막 상상되고 궁금하고 네. 더 그럴 것 같아요.
6: 어떤 컨셉일까 네. 하면서 데이 1, 데이 2. 그래서 이 앨범 안에는 여러 가지의 좀 레드벨벳이 추구했던 네. 목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짐살라빔 같은 경우에는 실험성을 좀 보여주려 했던 것 같고
7: 맞아요.
6: 음파음파는
7: 대중성
6: 네. 뭐 사이코는
7: 진짜 벨벳 세련미 고급미
6: 네.
7: 이런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6: 각기 다른 매력들을 정말 보여주려고 했었던
7: 네.
6: 노력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팬분들께서는 이 앨범을 레드벨벳의 또 세계관의 정점이다
7: 네.
6: 라고 또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네요.
7: 맞아요. 또 이 앨범 안에 곡들이 이 전에 냈던 곡들이랑도 막 연결이 막 되더라고요.
6: 그래요?
7: 네. 막 러시안 룰렛 덤덤 막 이런 게
6: 네.
7: 막 다 연결이 된대요. 진짜 하나의 큰 그림으로.
6: 오, 그렇구나.
7: 그래서 레드벨벳이라는 그룹에 대해 또 이 세계관에 대해서 더 찾아보면 더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6: 재밌다. 이게 설계자가 누군지가 궁금하다.
7: 그러니까요.
6: 큰 그림을 보시는 분인 것 같은데. 자, 오늘은 또 더 리브 페스티벌 피날레 레드벨벳의 앨범을 만나봤고요. 벌써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인데 오늘은 또 어떠셨나요? 지금 다 급격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도 티가 안 났거든요.
7: 그 정도는 아니고
6: 네. 아, 그 정도는
7: 잘
6: 안
7: 먹고 하세요? 있습니다.
6: 어떠셨어요, 그래도?
7: 오늘 또 날씨가 좋아서 이 곡들, 신나는 곡들이랑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은데 또 비가 온다고
6: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7: 네, 그래서 나중에 오후, 저녁에는 다들 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 또 걸어가시나요?
7: 걸어가야죠.
6: 40분을? 다리가 아프실 텐데.
7: 아직 비 안 오니까.
6: 아, 비가 안 오니까. 네. 또 집에 가서도 운동하실 계획이시고?
7: 운동은 좀
6: 네. 패스. 운동을 쉬고 네. 걷기로?
7: 패스.
6: 아, 패스. 자, 일단은 응원하도록 하겠고 또 지민 리포터의 그 다이어트를 응원해 주시는 청취자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7: 그러니까 막 너무 힘이 나요, 진짜. 네.
6: 그래서 꼭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7: 네, 감사합니다.
6: 네,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윤 피처링 고영백. 시간이 부족해 띄워드리고요. 행복한 목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평택 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0: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동해시에서 2026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가 펼쳐집니다. 라벤더로 부케, 향주머니 등을 만들어보는 라벤더 클래스와 드림 벌룬쇼, 키즈 상상 드로잉, 야간 싱잉볼 명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낮에는 라벤더 정원과 에메랄드빛 호수를, 밤에는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0: 인 야간 프로그램까지 가족,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향기로운 라벤더와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속을 도통 알 수 없는 사람을 보면 본심이 뭔지 아 궁금하네 싶을 때가 있죠. 이건 해외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인지 마음을 읽어내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하, 저는 요거는 좀 반대입니다. 제가 하는 19금 생각들, 온갖 험한 생각들, 여러분이 그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라는 게 나만 아는 거라서 더 소중하고 매력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곱게 둥글둥글하게 마음 먹도록 하죠. 내 속에 나쁜 거, 구린 거 담아도 봤자 그거 나만 손해니까요. 6월 11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소피 터커의 베스트 프렌드 듣고 오셨습니다. 이영경님, 영민님의 야한 생각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 잃지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왜요? 왜? 아, 일로 와봐. 잠깐만. 잠깐만 보라니까. 어? 괜찮아. 우리 같이 생각했던 거잖아. 그치? 너도? 나도? 6933번님. 미국 TV에서 했던 건데 진실만 말하면 상금 주던 프로가 생각이 나네요. 자신만의 시커먼 속내를 가족들에게 다 말하는 그 끔찍함. 아, 돈을 준다고 해도 나는 못해. 아, 진짜요?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와... 근데 다들 이제 그랬겠지. 이게 진짜 뭐 내 속내를 정말로 다 까발려지는 프로그램이겠어. 뭐 다 그냥 어느 정도는 그냥 뭐 그냥 뭐 다 짜고 치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러면서 가볍게 생각했다가 세상에나 거기에서 내가 뭐 내 엄마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 아니면 내 언니나 동생한테 생각했던 것들 이걸 다 들킨다고 생각해봐. 와, 저도 돈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못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얼마나 시커먼 속내가 있길래 그러나 싶겠죠. 아, 원래 가까운 가족끼리가 더 심한 법입니다. 박가연님, 속을 보는 것도 보는 건데 오늘 보라 스케줄 있던데 왜 지금 안 보이나요? 아, 네네. 아,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1부는 저만 나오기 때문에 카메라를 다 꺼버렸습니다. 뭐라 필름값이 아까운가 봐. 껐어. 전기 나간다고. 전기세 나간다고 껐고요. 이따가 2, 3부에 그때 이제 게스트분들 나오시거든요. 아, 그때 이제 잠깐 킬 거예요. 자, 오늘 보라는 2부부터 있습니다. 가든스튜디오에 내려가면 그때부터 보일 거예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속에 담아둔 이야기들 두 대로 보내주세요. 은밀한 속내 환영이고요. 자,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하고 계시는지 간단한 사연도 쌍수 들고 환영입니다.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 쓸게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영어 퀴즈쇼, 나 한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영어로 속내를 프리토킹 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영어 퀴즈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요. 셀럽을 만나고 싶어. 자, 어떤 셀럽이 나오느냐. 목소리 하나로 관객을 쥐락펴락하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가수 안예은 씨 드디어 만나고요. 그리고 비트박서 다이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라이브도 준비돼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만나고 할 텐데 또 생각을 해봤어요. 또 내 주변에 이렇게... 아,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응, 그분밖에 없더라고. 우리 궁예 씨밖에 없더라고요. 예, 가봅시다. 나를 보아라. 나를 보아라. 왜 내 눈을 보지 않니? 난 관심법으로 보았어. 우리 올품, 어디를 가려 하느냐? 다른 라디오는 갈 생각도 마라. 여기 중소기업에 머물러 있거라. 3일 제약, 멕시칸, 롯데렌탈, 그 옷이 탐탐 다른 라디오 갈 생각하지 말거라. 나는 다 관심법으로 보이느니라. 모빌코리아 윤활유, 알레스 아우토, 빙그레, 그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속에 딴 생각들이 있는 거 다 알고 있느니라. 주식회사 해리자 아보에,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주식회사, KB 국민은행, 나는 다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 어허? 어? 아니, 그런 생각까지? 마군이로구나. 마군이야. 너희들은 왜 나에게 미루기를 하지 않니? 아이고, 내 속마음은 이그려 하지 말거라.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9216번님 내일 월드컵 우리나라 경기 결과도 관심법으로 보아주시옵소서. 아, 체코와 우리나라 경기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 필요한가. 우리나라가 이길 것이다. 걱정하지 말거라. 대신에 내일부터 전 출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던져놓고 저는 잠수를 좀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비의 엉덩이 범파 듣고 올게요.

1893번님, 저도 내일 월드컵 체코전 응원 대비해서 맥주랑 안주 사러 마트 왔습니다. 체코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잖아요. 그러면 내일 오전 11시부터 맥주와 안주를 달리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부터 달리시겠다는 건가요? 지금부터 달리면 큰일입니다. 내일 못 봐요. 축구 경기 못 봅니다. 자, 우리 선수들 깔끔하게 승리하고 두 대에서 승리의 기쁨 같이 한번 만끽했으면 좋겠네요. 8-5번님 캠핑 왔는데요. 텐트 깔아놓고 블루투스 스피커로 크게 틀어놓고 두 대 듣고 있어요. 텐트 쳐야 되는데 아무도 없고 너무 좋네요. 잠시 즐기겠습니다. 아, 부러워. 너무 부러워. 심지어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너무 부러워요. 날씨 왜 이렇게 좋아요? 와, 진짜. 근데 텐트 치려면 조금 시간 걸리긴 걸릴 것 같긴 한데 아예 천천히 치면 어때요? 아, 즐깁시다 진짜. 예, 두 대를 즐겨주시와요. 박상아님, 올 여름에 대학 동기들과 부부동반 여행을 떠나기로 해서 숙소 고르는 중이에요. 아, 다들 아 내가 남는 방 할게 하면서도 제일 넓은 방을 눈여겨보고 있는 검은 속내 다 보인다 보여. 그럼요. 다들 말로는 이렇게 해도 막상 가서 방 보세요. 저 방은 내가 할게 하면서 제일 먼저 찜해놓기 마련이죠. 가방 던져놓고. 자, 우리 방 때문에 싸우는 일 없게 미리미리 준비 잘 해놓읍시다. 2403번님, 47살 아줌마가 오늘 첫 권투 수업 갑니다. 어머, 조금 설레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저 나이 들기 전에 도전하려고요. 아자 아자 화이팅. 어머 어머, 축하드립니다. 뭔가에 도전한다는 건 무조건 축하할 일이에요. 근데 또 왜 하필 험한 권투일까? 누구를 그렇게 패고 싶어가지고 뭐 어떤 스트레스가 지금 쌓였길래 지금 권투 수업을 그냥 막. 아, 어쨌든 네, 축하드리겠고요. 나중에 실력 좀 쌓아지시면 그때 인증샷 한 컷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늘 제주도에서 우리 두댕이 김정수님께서 보내주신 제주향 가득한 간식들 잘 받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우, 제가 뭐 드릴 건 없고, 아니 그리고 이제 편지까지도 읽었는데 어쩜 편지도 이렇게 예쁘게 써주셨어. 저랑 동갑이신데 애가 셋이시라고. 애 다 키웠더만, 셋 다 키웠어. 부럽 부럽. 이제 놀릴만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건 없고 일로 와보세요. 여우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로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베이비 몬스터의 신곡 슈가 허니 아이스티.

0: 못하는 거 이거 죄는 아닙니다. 그저 입을 좀 떼고 싶을 뿐. 미국 대 관영미 워크 프로젝트 100% 내오기 부득이 퀴즈쇼. 나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헬리슨 보이스 앤 걸스 인트로듀스. 제가 잉글리시로 내는 문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 60초 안에 5문제 중 4문제를 맞히시면 성공 석세스. 참여 선물로 비타민 무기질, 성공한 분께는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얹어드려요. Hey everybody, do you understand? 자, 그럼 오늘의 도전자 만나볼까요? 나처럼 공부 안 한 사람 누구인? 하하하하하. Hi.
1: Hi, I'm Gibb. Nice to meet you.
0: Yeah, nice to meet you too. Your name, why Gibb?
1: My Korean name is Judy.
0: Judy?
1: Yeah.
0: Oh, beautiful name.
1: Thank you.
0: Yeah. Where are you now?
1: Station.
0: Station.
1: Subway.
0: Subway station.
1: Yeah.
0: 아, okay, okay. 주변에 뭐 저기 people, no people?
1: Yeah, no people.
0: 아, okay, okay. You 요즘 홀릭. What holic?
1: I'm watching, looking for my house, 부동산.
0: 부동산?
1: Yeah.
0: 어, 부동산 관심. Why? You 이사 here?
1: Yeah, this year, December, I will marry.
0: 어, marry?
1: Yeah.
0: 오, congratulations!
1: Yeah, thank you.
0: 오, 그러면은 신혼집 뭐라 하냐, new married house.
1: Yeah.
0: 어, you 그러면은 혼자서 you only one 구경하는 거예요 지금, watching?
1: No, together. Yeah.
0: 아, 지금 그러면은 boyfriend with 함께 있어요? 지금?
1: 네. Over there.
0: 아, okay, yeah, okay, yeah. Okay. 연애 얼마 만에 결혼하는 거예요?
1: Two years half.
0: 아하. 아하. 그러면 저기 남자친구가 프로포즈 어떻게 했어요? What propose? 어떻게? How propose?
1: Signia Hotel.
0: 와, Signia. 아, 끝났어. 벌써 끝났어.
1: Luxury room.
0: 아, luxury.
1: Yeah.
0: 아, 됐어. 거기서 끝났어. 지금 우리 배 아프니까 그만 얘기야. No talking about. Okay.
1: Okay.
0: 자, congratulations. 결혼 congratulations.
1: Thank you.
0: 자, 퀴즈도 꼭 성공하기 바라면서 Let's go.
1: Go.
0: 자, 가수 그룹입니다. Bicycle Burning Wind 경. 경은 한글입니다. Bicycle Burning Wind 경.

0: Hi.
1: Bicycle, bicycle.
0: 바이시클?
1: What? 바이시클? 바이시클이? Hey, hey, you.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사람 이름이에요. 투, 정, 애프터. 정은 한글입니다. 투, 정, 애프터.
0: 이. 정. 투? 이동?
1: 오카이, 오카이. 자, 예능 제목이에요. Born to be World Travel.
0: Born to be World Travel. 태어나서 세계일주? 뭐 이런 건가?
1: Almost.
0: 태어나서 세계일주?
1: 너 태어나서.
0: 세계일주.
1: 오카이. 자, 속담이에요, 속담. Horse one say one. 너무 잘했는데. Hey, hey, Ki.
0: Yeah, yeah.
1: Listen.
0: Yeah.
1: 왜 바이시클에서 왜 머뭇댔던 거야? 왜? 왜 거기서 머뭇댔죠?
0: My head stop, my head stop.
1: 유주 아직 시그니엘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0: Yeah, yeah,
1: 정신이
0: yeah.
1: 좀 그쪽에 가 있는데.
0: 예예.
1: 오케이. 어쨌든 결혼 메리메리 메리메리 베리베리 콩그레츄레이션.
0: 영미 영미 I love you I love you.
1: I love you too. I'm so sorry but I can't. Bye.
0: Bye.
1: Bye. 아, 우리 기브가 놓친 문제 청취자 퀴즈로 내드릴게요. 한국사 주워먹기 퀴즈. 아, 정말 잘해주셨는데 아 정말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자, 속담이에요. Horse one say 1,000 pay give. 여기도 give가 나오네요. 정답 보내주실 남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프리고요. 닭가슴살 세트 쏠게요. 퀴즈 정답은 방송 끝에 문 닫기 전에 발표할 거고요. 그 사이에 노래하고 듣고 올게요. give의 신청곡 싸이의 셀러.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호텔.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0: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아리아나 그란데보다 더 멋지고 섹시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들을 모십니다. 두 대 초대서 셀럽을 만나고 싶어. 자, 오늘의 셀럽 소개 올리겠습니다. 무대 위에 일당백들, 혼자서도 무대를 꽉 채우다 못해 넘쳐 흐르게 만드는 두 분이죠. 싱어송라이터 안예은 씨, 그리고 비트박서이자 루프스테이션 아티스트 다이스, 어서오세요.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 지금 위에 뭐지, 라디오 부스에 있다가 네. 급 내려와가지고 네네네. 빨리 그 전에 이렇게 소개해드리기 전에 사실 우리끼리도 인사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1: 그렇죠, 네.
0: 바로 또 라이브로 가니까
1: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죠.
0: 예. 네, 바쁘다 바빠. 네.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으면 이제 저기 보이는 라디오 저 할 거예요. 지금 카메라 켜져 있어요. 네, 켜져 있죠. 지금 미니 어플 땡튜브 무흐즈 채널로 놀러와 주시고요. 자, 한 분씩 맞은편에 보이는 카메라 네. 보면서 인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3: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비트박서 그리고 루프스테이션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다이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엄지님께서 호! 다이스 기다렸어요.
3: 감사합니다. 왜냐면
0: 팬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4594번이 헐! 예은 씨! 완전 팬이에요. 예. 두 대에서 만나다니 너무 좋아. 라고
1: 감사합니다.
0: 하셨습니다. 예. 아니, 얼마 전에는 또 정호의 희망곡에도 나가지 않으셨어요?
1: 여성시대.
0: 아, 여성시대 나가셨어요?
1: 네네.
0: 어, 근데 왜, 아, 제가 그럼 영상을 그때 그, 네네. 예, 김신영 씨랑 같이 한 영상을 예, 제가 예, 얼마 전에 예. 봐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나봐요.
1: 감사합니다. 섞일 예, 수 예, 있죠. 예. 네네.
0: 자, 우선 예은 씨, 이게 얼마 만입니까? 저랑은 네. 또 5년 만에 만나는 건데.
1: 그렇게 됐네요. 벌써.
0: 제가. 그 사이에 예. 우리 예은 씨 성대모사를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1: 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기대가 됩니다.
0: 아, 네, 너무 그럼 궁금해요. 지금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1: 네네네네. 제 눈을 감고.
0: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야 야 아, 제가 네. 이제 그때 5년 전과는 다르게 아, 네. 아이를 키우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있다 보니까 네. 그 나는 문어를 제가 4천 번씩 듣고 있거든요.
1: 아, 제가 정말 아. 안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 친구들한테도 네. 정말 많이 듣는 대사예요. 언니 목소리 정말 지겹고
0: 정말 네. 아 지겹 전 아? 지겹진 않아요.
1: 감사합니다.
0: 근데 항상 등원할 때 하원할 때 네. 늘 듣다 보니까 네. 저도 모르게 이게 네. 목청이 트이더라고요.
1: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0: 아이 제가 다 감사합니다. 저희 딱콩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가연님께서 어머 예은 씨 제가 죄송해요 어떻게 라고 하는데 왜 뭐가 죄송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죄송하다 그러더라. 나는 떳떳한데. 어? 아니 그리고 우리 다이스는 말이죠. 네. 저와는 지금 초면이긴 한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자 연예인 처음
3: 사실 이런 자리 기분. 자체에도 네. 처음이고 이렇게 다 네. 처음 뵙는 분들이니까 네. 긴장이 좀 되네요 확실히.
0: 아 그래요?
3: 네. 심장이 좀 콩닥콩닥 하는데
0: 아 정말요? 네,
3: 너무 영광입니다.
0: 감사합니다. 아 저도 영광입니다. 만나게 돼가지고.

0: 근데 제가 일단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는 여기 가든에서 할때 예쁘게 보이려고 좀 화장을 했다가 얼굴에 몽달 귀신처럼 나와서 여기 조명이 너무 세가지고.
1: 네.
0: 그래서 오늘은, 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했는데 오늘 조명 왜 이래요? 지난주랑 또 다르네? 지난주 거 생각하고 저 지금 아예 정말 생얼로 나왔는데.
1: 저도 생얼이에요.
0: 아니,
1: 말해보세요.
0: 아, 예은 씨는 너무 자연스럽고
1: 아,
0: 지금 예쁜데, 제 얼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얼굴? 지금 누가 다리미로 옆에 지져놓은 것 같은데.
1: 아닙니다. 예, 매력적이십니다.
0: 사과의
2: 아, 예, 전혀 아닙니다. 좋습니다.
0: 5974번님께서 첫 여자 연예인이 안용미라니.
1: 계속 사과를 하시고 부끄러워하시네요.
0: 사과방송이 됐는지 자꾸. 아, 박준성님께서 다이슨이 영미 DJ 신기하게 쳐다보시는데 저분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험한 짓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분도 오늘 처음 뵙는 거죠?
1: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0: 아, 그래서 제가 또두 분의 공통점을 또 찾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1: 오.
0: 바로 준우승 자, 우리 안예은 씨는 K-pop 스타 5의 준우승,
1: 네.
0: 또 다이 씨는 그랜드 비트박스 배럴 2025 루프 스테이션 부문 준우승을 또 하셨고요. 자,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는 두 분도 모르셨죠?
1: 그렇죠.
0: 근데 또 어떻게 또 좀 전보다 조금 더 그래도 좀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 좀 드십니까?
1: 저는
0: 이제는?
1: 사실 이 되게 신기했던 게
0: 네.
1: 이거를 듣고 그 홍진호 선생님 계시잖아요. 2등의 어떤 제왕 같으신. 저 그분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0: 네.
1: 저는 그냥 내적 친밀감이 있었거든요.
0: 아~
1: 저도 이제 준우승을 했었고 복면가왕에서도 제가 항상 2등을 했어가지고 그 왠지 그 2라는 숫자가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0: 네.
1: 어떠신가요?
2: 저도 사실 이게 대회에 나갈 때마다 준우승을 계속 하다 보니까
1: 네.
2: 저도 홍진호 선생님이 생각이 났었는데
0: 어마나 세상에
2: 참 우연이네요 어떻게 보니
0: 또 그러고 보니까 우리 2시의 데이트도
1: 그렇네요
0: 이
1: 2시네요
0: 그리고 저희도 항상 청취율 조사를 하면
1: 네.
0: 대기업에들 밀려가지고 항상 2등을
1: 2등이에요?
0: 2등이라고 저는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좋네요 공통점이 많은데
0: 이렇게 또 인연이 깊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저희가 아 백원태님께서 콩예은 콩이스 콩두대라고 하셨습니다. 아 근데 또 조사를 또 해보니까 다이스가 준우승한 게 아시아 아티스트 최초라면서요. 이거 진짜 엄청난 거 아닙니까?
1: 그렇네요.
2: 맞습니다. 사실 네. 루프 스테이션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신 분이 생각보다 많진 않다 보니까
0: 맞아요.
2: 비트박스는 이제 뭐 이렇게 잘 요즘 이제 너무너무 잘 나가는 이제 윙 형님
0: 네.
2: 필두로 해서 이제 비트펠라 하우스도 그렇고
0: 네.
2: 비트박스 이제 문화가 많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0: 그렇죠.
2: 루프 스테이션은 아무래도 활동하는 플레이어가 일단 많지 않다 보니까
0: 맞아요.
2: 네. 그래서 저도 사실 혼자 계속 공부하고 연습을 해왔고 이제 그렇게 대회를 나가서 준우승을 했던 건 정말 너무 감개무량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0: 아니 근데 진짜 저도 사실은 그 음악에 대한 무지랭이라서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루프 스테이션은 진짜 어떤 장르인 건지 한번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겠어요?
2: 네, 사실 루프 스테이션은 이제 장비 이름이고요.
0: 예.
2: 이제 비트박스 부문에서 루프 스테이션 부문이 있는데
0: 네.
2: 그건 이제 루프 스테이션이 이제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녹음을 하고 이 녹음을 한 상태에서 또 뭐 레이어를 쌓고. 이렇게 화음을 쌓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음악이 더 풍성해지잖아요. 그렇게 실시간으로 이제 음악을 0부터 100까지 만드는 그 이제 부문을 이제 루프 스테이션 부문.
0: 그럼 혹시 즉흥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즉흥으로.
2: 맞아요. 근데 이제 루프 스테이션도 스타일이 엄청 많은데
0: 네.
2: 뭐 이렇게 비트박스와 순수 보컬로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영역도 있고 이제 또 발전 기술적으로도 발전하다 보니까 뭐 전자음악 같은 스타일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루프 스테이션 기기 안에서 또 약간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애니메이션 덕후처럼 이렇게 기술을 이렇게 파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더 파서 음악적으로 장르를 넓혀서 많은 이제 장르의 음악을 만드는 스타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0: 그러면 혼자서 밴드 한 팀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거의.
2: 맞습니다.
0: 와, 저처럼 이렇게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은 네. 너무 부러울 수밖에 없어 진짜. 그러면 실제 공연장 반응은 어떤가요?
2: 실제 확실히 라이브로 볼 때가 느낌이 달라요. 네. 네.

0: 영상 봤거든요. 아, 저 그냥 작은 핸드폰 영상으로 봤는데도 미치겠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어, 네. 어, 심장이 막 진짜 막 뛰어 오르더라고요.
1: 네. 나중에 또 기회 되시면 한번 이렇게 직접 보러 오시면은 네네네. 멋지게 한번 퍼포밍 해보겠습니다.
0: 제가 딱동이 낳고 어, 저기 좋습니다. 육아 스트레스 받을 때
2: 어, 좋네요.
0: 가서 뛰어드리겠습니다. 네네. 근데 뭐 우통 벗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
1: 그래도 신나는 음악으로 한번 춤출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0: 자, 우리 안예은 씨 혹시 알고 계셨나요? 루프스테이션
2: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악가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걸 봤고
0: 네네네.
2: 근데 이제 아, 저거 정말 그 타이밍 맞추기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저도 흥미는 있었으나
0: 예.
2: 무섭다. 그래서 이제 시도는 아, 아직 네 시도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0: 아 근데
2: 네.
0: 시도할 만할 것 같아요. 제가 어, 볼 때 이제는 네. 안예은 씨의 그 경지라면
2: 아, 아닙니다.
1: 맞습니다.
0: 네, 나 다 가능할 것 같아.
2: 제가 뭐 어떻게 뭔가 해보겠습니다.
0: 왜냐면 안 되는 네. 장르가 없더라고요. 아, 정말로 정말 목청 하나로 네. 다 되는 분이세요.
2: 감사합니다.
0: 자, 수리님께서 오늘 화음 변태들 다 모였네요라고.
2: 아~
0: 진짜 오늘 뭔가 작품 하나 나올 것 같기도 하고
2: 네네네.
0: 그리고 두 분 공통점이 또 많습니다. 사실 관객 반응하면 또 안예은 씨 아니겠습니까?
2: 아이고, 네.
0: 뭐 이자는 뭐 떼창의 신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문어의 꿈 나오면
2: 예.
0: 정말 저도 이제 가사 다 외웠거든요.
2: 아 감사합니다.
0: 남녀노소 모두가 다 따라 부르지 않습니까?
2: 이게 참 저는 제가 특히 이제 데뷔 초에는 훨씬 이제 느리고
0: 네.
2: 발라드스러운 이제 노래들이 많았어서
0: 네.
2: 아 내가 언젠가 이 직업을 계속하면서 떼창을 들을 날이 올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이 문어의 꿈이 그렇게 네. 돼서 너무 행복해요.
0: 네. 진짜 너무 부러운데 저도 너무 부러운데 처음으로 떼창 들었던 그 순간
2: 네.
0: 어떠셨어요?
2: 이게 되네? 라는 느낌이 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네 라는 어떤 벅참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2: 그리고 그때 이제 밴드들도 저희가 다 이제 공연할 때는 인이어를 끼고
0: 네네네네.
2: 하는데 저희 밴드 친구들도 그때 인이어를 다 빼더라고요. 신기하니까.
0: 아, 어, 그치, 네. 신기하지. 네. 어머나 세상.
2: 그랬습니다.
0: 그럼 이제 마이크 넘겨도 되겠네요. 이제 뭐 콘서트나
2: 어,
0: 이런 거 할 때
2: 너무 든든한 이제. 마음으로 어. 넘겨드리고 있어요. 예, 숨도 좀 쉬고 좀. 어,
0: 네. 우리 다이슨은 네. 다이슨 음악은 사실 떼창은 힘들잖아요.
1: 떼창은 힘들죠. 네,
0: 그렇죠. 혼자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달려야 되는데.
1: 맞아요.
0: 어, 혹시 체력적으로나 막 이럴 때 좀 중간에 약간 좀 이게 아, 내 힘이 좀 딸리는 것 같다 싶을 때 있지 않아요?
1: 맞아요. 확실히 있는데 그래도 네. 무대 위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도파민이 좀 나오잖아요.
0: 아, 그래서 그렇죠.
1: 이제 그때만큼은 힘든 거를 못 느끼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막 땀 이렇게 줄줄 나오고 하는 건 또 있고 또 관객 반응은 이제 보통 이제 박수를 친다거나 이제 약간 네. 리듬이 좀 중요한 장르다 보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 식으로 호응을 많이 약간 유도하는 것 같아요.
0: 아, 좀 독특한 공연장은 없었어요?
1: 네, 독특한 여기에서 공연장이요.
0: 이런 어.
1: 약간 좀 되게 넓고 관객이 한 3천, 4천 명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큰 대회 이제 장이 있었는데
0: 네.
1: 거기서 할 때는 정말 소리가 엄청 울려가지고
0: 와.
1: 제가 제 소리를 못 들을 정도로
0: 와.
1: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또 있었어요.
0: 아, 진짜 근데 해볼만 하겠다 정말. 네. 그 정도 사이즈는. 엄지님께서 떼창할 수 있는 곡도 만들어주세요. 제발 제가 해낼게요 라고 하십니다.
2: 해낼게요.
0: 그래. 네. 한번 만들어주세요.
1: 네네네. 만들어보겠습니다.
0: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떼창 바로 가능한 노래 문어의 꿈. 요거 안 듣고 갈 수 없겠죠. 예은 씨 라이브 서로 이동해 주시고 계시고요. 아, 다이스 씨가 혹시 요 사연 한번 네. 읽어주시겠어요?
1: 아, 네. 저는 특수학교 학부모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장애 특성으로 집중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문어의 꿈 하나만은 집중해서 떼창 지대로 합니다. 너무 아, 좋아요. 감사해요. 라고 하셨어요.
0: 어머나 어머나 지금도 듣고 정말. 계실 텐데.
1: 5667번님.
0: 자 우리 다 같이 떼창할 준비 한번 해봅시다.
2: 아, 예 그럼 든든한 예. 마음으로 제가
0: 예예예 예, 예.
2: 문어의 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안예은 씨의 문어의 꿈 라이브로 바로 쏠게요.

0: 감사합니다.
1: 와, 이 모습을 직관하다니. 안예은의 문어의 꿈 라이브로 듣고 왔고요. 우리 다이슨 씨도 어떻게 속으로 좀 따라 부르셨죠?
2: 마음속으로 이미 최고의 가수가 됐던 느낌이었어요. 진짜.
1: 영광이었습니다. 아, 진짜 이 윤종희 님께서 영미 씨 그동안 흉내낸 거 사과하세요. 원조는 다르다. 아니, 다르다니요? 난 지금 너무 차이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 맞습니다. 너무 또 열심히 따라 불러주셔가지고 감동적인.
1: 아, 애 나올 뻔했었어요.
3: 네. 아, 벌써 안 돼. 딱둥이가요.
1: 딱둥이 네, 아직 네, 나오면 안 돼.
3: 아직은 안 돼.
1: 아직 아니야. 네네네. 김하나 님께서 6개월 최연소 팬이랑 같이 듣고 있습니다. 문어의 꿈으로 태교했는데 이렇게 라이브를 들려주시네요.
3: 야, 6개월
1: 정말 저는 그 문어의 꿈은 향후 뭐 한 5, 60년은 쭉 갈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3: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근데 이게 진짜 함정이 뭔지 아세요? 제가 밤에 딱콩이한테 네. 자장가로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속삭이면서 불러주는데 가사가 되게 슬픈 거 맞아요. 아셨어요? 네네. 우리 팬분들? 그 마지막에 참 우울해 할 때 저 항상 그 부분에서 울 것 같아요.
3: 그 사실 제 친구들도 그러니까 네. 이게 애초에 사실 어린이의 마음을 내가 사로잡겠어요 이렇게 해갖고 쓴 노래가 아니었고 네. 되게 우울한 노래다 하면서 이제 만든 노래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도 듣고 많이 울긴 했어요.
1: 맞아요. 네. 이게 엄마들은 약간 이렇게 심취해서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네. 자, 우리 다이스 오늘 네. 어린이 팬들의 마음을 좀 훔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론 뭐 20, 30대 팬들 뭐 다양한 팬들 다 섭렵을 했겠지만 사실 아이들 팬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2: 그렇죠.
1: 자, 혹시 문어의 꿈 요거 루프 스테이션으로도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2: 사실 이 곡을 제가 루프로

0: 뭔가 한다는 게 네. 너무 제가 즐겨 듣고 소중한 곡이라서
1: 아이고
0: 약간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한번 제가 재밌게 약간 루프 스테이션 보여드릴 겸 하면서 좀 심플하고 재밌게 한번 살짝 네. 보여드릴까요?
2: 아 예, 예. 네. 오, 감사합니다.
3: 와 영광입니다.
4: 이게 왜냐면 나중에 이제 워터밤에 이어서
1: 아 그렇죠.
4: 요구르트 밤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1: 아 요구르트 밤.
0: 그러면은 네, 네. 그 앞부분 이렇게 부르는 부분 잠깐 할 수 있는 그 정도 한번 길이를 한번 비트를 쌓아서
4: 좋습니다.
0: 라이브를 해보겠습니다.
1: 우와 감사합니다. 요구르트 밤.
4: 요구르트 밤 생긴다. 아이들 마음을 사로잡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1: 그렇죠,
4: 이제 끝난
1: 그렇죠,
4: 겁니다.
1: 그렇죠. 예, 예. 예,
4: 예. 와 이게 역시 프로는 달라. 즉흥에서 이렇게 제의를 드렸는데.
1: 어, 저도 이거 너무 처음 와. 실제로는 처음 봐갖고 너무.
4: 우와. 우와.
0: 네, 잘 들리나요?
4: 네, 들립니다. 잘 들려요. 잘 들려요.

0: 그리고 루프 스테이션 대박. 그리고 유혜린 와 신기하다 진짜. 네. 지금 문자 창이 대박으로 네. 도배가 됐어요 지금.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와 세상에나 아니 어떻게 이걸 즉흥해서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가 있죠?
1: 사실 이거를 멜로디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미리 프로그래밍 하는 것처럼 예.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이제 라이브로는 즉흥으로 제가 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이제 제가 프로그래밍 한 대로 이렇게 뭐 효과라던가 이런 게 나오는 그런 이제 원리입니다.
0: 어때요 우리 안유 씨?
2: 아니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긴 한데 이게 진짜 정말 0.1초만 어긋나도 이게
0: 맞아요, 맞아요.
2: 다 무너지는 맞아요.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1: 맞아요, 맞아요.
2: 저걸 어떻게 와. 네. 어떻게 나 영광이었습니다.
1: 아,
0: 두 분이 콜라보 한번 하셔야죠.
2: 저 콜라보 너무 좋아요. 네, 네.
0: 저도 곁들여서
2: 피처링으로 예 살짝 이렇게 네, 네,
1: 또 춤추시는 거 혹시 또 이렇게 예. 가능하시면은 너무 예. 좋을 것 같아요.
0: 다 가능합니다. 가능 가능 쌉 가능. 자 여러분들 워터밤이 안 된다면 요구르트밤이라도 네. 저 좀 불러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그리고 257번님께서 신비로운 바닷속에 있는 기분이
2: 맞아요,
0: 해요.
2: 맞아요.
0: 솔직히 말하세요, 라이브 아니죠?라고 의심하시 저희 두대기들이 의심병 환자들이 좀 있어.
1: 네, 사실 비트 쌓는 것부터 이제 라이브로 진행이 됐던 거라서 에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소리가 뭐지 약간 흥미를 이끌었다가 이제 흔히 아는 이제 코드 진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네, 구성으로. 네네네.
0: 우와, 진짜 너무 신기해요. 너무 감사하고.
1: 예. 네,
0: 그리고 라이브였으니까 여러분들 꼭 믿어주시고요. 네. 저희는 여기서 잠깐만 광고 듣고 올게요.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뭐.

0: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하 못하는 편입니다.
5: 예, 자, 두시 데이트 안영입니다. 셀럽을 만나고 싶어. 안예은 다이스와 함께하고 있고요. 김민지님께서 제가 이제 이걸 여쭤봤거든요. 광고 나가는 동안에 멀티태스킹을 얼마나 잘 해야 되는지 감도 안 오음이라고 네. 와가지고 정말 너무 잘 되실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다 되고 심지어 막 몇 개 국어도 다 가능하다고 네. 하시니까.
4: 제가 확신해서 말할 수 있는 게 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사실 멀티태스킹이거든요.
5: 그래요?
4: 왜냐하면 사실 뭔가 동시에 많은 걸 하는 것처럼 보여도
5: 네.
4: 이렇게 세분화해서 보면은 하나씩 시퀀스가 있는 거라서
5: 아~
4: 그거를 이제 외워서 하는 그 이제
5: 그런 거구나.
4: 과정이 좀 필요한 느낌이에요. 오히려 멀티태스킹하면 저도 이렇게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돼가지고.
5: 네. 와. 네. 지금 수리님께서 아까부터 계속 지금 함께 저희와 소통 중이신데 어머 두 분 생일도 21일로 똑같아요. 어머 이거 핵소름인데?
6: 그러게 몇 월생이신가요?
4: 저 10월 21일생.
6: 아 저는 5월 21일이요.
5: 엄마나 네. 세상에 어떻게 생일도 이렇게 21일로.
6: 그러니까요. 공통점이 정말 많아요.
4: 또 10도 5에 두 대고 네. 이제.
6: 맞네요. 네.
5: 진짜. 자 오늘 두 분의 공통점을 이렇게 찾아봤고요. 오늘 귀여운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3부에서도 이어지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7: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8: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9: 내 나이가 60이면 내 어깨는 한 번도 수리를 하지 않은 채 60년간 사용한 기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10번을 주사를 맞아도 안 나왔다면 11번째 주사가 들을까요? 경로를 탐색하려면 현재 내 위치를 알아야 하듯이 어깨 통증이 빨리 났으려면 60년간 사용한 내 어깨 속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사를 10번을 맞아도 소용이 없다면 주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어깨 속이 주사도 듣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방향이 틀린데 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똑같은 치료를 아무리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치료 방법을 달리해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빨리 낫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3: 콘서트 늦겠다. 뚫자.
4: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5: 어? 내 가방.
4: 두고 왔어?
5: 와,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5: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5: 아, 오늘 재밌었다.
3: 와, 이거 봤어?
5: 야, 뭐해, 빨리 와.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5: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두 대의 초대에서 셀럽을 만나고 싶어 예술가 분들이십니다. 안예은 씨, 다이스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쯤에서 비트박스와 루프 스테이션 요거 제대로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네. 자, 다이스 씨 오늘 어떤 곡을 또 준비해 주셨나요?
1: 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곡을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두댕이 분들을 위해서 한번 곡을 만들어 볼까 해서 제가 만들어 왔어요. 루프 스테이션 라이브 곡. 또
0: 어머나 세상에.
1: 또 이제 신나게 춤추실 수 있는 이제 예, 그런 예. 좀 펑키한 곡을 이제 루프 라이브로 제가 들려드릴 거라서 제목이 그래서 룹 펑크입니다.
0: 룹 펑크.
1: 맞습니다.
0: 아니 우리 두 대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와 직접 또 만들어줬다고 하니까.
2: 그러니까요.
0: 아, 너무 감동이네요.
1: 루프 스테이션이 어떤 느낌인지 제가 좀 더 그 하나 하나씩 약간 그 파헤쳐서 들으실 수 있게끔 구성을 짜봐가지고 한번 재밌게 그냥 편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 예, 너무 감동입니다.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자, 혹시 안예은 씨 요거 네. 사연 한번 읽어주실까요?
3: 한민서님께서요, 다이스님 GBB 2호 때 진짜 멋있으셨는데 결국 한국 라디오까지 진출하셨군요. 정말 음악성 좋은 루프 비트박서고 실물이 훨씬 잘생겼습니다. 네. 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0: 맞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다 가셨습니다. 다, 예, 다 예. 가셨어. 네. 아우 정말 어머님이 누구니? 정말 너무 여쭤보고 싶다 진짜. 네.
1: 감사합니다.
0: 자, 준비 어떻게 되셨나요?
4: 네. 됐습니다.
0: 알겠습니다. 다이스가 두 대를 위해 우리 두댕이들을 위해 만들어온 룩 펑크 한번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0: 와우! 다이스의 룩 펑크 라이브로 듣고 오셨고요. 와, 지금 실제로 다 다이스가 입으로도 내고 막 네, 이러면서 네, 이제 네, 만드신 네. 건데 이틀을 밤새서 만드셨대요.
1: 와.
0: 아, 진짜 감동이다, 진짜.
2: 아, 예, 아닙니다. 사실 와.

0: 이게 2분이라는 구성 곡 그 시간 치고는 되게 알찬 구성으로 만들어가지고
1: 예, 예.
0: 이렇게 보면은 손도 이렇게 막 아 띠리디리리 이렇게 막 움직이고 바쁘고
1: 예.
0: 자, 조금 전에도 방금 아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흔들거리긴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잘 해서
1: 정말 완벽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이상영님께서 PD님 로고 속으로 녹음하셨죠? 하셨죠? 녹음하셨죠? 예. 홍재로님께서 와 대박이다 너무 좋은데요 자동으로 리듬 타짐 진짜로요. 윤정원님 이렇게 잘하는데 심지어 왜 잘생겼어 진짜 짜증나.
2: 일을 악무셨어요.
0: 아이고,
1: 정말
0: 네. 감사합니다.
1: 요즘은 다 가지더라고.
2: 네.
1: 뭐 외모부터
2: 맞습니다.
1: 학식 뭐 인성까지
2: 네.
1: 다 갖추더라고요. 네. 0179번이 거참 못 내는 소리가 없으시네. 정말 너무 신기한데
2: 네.
1: 음원이 하나도 깔린 게 없는데 뭔가 있는 느낌. 우리 안예은 씨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2: 저는 제가 봤던 이제 너튜브에서 봤던 영상들은 거의 이제 발을 사용해서 이렇게 페달가 생긴
1: 네.
2: 기계들로 뭐 이렇게 기타나 이런 거를 루프를 녹음해서 하는 것들을 위주로 봐서
1: 예.
2: 손으로 하시는 걸 보니까 또 되게
1: 아~
2: 디제잉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1: 예, 예, 예.
2: 다른 장르를 또 접해볼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1: 네. 그러면 아까 다이스 씨가 루프 스테이션으로
2: 예.
1: 문화의 꿈 해주셨으니까 어떻게 답가로 어떻게 비트박스나 루프 스테이션 소리 뭐 어떻게 뭐 목청껏 낼 수 있는 거 뭐가
2: 제가
1: 없을까요?
2: 뭐라도 해볼게요. 네. 비트박스는 제가 저도 북치기박치기 세대라고가지고
1: 아 그래요? 네. 비트박스
2: 네. 북치기박치기 세대인데 이제 네. 루프 스테이션 사실 화음을 쌓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뭐 한 다음에 뭐 이렇게 뭐라도 해봤습니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까 해주셨어갖고 예 감사하고요.
0: 사실 안예은님의 목소리 자체가
1: 네.
0: 이미 루프 스테이션에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효과보다 더 악기 같은 소리셔서 그냥 이 소리
1: 아이고야.
0: 하나만으로 이미 완성된. 거라고 사실 생각해요.
2: 아이고, 아이고,
0: 그래서 그냥 루프 스테이션보다 이미 더 완성이 되어 있는.
1: 저는 지금 두 분을 직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영광이에요. 정말.
2: 굉장히 부끄럽네요.
0: 아유, 아유.
1: 정말 소리의 신들이 오셨어요.
2: 아니,
1: 소리의 신들이. 4986번이 와중에 또 음이 정확했어. 역시 안예은.
2: 감사합니다.
1: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2008번님 와 대박 신선하고 좋아요. 영미 씨는 돈도 벌고 태교도 특 등급으로 하네요. 꿀빠른 연예인 느낌 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맞아요. 왜냐면 딱동이가 진짜 아까부터 계속 꿈틀꿈틀거리는데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음악들 들으니까 딱동이가 지금 계속 이 흥을 지금 감추질 못하고
2: 도움이 되어드려도 네, 다행이에요.
1: 계속 지금 발길질 하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좋습니다.
1: 자, 두 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질문들 보내주십시오. 목격담 미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자,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3: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진심나.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네.
1: 네.
0: 아, 수다를 너무 떨고 싶은데 네, 못 떨겠네요. 자, 같은 음악쟁이들끼리 네, 음악 네,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1: 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네.
0: 자, 두 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대 초대해서 셀럽을 만나고 싶어. 오늘은 음악을 진짜 잘하는 두 분이죠. 가수 안예은 씨, 비트박스 앤 루퍼 다이스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두 분의 라이브를 한 곡씩 다 듣고 오니까 갑자기 뭐 아까도 멋있었지만 더 후광이 비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제가 여기 앉아서 진행을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인데 자, 두 분 다 곡을 또 직접 만드시잖아요.
1: 네.
0: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잘했는지도 궁금해.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도 궁금해요. 시작이 어땠는지. 안예은 씨는 어떠셨어요? 어,
2: 저는 그냥 너무 간단한데요. 저는 자우림이라는 밴드를 보고
0: 아,
2: 그 김유나 선생님을 예, 보고 어 나도 저런 사람 될래
0: 어,
2: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0: 처음 만든 곡은 어땠어요? 본인이 만들었던 곡.
2: 네네, 처음 만든 곡은 제 친구 중에 이제 만화가 지망생이 있었어요.
0: 네.
2: 그래서 이제 둘이 항상 도서관에 가서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이제 그 친구가 그림을 그리면 제가 그거를 막 스토리랑 이런 걸 설명을 듣고
0: 아,
2: 내가 나중에 OST를 만들면 너무 재밌겠다 해서 연주곡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게 우와, 이제 제 최초의 자작곡이고
0: 네,
2: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것은 이 친구는 실제로 지금 웹툰을 그리고 있고요.
0: 우와.
2: 제가 이 웹툰의 OST를 작업을 했어요.
0: 어머.
2: 그래서 지금 나와 있어요.
0: 정말요?
2: 네.
0: 그 웹툰 제목 한번 알아보세요.
2: 붉은 여우라는 웹툰이고요. 예, 예. 곡 제목도 동일하게 붉은 여우입니다.
0: 어머 세상에. 네. 꿈을 이뤘네요.
2: 그러니까요.
0: 진짜로?
2: 너무 소년 만화 같은 전개가 야, 돼서
0: 그래.
2: 신기합니다.
0: 이게 계속 이게 말의 힘이라고.
2: 맞아요.
0: 내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진짜 이게 이뤄진다.
2: 맞아요, 맞아요.
0: 정말로. 그럼 우리 다이스 씨는
3: 네,
0: 첫 곡이 어땠어요? 몇 살 때 만드셨어요?
3: 전 비트박스는 한 15살 중2 정도 때 이제 시작을 해서 어, 화장실에서 이제 혼자 숨어가지고 그때 연습을 이제 막 했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트박스 그 당시에 되게 잘 나가시던 분들이나
0: 네네네,
3: 이제 되게 유명하신 분들 영상 보면서 무작정 따라했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 만든 곡을 생각하면은 퀄리티는 정말 정말 안 좋겠지만 그래도 아이디어나 뭔가 그런 영감 이런 것들은 네, 여전히 똑같이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예전에 만들었던 것들이 더 아, 지금 들어도 신선하다 느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0: 두 분 다 그러면 독학으로 그냥?
2: 아니요, 저는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0: 가르침을 받고.
2: 네, 저는 정말 작곡 전공을 했고요.
0: 어,
2: 네.
0: 우리 다이스 씨는?
3: 저도 교육을 받고 싶었지만 이제 루프스테이션은 이제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2: 저는 이런 분들이 천재라고.
0: 그러니까요.
2: 저는 그냥 그 교육 안에서 이렇게 네, 잘한. 네.
3: 저는 이제 제가 이 정도를 이제 해오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이제 혹시나 루프스테이션 관심 가지시는 분들 계시면은
0: 네,
3: 이제 제가 그런 걸 좀 더 쉽게 접근하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0: 어쨌든 길을 만들어 주셨네.
2: 그러니까요.
0: 다이스 길을 만들어 줬어.
3: 네. 감사합니다.
0: 자, 최승주님께서 두 분 목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완전 소중히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
3: 사실 네, 안예은님 같은 경우는 목 관리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제 목소리 순수 목소리를 지금 이렇게
0: 네,
3: 루프 스테이션에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효과를 이제 좀 이렇게 넣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덜 그런 관리에 의존해도 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0: 네. 우리 예은 씨는 어떻게?
2: 저는 일단 음주를 많이 줄였고요.
0: 아. 네.
2: 그리고 물을 정말 많이 마셔요.
0: 아, 진짜 그게 네,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목이 건조해지는
2: 네,
0: 순간
2: 네,
0: 끝나더라고요.
2: 물을 많이 마시고 일단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사지 많이 하고.
0: 아, 이거 음주 네, 이거 끊기 쉽지가 않은데.
2: 아, 줄였습니다.
0: 아, 줄인
2: 네,
0: 거죠?
2: 네. 네.
0: 아, 기태형님께서 쓰 비트박스 하면 또 영미 누님도 어디 가서 안 밀리는데 오늘 배틀 볼 수 있나요? 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저도 또 한 비트박스 합니다.
3: 어, 있어요? 어, 듣고 싶은데요.
0: 발라피 이 정도?
3: 이미 의도가 다 드러나서 너무 좋아요.
2: 네.
3: 제가 방금
2: 감동적이었습니다.
3: 네, 약간 그 비트박스 게임이라 해서

0: 눈치를 채셨네.
1: 맞습니다.
0: 김범수님께서 영민이 오늘은 좀 따라하지 마세요. 손님 오셨는데 창피하게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라고 하고 싶네요.
2: 굉장히 네. 네.
0: 아, 저희 두댕이들은 항상 이렇게 네. 조롱으로 시작해서 조롱으로 끝을 부르다. 자, 그렇다면 저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거 뭐 비트박스를 잘하려면 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북치기, 박치기 뭐 요렇게 네. 알고 있잖아요.
1: 맞아요.
0: 혹시 요즘 스타일은 요게 아니잖아요, 그쵸?
1: 아, 그쵸. 네. 요즘은 사실 이제 북치기 박치기 하면 다 예상하고 있는 리듬이니까.
0: 그쵸.
1: 제 생각에는 사실 소리를 이렇게 막 정교하게 내지 않아도 뭔가 리듬으로 좀 이렇게 흥 있는 약간 그런 리듬을 그냥 목소리만으로 표현하면은.
0: 네.
1: 그게 비트박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북치기 박치기 리듬이 아니어도 막 둠둠 다다다둠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약간 이런 느낌.
0: 와 입이 이제. 그냥 벌어져.
2: 너무 신기해요.
0: 보고 있는 네. 그냥 벌어져요.
1: 그래서 이제 뭔가 말로 북치기 박치기보단 그냥 몸으로 이렇게 그 리듬을 이해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막 표현하면은 오히려
0: 좋죠. 내 입이 그냥 곧 악기다. 내 그렇네요, 입이 곧 그렇네요. 잠깐만 저분들 언제 오신 거야?
2: 그래 뭐 많이 몰리셨는데.
0: 뭐 언제 저렇게 관객들이 저렇게 꽉 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어머 어머 아 다들 네, 다들 우리 아니 아니시오 아 비트박스 듣고 네, 진짜 네, 온 것 네. 같아요. 아 피리를 부는 사람이었네. 네, 세상에 아니 아까까지 아무도 없다가 지금 팬분들이 꽉 찼어요 지금.
2: 그러니까요.
0: 와 0263번님 다이스 교수님 진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속성이다. 네. 너무 속성 과해다. 네. 혹시 우리 예은 씨 따라할 수 있겠어요?
2: 저는 비트박스? 정말 그냥 화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0: 아 예. 네.
2: 안 될 것 같아요. 예.
0: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2: 아파요.
0: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네, 네. 네, 저 최선은 다했습니다. 할 도리는 했어요. 예. 자, 이 와중에. 지금 완전 직급입니다. 자, 제 목소리를 활용해서 루프 스테이션으로 뭔가를 또 보여주실 수 있다고요?
1: 네, 뭐 제가 최근에 좀 즐겨하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사람의 목소리를 네. 실시간으로 녹음받아서 네. 그 루프 스테이션 안에서 제가 비트를 하면서 이제 그 목소리를 악기로 또 활용하는 거를 한번 실험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네. 여기서도 한번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0: 좋아요, 좋아요.
1: 해볼까요?
0: 예예. 예. 그러면 저랑 예은 씨가 뭐 한 마디씩 하면은 그거를 이제 쌓아 주신다는 네, 건가요? 네.
2: 그 먼저 선창해 주시면은
0: 네. 네.
3: 예, 어떤 그 목소리든 어떤 얘기든 그냥 이렇게 막 편하게 말씀하시면은
0: 네.
3: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 말씀하시면은 그 소리가 아마 들리실 텐데 그 한번 그 아무 재밌는 얘기 한번 해 주시면
0: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2: 잠깐만.
0: 쉬었다 갈게요.
3: 들리시나요?
0: 라면 먹고 갈래?
3: 그럼 먼저
0: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3: 이렇게 녹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0: 네, 아, 예.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그만 쉬었다 갈게요. 그만 쉬었다 갈게요. 그만 쉬었다 갈게요. 그만 쉬었다 갈게요.

0: 쉬었다 갈게요.
1: 와우! 와! 이 와중에 우리 윤정원님께서 아 영민 씨 그만 쉬어요.
2: 예.
1: 자 영민 씨 광고 같아요. 네. 와 엄태원님께서 저 멘트를 어떻게 저렇게 만들지 진짜 미쳤다라고 하셨고요. 네. 우리 안예은 씨도 한번 네. 한마디 좀 해주시죠. 저 같이 한번
2: 뭐를요?
1: 저 같이 그

0: 또 지금 즉흥으로 네. 또 만들어 주실 아, 뭐, 수 있으세요?
1: 어떤
0: 안예은 씨가 하는 멘트로 또
2: 그러면 조금 더 진지하게 가볼까요? 네.
0: 안예은 씨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뭐.
2: 약간 사실 어떤 음이나 아니면 뭐 어떤 거든 편하게 그냥 내주시면은
0: 네. 안예은 씨는 약간 그 창귀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네. 무서운 멘트 같은 거 좀 잘하시잖아요, 나르션. 네. 그런 멘트도 괜찮을 것 같은데.
3: 아니면 제가 음을 내보겠습니다.
0: 오케이 오케이.
3: 그 박자를 먼저 주시는 건가요?
2: 아 그러면 제가 박자를 제가 그 마지막 부분을 녹음을 해서
3: 아 한마디만 네.

0: 와! 그냥 완벽한 한 곡이 탄생을 했어요. 아.
1: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녹음 받아서 이제 이거를 화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네네네.
0: 와, 지금 다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예? 1386번님. 아, 천재들은 이렇게 노는구나.
1: 재밌게 하는 이제 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0: 와, 네. 허미애니, 어머, 천재다. 그냥 천재야. 뭐, 천재라는 말밖에는 다른 단어가 떠오르질 않습니다. 와, 아니, 왜 다이슬을 세계대회가 알아봤는지 알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즉흥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고퀄의 음악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다이슬은 지금 국내보다 해외에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죠?
1: 야.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활동했던 게 거의 대회 쪽에서만 활동했다 보니까 네. 대회가 예전에는 이제 유럽 쪽에서 열렸었고
0: 그렇죠?
1: 최근 근 한 2, 3년 동안은 일본에서 열렸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저 음악을 알아봐 주시는 팬분들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생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요즘 또 K-POP이 대세라서 네네네. 또 우리 예은 씨도 진출하면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은데 혹시 해외에서 뭐 입질 오는 거 없습니까?
2: 아직은 없는데요. 아, 근데 예, 이제 최근에 그렇죠. 발매한 노래의 뮤직비디오의 댓글에 조금 이제 좀 영어가
0: 해외 팬들이 이제
2: 예,
0: 또
2: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0: 아 그래?
2: 네. 왜냐면 영어 댓글들이
0: 우리 안예은 씨 목소리가 곧 한국인의 목소리거든요. 아, 완전.
2: 네, 예, 감사합니다. 예.
0: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발매된 네. 예은 씨의 정규 5집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걸.
2: 네.
0: 앨범 명에서부터 자신감이 좀 뿜뿜하는데 이 네. 앨범 뭐 나쁘지 않다 뭐 그런 의미겠죠?
2: 그렇죠.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앨범 무지하게 좋으니까 들어보세요라는 네. 말까지는 제가 못해요. 쑥스러워갖고. 그래서 나름대로 약간 네. 나쁘지 않을 거예요. 정도
0: 나쁘지 않을
2: 예,
0: 거야.
2: 해봤습니다.
0: 이거 네. 자체가 좀 자신감입니다. 자 이번 타이틀곡 D9
2: 네.
0: 이번 두 대에서도 여러 번 예, 이미 많이 좀 들었거든요.
2: 감사합니다.
0: 어떤 곡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2: 이건 이제 알면서 그러니까 네. 뭐가 보이고 들리고 이런 거를 알면서 외면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0: 아 예예예. 네, 예, 예. 네. 그리고 또 그동안 들었던 장르와는 또 다르더라고요.
2: 아 감사합니다.
0: 자 여기서 신곡 예, 라이브로 네. 또 아니 들어볼 수 없겠죠.
2: 맞습니다.
0: 예, 그동안에는 뭐 우리 안예은 씨 하면은 약간 좀 공포스러운 곡 아니면 정말 극과 극 문어의 꿈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락 쪽으로도 제가 볼 때는 소질이 또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자 그럼 안예은의 D9
2: 네.
0: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네.

0: 안예은의 신곡 D9 라이브로 듣고 왔고요. 박시아님께서 아 오늘 완전 동서양 특집 같아요. 대박. 그리고 2272번님께서 아니 예은님은 목소리가 지문이에요. 이 특색 있는 목소리는 아무도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뭔가 노래가 쫀득쫀득하다라고 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 다이스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목소리가 악기라는 게 더 실감이 돼요.
0: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2: 너무 좋았습니다.
0: 자 오늘 사실 두 분을 지금 보내드려야 되는데 할 이야기가 아직도 좀 남아있어.
1: 아 그러니까요.
0: 보내드리기 아쉬워서 조금만 네. 함께 좀 있어줄 수 있죠?
1: 어 있어도 예, 되는 거예요? 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0: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4부로 돌아올게요.

0: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움트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6: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0: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1: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2: 네, 2시 데이트 안영입니다. 셀럽을 만나고 싶어 음악 천재들 안예은 씨, 다이스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다이스 씨도 신곡을 발매하셨더라고요.
3: 아, 네, 맞아요.
2: 제목이 파이어보드.
3: 오. 네,
2: 뭔가 좀 강렬한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떤 곡인가요?
3: 맞아요. 제목처럼 되게 강렬한 이제 브레이크 비트 장르의 이제 타입 비트고.
2: 네.
3: 제가 이거를 그 작년 세계대회 준우승했을 때 세계대회 8강 첫 번째 라운드 때 네. 사용한 곡입니다. 그래서 입장곡 약간 이런 느낌으로 딱
2: 와, 강렬하게 와. 입장하고
3: 네,
2: 싶어서
3: 그래서 딱 시작을 화끈하게 이제 이제 몰아붙여보자 해가지고 썼던 곡입니다. 이게.
2: 반응이 어땠어요 그때? 딱 처음에 몰아붙였을 때?
3: 물론 이제 상상으로 이렇게 호응 얻는 그런 상상은 했지만 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반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 곡
2: 네,
3: 덕분에.
2: 네. 자, 문득 또 두 분 모두 이렇게 또 곡을 직접 다 만들고 부른다고 하시니까 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저 작가님들이 네. 여쭤보시는 거예요. 저작권이 장난이 아니겠는데요?
4: 좋은 곳에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저는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저는 한참 부족해서
2: 아, 그래요?
3: 있습니다.
2: 아, 앞으로 좀 많이 따뜻해질 것 같은데
4: 네네,
2: 통장이
4: 네,
2: 그렇죠? 두 분 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다이스가 또 음악 한 곡을 들려주실 건데 신곡 말고 또 다른 곡을 또 준비를 하셨다고요? 어떤 곡인가요? 네.
3: 이거는 제가 작년 준우승한 그 세계대회를 네. 올라가기 위해서 지원 영상을 내는 게 있거든요. 이제 쇼미더머니 지원 영상처럼 세계대회도 이제 지원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본선 8명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을 뽑아요.
2: 그래서
3: 되게 이제 그 관문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거기 지원 영상에서 제가 썼던 곡을 한번 오늘 여기서 라이브로 해볼까 합니다.
2: 알겠습니다. 제목이 어떤 곡이죠?
3: 제목이 이제 Space to Reality라는 곡이고
2: 예.
3: 약간 평소 제가 이전에 썼던 뭔가 신나는 거랑 다르게 약간 좀 R&B 타입의 좀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어서 약간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또 이제 군대 이제 제대를 얼마 안 남지 않은 이제 시점에서 만든 곡이어서
2: 네.
3: 이제 현실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제목을 Space to Reality라고 지었습니다.
2: 알겠습니다. 네, 이거 네. 한번 또 라이브로 또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와,
4: 라이브를 정말 많이 해주세요.
2: 그러게요. 오늘 네. 지금으로 진짜 그냥 쇼입니다. 쇼. 다이스 쇼.
4: 네.
2: 네. 홍은경님께서 헐 또 라이브 해주시다니 오늘 방송 칭찬해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오늘 너무너무 알차게 정말 귀호강, 네네네. 눈호강 다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자, 다이스의 Space to Reality 라이브로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0: 와우. 뭔가 되게 몽환적이지 않아요 지금?
1: 그 이런 되게 어두운, 되게 어둡고 네온 사인 좀
0: 맞아.
1: 그 펍 같은데 가면은 이렇게 맥주를 보틀로 들고 이렇게 흘렁흘렁하게
0: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
1: 느낌이죠.
0: 네. 아 진짜 뭔가 몸과 마음이 릴렉스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고품격 음악 방송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다이스의 스페이스 리얼리티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백원태님께서 명품 패션쇼, 패션쇼에 나올 것 같은 음악인데 맞아.
1: 네,
0: 맞네요.
1: 그렇네요.
0: 맞네 맞네. 그럼 지현님께서 게스트들 못 가게 신발에도 숨겨놔요. 어떻게 못 가, 문 잠궈. 가방 놓고 가. 유혜리님 두 분 못 나가게 문 잠그세요. 7874번님 잠깐 잊고 있었다. 두 대가 고퀄리티 음악 라디오라는 걸 대박이라고 하셨습니다.
1: 아, 다행이네요. 너무
2: 감사합니다.
0: 자,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셀럽을 만나고 싶어. 싱송나 안예은 씨 그리고 비트박서 그리고 루퍼 다이스와 함께했고요. 자, 이제 보내드릴 때가 정말로 됐는데 자, 마지막으로 예은 씨 곧 단독 콘서트를 또 앞두고 계신다고요.
1: 네.
0: 이럴 때 제대로 또 홍보를 해야죠.
1: 네.
0: 언제 어디서 합니까?
1: 자, 6월 21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성신여대 네. 운정 그린 캠퍼스 대강당에서 하고요.
0: 네.
1: 아직 자리가 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자리 요 양 날개죽지가 조금 남아 있고
0: 네.
1: 제발 와주세요. 정말 열심히 저희 준비하고 있고 너무 네. 재밌을 거니까 제발 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0: 네, 단독 콘서트 이름이 겹경사예요. 겹경사.
1: 맞습니다. 제가 이제 네. 올해 활동한 지 10년이 됐어요. 거기에
0: 벌써?
1: 이제 마침 정규 5집도 이번에 발매를 하게 됐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저만의 10주년이 아니고 저희 이제 밴드 친구들이랑도 예. 함께 10주년이 돼가지고
0: 야, 네. 진짜 겹경사다.
1: 겹겹겹겹경사가 돼가지고요. 네.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0: 그럼 혹시 우리 다이스도 뭐 네. 앞두고 있는 공연이나 이런 거 있나요?
2: 전 사실 그동안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세계대회 준비한다고 사실 제가 이거를 한 19년도 20년도 때부터 목표했던 거였거든요. 지금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원했던 이제 목표였는데 어쨌든 좋은 결과를 작년에 이제 이루고 왔으니까 이제 이 여기서 사용했던 곡들도 그렇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만들었던 음악들을 이제 앞으로 제 음원으로
0: 네.
2: 또 이걸 이제 공연으로도 보여드릴 예정이라서 제 뭐 유튜브도 인스타그램도 많이 잘 지켜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0: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두 대도 종종 놀러 네. 와주시면 좋겠어요.
2: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네. 자주 나오고 싶어요.
0: 가끔씩 이제 우리 두댕이들이 네. 아 뭐 저기 영민 누나 때문에 약간 좀 저질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방송 이럴 때 있거든요. 이럴 때 가끔씩 이제 고급화 시켜주시러
1: 예, 예, 예, 맞습니다.
0: 수혈해주시러 좀 와주셨으면 아, 네. 좋겠습니다. 네. 고급 수혈.
2: 네,
0: 자 그렇다면 가시기 전에 두 분 2시에 데이트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나눠주실까요?
1: 네.
0: 한 분씩?
1: 일단 환영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즐거워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0: 그리고 너무 정말 계속 DJ님께서도 너무 계속 막 너무 행복한 얼굴로 계속 보고 계셔주셔가지고 네. 제가 다 마음이 좋았고 제발 공연에 네.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발
1: 문화일꾼 불러주실 거죠?
0: 아 그거는 뺄 수 없는 노래입니다.
1: 그럼요, 그럼요.
0: 네네.
1: 그럼 아이들과 함께 가도 되겠네요.
0: 저희 전체 관람가예요.
1: 아 예. 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혜스 씨도.
2: 네. 아 저 오늘 이 자리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안영미 호스트님 덕분에 너무 편안하게 오히려 긴장도 덜해서 할 수 있어서 되게 다행이었고요. 저도 이제. 루프 스테이션이라는 게 아직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네. 뭐 이렇게 제가 하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더 즐거움을 오늘 이렇게 얻으셨길 바라고 저도 또 뭐 음악으로 또 공연으로도 앞으로 더 많은 활동 보여드릴 테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자 사토 에미코님께서 가지 마세요 김강수님 두 분 누추한 두 대에 와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이지연이 안예은 다이스 꼭 콜라보해서 음악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진짜 저도 네. 두 분이 콜라보하셔서 정말 전 세계적인 무대에서
0: 아이고요 네
1: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0: 그래서 너무 좋네요
1: 저희 방송이 네. 성지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 좋습니다.
1: 자 오늘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예은 씨 단독 콘서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네, 많은 네.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다이스의 음원들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셀럽을 만나고 싶어 싱송나 안예은 씨 비트박서 앤 루퍼 다이스 씨와 함께했습니다. 안녕.
0: 감사합니다.
3: 어머 세상에 할렐루야 다 드디어 찾아 들어오셨네 여기 두대 맞아요 맞아 아유 앉으라고 앉으라 아유 내 무릎이에 그냥 들으면 돼 듣기만 하면 돼 안조 엔조이 안영미랑 그냥 웃어 질게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까는 카밀라 카베오 그리고 카베요 숀 멘데스의 세뇨리타 들으셨죠? 이어서 백예린의 스퀘어까지 듣고 올게요.

0: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백예린의 스퀘어 듣고 오셨고요. 이문자님, 아니 오늘 채널 잘못 들어온 줄 알았잖아요. 아니 두대는 이런 고급진 사운드가 나오는 방송이 아닌데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동안 뭐 다른 음악들은 다 고급지지 않았었나? 왜 오늘 새삼스럽게 그러시지? 난 잘 모르겠네 차이점을. 0062번님 137일차 아기 육아 중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 원래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요? 제가 돌고래를 낳았나 봐요.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대 덕에 귀 지켰어요. 아우 그냥 건강하다는 겁니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기가 집에서 소리 소문 없이 가만히 있는 것도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소리 질러야지. 그럼 빽빽 질러야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언어가 없는데 표현이라고는 이거밖에 할 수 없는데 그쵸? 자 돌고래 잘 키워서 제2의 다이스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사연 보내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너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0: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9: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 시간 만에 발표하는 오늘의 학용사 퀴즈 정답 바로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갑니다. 아, 갚는다. 홀스 원 세이 1000 페이 기부였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였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0958번님, 8002번님, 김수미님 세 분께 닭가슴살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게스트로 안예은 씨 그리고 다이스 씨 두 천재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천재들 만나면 우리 뭐가 궁금해? 어머님이 누구니? 예, 어머님이 누구니?

도대체 어머님이 누구니? 우리 광고주님들도 어머님이 누구니? 슬림웨이 다이어트, 브람스 안마의자, 포스코 ENC, 환인제약, 오뚜기 카레, IS 동서,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옵시 유한책임회사, 이카운트,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우리 광고주님들 아, 다 천재 같아. 아니, 어머님이 누구니? 7647번님, 울 영미 어머님은 누구시니? 예, 윤미숙 여사님이십니다. 예, 의정부의 페리스 힐튼이라고 불리고 계시는 윤미숙 여사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박진영의 어머님이 누구니 마저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가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동해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6월 12일 오후 5시 30분 동해 종합경기장에서 초청가수 유민, 에일리, 나태주, 김연자, 김용빈의 축하 공연과 함께 선보이는 개회식이 마련됩니다. 43개 종목에 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정과 감동의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화합과 단결로 하나 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FM for you
2: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종이로 접은 비행기. 왠지 빳빳하고 매끄러운 종이로 접어야 잘 날아갈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구겨진 종이로 접은 비행기가 공기의 양력을 잘 받아서 훨씬 더 멀리 날아간다고 합니다. 종이 표면의 주름과 흠집들이 거친 바람의 저항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상처와 흠집에 멘탈이 흔들리시나요? 더 높이 날아오를 준비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거친 세상의 저항을 멋진 비행으로 바꿔줄 오늘이라는 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날아가 볼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곡 비행소녀 경서예지 버전이었습니다. 원곡이 아니고 오늘은 경서예지 버전으로 첫 곡 띄워드리면서 목요일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출발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종이 비행기 어릴 적에 우리가 꼭 한두 번씩 그 이상 더 많이 날려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린 항상 예쁜 색종이 새 종이로 이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날리곤 했는데 사실은 아주 빳빳한 종이보다는 구겨지고 조금은 이렇게 좀 뭐랄까 해진 종이가 비행기로 만들었을 때는 저 멀리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상처가 많은 것도 세상이 거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 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거친 세상이 존재했던 거다. 이렇게 우리 또 정신 승리를 하면서 오늘 목요일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니까요. 강릉에 조금 전에 소나기가 엄청 무섭게 진짜 쏟아졌어요. 천둥번개 쳤다는 얘기도 주시는데 지금은 좀 그쳤죠? 제가 방송 직전에 이제 바깥 확인을 했을 때는 비는 그쳤는데 흐리긴 하고 그리고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되게 상쾌하더라고요. 여러분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지 이렇게 폭풍우가 지나가고 거센 비바람이 지나가고 맑은 하늘이 오듯이 우리의 인생도 분명 지금의 상처와 흠집을 이겨내고 거센 저항을 이겨내고 멀리 높이 높이 날아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여러분 유튜브 열려 있고요. 문자창도 열려 있습니다. 먼저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유튜브 창 오늘은 상당히 좀 많이 가까워져서 좀 놀랐어요. 방송 전에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닌 줄 알았는데 열리고 나서 조금 많이 놀랐다. 저뿐 아니라 우리 오바리들도 놀랐고 그간에 이제 많이 멀리 있음에 되게 익숙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가까워진 게 조금 생소하고 좀 놀라실 수 있는데 또 이것도 익숙해지면 된다, 여러분. 오늘 특집으로 좀 가까이 당겨봤어요. 우리 김성곤 감독님께서 예쁜 카메라와 거리를 좀 신경 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프닝 때 제가 자꾸 막 분주했다, 뭐 하냐, 뭐 어디 끝나고 무슨 약속 있냐, 이렇게 바쁘냐 그러셨는데 오디오 체킹이 조금 문제가 좀 있어서 노래가 나가는 동안 제가 혼자 분주하게 좀 움직였다 해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자창 열려 있고요. 유튜브 창 오셔서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대체 뭐가 바뀌었는지 궁금하신 분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 2부 순서는 평소처럼 우리 함께 하고요. 3, 4부에 오늘 특집이 또 준비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싱어송라이터 윤미진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굉장히 좀 특별한 분이고 특별한 시간이다. 오늘 3, 4부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한번 노래를 전해드렸었는데 이 노래에 이 노랫말에 너무 이렇게 감동하신 분들이 참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3, 4부 라이브로 또 준비가 되니까 2시간 가득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문자창 열어두고 유튜브 창 열어두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 가보죠.

0: 시티 맞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자, 샵 2943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집니다. 출석 체크 및 신청곡 그리고 사연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유튜브 창 오셔도 역시 함께 하실 수 있죠. MBC 강원영동 채널 찾아주시면 오늘 이 오후에 발견 스튜디오 모습 보시면서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3430번님 반갑습니다. 태백은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올 듯이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어요. 첫 곡부터 말랑말랑하니 좋네요. 오늘도 2시간 잘 부탁합니다. 저도요. 춘천 국종쌤도 오늘 또 찾아주셨습니다. 약간 이제 또 축구 좋아하시는 우리 대표 오빠리시죠. 내일부터는 축구 얘기가 주를 이루겠습니다. 우리나라 A조에 배정이 돼서 내일 경기가 있잖아요. 체코와 첫 경기인데 아 일단은 좀 걱정 없이 우리 선수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앞으로 한 달 정도 오전에 오전 업무를 접으실 정도로 대단하십니다. 내일 첫 승전보를 듣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출발합니다. 늑대님 반갑습니다. 엄마의 손길. 이 집 버거 맛있죠. 예, 주문 기다리면서 문득 생각이 나서 미리 문자를 주셨군요. 신청곡 올려뒀습니다. 동네방네님도 일찍 오셨고요. 짱짱님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를 다 기억하고 계시지? 어젯밤에 딱 잠들기 딱 직전에 물 안 좋네 생각이 났죠. 아침엔 허겁지겁 출근하고 못 줬다 결론은 오늘 꼭 줘야 된다. 지금 문자 보고 소름 돋았어요 진짜. 콩팡님 사진 감사해요. 아직 거기까지 제가 못 갔는데 다음 주부터 여러분 강릉에 이제 단오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물들이 하나씩 눈에 띄는데 우리 콩팡님께서 서커스단에 이 천막이 보이면 설렘이 시작된다. 같은 마음. 비 오는 중에 이 와중에 또 사진까지 고맙습니다. 콩팡님. 여우의 여신님 일본 계시죠리디 저 멀리 멀리 날아와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신 우리 여우의 여신님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좀 늦게 보시겠지만 예, 복습 기다립니다. 우리 국종쌤 월드컵 개막만 지금 기다리시는 우리 국종쌤의 신청곡입니다. 전국 드리머스 듣고 올게요.

정욱 드리머스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날은 초대도 특별히 빨리 해주시네요. 까방이. 아, 이게 이제 우리 홍주미 작가가 발신을 하는 날은 조금 빠르더라고요. 예, 굉장히 뭐랄까 많은 분들께 더 많은 정보를 공급하고자 우리 홍주미 작가가 예, 조금 더 서둘러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문자가 이 초대 문자 자체가 좀 랜덤이라 예, 서운해하시면 저희도 서운하다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 문자창에 빈틈이 없도록 매일 출첵을 해주시면 그 어떤 날에도 다 문자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영업하면서 이야기 이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자창 번호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샵 2943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으로 매일매일 여러분의 일상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저희는 참 즐거울 것 같습니다. 사로비아님께서 아침에 오늘 퇴근을 하셨대요. 스케줄 근무를 하시는데 비몽사몽 버스 타고 퇴근해서 대충 밥 먹고 한숨 자고 일어나 정신을 차립니다. 교대 근무 오래 해왔지만 야간 근무는 아직도 적응이 쉽지가 않아요. 일어나서 오바를 바로 문자 보낼 수 있어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이젠 회사 일처럼 하루하루가 일상이 돼버린 오바를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루비아님. 늘 제가 이제 방송 준비를 하러 스튜디오에 돌아오면 저보다 더 먼저 오후의 발견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너무너무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의 두 시간이 사루비아님께 또 다른 또 편안함과 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3991번님 리디, 비가 시원하게 내리네요. 참 좋은데 어제 일 끝나고 세차했거든요. 그래요, 또 세차한다 생각하죠 뭐. 또 깨끗해지고 계속 깨끗해지고. 네. 저의 게으름을 참 칭찬합니다. 계속 세차 못하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튜브 창에도 많이 찾아주셨는데 지금 그러게 오전에 이제 이번 월드컵은 오전 경기, 낮 경기가 좀 많다 보니까 어떻게 치킨집이 일찍 오픈을 할지 안 할지 여기에 대한 또 궁금함들이 또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치킨집 사장님들 계시면 의견 좀 나눠주세요. 예. 일찍 열겠다, 그대로 하겠다. 노래 한 곡 준비했는데요. 오늘 벨루노님께서 채팅창도 문자창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1등이. 예. 우리 벨루노님의 1등 하실 날을 응원하면서 K씨입니다. 나 그댈 위해 시한 편을 쓰겠어. 신청곡 듣고 올게요.

케이씨 나 그대 위에 시한편을 쓰겠어. 벨로노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핑크토끼님 오셨어요. 요즘 잠이 많이 부족해요. 야간 공부하는 건 재밌는데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러 다니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진짜 보통 그 뭐랄까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핑크토끼님. 의욕과 열정이 아니곤 할 수 없다. 무슨 공부 하시나요 핑크토끼님? 근데 이제 그 학업을 다 마친 이후에 내 모습 생각하면 잠자는 시간도 막 아깝지 않나요? 힘내십시오. 건강 잘 챙기시고요. 1973번님 오셨습니다. 매일 아이 데리러 가면서 듣고 있는데 문자는 참 가끔 보내네요. 이번 주부터 문화센터에서 필라테스 수업을 듣는데 흉곽을 닫고 배에 힘을 주고 뻗으라는데 내 몸이 내 몸이 아닙니다. 블랙핑크의 고 듣고 싶어요. 흉곽을 닫고 배에 어떻게 힘을 주지? 뭘 뻗으라는 거지? 어렵습니다. 아 필라테스 진짜 힘든 운동이죠. 이 운동이 맞나 싶을 정도 이게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필라테스 또 몸이 좀 뻐근하면 또 기분이 좋다. 8167번님 되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업무 때문에 영월에서 이제 원주로 이동하시는 중에 문자 주셨다고 합니다. 소나기가 엄청 퍼부어요. 내일은 치킨을 먹으면 응원할 생각입니다. 리디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아 지금 치킨집 사장님들 연락이 없으신데 11시 오픈

가능하지 않을까? 미리 사두고 데워 먹을까요? 8167번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빗길. 예, 고생 많으십니다. 주소 성함 주시고요. 그리고 낙화님 오셨는데 6개? 아, 우리 오늘 주미 작가가 보내드린 아, 문자 6개 받으셨다. 사랑인 거죠? 아, 그럼요. 이거 엄청난 사랑이다. 사랑인데 지난번보다 조금 사랑을 덜 받으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 8개? 9개 있었죠. 아, 분발하겠습니다. 낙화님. 그리고 영매님 오셨어요. 오늘 역대급 오프닝이네요. 제 처지랑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기자 얍! 하시면서 비행기처럼 날아오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이 어떤 상처와 흠집이 다 나를 날아오게 오르게 하는 힘이다라는 걸 생각하면 되게 다 뭐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저도 오늘 그 오프닝을 준비하면서 아 그래 내가 멘탈이 흔들리는 건 다 더 강인한 나를 만들고 있는 거다. 영매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 성함 주시고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오후의 발견과 함께 늘 승리하시길 바랄게요. 연주곡으로 1부 순서 마무리하고요. 2부 순서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아, 유튜브 창 오시면 함께 또 화면 보시면서 라디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4부에 또 특집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초대 손님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잊지 않고 찾아주시고요. 2부 순서 돌아올게요.

0: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에어서플라이 로스트 인 러브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체코전이 이제 우리나라 첫 경기죠. 아, 우리 축구 팬분들께서 벌써부터 지금 너무 설레서 한낮이니까 또 이제 사무실에서 몰래 볼수 있다. 감정 표현은 좀 자제하시고 몰래 볼수 있다. 5420번님 반갑습니다. 지금 스케일링 받으러 가신대요. 매년 하는 거지만 무섭습니다. 그래도 좋은 노래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무서워요. 스케일링 정도는 우리 용감하게 매년 받았던 거니까 씩씩하게 잘 받고 옵시다, 5420번님. 노래 너무 좋아요, 땅콩님. 저도 좋아요, 땅콩님이. 애플스님, 아침부터 뭔가 으슬으슬하더니 지금 오한이 오고 뒷골이 당긴다. 무리했더니 몸살이 온것 같다. 조퇴하고 내려가야겠습니다 하셨어요. 날씨는 괜찮나요, 영향은? 강릉은 지금 막 비가 엄청 쏟아지다가 지금 막 그쳤거든요. 되게 선선해졌어요. 근데 그 저는 쌍화탕을 되게 좋아해요. 집에 항상 이렇게 쌓아두고, 그리고 약간 유자 맛 나는 것도 좋다. 두병 원샷하고 주무십시오, 오늘. 뜨끈하게 해두고 주무십시오. 피곤해서 오는 거죠, 모두가. 애플스님, 오늘은 좀푹 쉬시고 내일 좀 한결 상쾌한 컨디션으로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 보름달님 오셨어요. 강릉의 번개, 소나기가 삼척에 지금 왔습니다. 아들 픽업 기다리면서 소나기 소리 들으며 노래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약간 오늘 그래서 분위기가

저도 준비한 곡들도 조금 잔잔한 곡들도 좀 많고 신청곡도 확실히 예, 이런 곡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름달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남겨주세요. 닐리리만보님 오셨습니다. 춘천도 올듯 말듯 소나기가 움찔하고 있어요. 아이 데리러 파라솔 크기의 우산 들고 갔다가 조금 민망해졌습니다. 쑥 들어갔네요 소나기가. 아 젖으면 안 되지. 단 한 방울도 예, 맞으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시선이 뭐 중요한가요? 그죠? 단추마미님은 이번 주말에 간단하게 둘레길 걷고 오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실 예정인가요? 주말 날씨가 괜찮나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비만 안 오면 요즘 딱 그냥 비 안 오면 조금 땀 나는 거 예. 그 정도 이렇게 뭐랄까 감안하고서라도 움직이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농사 짓는 병주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영주에서 함께 하시는 분인데 하루 종일 날씨가 맑고 바람도 간간이 불고 있습니다. 멀리서 얘 참 너튜브 하고서 좋아진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장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강원권 방송이다 보니까 강원 외 지역에서는 좀 이렇게 시간차가 좀 있다거나 그 방송을 못 들으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 뭐 유튜브를 하니까 해외여행 가셔서도 들을 수 있다. 복습도 할 수 있고 다시 듣기도 할 수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요즘에 그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저희 그 홈피 화면, 대문화면 같은 거를 저희가 굳이 만들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나씩 또 만들어주시니까 아주 쏠쏠하게 좀 활용해 보겠습니다. 감사해요. 농사짓는 병주님 그리고 오늘 까만님도 하나 보내주셨는데 재밌게 좀 활용을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이문세 노래 한 곡 준비했는데 학생이시래요. 6670번님 반갑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라디오 듣고 있어요. 공부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 라디오로 다 푸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시며 이문세 붉은 노을 청해 주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6670번님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시원하게 들으시고 다시 펜을 잡아보죠.

이문세 붉은 노을에 이어서 미스의 허쉬까지 달콤 설탕님 신청곡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은 고모상 이모상 얘기로 활발하네요. 우리 다경이가 우리 쿰팡님의 큰 따님, 다경이, 다경이 아니고 다경입니다. 다경인데 항상 그 엄마가 라디오를 틀어 놓으시니까 들으면 라디오 이모, 라디오 이모라고 이제 저를 불렀대요. 근데 언젠간부터 이제 제 이름을 기억해준 우리 다경이 성슬이 이모라고. 아, 까망이께서 이제 그럼 공식 코칭으로 이모로 가는 거 아닙니다. 공식 아니고 이제 발화자가 누구냐. 발화자 연령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아직은 제가 이거 인정하기 좀 어려워서. 우린 일단은 다경이에게만큼은 이름 석자가 지금 제 이름 석자가 각인이 됐다. 집안의 영광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우리 다경이. 그리고 일지비님 오셨어요. 주문한 적 없는 삼겹살이 배송된다고 문자가 와서 잘못 왔나 생각하다가 잘못 갈 리가 없죠.

예. 뒷번호 2449번님께 배송된 삼겹살 세트 맛있게 드시고, 예, 든든히 드시고, 새로운 일터에서 항상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매님께서 라디오의 매력은 사람 냄새 나는 이 따뜻함이죠. 따뜻함이죠. 이 위로가 가장 큰 매력인 매체인 것 같습니다. 힘도 주고, 요즘 오바를 오는 이유. 왜 요즘에 오셨어요? 평생 오십시오, 영매님. 항상 따뜻하게 맞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길냥 집사님 오셨는데, 길고양이 사진을 주셨어요. 지금 그럼 길고양이를, 사무실에 아마 같이 공동 육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박스에서 발견이 돼서 이름을 박스라고 지으셨네. 너무 귀엽습니다, 진짜. 예쁘게 사랑으로 키워주세요. 네. 그리고 벨루님 저 고무상 하고 싶은데 약간 못된 캐릭터 약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원주 해피트리님 오셨습니다. 리디 너무 행복해져서 네, 오늘 함께 하시면서 고맙습니다. 원주는 날씨가 지금 좀 어떤가요? 강릉은 비가 막 내리다가 지금 멈춘 상태인데 전국에 사실 비 소식이 있어서 오늘 세차게 내리는 지역도 많다고 합니다. 퇴근길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무타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무실에서 유튜브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오늘은 이제 좀 특집 날이다 보니 손님들이 좀 많이 오시는 날이다 보니까 스튜디오에 지금 다른 우리 스태프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특히나 이제 카메라에 많이 힘이 들어갔다. 우리 김성곤 감독님께서 오늘 수고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3731번님도 오랜만에 찾아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노래 한곡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오늘 하양늑대님께서 일찍 남겨주신 노래입니다. 비오 빈지노 카운팅 스타즈. 햄버거 맛있게 드셨나요?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0: 서울푸드 2026 식품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대전 오바리님 요즘 조금 전에 들었던 곡을 자주 들으시나 봐요. 이 노래 많은 패션 코디 도전해본다. 아, 지출이 좀 크실 것 같은데 온갖 지금 명품들이 다 등장하는 노래였습니다. 우리 하양 늑대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한번 시대의 발걸음 맞춰서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땅콩님께서 요즘 딸이랑 밤 운동하는데 걸어서 공원 가면서 끝말잇기 하거든요. 근데 스로 시작하는 우리 딸이 스리라고 했다는 거 너무 기특해서 칭찬했습니다. 네, 어머님 너무 잔인하다. 그럼 따님 순서에 스자 끝나는 걸로 한 거잖아요. 엄마가 칭찬해. 예. 아울시티입니다. 슈팅스타 2부 끝곡으로 함께하고요. 저는 5시에 오늘 초대손님과 함께 윤미진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창 많이 찾아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지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사 손옥실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입니다. 진단을 넘어 체계적인 이력관리까지 강원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5: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루비아님, 너무 가사가 예쁘다. 그대 웃음이 난 보기만 해도 좋다. 착해질 것 같다. 네. 뭔가 이렇게 노래를 듣고 있으면 혼자 있는 느낌이 안 드는, 네. 인류애라고 해야 될까? 인간애가 좀 느껴지는 가사의 노래입니다. 아름다워요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그리고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오늘 3, 4부에 함께 만나보실 우리 손님의 노래였습니다. 궁금하시죠?

0: 윤미진 님과 함께한 오늘 3, 4부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창 찾아주세요.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유튜브 창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오늘 라이브를 전해주실까 만나보시면서 오늘 3, 4부 순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주시면 되고요. MBC 강원영동 채널 들어오시면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오늘 초대 손님 함께 모셔보죠.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9: 디벤치.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아니 뭐.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3부 첫 곡을 들으시고 3430번님 무슨 노래죠? 처음 듣는데 너무 좋아서 머리 감으시다가 예, 노래를 들으러 지금 나오시다가 그만 아이고 괜찮으세요? 살짝 미끄러지신 것 같은데 눈을 맞추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오늘 그리고 시간이 1시간이나 있어요. 넉넉하게 어떤 분이신지 천천히 만나보면 되겠습니다. 정집사님께서도 와 리디 이 노래 처음 듣는데 너무 좋습니다. 어떤 분이실까 궁금합니다. 자, 오늘 3, 4부 순서 특집 보이는 라이브로 함께합니다. 윤미진 함께하다. 예, 오후의 발견을 처음 찾아주시는 분이에요. 함께하는 공감과 사람이 주는 울림에 대해 고민하는 가수이자 공연 기획자 윤미진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윤미진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토크를 하실 때는 요 마이크를 콘덴서를 쓰면 되겠죠? 네, 요 마이크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1: 네.
0: 네. 아유, 오늘 오시는 길에 비가 좀 왔어요. 강릉.
1: 네.
0: 괜찮으셨나요?
1: 아주 변화무쌍한.

0: 날씨를 경험하면서
1: 네.
0: 왔습니다. 세차를 한 세 번쯤 한 것 같아요.
1: 아, 오다 말다, 오다 말다.
0: 네. 네.
1: 자, 우리 청취자분들께 직접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0: 네,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공연 제작자, 기획자, 또 진행도 하고 있는 다재다능한 윤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제가 첫 곡으로, 3부 첫 곡으로 노래를 이제 띄워드렸는데
0: 네.
1: 들으시고 지금 어떤 분이실까 너무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0: 네.
1: 저도 이제 노랫말이 너무 뭐랄까 이렇게 외롭지 않게 해주는 그런 따뜻함이 있는 노래.
0: 네.
1: 누군가 같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노래였거든요. 근데
0: 네.
1: 이 곡뿐 아니라 여러분 모든 노래들이 우리 윤미진 씨의 거의 모든 노래들이 참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에 대한
0: 네. 네,
1: 그런 노래들이 참 많은 분과 오늘 함께 합니다. 사실 오늘 오신 이유는 여러분 뭐 여러 이야기가 좀 있지만 또 앨범이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0: 네.
1: 예, 간단히 또 얘기 좀 나누면서 오늘 한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윤미진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0: 아까
1: 채팅창에서는 꽃다지.
0: 아, 네.
1: 예, 제가 얘기를 해주시고.
0: 20여 년 전에 꽃다지에서 가수로 활동을 열심히 했었죠.
1: 네. 어떤 활동이셨는지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0: 일단 불나비 같은 노래를 엄청 힘차게 부르고 노동자 대상으로 해서 특히
1: 네.
0: 이제 미조직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전문적인 것 같은데
1: 네.
0: 그러니까 스스로
1: 좀 부드럽게 얘기해 주세요.
0: 노동조합을 통해서 네. 힘을 과시할 수 없는 좀 약한 예, 그런 노동자들 위해서
1: 네.
0: 같이 이제 연대하는 활동을 꽃다지에서는 하면서 음악으로 이제 함께 연대하는 마음을 표현을 했고
1: 네.
0: 또 노동가요, 민중가요라고 부르는 노래들을 만들고 보급하고
1: 네.
0: 그런 역할을 했죠.
1: 네. 지금은 이제 조금 어떤 약간 경로가 조금 바뀌신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아, 지금은 이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연을 직접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의 장을 그 안에서 느끼실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도 물론 만들고 하지만 노래를 부르는 거, 만드는 거, 가수로서의 역할보다는 지금은 제작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번에 내신 앨범 네. 이제 싱글 두 곡 들어있는 싱글
0: 네네.
1: 앨범인데 얼마 만에 내신 거예요 앨범을?
0: 얼마 만이라고 얘기하기가 지금 MBC 강원영동에 13년 만에 온 거거든요.
1: 죄송합니다. 더 자주 저희가 초대를 했어야 되는데 예.
0: 그때는 네. 그 뮤직 스토커로 MC 노기환 씨가 활약을 할 때. 그때 2시 오후
1: 아마 12시에서
0: 12시에 예, 정오의 희망곡
1: 예. 예.
0: 그 정오의 희망곡 프로그램에서 인사를 드렸었죠.
1: 그럼 네. 삼척 시절에
0: 삼척으로
1: 이제 삼척에
0: 오늘도 삼척으로 갈 뻔했습니다.
1: 예, 큰일 나서 오늘 못 만날 뻔했어요, 여러분. 좀 늦게 만나거나 예.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앨범을 제가 쭉 보니까
0: 네.
1: 1999년에 이제 첫 앨범이 나오고
0: 네.
1: 예, 그리고 가장 직전 앨범이 2013년
0: 네,
1: 정규 앨범.
0: 네, 마음아 미안해.
1: 예. 네. 오늘 3부 첫 곡도 다 그 앨범 속에 이제 수록된 곡이었고요.
0: 네네.
1: 그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에 노래를
0: 네.
1: 대중분들께 이제 선물해 주셔서
0: 네.
1: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을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0: 이번에 새로 앨범을?
1: 네, 네.
0: 이번 앨범은 신호래 앨범이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이 신호래 이야기 콘서트 읽고 걷고 노래하고 라는 제목의 공연인데
1: 네.
0: 매년 두 번에서 다섯 번 정도씩 정기적으로
1: 1년에?
0: 네. 아. 1년에 두 번 짧게는 두 번 좀 올해는 이제 네 번
1: 네.
0: 네, 내년에는 또 세 번 정도 네. 기획을 하고 있는데 시인들과 작가님들을 직접 모셔서 네.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작품을 쓸 때의 마음 뭐 배경이 어떤지 얘기도 들어보고 또 저희들이 부르는 노래들도 다 시로 만들어진 시를 가사로 하는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2024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2024년부터 하다가 올해는 좀 새 노래를 만들어 봐야겠다. 예, 신노래를 새로 만들어야겠다.
1: 아.
0: 우리들이 직접 만드는
1: 에이.
0: 걸로. 그래서 만들게 됐는데 저의 은사이신
1: 네.
0: 초등학교 때 은사이신 목필균 시인의 시를 먼저 노래로 두 곡 만들게 됐습니다.
1: 네. 앞으로 또 더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0: 네. 올해 지금 10월, 9월, 10월에는 나이덕 시인의 그녀에게라는 책이 있는데요.
1: 네.
0: 그 책에는 주로 여성주의적인 시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9월에 또 그 노래 새로운 노래들과 나이덕 시인과 함께 만날 계획입니다.
1: 네. 네. 그 이번 이제 싱글 앨범 두 곡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데 네. 함께하다 그리고 네. 만다라를 그리며 네. 이렇게 두 곡입니다. 역시 목필균 시인의 작품의 네.

0: 노랫말을 이제 써서 우리 유미진 씨가 네. 멜로디를 붙이신 네. 두 곡 모두 그렇게 발매가 됐는데 여러분 저희가 5월 이제 5월 12일에 앨범이 발매가 됐고 네. 네, 그리고 저희가 5월 말에 노래를 함께하다를 한번 같이 나눠봤어요 청취자분들이랑
1: 아 그러셨다고요?
0: 네, 네. 유미진 선배님 또 이제 오신다고 해서 제가 네, 네. 서둘러서 또 선곡을 한번 해봤는데 반응들이 네. 네. 뭔가 나의 인생을 넌

0: 파노라마처럼 떠오른 생각들을 나중에 정리하신 노래예요. 시가.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실 때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1: 궁금하시죠, 여러분? 어떤 노래인지 그럼 첫 곡을 띄워드리고 네. 같이 이야기를 계속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뒤에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를 해주실까요?
0: 아, 네, 이 마이크 써도 되겠죠?
1: 네네. 네,
0: 감독님. 뒤에 저하고 지금 계속 공연을 같이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있는 음악인들입니다. 네. 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김연주 씨, 기타리스트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절대 음감 최고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최성은입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네. 최성은 씨는 이렇게 보면 되게 도회적인 미모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은 별명으로 미다리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미다리. 최성은이라는 이름이 순풍 산부인과에 나온 미다리의 본명이어서 어떻게 그렇게 또 만남이. 네, 그래서 도회적인 외모지만 미달이라고 부르면서 그게 약간 상쇄되면서 좀 친근감을 갖게 하는 바이올린 주자입니다. 네. 최성은 씨. 네.
1: 오늘 이렇게 또 두 분이 함께 수고를 해주시는데요. 첫 곡 같이 네.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 새 앨범에 수록된 함께하다 세 분의 연주로 같이 만나볼게요. 네.

0: 뒤에 뭐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한 건가요?
1: 사실 아까 리허설 때 네. 뭔가 뜨르릉 있었던 걸로 살짝 기다렸는데 우리 성원 씨랑 지금 연주 씨랑 문사인이 지금 주고 받았어요. 네. 박수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네. 아, 첫 곡 함께하다였습니다. 참 가사가 너무 네. 아름답고 근데 네. 가사뿐만 아니라 이 가사에 참 멜로디가 네.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잘 얹어진 예, 완성된 곡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귀에 박히면서 생각에 잠긴다 이런 말씀을 또 주시고요. 스쿼트 머신녀님 아, 네. 밖에 나오셨다가 마음이 지금 울컥했다. 아. 예.
2: 슬프게 만들어드리면 안 돼요.
1: 이게 또 근데 이제 목필경 선생님의 어떤 네. 그 건강 상태를 네. 저희가 좀 사전에 지금 듣고 또 노래를 들으다 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아마 더 이 인생에 대한 어떤 생각을 네. 많이 하게 하는 곡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단어가 거친 느낌도 살짝 있잖아요.
2: 네, 되게 남성적이고 네, 네. 좀 그 단어가 되게 크죠. 개념이 굉장히 크고. 조금 불교적인 네. 단어들도 있고요. 불교 신자시고 목필경 시인이 여성 시인이신데 굉장히 선이 굵은 글을 쓰세요. 네, 그런 편이십니다.
1: 그래서 뭔가 단어가 거친 느낌이 분명히 있는데 네. 멜로디 때문인지 뭔가 네. 이 따뜻함이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네. 네. 멜로디 작업은 어떻게 하세요?
2: 저는 가사나 시에 그 멜로디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그냥 발견해낸다고 생각을 해요. 천재에 가까운.
1: 아, 그랬네. 그걸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네.
2: 그래서 그게 아마 잘 맞았으면은 이제 좀 공감을 많이 일으키는 좋아하는 곡이 되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그 노래여 날아가라라는 노래나 희망은 있다라는 노래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게 그런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네. 합니다. 네. 버벅거리죠. 네.
1: 네. 지금 좋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청취자분들께서 네. 이 작은 것 하나하나 모두가 참 소중하다는 걸 다시 네. 생각하게 된다. 네. 그리고 차에서 못 내리고 지금 듣고 계시다고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새기며 듣게 됩니다.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노래네요 하셨습니다. 이게 사라져보면 안다라는 네. 그게 참 잘 아는 얘기지만 네. 진짜 사라지지 않고는 사실 잘 못 느끼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2: 네. 근데 가끔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래 네가 내가 없어봐야 알지 이렇게 약간 원망하는 듯이 쓴 글이다 이렇게 판단을 스스로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좀 성격이 명랑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 우연의 일치겠죠. 아. 네. 이 시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원망하는 말처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1: 네. 근데 약간 모르겠어요. 저는 이 노래가 멜로디랑 너무 잘 이렇게 네네. 따뜻하게 어우러져서인지 원망보다는 아, 나를 좀 돌아보게 되는 예, 자아성찰하게 되는 예, 그런 노래였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우리 김연주 씨와 최성은님 두 네. 분이 또 이렇게 함께 연주로 수고를 해주시는데 기타 연주도 너무 좋고,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바이올린 선율이 이게 원곡에는 바이올린 선율이 있나요?
2: 완전 있죠. 네, 여러 대의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1: 근데 이게 라이브로 또 들으니까 뭔가 왜 아일랜드 노래에 네. 아일랜드 민요풍 곡들을 들어보면 이렇게 바이올린 선율이 되게 좀 서글프게 들어간 곡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서 그런 약간의 좀 그런 예. 네.
2: 멜로디. 오늘 날씨도 그렇고
1: 그래서 그런가? 좀, 예. 예.
2: 촉촉해지는 느낌이
1: 예, 맞아요. 예. 콧물이 자꾸 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윤미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좀 들어왔는데 양희은 선생님 목소리가 살짝 느껴진다.
2: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저의 로망이십니다. 양희은 선생님.
1: AR 듣고 처음에 함께하다 듣고 네. 딱 첫 소절에서 약간 네. 그런

0: 차이점을 조금 느꼈었거든요.
1: 그러셨어요.
0: 네. 아, 다들 비슷하게 느끼시는구나. 예. 싶었습니다. 남궁옥분 씨랑 또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고.
1: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0: 맑고 되게 청아해서.
1: 네, 네. 감사합니다. 되게
0: 아니, 어릴 때 되게 음악 신동이셨다고.
1: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음악 조교 역할을 했어요. 우연히.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좀 선행학습을 한 셈이에요. 제 언니가 노래를 굉장히 잘해서 그래서 초등학교 때 거의 음악책에 있는 노래들은 네. 어깨의 너머로 다 거의 외우고 들어가다시피 오. 해서 아마 그때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들은 그 음역대가 맞지 않잖아요. 아이들하고. 그래서 아이들 목소리로 불러주면 쉽게 익힐 수 있겠지 해서 음악 시간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음악 조교를 했어요.
0: 남궁옥 옥분 씨처럼 이렇게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낭낭하게
1: 그때는
0: 노래를
1: 더 낭낭했죠.
0: 네, 불러주시지 엄청 않았을까.
1: 엄청 높고 낭낭한 네. 소리였죠. 네.
0: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윤미진 함께하다라는 타이틀로 3, 4부 순서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우드로님 오셨어요. 노래가 깊고 길게 이어준다.
1: 한 사람의 생이 담긴 거라서.
0: 네. 맞아요. 선생님은 혹시 목필균 선생님 지금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1: 지금 이제 네. 건강을 잘 다스리면서 사시고 계시는데 이 전반적인 신체에서 오는 약간 약해진 신체에서 오는 것이라서 계속 긴장을 하면서 사셔야 되고 전처럼 그렇게 쇼크 상태로 뇌경색 증세가 오시지 않을 정도로 지금 조절하면서 조심하면서 사시고 계시다고 해요.
0: 네, 건강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1: 목필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제 결혼할 때 그 축가 축시 불러주셨다.
0: 네,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1: 네,
0: 광고 듣고 와서 우리 4부 순서에 계속 라이브 이어갑니다, 여러분. 문자창, 유튜브 창 열려 있어요.
2: MBC.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은 결과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지, 무엇이 가능한지 끝까지 설명해드립니다. 모든 민원은 공정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그 과정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부당한 압력에는 강원 안심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청렴으로 설계하고 신뢰로 완성하는 강원.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자, 특집 보이는 라이브 오늘 윤미진 함께하다 우리 싱어송라이터이자 공연 기획자이신 윤미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곡 우리 함께하다를 나눴는데 지금 다들 뭔가 이렇게 깊은 회상에 잠겨 계신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다음 곡을 또 띄워드려 보겠습니다.
1: 네.
0: 역시 목필균 선생님의 작품이고.
1: 네, 네. 이 노래는 4집 앨범에 들어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실수를 했는데 목필균 시인께서 제가 결혼할 때 개인적으로 축사와 축시를 해주셨습니다. 축가와 축시가 아니고.
0: 아, 네. 네. 이것도 정확하게 짚고 가야
1: 바로 제가. 짚어드릴게요.
0: 네. 네. 축사와 축시를 해주신.
1: 네, 이 시는 별 하나라는 시인데 오래전에 쓰신 거고 노래도 제가 오래전에 쓴 건데 4집에 들어있고 2013년에 발표한 4집 앨범에 들어있습니다.
0: 별 하나 역시 네. 우리 오늘 함께해 주시는 김연주님, 최성은님 두 분이 함께 네.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만나볼게요.

0: 감사합니다.
1: 박수 치셔도 돼요, 여러분.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스태프분들.
0: 감사합니다.
1: 별 하나라는 네. 곡을 전해주셨습니다. 와, 근데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따뜻한 분이신 거죠?
0: 네? 모르겠습니다. 연륜?
1: 예, 갖고 계신 어떤 사람의 목소리는 그 본인의 성향을 다 담고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아마 그 노래를 만드실 때도 멜로디에 어떤 우리 유미진님의 그 성향과 성품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닌가.
0: 아, 따뜻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통화 이제 사전에 이제 통화할 네. 때도 그 선생님의 따뜻함이 전해지더라고요. 아. 별 하나, 예, 두 번째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아니 오늘 이 목소리와
0: 네.
1: 그리고 뒤에서 잔잔하게 밀어주는 기타 소리와 이 바이올린 연주가 날씨랑 지금 너무 잘
0: 네.
1: 어울리는 예, 앙상블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0: 저는 지금 라디오 생방송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1: 아,
0: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음악을 들으면서.

0: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한 적은 많은데 네.
1: 아.
0: 이렇게 라이브로 네. 아 라이브로 네. 네. 공연을 하면서 진행을 한 거는 처음이에요 지금이.
2: 저 네. 처음에 저희가 섭외 이제 통화하면서 네. 라이브요?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라이브요. 해서 이제 사실은 네. 그럼 MR로 갈까 하셨는데 네. 네, 저희가 좀 특별히 좀 요청을 드려서
0: 네. 저희가 또 MR이 없어가지고 아. 요즘은 다 라이브로만 공연을 하고 있어서 네. 아. 이렇게 됐습니다.
2: 또 함께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도.
0: 특히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네.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네.
2: 세션 분들은 이렇게 원래 토크쇼, 이렇게 음악 토크, 뮤직 토크 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0: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안 하시겠다 그래서 굳이.
2: 아. 아, 오늘 그러면 네. 네,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네.
0: 신비주의. 네.
2: 네. 세 분이 그 공연 이제 최근에 같이 하시고 네, 네. 네. 아까 우리 공연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그 노래를 이렇게 직접 만드시기도 하지만 네. 언젠가부터 이제 공연 제작자, 공연 기획자로 또 이렇게 변신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좀 소개를 해주세요. 2011년부터 벌써 네. 이제 인문학 콘서트를 시작하신 걸로 제가 네. 들었어요.
0: 2011년에 매화수 갤러리 콘서트라는 시리즈를 시작을 해서 그 해부터 그의 첫 시리즈를 8회 를 하면서 독립 뮤지션들 20팀 정도 하고 또 사진가 네. 임종진 사진가님의 어머니에 관한 네 가지 기억이라는 네. 작품을 가지고 쭉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작품을 15회 정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는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라이브 콘서트와의 만남, 그래서 시너지를 일으키고 또 깊은 울림,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공연을 위해서 꾸준히 만들고 있고 2015년에 동화독법이라는 작품도 했었고 네. 2016년부터 9년까지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인문 콘서트를 계속해서 이제 많은 패널분들 네. 돌아가면서 출연해 주셨고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 계신 분들도 계시고 장관을 거쳐서 지금 또 시인으로 계속 남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도종환 스님 같은 경우에 네. 네. 그렇게 했고 지난 2024년부터는 지금 지금 읽고 걷고 노래하고라는
2: 시 노래 이야기
0: 이 작품은 꼭 시인만 하시는 건 아니고 평론가분들 출연을 하시고 대신에 이제 우리 세대에게 뭔가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공연은 기존의 시 노래로 알려져 있는 노래로 먼저 다가온 시 뭐 귀뚜라미를 비롯해서 많은 시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시 노래들을 희귀곡도 있습니다. 그중에는 네. 어두워진다는 것이라는 희귀곡도 있고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발굴해서 1부에 하고 2부에는 저희들이 새로 만든 시 노래들 특히 여성 시인들의 시 노래를 많이 집중해서 네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2: 여러분 지금 읽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 오해로만 들으시면 읽고 계시나 싶으실 만큼 줄줄줄줄 이렇게 그간에 이제 공연들을 네. 이렇게 말씀을 떼주셨는데 지난달이 5월에 나이덕 시인과
0: 네.
2: 함께
0: 네, 나이덕 시인님과 같이 그때는 이제 그러나 꽃보다도 적게 산 나여라는 나이덕 시인의 젊은 날의 시를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책이 지난해에 나왔군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마음의 장소라는 장소성이 같이 깃들여진 그러니까 시인이 좋아하는 장소, 시인이 장소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수필로 남겨놓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은 올해 나왔고 그래서 그 두 개의 책을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주로 이제 그러나 시집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나이덕 시인의 젊은 날의 시를 함께했던 그 세대 사람들과 지금 또 새로 시를 읽는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20대부터.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같이 그 라이브 무대를 감상하면서 시인이 직접 출연하셔서 이야기 나눠주시고 하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2: 네. 네. 그리고 또 다음 주죠 아마?
0: 네. 다음 주에는 네. 박민호. 여기는 네. 지금 박민호 시인. 아, 시인 수필과 평론가이신데요. 네네. 이분은 학자시고 지금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계시는데요. 박민호 선생님과는 서울의 장소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서울문학기행이라는 책을 내셨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책과 또 최근에 늑구의 9일이라는 책을 동화를 내셨어요. 이 동화는 우리가 이제 대전 5월드의 늑구 네, 네. 좀 잠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네, 네. 늑구의 얘기 그 안에 또 늑구의 친구 늑순이 얘기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가두려고 한다 뭐 길들이려고 한다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고 아마 어린이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은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다

0: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동화입니다. 그래서 그 두 권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서교 스퀘어에서 서울 서교 스퀘어에서 진행을 합니다.
1: 예매가 가능한가요, 지금도?
0: 예매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 현장에서만.
1: 되게 단호하시네요.
0: 그러나 예. 여러분들 오실 수 있다면 네. 제가 초대권은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따로 요거는 저희가 또 문의를 네. 드릴게요. 서울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혹시 네. 강원도 관련된 기획이 좀 예정 있을까요?
0: 강원도는 제가 네. 이제 그 MC 노우가 기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노기환 MC가.
1: 그것도 이제 따로 저희가 문의를 넣어드리겠습니다.
0: 네.
1: 아, 이걸 진정한 음유시인이라고 하는 거냐. 이런 분들을 이렇게 뭐 문자를 지금 또 주셨고.
0: 아, 감사합니다.
1: 노래처럼 이 인상마저 참 선하시고 평온하신 분 같다. 네. 우리 음유진 선생님을.
0: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이런 얘기를 또 주셨습니다. 아, 시를 시의 노래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를 만드는 작업이 네. 이게 글자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0: 네.
1: 그 하나도 바꾸지 않고 하시는
0: 거의 바꾸지 않고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런데
1: 어려울 것
0: 그게
1: 같은데.
0: 되는 노래는 원래 그 시에 이렇게 리듬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 같고요.
1: 아, 그래서 그게, 아까 그 얘기를
0: 예,
1: 하신 거구나.
0: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어느 정도의 조절이 필요하죠.
1: 아. 네. 그래서 이제 시를 보시면 이제 멜로디가 바로 떠오른다. 이제 천재처럼. 아,
0: 그렇지는 않고 한참 이렇게 네. 쳐다보고 있고 예, 여러 번 읽어봐야지 떠오르고 그렇죠. 네.
1: 오. 박준님과 함께 노래하시던 모습을 기억하신다는 분이 계시네요.
0: 어디서 보셨죠?
1: 네. 네.
0: 거의 20년 전에 저를 보셨나 봅니다. 네.
1: 그리고 아 그럼요 저희 뭐 이제 일렬 직관하고 있는 저희 너무 부럽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여러분 좀 아쉬우실까봐 저희가 유튜브 열어놓고 있으니까 예 와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연 기획으로 이렇게 좀 네. 뭐랄까요 그 경로를 바꾸신 네. 계기가 있으셨어요?
0: 저는 처음부터 조금 작가적인 좀 성향이 있어서. 그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그 공연을 희곡 같은 걸 써서 공연을 올리고 하는 걸 좀 즐겁게 했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뭐 수학 여행 때나 아니면 축제 때 이럴 때 뭐 성황제라는 것도 네. 기획을 해서 우리 반의 누군가가 이제 무당이 돼서 같이 제를 올리고 하는 것도
1: 네.
0: 그래서 그런 이제 뭔가 제작에 대한 마인드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1: 오.
0: 그리고 제가 저도 또 9살 때부터 시를 썼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시인들 앞에서 또 제가 주름을 잡으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그 맞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저의 마음을 좀 잘 나타낸 시가 오늘 아침에 배달이 됐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 네. 생각으로 네. 못난 시인의 기도 두 번째
1: 네.
0: 예, 라는 시인데요. 네. 서정홍 시인께서 쓰신 시인데 네. 잠깐 읽어드려도 될까요?
1: 혹시 시간? 연주를 살짝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아, 그럼 네.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하느님, 제가 쓴 시를 읽으며 그까지 시 나도 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하소서. 어딘가 서툴고 모자란 듯해도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시에 담아내는 겸손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늘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부질없는 집착과 욕심에서 벗어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게 하소서.
1: 제목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0: 못난 시인의 기도 두 번째였습니다. 서정홍 시인의
1: 갑자기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이 영감이 오셨던 거예요?
0: 아니 이 시를 배달 받았어요. 저한테 매일매일 시 한 편씩 배달이 되는데 이걸 보니까 아 그래서 내가 시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또 시인의 시를 노래로 만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혼자서 예술을 멀리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누군가 일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1: 그걸 위해서 이제 제작해 주시고 네. 기획해 주시고 아, 그리고 우리 연주해 주신 연주님 예, 고맙습니다. 아니 저희가 준비된 준비

0: 된 그 노래 연주곡이 다 신나는 곡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급하게 찾을 수가 없어서 예, 네. 갑작스럽게 부탁을 드렸는데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윤미진 함께하다 우리 싱어송라이터 이제 공연 제작 기획자로 활동하고 계신 윤미진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 발표된 그 싱글 앨범 네. 중에서 이제 다른 한 곡을 네.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네. 제목은 만다라를 그리며라는. 매우 특이한 이름이죠. 네, 네. 만다라라면은 이제 부처의 깨달음을 원 안에 그린 그런 그림이라고 해요. 불교적인 그림이죠. 목필균 시인께서 이제 그 독실한 불교 신자셔서 네. 오래전부터 만다라를 그리면서 마음 수양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그리는 과정을 내 마음속을 비워내면서 미움과 모든 내 마음속의 삼라만상을 원 안에 그리면서 마음을 정리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의 내용도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0: 멜로디도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리듬이나 이런 게.
1: 리듬은 보사노바 네. 리듬이어가지고 선생님께서 이게 너무 노래 시에 비해서 리듬이 너무 경쾌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셔서
0: 근데 어떻게 협의하셨어요?
1: 선생님 같이 스텝을 밟아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0: 자 그럼 이 노래는 우리 네. AR로 한번 같이 네. 나눠보겠습니다. 윤미진 만다라를 그리며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해주세요.

0: 세대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만다라를 그리며 이번 싱글 앨범에 수록된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하다와는 또 다른 어떤 목소리의 힘이 좀 느껴지는 곡이었어요.
6: 네.
5: 목소리도 그렇고 뭐 멜로디나 약간 뭔가 이 서글픔이 좀 이렇게 배어있는 곡이에요.
6: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속을 막 비워놓으면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좀 누르는 네.
5: 감정과 이런 거 좀 서글픈데 네. 저도 모르고 계속 스텝을 밟고 있더라고요. 밑에서.
6: 네, 그래서 아유 기쁘게 즐겁게 부르지 않았는데 왜 자꾸 리듬이 경쾌하다 그러시나 선생님께.
5: 네,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한번 네, 뵐 기회가 있다면.
6: 목 선생님이 네. 이제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첫 부임을 오셨던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첫 정이 좀 큰 것 같습니다.
5: 네. 네. 선생님 전화는 아니겠죠 설마?
6: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5: 목 선생님이 춘천이 고향이시라고.
6: 춘천 교대를 나오셨고요. 아. 네, 강원도 출신이세요.
5: 혹시 강원도에서 듣고 지금 전화를 주신 게 아닌가. 예. 네,
6: 친척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마 예.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5: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윤미진님과 함께 했는데요. 앞서 잠깐 짧게 소개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앨범이랑 네. 이제 공연 기획들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6: 앨범을 지금 두 곡짜리 싱글 앨범 함께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다 1번 트랙 이번에는 만다라를 그리며가 들어있고요. 여기 뒤에 있는 최성은 씨가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네, 우리 연주 씨는 조금 늦게 만났어요. 최근에 같이 계속 이제 앞으로 작업을 할 거고. 네, 그리고 6월 19일 다음 주에 네. 공연이 있고 그때는 읽고 걷고 노래하고라는 신호래 이야기 콘서트가 있고요. 방민호 선생님이 출연하시겠고요. 저희 밴드가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말고도 몇 명이 더 있어서 있고 또 시 가곡을 부르시는 전경옥 선생님도 출연을 하시고 또 독립 뮤지션 조준호 씨도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시 가곡과 또 본인 뮤지션 본인의 노래 그리고 2부에서는 새로 만든 여성 시인들의 시노래를 여전히 들려드리고 중간에 2부의 중간에 작가님과의 대화 그래서 서울의 이야기 또 우리들의 이야기 또 그 전에 좁았던 서울에 살았던 그 많은 작가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예요. 굉장히 좀 밀도가 있는 네. 즐거운 시간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5: 강원도의 밀도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네. 기획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6: 기획해 주세요. 네. 네.
5: 아 지금 다음에 꼭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주셨고 오늘
6: 감사합니다.
5: 날씨에 너무 참 아름다운 곡 감사하다는 네. 예, 말씀도 주셨고요. 만다라를 그리며 눈앞에 뭔가 펼쳐지는 자연이 느껴지는 곡이었다. 리듬도 좋고 네. 언젠가 강릉에서 한번 공연을 해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라고
6: 감사합니다.
5: 한번 잘 네. 메이드해 볼게요. 나코디. 자, 오늘 마지막 곡 역시 우리 윤미진님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마음아 미안해.
6: 마음아 미안해는 네. 저의 2013년에 발표한 4집 앨범의 머릿곡입니다. 마음아 미안해. 제 마음을 좀 다스리면서 만들었던 노래기도 하고 또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근데 리듬은 또 경쾌해서 레게 리듬을 네. 담았습니다.
5: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음아 네. 미안해 2013년 앨범 전체가 네. 다 네. 뭔가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 뭐랄까 좀 위안을 많이 받았어요.
6: 네.
5: 행복해진다기보다 네. 위안을 많이 얻었습니다.
6: 아나운서님 마음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그렇게 받으신 것 같아요. 모습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오늘 정말 준비 많이
5: 이런 걸
6: 해주셔서
5: 제가 잘 못 견뎌가지고
6: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독님들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5: 네, 오늘 너무 다들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오늘 더 멋진 예, 방송이 여러분께 방송을 전해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세 분 너무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 자, 우리 윤미진님의 마음아 미안해 띄워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신종엽 황상희 카메라 김성곤 뉴미디어 이유진 작가 홍주미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1: FM for you.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2: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3: 어? 여긴 어디지?
1: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2: 다녀오겠습니다.
3: 어? 토끼다.
2: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3: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2: 아빠! 엄마!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바라건대 내일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새처럼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새의 언어란 책에는 새는 늘 인간보다 더 나은 답을 찾는다란 부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라운드를 새처럼 가볍게 아름답게 무엇보다 유효적절하게 휘저으며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골문 앞에선 물총새처럼 빈틈 없었으면 합니다. 시야가 넓은 물총새는 물 바깥에서도 물속의 물고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압니다. 일단 위치를 알았으면 물총새는 정지 비행을 하며 언제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빈틈없는 타이밍을 노립니다. 이때다 싶으면

순식간에 물속으로 곤두박질 치듯이 잠수해 물고기를 잡는 물총새처럼 멋진 거울을 고대합니다. 아, 기대하고 고대한다는 건 평소보다 더 나은 답을 원하는 행위일 겁니다. 우리는 늘 기대에 부풀어 내일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런 설렘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기도 합니다. 자,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리아나의 The Victory 들었습니다. 0344번으로 내일 대표팀 경기 체코전 승리를 기원합니다. 예상 스코어는 3-1 승리입니다. 뭐 축구 전문가세요? 네. 어떻게? 반 전문가? 아니면 사이비 전문가? 뭐? 아니 근데 뭐 미니가 안 돼요 지금? 지금 운영 안 하나 보네요? 잘 되는데요? 예.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잘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민지 씨도 아 이거 오프닝부터 축구 이야기 하신다. 예. 내일 오전 11시 예.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아 드디어 월드컵 예. 첫 경기 체코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코리아나의 The Victory. 이건 사실 서울올림픽 때 1988년 서울올림픽 때 노래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예 기원합니다. 아 잘 돼야 할 텐데. 예. 어제 배철수의 축구 캠프로 3, 4부 운영했잖아요. 근데 다들 뭐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걱정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뭐 반응이 괜찮아서 그 박종윤 씨가 저 러쉬 음악 갖고 왔는데 또 시간 없어 못 들었거든요. 광고 뒤에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예. 자, 배틀스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3일제약, 현대해상 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컴퍼니,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IS 동서, 도드라만돈, 음식물 처리기 휴렉, 백조싱크, 멕시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포스코 ENC에서 함께합니다.
1: 티켓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오, 이 멋있는 사운드. 네. 김상범 씨. 네. 캐나다 밴드 러쉬. 예, YYZ입니다. 그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예, 닐 피어트라는 정말 테크니컬 드러머가 있었어요. 아, 저도 아주 좋아했던 드러머인데 이 YYZ는 뭐냐면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피어슨 국제공항 요 공항마다 이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라는 데서 공항 식별 코드를 주거든요. 그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 공항 식별 코드가 YYZ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 국제공항의 식별 코드는 ICN. 우리가 왜 외국 나갈 때 보면 수화물 표 이런데 ICN 딱 적혀 있잖아요. 그 러시 멤버들이 뭐 해외 투어가 많으니까 해외 투어하다가 공항에서 YYZ 인식표가 적혀 있는 태그를 딱 수화물에 붙이면 그렇게 좋았대요. 아, 이게 고향으로 가는구나. 집으로 간다. 그래서 토론토 국제공항에 도착하면 와, 집에 왔네. 이러면서 이걸 연주곡을 만든 거예요. 예. 어제 저 축구 캠프에 출연했던 박종윤 씨가 예, 가지고 오신 음악이에요. 예. 아니 그 친구가 음악을 좋아하더라고 진짜. 음악 좋아해요. 혹시라도 지금 방송 안 듣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이스타 TV 이런 거 구독자 여러분은 요 가가지고 댓글로 달아주세요. 배철수 아저씨가 예, 바로 이 음악 소개했다. 예. 러쉬의 YYZ.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축구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어요. 이게 사이비 전문가도 사이비 전문가가 되려면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축구에 대해서. 전혀 백지장이면 사이비가 안 돼요. 사이비도 못 됩니다. 예. 계획이 없습니다. 예. 자, 7326번으로 복숭아 농부입니다. 아, 복숭아를 재배하시는군요. 와, 올해 복숭아 작황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예. 잘 돼야 할 텐데. 자, 데이비드 보위, 스페이스 어디티.

익스트림의 연주안으로의 수지 들었습니다. 이동환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데이비 보우의 스페이스 어디티였고요. 자, 홍경아 씨가 총해 주신 플레이어 베이비 컴백. 아, 그리고 어제 배철수의 축구 캠프 못 들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 안타깝네. 하지만 예, 유튜브 채널 무흐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5: 하이퍼스.
7: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동해시에서 2026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가 펼쳐집니다. 라벤더로 부케, 향주머니 등을 만들어보는 라벤더 클래스와 드림 벌룬쇼, 키즈 상상 드로잉, 야간 싱잉볼 명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낮에는 라벤더 정원과 에메랄드빛 호수를, 밤에는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야간 프로그램까지 가족,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향기로운 라벤더와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0: 아, 지금 불어오는 바람이 서늘합니다. 요즘 큰 더위 없이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8도, 주말에는 30도까지 올라서 다시 낮더위가 심해지겠습니다. 강원도에는 내일 소나기도 지나겠는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에 내리겠고 강수량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지만 벼락과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강원 지역은 구름이 많겠지만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낮 동안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자외선과 오존 조심하셔야겠고요. 일요일에도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날 예정입니다. 박윤경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힙하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고유한 개성과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신 유행에 밝고 신선하다로 나온다. 우리는 힙하다가 대충 어떤 건지는 느끼지만 그 정확한 느낌을 설명하라고 하면 주춤거린다. 멋진 거? 쿨하면서도 핫한 거?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거?

트렌디하면서도 레트로한 거?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유쾌한 반항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즐거움에서 시작됩니다. 온몸으로 노래하고 춤추고 사랑하며 자신만의 사운드와 리듬을 만든 젊은이들. 그들의 다름을 가장 직관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매개체가 대중음악일 겁니다.

철수는 오늘 음악이 만든 세계사의 순간들을 돌아보며 대중음악학자 송화숙이 이끄는 힙한 사람들의 세상으로 들어가 본다. 그녀는 힙이라는 단어가 힙한 사람들이라는 뜻부터 알려준다. 1940년대 재즈에 열광한 사람들을 힙스터라 부르기도 했지만 1960년대처럼 한 세대 전체를 히피로 이름 붙인 적은 없었다. 기성의 문화와 가치관의 환멸을 느꼈던 전후 세대는 구세대가 만들어 놓은 삶의 모습과 제도를 온몸으로 거부했다. 그들은 미국 서부, 그 중에서도 샌프란시스코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들의 독특함은 가장 먼저 외모로 확인할 수 있었죠. 남녀 공통으로 장발에 헐렁한 옷과 주렁주렁 장신구 또는 티셔츠에 청바지로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스타일을 보였던 히피들. 히피들은 내면과 영혼에 관심을 둔 젊은이들이었다. 히피들은 자본주의적 풍요로움과 소비주의적 안락함에는 관심이 없었다. 허름한 합숙소에서 최소한의 설비만 갖춰 살아가면서 그들은 부와 성공 대신 사람들 사이의 소속감과 상호 존중, 신뢰를 추구했다. 그들은 시위 문화조차 힙하게 바꾸려 했다. 히피족이 주최한 집회의 포스터에는 꽃과 향기를 가져오세요. 가족과 동물과 함께 오세요. 라고 적혀 있었다. 꽃이나 장난감, 사탕, 깃발, 음악 등이 시위대의 소품으로 활용되었다. 샌프란시스코의 음악인들이 총출동한 휴먼 비인 집회 이후 그 도시는 여름이 되기 전부터 머리에 꽃을 꽂고 다니는 젊은이들이 많아졌다. 여름이면 어디선가 사랑 모임이 열릴 것 같고 왠지 그곳에 가면 뭔가 가슴 벅찰 일이 벌어질 것 같다. 노래하고 춤추고 사랑하라. 여름은 힙한 젊은이들을 부른다.

스콧 맥킨지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머리에 꽃을 꽂으세요. 이 노래는 존 필립스라고 또 마마스 앤드 파파스의 리더가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안 부르고 친구인 스콧 맥킨지에게 준 거죠. 예. 샌프란시스코. 자, 6시 39분 7초 막 지났습니다. 1767번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배순탁 작가님 강연 들으러 왔어요. 실제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보내신 거예요? 배순탁 작가에게 얘기를 하셔야지. 예? 아니, 그렇잖아요. 왜 여기를 보내요? 배순탁 작가가 지금 없잖아요. 강연하러 갔으니까 지금 없습니다. 스튜디오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여기서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거는 배순탁 작가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감사할 건 없는데 이건. 자, 또 비틀즈 음악 듣겠습니다. 777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비틀즈, 미셸.

0: 아, 이 노래만 들으면 여름의 발리가 생각이 납니다. 친구와 갔던 평화롭고 고요했던 발리 여행. 그 시간으로 데려다주는 힘. 아, 그게 음악의 힘인 것 같네요. 오, 최경화 씨. 발리 여행이 참 좋으셨던 것 같죠? 저도 한 번 딱 가봤습니다만 뭐라 그럴까 좀 정적이면서 고요하면서 평화로운 이런 느낌? 네. 트레이스 체프먼 페스트 카 들었습니다. 537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앞에 들으시는 음악은 더 비틀즈의 미셸.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산지키웠다.
1: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환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전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8: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입니다. 정현모 씨가 청해주신 Many Street Preachers, Motorcycle, Emptiness. 3부에 다시 만납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하버드대 스티븐 핑커 교수는 스타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죠. 그의 인터뷰 집에 인상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내가 산 것 중에 제일 유익했던 건 무엇이었나? 스티븐 핑커는 문서와 이메일을 순식간에 검색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꼽았는데 핵심은 가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요즘 산 것 중에 참 유용하고 행복했던 건 뭔가? 현대인은 뭔가를 계속 살 수밖에 없지만 진짜 후회 없이 행복한 소비는 흔치 않다. 나는 뭘 샀을 때 참 좋은가? 요걸 알 필요가 있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0: 시간은 6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 속은 마음 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3: 와,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2: 야, 뭐해, 빨리 와.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저스틴 비버, 네, 예스 들었습니다. 4681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광고 뒤에는 예, 스크루브 락을 진행합니다. 3부, 4부, 빙그레, 주식회사 워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B국민은행, 주식회사 그레인원, SK케미칼,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안전화.
1: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네. 자, 스쿨 오브 락을 진행합니다. 임진모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시죠?
6: 아, 그럼요.
5: 그 네. 어디 뭐 선 보러 가십니까?
6: 왜요?
5: 아니, 헤어스타일이 완전히 네. 정돈이 어마어마하게 됐는데?
6: 그건 아마 제가 마음이 정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5: 마음은 왜 정돈이 안 되는 겁니까?
6: 요즘 모든 게 이렇게 혼란스럽고요. 혼미하고 정확하게 잡히는 게 없습니다.
5: 뭘 잡으시려고 그러는 건데요?
6: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그 행복에 갈 수 있는 끈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 잡겠습니다. 워낙 돈 너무 벌고 그다음에 앞뒤에 시달리고.
5: 잠깐.
6: 네네.
5: 여기 저 방송이 네네. 스크롤으로 하기지. 예. 예. 신세 한탄하고 뭐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예?
6: 근데 이렇게 그것부터 나올까요?
5: 아니 지금 네네. 옷차림이나 예. 어, 신셔츠에 예, 예. 나비넥타이와 함께 예, 오늘 예. 또 야 아, 괜찮은데 의상도
6: 그 어. 나비넥타이 얘기하니까 네. 그 항상 그 배추 선배에게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5: 저한테?
6: 예, 이
5: 웬일이 웬일이를
6: 할 때마다 아 이게 나의 사실 저는 이게 전혀 인연이 없었고 어. 제 스타일로 봐서는 저는 그냥 무조건 긴 넥타이거든요.
5: 어허.
6: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그래미 중계가 아니었으면
5: 네.
6: 이걸 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죠 왜 이거 했는지?
5: 알죠.
6: 예. 예. 그래서
5: 그래미 한 예. 20년 중계 같이 하면서 네.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6: 어? 그런데 그때
5: 제일 웃기는 거는 그
6: 예.
5: 저 이상한 예. 뒤에 이제 크로마키 판이라고
6: 맞아요.

0: 그것 때문에 이제
1: 청색 판이 있고 그 판에 이제 저 화면을 저 받아가지고 네. 하는데 그래서 이제 파란색 셔츠 입으면 안 되는데
0: 아니요 넥타이 이 타이가
1: 아무튼 그런 거 예. 굳이 아니야 그때 의상이 그랬는데 내 기억 맞다면
0: 넥타이하고 셔츠가 다 그랬어요 다 걸렸어요
1: 그 셔츠 걸려가지고 예. 생방 한 30분 전에 네. 셔츠를 지금 공수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0: 네 지금 공수 받았어요
1: 여보셔 네. 지금 출근 시간이 예. 이 그때 새벽 아침 아니야 아침 출근 시간에 차가 얼마나 막히는데 그게 30분 만에 어떻게 오냐
0: 네
1: 그래가지고 왜 PD 티셔츠를 빌려 입고 야 그때 그래미 시상식 중계하는데 저는 저 수트 딱 입고 제대로 넥타이 메고 임진모 씨는 역시 평론가답게 그냥 티셔츠 입고 그러다 광고 나가는 사이에 도착돼가지고
0: 맞아요 맞아요
1: 중간에 갈아입었던 생각이 나네
0: 아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전 다 잊어버렸는데 전 기억하는 게
1: 저는 임진모 씨에 대한 그 안 좋은 기억들은
0: 그러니까요
1: 제 뇌리에 아주 쫙 1, 2, 3, 4, 5번 쫙 있습니다
0: 근데 저는 이상하게 뇌구조가요 좋은 것만 기억하나 봐요 그러면
1: 오래 사시겠네. 아, 그래서 긍정적이야.
0: 그거는
1: 사람이.
0: 기억이 안 나는데 태인영 씨가 네. 보타이를 제공한 게 기억이 나고.
1: 그건 확실하죠.
0: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걸 보고 배철 선배가 한국남 이후에 가장 보타이가 잘 어울리는 걸 봤다.
1: 한국남 박사로 박사. 양주동 박사 얘기한 거 아닌가?
0: 아, 이 한국남 박사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 진짜 그런 찬사를.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1: 야, 근데 예. 지금 방송 듣는 친구들은
0: 누군지
1: 한국남 박사나 양주동 박사를 모르는 세대들이 대부분이에요.
0: 그렇죠. 당시 예능 스타였습니다.
1: 그렇죠.
0: 대담. 진짜 토크 프롬에 조풍현 선생님, 예. 예. 한국남 선생님.
1: 특히 한국남 박사님은
0: 의사시죠.
1: 산부인과 의사예요. 산부인과 의사인데 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0: 모르는 게
1: 모든 것에 대해서 평론을 하셨어 아무튼. 예.
0: 근데 저는 긴 넥타이도 살짝 기억이 나는데요. 예. 어느 순간 보타이를 하셨어요. 제 기억에.
1: 그렇죠.
0: 예. 근데 너무 잘 어울리셨잖아요.
1: 근데 지금 임진모 씨도 예. 아 현존하는 그 나비 넥타이 매신 분들 중에 제일 잘 어울려요. 임진모 씨가.
0: 그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 본 적이 없어 지금. 괜찮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1: 저 예. 네. 피 호텔 나이트 클럽에 근무하던 웨이터 딱부리 선생 이후로 제일 잘 어울리네.
0: 아 그냥 얘기해도 되잖아. 그 호텔 피 호텔이라고 그러면 더 이상하죠. 풍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 예. 아이고 나이트 클럽에서 네. 꽤 오랫동안 저희들이 연주를 했거든요.
0: 네, 알아요. 네. 아주 유명했던 거.
1: 아무튼 오늘 뭐 네네. 저 의상도 좋으시고 네. 시계도 비싼 거 차셨고
0: 아니에요.
1: 뭐 이게 나비 넥타이 좋습니다.
0: 아, 예.
1: 예.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요.
0: 네네.
1: 음악 얘기해 주세요.
0: 배초 선배가 꽤나 70년대 좋아했던 그리고 연배는 당연히 배초 선배도 위인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네. 뉴스가 떴어요. 무슨 뉴스가 떴냐면 마돈나의 앨범이 새로 나와요.
1: 마돈나?
0: 네. Confessions 2. 그래서 이거 관련된 어떤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그 수록곡 중에 댄스테리아라는 곡이 있거든요.
1: 댄스테리아라는
0: 곡이 있는데 이 기사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크레딧, 송 크레딧, 즉 작사 작곡 명부에 누구 이름이냐면 루리드가 있는 거예요.
1: 루리드?
0: 네. 근데 루리드하고 마돈나하고 공통점이 없느냐? 있나요? 일단 나이가
1: 없어 보이는데
0: 루리드는 42년생 마돈나 58년생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세대가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하나가 있습니다.
1: 음악 장르도 너무 다르고.
0: 너무 다르죠.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루리드가 댄서 싫어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핵심 뭐냐면 뉴욕시에서 활동했어요 둘 다. 물론 뭐 고향이다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1: 네.
0: 뉴욕이 음악적 고향이에요 둘 다. 그런데 거기서 뉴욕시에 있는 그런 댄스 클럽 있잖아요.
1: 예.
0: 그 클럽에서 둘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1: 스튜디오 54예요?
0: 아니요.
1: 거기 아니고.
0: 그런데 하여튼 이 뉴욕시 클럽에서 저 루 리드는 일단 가장 관계가 깊은 게 벨벳

0: 언더그라운드 시절.
1: 예, 벨벳 언더그라운드.
0: 앤디 워홀과 관련이 있잖아요.
1: 앤디 워홀. 예. 예.
0: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여러 활동을 하다가 벨벳 그라운드 나와서 언더그라운드 나와가지고 루리드 솔로를 하잖아요. 네. 솔로에서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기가 막힌 앨범 냅니다.
1: 트랜스포머.
0: 예. 거기서 Walk on the White Side. 제 생각에는 70년대 락하는 사람한테는 이 노래는 거의 사이렌 역할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1: 네네.
0: 근데 그 노래가 댄스테리아에서
1: 샘플링 됐어요?
0: 샘플링한 거예요.
1: 아.
0: 그래서 그 크레딧 이름에 루리드가 들어가는데 마돈나하고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걸 기사로 냈더라고요.
1: 네. 마돈나가 음악은 좀 들을 줄 아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뭐 나이도 사실 마돈나도 있고 엄청난 뭐 음악적 세례가 있지 않았겠어요.
1: 아, 특히 그렇죠. 예.
0: 그리고 본인은 댄스를 하지만 또 알라니스 모리셋을 갖다가 세상에 댄스했던 여가수를 갖다가 완벽한 얼터너티브 락커로 만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 마돈나는 기본적으로 락 스피릿이 있어요.
1: 아하.
0: 제가 볼 때는. 예.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인기 전선에서는 후퇴를 했지만 그래도 역사상 빌보드에서 가장 히트곡이 많은 가수 바로 마돈나입니다. 예.
1: 야, 마돈나가 처음 데뷔했을 때만 해도 예. 임진모 씨 같은 평론가들이
0: 예.
1: 참 아주 하찮게 보고
0: 네.
1: 저 뭐 섹스를 상품화해가지고 저게 뭐하는 짓이냐 막 이런 십자포화가 진짜 엄청났잖아요.
0: 그럼요.
1: 야, 그런 것들을 다
0: 예.
1: 딛고 니들이 뭘 알아.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21세기 모든 여성들의 어떤 워너비가 됐잖아요.
0: 아니 마돈나가. 그게요. 평론가들만 그런 게 아니라 배추 선배 같은 방송 진행자들도 그랬어요.
1: 에... 네,
0: 그때 방송 중에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유명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신디 로퍼의 반도 안 되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1: 저는 뭐 그렇게 네. 얘기는 안 했습니다.
0: 근데 아마 내가 보나마나 배추 선배는 이 몸에 이 락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신디 로퍼를 더 높이 파.
1: 아, 저도 물론 네. 80년대 이럴 때에는 마돈나를 굉장히
0: 그래 똑같았죠.
1: 낮춰본 건 사실입니다.
0: 그럼요.
1: 사실이지만 좀 비난하진 않았어요.
0: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러면 뭐 평론가들도 비난했는 줄 아세요?
1: 아니 저는 그래도 배철수의 음악 캠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0: 네.
1: 마돈나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0: 뉴키스 온도 블락도 안 틀고 에? 철저히 댄스 무시하고요.
1: 뉴키스 온도 블락 얘기요. 왜 나와요? 지금 마돈나 얘기하는데.
0: 아마 배철수 음악 캠프가 히트 인기곡에서 가장 부당대우한 게 마돈나라고 생각합니다.
1: 루 위드의 Walk on the Wild Side 일단 듣겠습니다.

0: 네, 루 리드의 Walk on the Wild Side.
1: 예, 참 이제는 이런 스타일의 노래를 과연 우리가 접할 수 있을까요? 참 멋진 곡이에요.
0: 아니 마돈나의 새 앨범에서 샘플링했다면요.
1: 그러니까요.
0: 그럼 그걸 또 들으면 되는 거죠.
1: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뭐냐면 마돈나도 아마 분명히 마음속에 이걸 갖다 쓴 게 이 노래가 멋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곡을 만든 루리드에 대한 경배 그리고 이게 또 후대들한테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거예요.
0: 어쨌거나 그래도 또 이 20세기의 젊은이들은 모험 정신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지금 지금 젊은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네. 근데 모든 생활부터 목표가 무조건 안전한 곳으로만 계속 쫙 걸어가려고 하는
1: 그만큼 지금 세대가 불안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때 제가 봐도 확실히 70년대는 확실히 자유분방했어요.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 히피 영향인지 모르지만 히피 이피 영향이지만 자유분방했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굉장히 실험적이었어요. 파격이었고.
0: 그러니까 여기 안전한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1: 그럼요.
0: 아유 나는 일로 한번 가볼래? 그러고
1: 네.
0: 와일드한 사이드로 걸어가는
1: 그리고 거죠. 이 와일드 사이드로 가게 한 게 뭐냐? 락이에요 바로.
0: 아.
1: 락이 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사실 부추켰어요. 근데 왜 둘이 이렇게 제가 이걸 갖다 좀 작게 안 보냐면 좀 몰랐는데 마돈나하고요 이 루리드가 함께 자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로큰롤 홀 오브 페임 시상식에서 거기에서 레오너드 코헨에게 상을 준 게 줄 때 같이 나왔어요.
0: 야 레너드 코헨 얘기하시는 거죠?
1: 네 레너드 코헨
0: 발음 이상하게 써가지고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1: 제가 좀 약하잖아요 그쪽은요.
0: 아예
1: 이제는 많은 세월 지났으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0: 아니면 그냥 레오나르도 코헨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알아들 수 있는데.
1: 예. 아까 이상 어떻게 발음했죠?
0: 몰라 이게 그냥 코맹맹 소리 해가지고 뭐
1: 레너드 코헨.
0: 자세히 들어보니까
1: 코헨한테 상을 주기 위해서 이 루리드하고 마돈나가 나타나는데 아마 마돈나도 70년대 그 자유와 실험. 그런 부분 그 캐치프레이즈에 인정을 했을 거고요.
0: 네.
1: 그 시절에는 제 생각에 그래요. 70년대 그런 분위기, 과잉 분위기, 개인주의 그리고 약간은 극단적 모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인물이 데이비드 보이였던 것 같아요.
0: 보이.
1: 네. 네. 그리고 사실 루리드의 이 워크 온 더 사이드의 프로듀서가 누구냐? 보이입니다. 데이비드 보이.
0: 네.
1: 데이비드 보이가 이때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의 영향을 미쳤는데 어려웠던 이기 팝도 살려내고
0: 네.
1: 루리드도 기회를 주고 또 모토 호프 이안 헌터
0: 모토 호프는 사실은
1: 네.
0: 팀 거의 해산하려고 그러는데
1: 그러니까요.
0: 아니야 이거 한번 해보자고
1: 올더 영 듀드
0: 스톡 내고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보이가 이미 세상 떠났지만 참 많은 일을 했고
0: 저는 데이비드 보이를 개인적으로도 아주 좋아하지만
1: 네.
0: 정말로 아 이 양반 정말 멋지다 생각한 건
1: 네.
0: 그 악팅 몽키스 나왔을 때
1: 네.
0: 완전 신예 아니에요?
1: 네, 그렇죠.
0: 근데 와 얘네들 봐라 음악 좀 하는데
1: 아, 찬사 보낸 거.
0: 자기가 저 음반을 많이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1: 맞아요.
0: 만나는 사람마다 야 이거 한번 들어봐 요새 새로 나오는데 얘 진짜 음악 좋아.
1: 악팅 몽키스를.

0: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1: 그럼요. 어. 그리고 또 뒤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참 들려오는 얘기도 상당히 감동적인 게 많았어요.
0: 아, 그리고 마지막 앨범 내고 네네.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하시고 그리고 바로 돌아가신다는 게 참
1: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배추 선배가 웬만한 사람이 세상 떠났을 때는 참 SNS에 글 안 올리는데 아직도 그 데이보이 타기했을 때 올린 글 네. 그 기억납니다. 어. 참 그러니까 배초수 선배도 결국 송골매 그 음악에 루디 데이보이 루리드 이기팝 이런 세포가 약간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0: 뭐 이거 저거 다 있겠죠 뭐 디퍼플
1: 네. 노래는 좀 못했지만 노래는 좀 이상했어요 특히 네, 특정인을 거명하기 싫습니다만. 야, 어쨌든 근데
0: 그래서 일찍 은퇴했잖아요. 어? 노래 안 되는 걸 내 자신이 너무 잘 알아서.
1: 그래도 장기하가 다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0: 장기하 씨는 저에 비하면. 진짜 위대한 뮤지션이죠.
1: 근데 진짜 오늘 제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그 지금 생각하면 데이비드보이, 루리드, 이기팝 이러한 인물들이 나와서 이런 음악을 진짜 어마무시한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창의적 어떤 폭발이 지금도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게 음악입니다.
0: 뭐 지금은 음악의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요. 예. 네. 그건 뭐 장담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래도 뭐 음악 캠프가 있으니까.
1: 네. 아까 그리고 아까 마돈나랑 루리드 그 같이 했던 때가 2008년 락앤롤 홀 오브 페임이니까 루리드 죽기 5년 전이죠. 어. 일찍 갔어요. 하여튼 이때 당시에 인물 중에 아주 특출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만 우리는 진짜 데이비드보이와 루리드와 이기팝 셋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럼 네. 기억하면서 네. 시간 다 돼가지고요. 네. 음악 들으면서 마치죠.
1: 이기팝 노래. 우리
0: 이기팝.
1: 뭐죠? 트랜스포팅. 그 영화. 아, 나
0: 트랜스포팅 또 뭐야?
1: 트랜스포팅. 네. 어. 그 이, 영화에서 이 노래가 아주 다시 환영받았죠.
0: 그 이 음악 들으면 뛰어야 되는데 막
1: 달려들고
0: 어마어마하게 뛰어야 돼.
1: 맞아요. 네.
0: Lost for Life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1: 그렇습니다.
0: 이기팝.
1: 네.
0: 자, 이 음악 들으면서 임진모 씨와 함께한 스크롤 오브 록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 교육청.

0: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아직은 아침 저녁은 많이 선선합니다. 곳에 따라 바람도 강하니까요. 아침 저녁에는 가벼운 외투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 오늘보다 더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도 28도가 예상되고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겠는데요. 강원도에는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후 한때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약하게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하지만 돌풍이 불고 쌀알 우박도 떨어질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신경 써주시고요.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낮더위가 더 심해지고 일요일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박윤경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이번 월드컵 공식 주제가인가요? 허재 역시. 어이, 갑자기 한국말이 들려서 모지했어요. 박은영 씨. 맞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오피셜 송입니다. 예. 공식 주제가 DNA라는 제목이고요. 안드레아 보첼리, 다비드 게타, 이제 메간디 스텔리온. 아, 이걸로 정말 개막식에 공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가 출연한다는 거죠. DNA. 자, 7시 34분 46초 막 지났습니다. 5970번으로 청해 주신 벤슨 부은 Beautiful Things.

레인이 핑크 스카이스 들었습니다. 백일선 씨 고맙습니다. 아이, 친구들 잘 있나 모르겠네. 예. 잘 있겠죠 뭐. 예. 레이니의 핑크 스카이스. 앞에 들으시는 음악은 벤슨 부은의 Beautiful Things였고요. 2980번으로 일요일에 레이베이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재작년에 타이페이 콘서트에 갔었는데 너무 좋아서 이번 내한 공연 또 가봤습니다. 와, 음원보다도 좋더라고요. 레이베이. 야, 사실 음악 잘하는 그 가수나 팀들은 음원 듣는 것보다는 뭐 공연 보는 게 훨씬 낫죠. 아, 그럼요. 비교도 안 됩니다. 예. 근데 어쩌다가 가끔 공연 괜히 왔다 싶을 때도 있긴 있어요. 예. 그냥 음원으로 들으면 괜찮은데 공연 보고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예. 레이베이는 음원보다 공연이 좋았답니다. 자, 레이베이의 Lover Girl.

0: Foo Fighters, Walk 들었습니다. 제목은 Walk이지만 예, 음악 들으면 뛰게 만드는 예, 좀 걷기에는 좀 그래요. Foo Fighters, Walk. 윤민근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레이 베이, Love a Girl이었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I was
2: born by the river.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차광래 씨가 지금 제주에 계시네요. 원래 야근하거나 퇴근길에 듣곤 했는데 최근 일주일 여기서 들으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야 합니다. 해안가를 산책하며 들으면 좋을 노래 신청합니다. 아무 노래

다 어울리지 않겠어요? 해안가 산책하며. 자, 빌리 조엘 비엔나 골랐습니다. 0939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5050 예원입니다. 5050의 신곡 Like a Bubble은 그전에 해오던 이지 리스닝과는 다른 힙합 스타일의 곡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감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죠. 보컬과 퍼포먼스 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익숙한 일상이 무채색처럼 느껴질 때 저희가 음악을 통해서 들려드리는 다양한 형태의 사랑과 감정을 통해 조금은 낯설고 설레는 변화를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0: 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NBC
2: FM for you.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치.
3: 콘서트 늦겠다. 뜰차.
4: 뭐라는 거야?
2: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4: 두고 왔어?
3: 아, 사람 많다.
2: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2: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4: 야, 뭐해, 빨려.
2: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2: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정용 진공청소기나 공기청정기,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는 헤파 필터가 쓰입니다. 일반 필터보다 촘촘해서 공기 중에 있는 0.3 마이크로미터 입자까지 걸러낼 수 있는데요. 먼지나 꽃가루는 물론이고 아주 작은 세균과 바이러스까지 포집할 수 있대요. 그런 헤파 필터를 이루고 있는 건 무작위로 배열된 섬유 매트입니다. 마구잡이로 엉켜있지만 그 복잡함 덕에 공기 흐름이 느려지고 엉킴이 촘촘한 그물망 역할을 해서 미세한 입자까지 잡아내는 거래요. 겉보기엔 그저 무질서하게 흐트러져 있어도 나름의 쓸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엉키고 꼬여 있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6월 11일 목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로제의 메시였습니다. 별밤 시작하면서 헤파 필터에 복잡하고 마구 엉켜있는 섬유 매트 덕에 각종 먼지나 세균, 바이러스가 걸러진다라는 얘기 나눴습니다. 헤파 필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원리인지는 몰랐는데 아 그런 또 엉망으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기술이었군요. 그래요. 우리의 뒤엉킨 마음도 뭔가를 걸러내곤 있겠죠. 자, 오늘 별밤 3, 4부에서는요. 별밤 콘서트 인 스튜디오 계단형 성장을 보이는 에너지가 넘치는 밴드죠. 루시와 함께합니다. 지난주에 보컬 상엽 씨죠. 더 어마어마한 곡들 라이브로 들려주실 거라고 했고요. 엄청날 겁니다. 오늘도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시고요. 별밤에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보내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전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 막

0: 메디코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잔나비 피처링 카리나의 사랑의 이름으로 듣고 왔고요. 6205님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가라길래 간만에 친구 만나서 고기 먹고 들어왔어요. 근데 고기를 먹어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제 신세를 털어놓을 사람이 있어서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우스개 농담 같지만 실제로 그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이거든요. 붉은 음식에 함유된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좀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죠. 그것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게 뭐 트립토판이었나? 아무튼 그게 함유된 음식들이 붉은 음식들이에요. 예, 그래서 고기류를 많이 먹는 게 우울감

때문에 힘들 때 필요하다고. 괜한 농담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7248님, 대장부엉, 사회생활하는 거 정말 쉽지 않네요. 특히 저는 스몰토크 하는 거랑 빈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막내라 뭐라도 해야 할것 같고 친근하게 하고 싶은데 정적을 못 깨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어색한 분위기를 그대로 두자니 괴롭고 그래요. 아, 그럼요. 이거는 뭐,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인데, 그럴 때그 어색한 분위기를 그대로 두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 이걸 뭐, 스몰 토크나 빈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나서서 깨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흘러가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아, 나도 너무 뻘쭘한데, 이 뻘쭘함을 두는 게, 못 견디겠어서 나를 희생해서 이 얼음판을 깨보겠다. 그런 분들이 나섰을 때 모두가 더 조금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내의 역할이라는 게 반드시 그 분위기 메이커가 돼야 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거니까 어색해하실 필요 없고 아, 지금 좀 뭔가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네. 가만히 계셔도 아주 무탈하실 겁니다. 박효정님, 얼마 전 저녁 먹고 남편이랑 동네 공원에 나갔는데 갑자기 하늘 한쪽이 잔뜩 흐려지더니 비가 엄청 내리더라고요. 우산은 없고 같이 헐레벌떡 뛰어 집으로 향하는데 남편 혼자 먼저 뛰어나가는 거 있죠. 아파트 밑에서 나잘 뛰지? 이래요. 어이가 없어서 등짝 한 대로 답했네요. 아, 갑자기 달리기에 진심이 돼서. 예. 하긴 뭐 그냥 뭐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이럴 때 같이 천천히 뛰느니 그냥 뭐한 명쯤은 헐레벌떡 뛰고 그렇게 되면은 이 러닝메이트가 빨리 뛰면 나도 동시에 빨리 뛰기는 돼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아, 그 아까 근데 남편분 너무 좀 재밌으시네요. 예, 저는 참 재미있게 보고 부엉이 분들도 많이 웃으시겠지만 효정님은 아주 짜증이 나시는 거 100분 이해합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스무 살 피처링 주예인의 걷자 집 앞이야.

20살 피처링 주예인의 걷자 집 앞이야 이어서 이승환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들으셨어요. 계속해서 부모님들 사연 볼게요. 5260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이태경입니다. 저번에 제가 6월 14일에 축구대회 나간다고 문자 드렸는데 그 사이에 다리를 다쳤어요. 슬퍼요. 다행히 일주일 동안 무리

하지 않으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응원해 주세요. 아, 이분이라면 제가 축구 잘하는 꿀팁으로 골을 막 넣으면 된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저의 그 엉성한 답변에도 기뻐해 주셨던 축구 부엉이 아닙니까? 아하, 어쩌다가 훈련하다가 다치셨나 보다. 그래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큰 부상은 아닌 거 맞죠? 예. 네. 전화위복 삼아가지고 마음으로 이럴 때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상상으로 내가 움직이고 공이 발에 닿는 그 느낌을 상상하고 그게 정말 효과가 크대요. 운동 선수들이 해준 얘기거든요. 모든 종류의 운동이 생각보다 실제 트레이닝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게 충분히 된 사람들은 이미지 트레이닝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걸로 한번 시간 잘 보내시다가 꼭 어떻게 됐는지도 나중에 알려주세요. 3391님, 대장부엉 저 결심했어요. 운동 시작하기로요. 스스로는 절대 안 할 것 같아서 PT를 받아보려 하는데요. 운동 시간을 언제로 할지 고민입니다. 퇴근하고 가면 이미 피곤한 상태일 것 같고 야근이라도 하는 날에 못하게 되니까 걱정이고요. 출근 전에 하자니 안 그래도 아침잠 많은데 갈 수 있을지부터 걱정인데 뭐가 나을까요? 아, 이거는 이렇게 치면은 아무데도 지금 갈 곳이 없어요. 예, 339일 결심했으니까 이제 저 하드하게 나갑니다. 근데 이게 이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아침 운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공복으로 운동을 하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그럴 수 있는 체질이 못 되어요. 좀 혈당 이슈도 있고 저혈압인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혹시 약간 좀 저혈압인 편이고 공복일 때에 남들에 비해서 기운을 유난히 못 낸다. 이러면 아침 운동하는 거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피곤한 상태로 가셔도 어쨌든 선생님이 시키는 거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다 보면은 해야지만 그 피로가 풀려요. 예, 진짜 좀 믿어주십시오. 화이팅이고 막 피치 못할 야근이 생기면 그때는 시간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결심하신 거니까 한번 같이 해나가 봅시다. 1500님, 별밤 들으면서 문득 생각났는데 저한테는 특별한 취미가 없더라고요. 뭐 라디오 듣는 게 소소한 취미긴 한데 누구는 뜨개질도 하고 책이라도 읽잖아요. 저는 뭐에 재미를 붙이며 살아야 하나 싶네요. 취미를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언젠가 저절로 생기는 날이 올지. 아, 이런 분들 보면은 진짜 열심히 살고 좀 타인 위주로 산 분들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세요. 지금부터 나를 잘 돌이켜보세요. 내가 어떤 걸 좋아했지? 내가 그래도 주로 챙겨보는 예능이 종류가 어떤 거였지? 실내에서 하는 스튜디오 프로그램들이었나? 야외에서 막 뛰어다니는 그런 종류 프로그램이었나? 그것부터가 나의 사소한 취미의 결을 확인하는 코스거든요. 뭐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 게 좋은지 조금만 하는 게 좋은지 하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조금씩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이문세 피처링 개코의 Free My Mind.

0: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건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 별밤 차트 탑 3. 이 시간은 한 주간 별밤 선곡 중에 부엉이들이 어떤 노래 좋아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3위는요, 아이유의 마음. 나이가 들면 못된 마음, 미운 마음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고, 그래서 그만큼 좋은 마음도 키워야겠다고 하신 아주 훌륭한 부엉이의 신청곡이었고요. 2위는요, 지난 화요일 안녕들 한가요 뒤에 들려드린 신승훈, 김고은이 함께 부른 해, 달, 별, 그리고 우리입니다. 회사를 나와서 하고 싶던 일을 혼자 꾸려보고 나서야 당시 사장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고, 변함없이 지지해주는 가족에게 고마움도 느낀다던 사연이었죠. 마지막 1위는요, 성시경의 나의 하루처럼이에요. 정규 8집 이후로 오랜만에 나온 성시경 씨의 새 노래였는데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며 하트를 눌러주셨습니다. 노래 저도 진짜 좋았어요. 그 노래 한 번 더 듣죠. 성시경의 나의 하루처럼.

성시경의 나의 하루처럼 지난주 별밤 차트 탑3 1위 곡으로 들었어요. 이 노래 듣고 성시경 씨한테 노래 진짜 좀 지나치게 잘 불렀다. 너무 좋다. 이렇게 피드백을 보냈는데 반키 낮춘 게 더 좋아 라면서 본인이 이제 본인 프로그램에서 불렀었나 봐요. 반키 낮춘 버전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를 보내줬길래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원래 성시경 씨가 잘하던 느낌으로 잘하고 저는 원키로 부른 이 레코딩 버전이 성시경 씨가 원래 안 나오던 그 고음에서 조금 마른 소리가 나거든요. 이번 노래가. 근데 그게 묘하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타마키 코지라는 보컬이 있는데 조금 청순해진 타마키 코지 같은 느낌이 들면서 성시경 씨한테서 안 나오던 어떤 정서인데 전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아무튼 그렇게까지 제가 굳이 얘기를 보낼 만큼 저 또한 너무 좋아했던 곡입니다. 이 시간 순위는 부엉이들이 스마트 라디오 미니 선곡표에서 눌러주시는 하트로 매겨집니다. 좋은 노래 나올 때마다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부엉이들이 보내준 이야기 계속 보겠습니다. 이우미님이 별밤 홈페이지로 남겨주셨어요. 대장부엉, 저는 10년 동안 새벽 운동을 가는 루틴이 있었어요. 그 전날 과음을 하면 해장을 운동으로 할 만큼 거르지 않았죠. 그러던 저에게 최근 운동 권태기가 왔습니다. 이전처럼 운동을 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운동할 이유도 못 찾겠고요. 그때 열흘 정도 아침 운동을 쉬었어요. 저에겐 큰 결심이었답니다. 그래도 아침 5시에 일어나는 루틴을 지키며 일찍 일어나 신문도 보고 집 청소도 하고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죠. 그리고 저에게 다정히 대했어요. 괜찮다고 다시 잘 해낼 수 있다고 하면서요. 생각해보니 그동안 저에게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주변에서 왜 그렇게 자신에게 엄격하냐고 했는데 당시에 들리지 않던 얘기가 그제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열흘을 회복의 시간으로 삼고 여유를 가지기 시작하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를 사랑해주는 친구들,

여행, 독서 등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꽉꽉 채우고 즐긴 열흘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잠시 쉬어도 된다는 교훈을 얻은 시간이었네요. 절 힘나게 해줬던 노래 스윗 소로우의 괜찮아 떠나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이 운동 나도 해야 되는데 라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뭐라고? 해장을 운동으로? 그리고 운동해도 별로이고 권태기라 열흘을 쉬었는데 고작 열흘? 이건 저도 읽으면서 그래서 한참 못한 게 막 몇 개월을 쉬셨나 이랬는데 열흘 정도. 근데 그 와중에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건 지키셨어. 이게 물론 이렇게 강박이 있고 너무 자기를 몰아붙이는 거 결코 좋은 게 아닌 거 우리 모두 아는데 또 그렇게 살아왔던 분들의 힘이 바로 이런 건 것 같아요. 네. 자신의 궤도를 이해하고 쉬는 동안에도 이렇게 미약하게나마 내 루틴이 남아있어서 아주 크게 와르르 무너지진 않게 해주는 그런 나의 최저점이 좀 탄탄한 데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야, 이건 너무나 훌륭한 일상이지만 우미님에게는 작은 일상 얘기지만 저한테는 신화처럼 들리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아주 저도 기억해 둘게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스윗 소로우의 괜찮아 떠나

스위스로 왜 괜찮아 떠나 이어서 신지훈의 자유비행 들으셨고요. 6254님 완벽하지도 않은 완벽주의 성향은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원래 오늘까지였던 보고서를 결국 끝내지 못하고 내일로 미뤘습니다. 너무 찝찝하네요. 잘하고 싶은 마음 내려놓기가 왜 이리 어려운지. 원래 완벽주의자들에게 완벽은 불가능이고요. 그 이유는 완벽이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크게 좌절을 하죠. 예. 그래서 완벽의 반대는 허술함이나 실패가 아니라 만족이거든요. 만족주의자가 돼야 합니다. 이 정도면 나 진짜 만족스럽다. 할 만큼 했다. 그 수치는 어떤 명확한 점이나 선처럼 수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 내가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거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주의는 결코 완벽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5908님, 날이 더워서 그런지 뭘 잘못 먹고 탈이 나서 연차 내고 하루 종일 화장실을 오가며 고생했습니다. 약 먹어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더니 저녁 되니까 정신이 차려지네요. 여름에 먹는 음식 조심하세요, 부엉이들은. 아, 근데 몇 번쯤은 들려올 사연일 것 같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고 더위 먹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야외 활동 많은 분들은 생각보다 더위 먹는 병이 너무 무서운 병이라는 거를

주변인들 보면서 느꼈고요. 음식은 참 뭐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상하기 쉬워 보이는 종류의 음식들을 좀 피하는 게 답이겠죠. 아무튼 정신이 차려지셨다니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부모님들 조심하시고요. 제레미 주커의 Come Through 듣고 올게요. I might lose my mind Waking when the sun's down Riding all these highs Waiting for the calm down Walk these streets with me I'm doing decently Just glad that I can breathe

0: Oh, can you come through?
1: Yes, baby! Let's do one, baby.
2: There you go,
3: dude.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6: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5: 1일 1짬뽕 오케이?
7: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8: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목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0255님이요. 내일 출근할 때 뭐 입을까 하다가 결국 입을 옷이 없네 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래도 이런 고민을 하는 거 보니 인생에 별다른 문제가 없단 증거 같기도 합니다. 역시 부엉이는 부엉이답게 지혜롭고 현명해요. 아, 저도 사소한 거에 막 짜증이 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꼭 생각해요. 와, 내가 요새 살기 좋나 보네. 너무너무 힘들 때는 사소한 것에 절대 짜증이 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마음이 참 편해지더라고요. 노래 하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하현상의 매직.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 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5 Seconds of Summer의 Amnesia 들으면서 목요일 별밤 3부 시작했고요. 이번 주 별밤 콘서트인 스튜디오 밴드 루시와 함께 또 할 텐데요. 이지아님께서 저녁에 듣는 루시 목소리라니 라이브 들으면 얼마나 더 좋을지 기대돼요 하셨고, 0204님 오늘 하루의 끝 루시 노래 들으면서 힐링하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기대 좀 해주십시오. 광고 듣고 루시 네 분 모셔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Walk it.

0: 안전화.
1: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지금 바로 여기 아주 특별한 라이브가 펼쳐집니다. 별밤 콘서트 인 스튜디오.

0: 션 밴드 루시 어서 오세요.
1: 보고 싶었지.
0: 아,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 네. 아주 그 의상도 네. 그대로인데 다 빨고는 오신 거죠?
2: 네.
0: 세탁은 다 하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한 분씩 새삼스럽게 본인 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바이올린 하고 있는 신예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4: 네, 베이스랑 프로듀싱 하고 있는 조완상입니다.
5: 왜 안 해?
4: 잘해.
5: 아, 왜 내가 왜 잘해?
3: 잘했어.
6: 안녕하세요, 루시. 아, 드럼 치고 있는 신광일입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7: 네, 반갑습니다. 보컬을 맡고 있는 최상엽입니다.
8: 너무 별로다.
0: 네, 서로를 항상 별로라고 하고 있는 이 사이좋은 광경이었고요.
7: 예찬 씨가 팔이 많이 얇아졌네요, 일주일 사이에.
0: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약간 이렇게 서운해지더니 급격하게 지금 거의 가시팔이 돼서 돌아왔어요.
8: 맞아요. 5kg 빠지시는 건가요? 네,
7: 장작 같아요, 장작.
0: 하지만 예찬 씨의 근육은 바이올린 연주하는 모습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규로만 치니까 이게 3년 8개월 만이었더라고요.
4: 아, 맞습니다.
1: 아, 맞죠, 맞죠.
4: 차일드우드 이후로 처음이죠.
0: 그리고 완전체로는 1년 8개월 만이었고 항상 부지런히 활동해서 몰랐는데 항상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 거를 아 벌써 루시가 정규가 이렇게 오래됐구나 이런 걸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4: 맞습니다.
0: 신곡도 있고 또 광일 씨 군백기 발매했다가 이번에 완전체 버전으로 다시 씻게 된 곡까지 총 무려 15곡이고요. 아 그래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할 만큼 했다 싶으세요? 아니면 아 이거 좀 더 할 걸 싶거나 어떤 마음이든가요? 네, 아니 뭐 앨범 만듦새 대해서도 그렇고.
4: 아 솔직히 저는 이제까지 저희 냈던 앨범들 뭐 순위를 매길 수는 없겠지만 다 너무 사랑하는 앨범인데 이 앨범은 저는 정말 완벽한 앨범이라 생각합니다.
1: 와, 맞아요.
0: 후회 없이 진짜 이 그런 마음 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1: 쉽지 않죠.
0: 항상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4: 그렇죠. 항상 이제 부족함도 느껴. 사실 이 앨범도 아 이런 부분 조금 더 이렇게 해볼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애초에 이 곡은 광일이가 이제 입대를 하기 전부터 이런 식으로 만들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걸 성공적으로 이행을 했다는 게 되게 좀 자랑스러운 부분에 좀 가산점이 붙는 것 같습니다.
0: 아 우리 프로듀서 원상 씨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4: 그럼요.
0: 자 정규 1집 앨범 타이틀은 차일드후드였고 2집 타이틀은 차일드시입니다. 앨범 제목이. 그러니까 1집은 진짜 어린 시절이었다면은 2집에서 차일드시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는 자라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어떤 아이 같은 마음 이렇게
4: 맞습니다.
0: 느껴지거든요.
4: 이게 어찌 보면 차일드시라는 말은 이거 영어권에서는 되게 좀 부정적인 단어로 쓰여요.
0: 그쵸,
4: 좀 왜 이렇게 철없냐 이런 식으로 쓰이는 말인데 저희가 애초에 하고 싶었던 말이 왜 어른은 철없으면 안 돼? 왜 어른은 어른이라고 성인이라고 내 꿈을 숨겨야 해?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별로 부끄럽지 않은 말이다. 우리한테 오히려 자랑스러운 말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제로 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0: 맞아요. 약간 루시의 좀 정서특이기도 해요.
4: 맞아요.
0: 동심이 느껴지는.
4: 맞습니다.
0: 아마 멤버들 사이에서 동심이란 단어 제일 잘 어울리는 멤버 누군가요?
4: 저는 예찬이 형.
1: 저도 예찬이 형을 뽑겠습니다.
0: 우리 상엽 씨 동의하세요?
7: 저는 저를 뽑겠습니다.
0: 아 나는 나다. 그러면 우리 예찬 씨 본인은?
5: 저는
4: 방송 사고 나요. 빨리 말씀하세요.
0: 굉장히 고심하고 있어요. 어때요? 좀 이따가 대답해 주실래요? 누가?
5: 아 골랐습니다.
0: 누구예요?
5: 저는 원상이요.
0: 원상이.
5: 네.
0: 아 가만 있어봐. 의외로 우리 말랑 광일 씨가 동심에 있어서 한 표도 안 받은 거 역시 섹시 광일이기 때문일까요?
5: 근데 광일이는 동심에서는 좀 섹시 광일. 뭔 게 너무 그 기계를 너무 잘 다뤄요.
0: 기계를 잘 다뤄서 어른 같다.
5: 그런 거 못 해야 돼요. 옛날엔 그런 게 없었죠.
0: 아 광일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동심에서 한 표도 못 받았어요 유일하게.
8: 아 근데 저도 약간 동심을 이번 앨범을 내면서 아 내가 진짜 동심이 없었구나라는 깨달았거든요.
0: 왜 그래요?
5: 없어. 네.
0: 왜요? 왜?
5: 없어.
8: 약간 좀 뭔가 계속 절망적이었어요.
0: 아니 왜 어떤
5: 분이요? 아니요. 어떤 분이요? 앨범명이 차일드시하니까.

0: 모르는 거야.
1: 어떤 게 절망적이었어요?
2: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0: 그러면 안 돼.
3: 아무래도 근데 그런 게 솔직히 이미지적으로도 광일이가 막내지만 뭐 가장 어른스럽기도 하잖아요. 저희 중에서 느낌이
1: 네, 맞아.
3: 좀 찌들었다고 하죠.
1: 아 약간 이제 좀 때가 탔군요.
0: 찌들었던 거 어떻게 하면은
1: 세상에 먼지가 좀 묻은. 네. 근데 이제 원상 예찬 씨는 제가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동심이랑 어울리는데 예찬 씨는 오히려 또 상엽 씨를 꼽았거든요.
4: 저를 뽑았어요.
1: 아 원상 씨를. 아 상엽 씨가 상엽 씨.
0: 예, 맞아요. 본인을 자기 스스로 난 동심이 있는 남자야라고 했습니다.
5: 예.
1: 그래요. 그러면은 상엽 씨 어떤 부분이 본인과 동심을 그렇게 이어주나요?
5: 아 사실 아무도 저를 안 뽑아줄 것 같아서.
3: 나라도
5: 미리 스스로
4: 내가 봤을 때 겨울동의 심인 것 같아. 그렇죠. 차가운 마음. 네.
1: 아 차가운 마음. 겨울동을 뜻한다. 예,
5: 움직이는 마음도 되고.
1: 움직인다. 네. 아 그래요. 정말 예. 제가 아주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토크가 흘러가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약간 착한 버전의 오아시스 같기도 해요. 약간 굉장히 선한 예, 사고를 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토크의 흐름이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가고 네. 너무 마음에 듭니다.
4: 감사합니다.
1: 자, 아무튼 타이틀곡은 전체 관람가인데요. 아주 이제 루시 하면은 다들 떠올리는 딱 그 스타일이 생겨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편안한 곡 가능하겠나 싶을 만큼 점점 더 에너지가 세지는 것 같거든요.
3: 맞습니다. 사실 저도 뭐 이걸 뭐 굳이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은 딜레마기는 한데 이런 음악을 또 기다려주시는 팬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아 루시의 스타일은 역시 이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왕왕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심점을 찾기가 사실은 저희 숙제이기도 해요. 근데 뭐 프로듀서라면은 그거를 유지한 상태로 더 쉬운 음악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1: 야.
3: 근데 어려워요.
1: 어렵죠. 제일 어렵죠.
3: 도와주세요.
4: 어렵지 말아봐.
3: 그럴까?
1: 근데 하지만 언제? 누구보다 이제 스스로가 항상 난이도를 높이고 있는 원상 씨라 누구를 이렇게 탓할 사람이 없네요.
3: 아 있어요.
1: 누구요?
3: 두 분이 노래를 너무 잘하고요.
1: 아 그것도 맞지.
3: 그리고 음역대가 두 분이 생각보다 높고요.
6: 절망적이에요.
1: 광희 씨. 광희 씨. 아 그래.
2: 근데 그건 정말 적이겠다.
1: 네. 네.
2: 절망적.
1: 그렇죠. 상엽 씨의 잘못인 걸로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게 지난주에도 느꼈어요. 아 저러니까 원상 군이 프로듀싱의 날로 화려해지고 폭이 넓어지는구나.
3: 꿈을 펼친다 볼 수 있죠.
1: 네. 상엽 씨는 뭐 그래 갈 때까지 가봐라 뭐 이런 입장일까요?
5: 그런 것보다 이제 보통 어릴 때 이제 엄마가 뭐 돈가스를 사주겠다고 데려가는데 병원이고 약간 이런 거를. 한 대여섯 번 당하고 나면 이쯤 되면 알아요. 돈가스 얘기를 해도 아 이건 병원이구나. 이번 주에 노래 안 높게 할 거다라는 말을 듣고 아 이거는 아니구나라는.
1: 오히려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구나까지. 진짜 우리 원상 씨가 정말 저 상냥한 얼굴을 하고 정말 혹독한 네, 스타일의 PD인데요. 또 하지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잘 너무 구현을 잘해버리니까 우리 예찬 씨도 그렇고 뭐 당연히 프로듀서로서는 신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멤버들이 이제 솔로곡들이 각각 담겨 있는데요.
3: 네 맞습니다.
1: 원상 씨는 폴츠라이트, 상엽 씨는 블루, 예찬 씨는 사랑한 영원, 광예 씨는 구구절절.
4: 맞습니다.
1: 각각의 스타일이 또 나타나는 것 같은 제목들인데 어땠어요? 이 약간 원상 씨가 각각 개인곡들 이렇게 받고 소통하면서. 누가 아 나랑 제일 비슷한 스타일이다 아니면 또 어떤 멤버는 아 이 친구는 나랑 둘이서만 딱 하는 작업은 좀 힘들겠다 싶을 만큼 다르다던가
3: 사실 개인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예 참여를 하지 않아요. 오로지 그 멤버분들이 각각 이제 다 시퀀싱도 하시고 가사도 본인이 다 직접 쓰시고 하다 보니까 저는 멤버들의 작곡 실력을 사실 되게 너무 출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그럼요. 때문에 제가 굳이 깰 필요가 없어서
1: 그렇지. 너무 깰 필요가 없이 완벽했다.
3: 네, 죄송합니다. 근데, 완벽했습니다. 네.
4: 근데 원상이가 중간중간 많이 도와줘요. 그리고

0: 했을 줄 알았는데 저것도 좋은데 했던 멤버가 혹시 있나요?
1: 저
0: 아니면
1: 광일이요.
0: 광일?
1: 광일이 구구절절 가사 처음에 그냥 텍스트로만 이렇게 보고 응? 했는데 그 가사를 풀어낸 방식을 보고 좀 벽을 느꼈습니다. 이건 진짜 얘만 할수 있는 거겠다 하면서
0: 진짜로.
2: 내가 생각하는 그 벽이 맞죠?
1: 네, 맞습니다.
0: 다른 벽이 뭐 다른 종류의 벽은
3: 아니,
0: 없겠죠?
3: 그런 게
0: 예.
3: 아니죠.
0: 그리고 광일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저도 가사를 쓰면서 이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한 수십 번은 했어요.
2: 그랬어?
4: 네.
0: 하고 나니까.
4: 근데 이 가사를 무조건 곡에 넣어야겠다라고 하고 곡을 만들었어요.
0: 어떤 부분을?
4: 99 비둘기라는 가사인데요. 이걸 무조건 가사에 넣어야겠다.
1: 9981.
0: 계기가 있을까요?
4: 아, 제가 그제 노래를 막 이렇게 랜덤으로 듣다가 그 랜덤 플레이에서 담담구구라는 그 가수의 그 노래를 들었는데 거기서 99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99는 81, 99는 비둘기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말해도 돼요?
1: 아, 물론이죠.
0: 그럼요.
1: 네.
0: 이런 얘기가 저는 제일 좋아요.
4: 이렇게 됐습니다.
0: 원래 생각보다 영감이라는 게 되게 별거 아닌 데서 와가지고
1: 맞아요.
0: 가끔 어디서 영감 얻었냐고 물어봤을 때좀 근사한 거에서 받은 척 거짓말하는 경우도
1: 맞아요.
0: 있어요. 창엽 씨는 어때요?
3: 광일이 노래요?
0: 네.
3: 일단은
0: 예.
3: 좀 낮아요, 노래가.
0: 이게 제일 부럽군요.
3: 부럽기도 한데 이제 제가 좀 원스라이팅이 됐는지
0: 네네.
3: 계속 광일이한테 두 키만 올려라 제발.
0: 본인이 오히려.
3: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 보니까 자기 길을 가더라고요.
0: 야, 이제는 너무 높은 음이 아니면은 좀 이렇게 자기가 마음이 불편해지게 이르르 상엽 씨가 되어버린 것
1: 진짜
0: 같아요.
1: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3: 맞아요.
0: 그래요. 예찬 씨는 이제 보기에 본인 곡 제외하고
2: 네.
0: 요거 좀이 친구 좀 친해 싶은 곡이나 가사. 뭐 근데 아니 내가 내게 제일 낫긴 해요 개인곡은 뭐 이런 답변도 좋습니다.
5: 저는 제 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너무 좋아요. 네, 사랑한 영원 네, 예. 개인곡이고요. 자 그러면은 앨범에 관한 궁금증 도착해 있는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2: 좋습니다.
0: 휴030님 데뷔 앨범이 개화였다가 이번에 바라로 돌아왔으니 다음에 또 꽃이랑 관련된 제목이나 곡을 만들 예정 있나요? 시리즈가 되나요? 이거 연작 되나요?
1: 사실은 제가 생각한 건 딱 바라까지기는 했어요. 왜냐면 저 예전에 DJ를 꿈꾸던 20대 초반 때에 그때 그 저희 학교의 패션과 분들이 이제 졸업 패션쇼를 하시는데 거기 DJ로 제가 갔어요. 근데 거기 첫 그 뭐라고 해야지 섹션이 개화 바라 낙화였어요. 아 바라 개화 낙화였어요. 그래서 거기가 그 기억을 가지고 나 나중에 팀 만들면 이런 곡을 만들어 봐야겠다 했던 게 여기까지 이어온 거라
0: 세상에
1: 여기서 뭐 사실 이제 뭐 다음 곡은 이거를 더 이어가려면 뭐 열매가 폈어요. 열매가 열렸어요. 그거 말고 뭐
0: 수확.
1: 수확.
2: 수확.
1: 추수.
0: 추수.
3: 네. 경작.
1: 그건 이제 저희가 나중에 마흔 쉰 됐을 때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0: 형네, 그다음에 그리고 원님은요 이번에 왜 더블 타이틀 안 했어요? 다 타이틀감인데 하셨어요.
2: 정말 근데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전체 관람가라는 곡이 나와 있지 않았고 바라가 거의 이제 타이틀곡이 되는 그거였는데 이제 원상이가 계속 듣다가 그게 타이틀감이 아닌 것 같으니까 거의 일주일 만에 전체 관람가를 써왔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투 타이틀 얘기도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결단을 한 거는 두 개가 이제 타이틀이 되면 둘 다 좀 주목을 못 받을까봐 이번에는 저희가 전체 관람가로 딱 정해서
0: 맞아.
2: 타이틀로 했습니다.
0: 저는 요즘 또 너무 다 더블 타이틀 이제 나아가서 트리플 타이틀까지 가는 게 좀 약간 좀 약간 새롭지 못해가지고 네. 하나만 딱 타이틀이면은 오히려 더 집중해서 듣게 되는 맞습니다. 것 같거든요.
3: 노 타이틀 앨범은 없나? 아예?
1: 대신 그런 거 있지. 모든 곡 트랙이 다 타이틀이었던 앨범은 있었어.
2: 그래.
0: 아하.
1: 어디가 그랬지? 혁우 선배님이었나?
3: 그래.
0: 아예 표기를 안 했나?
1: 아니요. 다 타이틀이 적혀있어.
0: 아 진짜?
1: 그리고 심지어 제목이 다 대문자야. 영어 대문자.
0: 그랬군요. 자 아무튼 또 하나 묻자면요. 이경주 님이 다들 전체 관람가에서 가장 좋아하는 파트 있나요? 있다면 궁금해요.
3: 저는 그 떼창 파트가 있어요. 울다웃다 여기 이 파트가 제일 좋은 게 그때 유일하게 노래를 안 부르고 했거든요.
0: 그럴 것 같았어요. 네. 하영 씨는 모든 지금 이 고민과 선택의 방향이 그 키에

0: 높이와
1: 그렇죠.
0: 본인의 생존,
2: 본인의 생존.
0: 예, 예 생존 이슈입니다. 상엽 씨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지금 문제예요. 자 그리고 구디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번에 네. 예찬님 파격적으로 탈색했던데.
3: 네.
0: 다른 멤버들도 하고 싶은 헤어스타일이나 하셨는데 그 전에 예찬 씨가 몇 네. 번 만에 낸 색깔이에요?
3: 제가 세 번 해냈습니다.
0: 빨리 빠졌네요.
3: 네, 세 번 해냈어요.
0: 원체 좀 연했구나 색깔이.
3: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헤어 선생님들이 엄청 전문가셔가지고요 한 번에 쫙쫙 잡혀시죠.
0: 그렇군요. 예. 다른 분들도 혹시 나도 색깔 완전 막 무지개색으로 하고 싶다든지.
2: 참 근데 이게 솔직히 좀 슬픈 얘기이긴 한데 있잖아요. 저도 머리를 막 염색을 하고 싶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핑크 머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머리가 진짜 사자 머리였거든요. 네. 그거 한번 하고 나니까 조금 이제 우스스 하더라고요.
4: 머리가 다 낙화했죠.
0: 네, 낙화해버렸구나.
2: 낙화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럼 아직 절대
2: 슬퍼. 물론 아직 풍성합니다.
0: 그리고 다시 발화를 이렇게 하고
2: 때를 기다려야죠. 예, 추수의 때를 기다려야죠.
0: 그렇죠. 두 분은 생각보다 좀 항상 상엽 씨랑 이렇게 광해 씨는 생각보다 좀 점잖은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4: 정확히는 추구 당하는 겁니다.
0: 아, 그래요? 저희가 본인 뭐 난리 나고 싶나요?
4: 아 사실 뭐 그렇지도 않은데 네, 원상이보다 저희가 낙화 선배이기 때문에
0: 아
3: 예. 거의 발화죠 발화. 네,
4: 발화되죠. 네. 화전남인 마냥
0: 저런
3: 발화예요. 발화.
0: 아이고야 화전남인까지 나와버렸어요. 자 이제 다 두피 건강에 신경을 쓰실 때인 것 같습니다. 아직 그래도 우리 예찬 씨가 튼튼한 두피.
3: 저는 아직 엄청 튼튼하고 빼곡한
0: 예예 예. 아주 지금 풍성한 자태를 예. 자랑하고 개화입니다. 계십니다. 네. 자 그리고 3부 끝곡을 이제 음원으로 한 곡 들을 거예요.
3: 네.
0: 그리고 4부로 돌아올 텐데 저는 여러분들 만약에 더블 타이틀 팬분들은 보통 뭐랑 뭐 얘기하시는 바라랑
1: 전체 관람
3: 맞아요.
0: 하, 나랑 통하는 분이 없었네. 저는 다른 곡을 꼽습니다.
3: 어떤 곡이셨어요?
0: 저는 카멜레온인데.
3: 야. 원상이 진짜 좋아.
0: 저 카멜레온 파인데 오늘 그 곡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공나리님은 전체 관람가 나오겠죠. 아 글쎄요. 박재희님 카멜레온 제발. 아 자꾸 육고사님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 하지만 귀로만 들을 수 있는 라이브. 여러분 별로 그런 시간 잘 없으실 겁니다.
3: 맞아요.
0: 한번 감상해 보시고
3: 네.
0: 라이브 영상 궁금하시죠? 오늘 별밤 끝나고 밤 10시가 되면요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즈에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라이브까지 한꺼번에 업로드가 돼요. 많이 챙겨봐 주시면 됩니다. 자 루시 피처링 원슈타인의 다급해져 차일디쉬 버전 음원으로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5: 안녕. 난 다 기억해요. 넌 다 지나간 것까지 날 돕는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4부 시작했습니다. 생생한 라이브가 있는 별밤 콘서트인 스튜디오. 지금부터 밴드 루스에게 마이크 넘기고 저는 잠시 후에 올게요.
2: 네, 저희 바로 가야겠죠. 타이틀곡 전체 관람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자고.

0: 와우.
1: 잘했어요. 근데
2: 적응이 안 되네.
1: 야, 방금 들으신 곡은 저희의 이번 차일디시 타이틀곡인 전체 가랑가랑 곡이었고요. 이 곡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상여비의 5단고음이 정말 매력적인 곡입니다. 예. 타이틀곡 들려드렸고요.
0: 좋아요. 네.
1: 다음에 이제 또 들려드릴 곡은 아까 이제 작사가님께서 말씀하신 예 이제 도마뱀 친구 카멜레온.
3: 예. 이 루시를 활동하다 보면요 감성이 정말 여러모로 풍부해져요. 기쁨도 있고 그쵸. 죄책감도 들고요.
1: 그쵸.
3: 미안함과 그쵸. 그리고 또 만족스러운 이 뭔가 뿌듯함.
1: 맞아요.
3: 모든 게 다 들어서 네. 감정이 복잡해요.
1: 진짜 복잡합니다.
0: 오케이 렛츠 고.
1: 하자고. 네. 그러면은 카멜레온 들려드리겠습니다.

0: Esatto!
1: 왜 카멜레온인지 알았어요. 시작할 때는 제가 하얗거든요. 끝날 때가 되면 빨개져 있어요.
2: 아니 뭐랄까 그 여러분 그 리듬 게임 같은 거 해보시면 그 딱 그 느낌이거든요. 네, 그 네. 가장 최고 난이도 하는 그 느낌. 아니면 그 탄마 게임 하는 기분이에요.
3: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저희 이번 공연은 세 개 다 뭐랄까 진짜 신나는 걸로 가져와가지고 마지막 곡인데 마지막 곡도 엄청 신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 저희 팬분들이 떼창을 진짜 잘해주셨어요. 근데 이번 곡은 떼창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곡입니다. 잘할 수 있죠?
2: 네! 여러분이 주인공인 곡이에요.
3: 맞죠?
1: 좋습니다. 저희 마지막 곡이고요. 예, 저번 주에 왈왈이 분들 이기실 수 있는 떼창 기대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 광희 준비됐나요?
4: 준비됐습니다.
1: 한 말씀 하세요.
3: 한 말씀 하세요, 광희 씨.
4: 아 참 고맙습니다.
3: 한 거예요?
4: 예.
3: 좋았네요. 그럼 우리 팬분들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2: 가자.
3: 가자.

0: 아 정말 어이가 없을 만큼 놀라운 라이브였습니다. 와 왈마리 분들은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제 코앞에서 처음 보지 않습니까? 저는 약간 지금 좀 할 말을 잊고 오 조심하세요. 네. 상엽 씨도 지금 쓰러질 뻔했습니다. 지금 자리로 돌아오시다가 여러분들 다들 아까보다 피부색이 조금씩 다 카멜로인처럼 진짜 어머 유찬 씨 뭐 이렇게 아이섀도우에서 왜 이렇게 빨개
1: 아 뭐지
0: 아니 원상 씨도 그러고 네 분 다 진짜 아까보다 다 핑크 약간 명란빛이 돌거든요.
2: 명란빛
3: 명란핑크
1: 혈색 좋아 보이겠네요.
0: 혈색 지금 와
1: 와 너무 재밌었습니다.
2: 아 재밌었다 근데 진짜
1: 와 너무 재밌었어.
0: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퀄리티였어요. 아 이러니 지금 근데 공연 보고 나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캐스퍼 들어간 거에 이렇게 감격할 클래스가 아닌데
2: 아유, 아유 아닙니다. 너무 이미 너무 감사
0: 아니 충분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밴드 네. 루시의 라이브 별밤 콘서트 인 스튜디오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세 곡 어떤 노래였는지 여러분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3: 전체 관람가 카멜레온 못 죽는 기사 비단여람 이렇게 세 곡 들려드렸고요. 처음 들으셨던 두 곡은 최근에 이제 발매됐던 차일드시의 신곡들이었고 마지막 곡은 저희 왈왈이 분들께서 함께 채워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렸던 못 죽는 기사 비단여람이라는 곡이었습니다.
1: 좋습니다. 왈왈이 짱.
0: 이번 주 왈왈이 분들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왈왈이 분들이 그 치와와라면 이번 주는 도베르만.
1: 아 맞아요. 좀 더 용맹했죠.
3: 맞아요. 맞아요.
0: 훨씬 더 네. 약간 이 왜냐면 특히 지금 못 죽는 기사와 비단유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싸나운 에너지가 후반에 가서 나오는데 밖에 막 치아 송곳니가 막 드러나면서 함께 어머 난폭해지셨다가 다시 바로 노래 끝나니까 귀여워져 버렸어요. 아 아무튼 그리고 그 못 죽는 기사 비단요라면 가사도 이렇게 그냥 툭 누른다고 나오는 그런 쉬운 가사도 아닌데도 하나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세 곡 중에 네.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타이틀곡 너무 좋은데 제 취향을 카멜레온이 너무 저격해가지고.
2: 실제로 또 작사가님께서 저한테 톡으로 네. 칭찬을 또 해주셔가지고 카멜레온 너무 좋다고. 나는 원픽이다.
0: 너무 좋았고. 전 솔직히 이 별밤 콘서트에서 이거를 들을 거라고 기대를 안 했어요.
2: 정말요?
0: 너무 왜냐면은 이 난이도가 아니 네 분 중 한 분도 놀 수 있는 파트가 없고 안에서 진짜 내가 가끔씩. 광일 씨를 언뜻 뒤돌아보면은 광일 씨 거의 얼굴을 이렇게 막 푹 숙이고 온 힘을 다 써가지고 막 따따따따따따 해야 되니까 광일 씨 그래도 아무리 말랑말랑해도 전환근만큼은 단단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4: 아 말랑합니다. 말랑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1: 오 좀 신기해요.
0: 네. 진짜 말랑말랑해. 스냅으로 해서 그런가?
1: 충격 흡수? 아니면 딱딱해진 걸 이제 넘어설 수 있는 거.
0: 아 아예 흐물흐물해져 버린 거.
1: 예. 너무 녹아서. 강화돼가지고 이게 이제 액체 금속 원래
0: 액체 금속에서
1: 부드러운 게 제일 강하다 하잖아요.
0: 그러네.
1: 그렇게
0: 그러네.
1: 된 것 같아요.
0: 광희 씨 그냥 흐뭇하게 그냥 듣고 계시는데. 야 근데 이제 광희 씨 약간 군대 갔다 온 동안에 음악이 난이도가 더 높아져. 왜냐면은 멤버들 연주나 특히 진짜 상엽 씨는 뭐가 좀 어디 뭐 지리산 같은 데 들어갔다 왔어요? 목이 어떻게 그렇게 더 세졌는지 모르겠는데
3: 여기가 지리산이에요.
1: 아, 지금 방금 득음을 했어요.
3: 멀리 있지 않아요.
0: 네. 진짜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 광일 씨 군대 갔다 온 동안에 더 강력해졌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진짜 빈말 아니라?
5: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절망적이었나 봐요.
0: 아 그거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센 연주랑 보컬이면 드럼은 그 강도를 계속 거기 맞춰 그쵸. 높여야 되는데 광일 씨 지금도 본인 손을 주무르고 계세요.
6: 그래 아파해요 가끔.
4: 아 이게 아파서 주무르는 것도 있지만 또 다시 말랑해지라고 주무르는
3: 아 말랑한 비결이었구나 저게.
0: 네. 계속 주물러서?
4: 항상 주무르면 됩니다.
0: 그래 그래 저기 예찬 씨도 좀 많이 주물러 주시고요. 아 진짜 네 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훌륭함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0: 진짜 각자 각자가 서로를 네 분은 네 분을 멀리서 무대를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근데 진짜 놀라워요.
6: 그래요?
0: 네. 그런 네 분 진짜 스스로 좀 맛있게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6: 너무 감사합니다.
0: 남아있는 콘서트랑 페스티벌들까지 잘 마치시길 바랄게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또 헤어질 시간이니까.

0: 나는
1: 어지간하면 너무 아쉽고 몇 곡도 불러줘 달라만 이러고 싶지만 오늘 못 그러겠어요. 이제 루시는 공연 보고도 팬분들도 그럴 거야. 집에 가서 이제 아 앵콜 그만 하셔도 된다 막.
2: 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1: 아 역시 왈왈이 보통 왈왈이들이 아니고 역시 지난주와 달리 요번 주에 약간 도베르만 좀 네. 분들이 많아요.
0: 그리고 지금 약간 좀 목말라 계신 게 저희가 아쉽고? 최근에 공연했을 때 앵콜을
2: 맞지 못했어요.
0: 잘 못해드렸어요.
1: 서른 곡을 했는데
0: 콘서트는 그랬는데 이제 페스티벌이랑 이제 시간 때문에
1: 그럼 시간 때문에
0: 그래서 아마 엄청 목말라 계실 거예요.
1: 지금 그 갈증 풀어드릴 만한 시간 드릴 게 많이 마련돼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 인사말 한 분씩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뭐 오늘 못다 했던 뭐 계획 얘기 같은 거 있으면 해주시고.
2: 지금 당장은 이제 저희 앞으로 있을 콘서트랑 페스티벌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는 뭔가 너무 계획적으로 딱 곡을 만들다기보다는 영감을 좀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렇게 연속으로 별밤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아까 대사님 그러셨잖아요. 루시 최조 갈만했던 더 위를 봐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별밤에 나온 게 그 더 위인 것 같습니다.
1: 관성에 절여져 있는 말 아닌가?
2: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다시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별밤을 들어왔어요.
1: 알겠어요. 감사해요. 솔직히. 아유.
3: 진심이네.
1: 예찬 씨도 네. 한마디.
4: 저는 우선 저희 팬분들한테 항상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저희 모든 노래가 부를 때마다 팬분들이 항상 같이 불러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 더 힘을 얻고 이런 무대에서 항상 자신감 있게 내지르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잊지 않고 저희 와서 다 같이 떼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팔 운동 일주일 안 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1: 굉장히 좋아하는 팬분들도 좀 보이십니다. 네. 예, 또 계속해서
5: 저희가 사실 그때 저희도 아직 체조 경기장에서 못 빠져나오고 아직도 케이스 보너 있는 것 같은데 항상 그때 기억을 가지고 이제 페스티벌이나 공연장에 갈 때마다 팬분들의 그 눈빛이랑 어떤 그 떼창 환호하시는 걸 보면서 아 그때 감동이 계속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을 가지고 또 다음 무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좋아요. 자 다음 말랑을 맡고 계신 우리 광일 씨.
6: 예, 군대에 있는 동안 이렇게 또 많이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진짜 감사드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세 명이 항상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조금 항상 아 같이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같이 있게 되어서 너무 좋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좋습니다. 이 네 분 루시의 라이브 영상은 오늘 별밤 끝나고 밤 10시에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휴주로 업로드가 돼요. 와 솔직히 눈으로 보시면 또 색다른 엄청난 멋짐이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루시 멤버들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썼다 써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11일 목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아 정말 너무 멋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루시 음악을 쭉 듣고 있으면 뭔가 내가 한 게 없는데 다 이룬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들게 해주는 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벅찬 시간이었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FKJ의 스카이라인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박대한 박영지, 김유린, 윤가영,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50/50 예원입니다. 50/50의 신곡 Like a Bubble은 그전에 해오던 이지 리스닝과는 다른 힙합 스타일의 곡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감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죠. 보컬과 퍼포먼스 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익숙한 일상이 무채색처럼 느껴질 때 저희가 음악을 통해서 들려드리는 다양한 형태의 사랑과 감정을 통해 조금은 낯설고 설레는 변화를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4: 에드블루 블루웨일.
3: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4: 에드블루 블루웨일.
5: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6: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5: 에드블루 블루웨일.
7: 금성 ENC.
8: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0: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문.
1: 내가 주인공인 책을 쓴다면 제목은 뭐가 좋을까요? 위인전 제목은 엄청 멋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 일상을 책으로 만든다면 거창하고 멋진 제목을 달기엔 약간 양심에 찔리지 않나요?
0: 맞아요. 우리는 여전히 하루하루 매일 엎어지고 깨지고 또 일어나고 달리고 좌충우돌 시트콤에 더 가깝게 지내니까요.
1: 그리고 대단한 위인전보단 귀여운 에세이가 사실 좀 더 재밌기도 하고요.
0: 그렇죠. 잘 먹는 친구가 주인공인 아 너무 먹어버렸다 아기 돼지 외동 이런 책 얼마나 재밌겠어요.
1: 뭐가 됐든 매일이 스펙터클한 우리 일상은 엮어놓으면 일단 베스트셀러 직행일 겁니다.
0: 네, 미래의 베스트셀러 작가님들 다들 출석하셨죠?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크래피티 원진,
1: 저는 귀여운 영준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6월 11일 목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엑소의 피터팬이었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함디 크래비티 원준이고요.
0: 네, 스펙터클한 송디 크래비티 형준입니다.
1: 네, 어제 공개된 저희 크래비티 콘텐츠에서 멤버 우빈 씨한테 책 제목을 붙여주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때 나온 제목들이 다들 센스 있어가지고 네. 다들 빵 터졌었죠.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도 한번 네. 인간 송영준, 인간 함원진 맞는 책 제목을 붙여보면 어떨까 싶은데 각자도 떠올려보고 네. 또 서로도 추천해볼까요?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0: 함디 먼저 저한테 해줄래요?
1: 제가 생각하는 우리 형준이의 책 제목은 네? 형준의 크래비티, 크래비티의 형준이라는 책으로 한번 써보면 어떨까.
0: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정상으로 가주네요. 왜요?
1: 정상이에요.
0: 왜요?
1: 이게 제 최애 선수인 네. 정수빈 선수가 최근에 책을 내셨어요. 수빈의 산, 산의 수빈 해가지고 약간 영원한 잠실 아이돌에 관한 좀 책인데 형준이가 또 러비티에게 영원한 아이돌이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0: 아 그런 식으로 보시나. 네. 저는 생각한 게 있습니다.
1: 어떤 거요? 어떤 거요?
0: 나라라 구렛나루. 원진씨가 제 구렛나루는 휘는 스타일이라면 원진씨 네. 구렛나루는 네. 뜨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라 구렛나루라고 준비를 해왔는데 네. 그렇게 감동적으로 갈 줄 몰랐어요.
1: 그러면 저는 그러면은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불꼬불 구렛나루가 라고 하겠습니다.
0: 아 저는 꼬불꼬불 구렛나루니까 아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0: 아, 웃기네요.
1: 한번 또 실시간 문자 한번 만나볼 텐데요. 임효섭님께서는요, 내가 주인공인 책을 제목으로 한다면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하여 반성을 한다는 의미로 반성이라고 지어보고 싶네요 라고. 되게 또 철학적이신데요 뭔가?
0: 그러니까요.
1: 되게 그 궁서체로 반성 이렇게 나오면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책일 것 같아요. 그렇죠?
0: 이야
1: 좋습니다.
0: 3693님께서는 제 책 제목은 네? 30살의 거지가 된 민키일 거예요. 네. 민키는 제 별명이고 네. 저 현재 거지입니다. 라고.
1: 이게 지금은 거지셨는데 또 네. 부자였을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 거지가 되는 그 과정을 좀 담은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저 근데 궁금해요.
1: 어떤 거요?
0: 뭔가 그냥 궁금해요.
1: 아 약간 이 어떻게 거지가 되셨는지?
0: 아니 왜 두 번 죽이세요? 거지 그냥. 그냥 네. 그냥 궁금하네요.
1: 아 궁금해요?
0: 네, 좋습니다. 민서영님께서는 책 이름 추천합니다. 네. 형준 동그랬다.
1: 형준 동그랬다. 약간 쉼표도 있어가지고 딱 약간 느낌 있네요.
0: 그러니까요.
1: 뭔가 되게 한 평생 동그랬던 사람이 네. 마지막에 쓰는 약간 그런 에세이일 것 같은, 자서전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0: 아 뭔가 죽기 전에?
1: 약간 한 평생 동그랬던 사람이 네. 내가 이렇게 동그랄 수 있었던 이유로 시작하면서 좋습니다. 자 1362님께서는요, 아 오늘도 함성대 미모 미쳤네요. 오늘도 화이트 화이트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 또 고마운 댓글 또 박수 또 보내드리면서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도 친친박 생방송 중이니까요, 미래의 베스트셀러 작가님들 오늘 어떤 일상의 한 페이지를 채우셨는지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 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0: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1: 자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 그럼 저희는 광고 가볼게요. 친친방과 함께하는 광고주 친구들 출석 부를게요.
1: 네, 3일 제약,
0: 헤리즈 하보의
1: 오뚜기 카레,
0: 미분당,
1: 환인 제약.
0: 이상 출석 체크 완료.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분.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진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볼게요. 하루 언박싱. 5910님께서 내 책 제목 최애 멤버들에게 박수를 못 받아 버렸다. 함디 송디, 저 어저께 운동 제끼고 차돌육회 먹었다고 박수 못 받았는데요. 오늘은 PT 플러스 유산소까지 다 하고 닭가슴살 먹었어요. 잘했죠?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솔직히 어제 박수 못 받아서 슬프긴 했지만 운동 가기 싫을 때 보면 자극 영상으로 딱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함디는 러닝 자주 뛰잖아요. 유산소가 저는 너무 힘든데 유산소 잘하는 꿀팁 있나요?
2: 아, 네, 또 일단 우리 오늘 또 굉장한 또 하루를 보내신 5910님에게 박수. 너무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유산소 꿀팁을 또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송디도 혹시 유산소 타요?
1: 저 유산소 안 해요.
2: 안 해요? 유산소 제가 드리는 꿀팁은 약간 진짜 무념무상으로 뛰셔야 돼요. 그냥 아 약간 힘들다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다리를 움직여 보세요. 예, 그냥 일단 움직이시면 이제 본능적으로 뛰시니까 또 약간 뭐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뛰기 힘든 날은 되게 그 인클라인을 높이고 걸어요. 그러면 그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하시면 또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8683님께서는요, 6월은 어쩜 이리 세일이 많은 건지 오늘도 못 참고 선글라스 질러버렸습니다. 함지도 오늘 쇼핑하러 갔다 왔다던데 장바구니 채우고 왔나요? 라고. 소식이 벌써 그렇게 전해졌군요. 오늘 이렇게 또 세림이 형이랑 같이 오랜만에 오프라인 쇼핑 한번 또 다녀왔는데, 예, 오늘 좀 많이 지르고 왔습니다.
1: 네, 많이 샀더라고요.
2: 네, 좀 많이 샀어요. 오늘 되게 쇼핑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1: 저는 숙소에 네, 있었는데 네, 들어오면서 양손 가득 이렇게 드라마 보면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여주인공이. 네, 그렇게 들어오길래 좀 놀랐어요.
2: 형제 선물도 사왔잖아요, 그쵸?
1: 아, 이따가 한번 열어볼게요.
2: 네, 좋습니다.
1: 네, 5278님께서는 김해여고 3학년 담임교사입니다. 오늘은 목성과 금성이 나란히 빛나는 특별한 밤이라고 해서 야간 자율학습 중인 학생들과 잠시 운동장으로 나왔습니다. 천체 망원경으로 두 행성을 바라보며 아이들은 저마다의 소원을

0: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두 별이 만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수많은 선택과 노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시간들이 모여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끝까지 자신을 믿고 달려가 원하는 꿈을 이루길 응원하겠습니다. 특히 김해 여고 3학년 학생들의 합격을 함께 빌어주세요. 신청곡은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입니다. 라고.
1: 우와, 또 와. 사진까지 학생들 사진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0: 저는 이런 네. 낭만이 네. 뭔 줄 알아요. 그렇군요. 그 학생 때 네. 뭐 야자 말고 쌤이 지금 오늘 나 올라가야 돼 옥상 네. 가야 해 할 때 그 자물쇠로 닫혀있던
1: 그치 그치
0: 그걸 열어주시면서 이제 좀 네. 해주시는데
1: 너무 부럽다 저 학생들이
0: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도 네. 또 학생들을 보면 네. 굉장히 또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저희도 네. 또 김해여고 3학년 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3학년 학생들을 네. 합격할 수 있게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1: 네, 화이팅!
0: 화이팅!
1: 아,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네요. 또 이렇게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를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5278님의 신청곡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올게요.

0: 진짜 소개된 분들께는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식품에서 36회 완전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드립니다.
1: 자 그러면 실시간 문자 계속 만나볼 건데 비모아님께서 속보 네. 베어스 12점이요 라고
0: 또 저는 안 그래도 노래 나가는 동안 잠깐 확인했습니다 점수를.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있었던 네 1601님께서는요 오늘 송디 너무 눈물 자국

0: 진짜 진짜.
1: 근데 심지어 콧물이 흐르고 있는데.
0: 그러니까 이 친구 굉장히 또 바보 같으면서도 예. 예. 형준이 같은 매력이 있네요. 네, 8236님은요 거짓말 안 치고 나만의 책 만들기라는 동아리를 맡고 있는 교사예요. 오늘 오프닝과 딱 맞는 사연 보내봐요. 새하얀 스크랩북에 애들이 책 제목도 짓고 내용도 채워나가는데 창작의 고통을 느끼지만 완성해 놓고 보면 뿌듯함을 느껴 하더라고요. 이 동아리를 신설해서 저 또한 뿌듯하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오, 이렇게 딱 저희 오늘 주제에 딱 맞는 분이 네. 또 등장을 해주셨는데 되게 진짜 뭔가 뭐냐 친구들도 하면서 너무 뿌듯해할 것 같아요. 그쵸?
1: 그쵸.
0: 이런 약간 시간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또 창작의 고통이란 게 네. 사실 네, 너무나 공감이
0: 굉장하죠.
1: 되는데 그걸 네. 한번 해냈을 때 네. 오늘 성취감이 또 장난 아니기 때문에
0: 맞죠.
1: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또 지우님께서 전 오늘 인형뽑기를 하러 갔는데 15,000원 넘게 썼는데 하나도 못 뽑았답니다.
0: 와, 우리 지우님 진짜 나고. 못하신다. 어떻게 15,000원 썼는데 하나도 못 뽑으셔?
1: 너무해.
0: 15,000원이면 난 두 개도 뽑고 남겠다.
1: 진짜요? 그렇게 잘하시나 봐요.
0: 나쁘지 않죠.
1: 오.
0: 나쁘지 않죠. 뭐 혹시 거기 오락실에서 약간 VIP 손님으로 혹시 서비스 안 주셨어요? 15,000원이나 썼는데.
1: 얄미워.
0: 다음번엔 꼭 뽑길 바라면서 다음번엔 1,000원만 써도 뽑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쵸?
1: 네. 네,
0: 하지만 너무 많이 또 돈을 쓰진 마시길 바라겠고 3984님께서는요 함디 송디 매일 친친방 놀러오는 러비티 청취자입니다. 저 내일 생일이에요. 타지에서 맞는 생일이 조금은 사실 많이요. 네, 쓸쓸한 기분도 들지만 함송디가 축하해준다면 612배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함송디 덕에 행복한 6월을 보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우선 생일 축하드립니다.
0: 네, 또 타지에 계신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또 타지에서 맞는 생일이 조금은 쓸쓸하고 또 외로우실 수도 있겠지만 늘 저희가 또 옆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1: 네.
0: 이렇게 친친방과 또 저희 크래비티가 또 옆에 늘 있으니까요. 꼭 외로워하지 마시고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1: 네. 또 2422님께서 저 오늘 저녁으로 지하철 샌드위치 먹었는데요. 소스로 핫칠리를 선택했더니 꽤나 매운 거 있죠. 한디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맵찔이어서 좀 힘들었네요. 함디 송디는 지하철 샌드위치 픽 있나요?
0: 저는 너무 또 확실하게 있죠. 근데 송디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BLT 네. 너무 좋아합니다. 예, 베이컨 또 들어간 걸 너무 좋아해서 BLT에 양상추 양파만 넣고요. 소스는 이제 스위트 어니언 그리고 그 뭐냐 렌치 두 개 정도만 하는 스타일입니다. 송디는요?
1: 저는 그 그냥 세트가 있거든요.
0: 네.
1: 그냥 그 세트에서 네. 먹기 싫은 채소만 좀 빼고요. 뭐 할라피뇨 이런 건 빼고. 네. 뭐 저도 소스는 그냥
0: 추천으로
1: 거기 지하철 샌드위치가 네. 추천해주는 추천 소스로
0: 맞아요 있죠
1: 네 그 사실 그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네. 이제
0: 연구하고 그렇죠
1: 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믿고 먹는 편입니다.
0: 좋네요 네. 그런 거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1: 네
0: 좋습니다. 또 김소월님께서는요 시험 11일 남았는데 각 잡고 시작한 과목이 없어요. 함송디가 추천해준 과목 1등급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주세요라고도 해주셨는데
1: 과목이 뭐 있죠?
0: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1: 그러니까 과목 알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막 어제 과학처럼 생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그럼 저는 그냥 잘 알고 있는 수학 가겠습니다.
0: 수학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사 한국사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꼭 1등급 받으시고
0: 네.
1: 또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해서
0: 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해서 감사해요. 저희는 이제 네. 전학생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0: 네, 신곡 이카루스로 또 돌아온 원희와 함께합니다. 원희에게 궁금한 점 환영 인사 이쪽으로 미리 남겨주세요.
1: 네, 문자번호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0: 자,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아이들의 Love, Stray Kids의 Time Out.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학교에 K-POP 루키의 등장이라.
1: 호기롭게 뒷문 열고 들어온 전학생 모셔볼게요.
0: 네, 날개 없이도 친친방까지 날아온 친구들 원위 어서오세요.
1: 어서오세요.
0: 네,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원입니다.
4: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오, 좋습니다.
1: 네, 각자 소개도 가보려고 하는데 여기 친친이고 학교 컨셉이니까 소개는 반말로 해볼 건데요.
5: 오,
1: 네.
5: 좋아, 좋아.
0: 각자 어떤 악기 포지션을 맡고 있는지 또 오늘 듣고 있는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줄 건지 한마디씩 붙여서 소개해주면 됩니다. 용훈이부터 가볼까?
6: 그래, 좋아. 안녕. 나는 졸업한 지 꽤 됐는데 다시 오랜만에 학교에 왔고 나는
2: 복학생이야?
6: 가만 있어. 나는 노래하고 그리고 또 메인 보컬이야. 그리고 또 리더를 맡고 있기는 해. 만나서 반갑다. 오늘 내가 너희들의 말동무가 되어줄게. 안녕.
0: 아, 네. 좋아. 말동무가 되어줄 용은 다. 자, 다음 가볼까요?
7: 반갑고 원에서 드럼 치고 있는 하린이다. 이상.
0: 이상.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8: 안녕. 잠깐, 카메라가 어떤 거지? 위에 건가?
0: 네, 위에
7: 교실에
0: 건가?
7: 카메라가 있어?
8: 그 CCTV여가지고.
7: 아, 그래?
8: 아, 그 나는 원희에서 메인 보컬 옆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강현이야. 잘 부탁해.
0: 아, 좋아, 좋아. 어디서 그럴 뻔했어. 자, 다음.
9: 안녕. 나는 원희에서 노래하고 피아노 치는 동명이라고 해. 반가워 얘들아. 오늘 재밌게 놀아보자고.
0: 아, 네,
1: 재밌게
0: 좋아.
1: 놀아보자.
0: 자, 다음.
10: 안녕. 나는 원희에서 베이스 치면서 랩하고 있는 기욱이라고 해. 수업 빼고 싶으면 밴드 부러 와.
0: 아, 좋습니다. 호기롭습니다. 아주.
1: 자, 다들 반가워.
5: 안녕.
1: 자, 그럼 이제 반말은 여기까지고요. 친구들 환영 인사.
5: 아, 갑자기?
1: 네.
5: 반말 끝이야?
1: 네.
5: 컨셉이 되게 짧구나.
0: 또 나중에 할 시간 또 있으니까요. 그때 또 가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댓글 한번 우리 용훈 씨께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네, 노에어 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미남만 있으니 이제 나라 세워도 될 듯.
0: 또 이렇게 좋습니다. 좋은 댓글. 자, 다음 댓글 한번 하리님께서 읽어주실까요?
7: 네, 플루토님 기선제압 대박.
0: 아, 맞습니다. 정말 네, 첫 등장부터 굉장히 호기롭습니다. 아유, 지금
1: 혹시 근데 어디 네. 어디 분이세요?
7: 저요? 저 아 이게 많이 멤버들한테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데 네. 저 태어난 건 서울인데
5: 오늘 네.
7: 집안이 다 경상도예요.
0: 아,
11: 네. 중요한 건 저만 경상도 사람이에요.
0: 오, 네?
11: 제가 울산이거든요.
0: 네. 네.
11: 제가 울산이라서 방금 우리 형준 씨께서 들으면 바로 알았잖아요. 네. 사람이 네. 있으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0: 네.
11: 이 지금 완전 그냥 사투리 완전 못해요. 그냥 집안에
5: 미디어 사투리.
7: 우리 어머님이 엄청 뭐라 하세요. 안 됩니다.
11: 좋은 네. 사람입니다.
1: 아니 살짝 좀 스멜이 네. 저희 고무부 냄새가 쓰네. 그래서 말투에서 네. 내가 그러면 아닙니다. 이런 말투가 나서
0: 구수합니다. 구수합니다. 네. 네. 자, 2783님께서는요 용훈이 리더를 맡고 있긴 해 뭐예요.
11: 아,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

0: 리드를 맡고 있긴 해. 약간 어떤 느낌?
1: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뭔가 이 팀 내에서 리더는 맡고 있긴 하지만 모두가 다 리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느낌으로.
0: 자, 다음 댓글 한번 우리 동명 씨께서 읽어드릴까요?
2: 네, 817 퍼피 펌피 럼님. 네. 기욱이 6학년인가라고.
3: 제발 제발 6학년.
0: 아, 또 네, 가고 싶은 또 기욱님이셨고요. 자, 다음 기욱님께서 한번 읽어드릴까요?
4: 네, 현구님께서 현구 미술학원 갈 것 같아요.
5: 그것 때문에 그런 거.
0: 아, 오랜만.
6: 근데 실제로 네. 어릴 때 미술학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0: 어, 어, 미술을 하셨어요 원래?
6: 상도 몇 번 탄 적 있고.
0: 어, 미술을. 진짜요? 네. 오, 꽤나 또.
1: 근데 아, 진짜로? 네.
6: 근데 이게
1: 증거 있어요?
6: 네? 증거? 아, 증거. 아, 저희 본가 가면 있어요.
2: 아, 일단 증거부터 보여주시면 인정할게요. 아,
0: 오케이, 오케이. 오,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어, 또 그러면 다음 댓글 한번 우리 강현 씨께서.
6: 네, 3947님께서 동명이랑 학교 째고 밥 먹으러 가고 싶다.
2: 아이고, 제가 되게 식욕이 많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2: 배고픔을 잘 못 느껴서. 학교 째일 순 있지만 네. 밥 먹으러 가는 건 생각해봐야겠다.
7: 연구백일 차임.
2: 연구백일 차임.
8: 바로 체육쌤한테 일러야 돼.
0: 거절을 제대로 하신 건지 아니고 약간 아리까리하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어떤 문자든 바로 또 소개해드리니까요. 원희에게 궁금한 질문, 친친에 제보하고 싶은 멤버들 이야기 또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 어디로 보내줘? 동명 씨?
2: 네,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네, 또 수다연 님께서 무서울 정도로 증거를 찾는 밴드라고 또 이렇게 보내 주셨는데 아, 어, 약간 이렇게 댓글이 온 이유가 있을까요? 전 평소에 약간 증거를 좀 많이
1: 아니요, 그냥 방금은 제가 약간
0: 시간이 아 지금 오늘 시간이
2: 어떤 그냥 미술부 이미지 네. 그냥 아, 허락하고 싶지 않다.
1: 아, 그리고 네. 제가 지금 사실 또 놀리고 싶었던 게 어떤 거 말기 재밌게 놀다가 네. 갑자기 아까 이거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뭐 이러니 갑자기 뭐 되게 댄디하게 가버리니까 네. 되게 소설화쳤고 되게 네. 놀랐어요.
2: 저 소름 끼쳤구나.
1: 살짝 놀랐어요.
2: 아, 레디오니까
8: 혼자 너무 방송 보여주고.
2: 아, 그래, 미안해.
0: 저는 약간 이런 버튼이 또 확실하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1489님께서 용훈 선생님 왜 이러세요라고 네, 순식간에 또 선생님이 되셨어요. 네,
2: 네. 요즘 용훈 선생님이 10시만 네. 좀 넘어가면 컨디션 네. 렌저를 호소하고 아. 있어요.
1: 아, 이게 10시 넘었죠. 아.
0: 확실히 네, 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7: 아, 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전학생들이 들고 온 소식도 소개해 볼게요.
0: 네, 원희가 또 싱글 2집 점 더 퀴버로 돌아왔습니다. 좋습니다.
7: 네, 어떤 앨범인지 들어보기 전에 라이브 먼저 들어볼 건데요. 들려주실 이번 컴백 앨범 타이틀곡 이카루스는 어떤 곡일까요?
6: 네, 이제 이카루스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이카루스 이야기를 좀 보고 영감을 얻어서 쓴 곡이고요.
0: 네.
6: 그 신화에서는 좀 뭐랄까 이제 태양에 가다가 가까이 가다가 네. 이제 날개를 잃고 추락하는 내용인데
0: 오.
6: 저희는 이제 좀 이거를 좀 내용을 사랑에 좀 빗대어서 이렇게 어. 날개를 잃고 추락해도 괜찮으니 다시 너를 보러 다시 또 날아가고 싶다 약간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0: 어. 좋습니다. 또 강현 씨가 곡 작업에 또 참여를 하셨는데 언제 좀 이 곡을 만들 생각을 하신 건가요?
6: 이거는 아무래도 좀 저희 원희가 또 기존에 하던 그런 곡 스타일이 있었어요.
0: 네네네네.
6: 그래서 그런 스타일을 좀 살려보고 싶어서 네. 어, 좀 작곡을 한번 해봤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어떻게 용훈 선생님 좀 네. 발표 괜찮았나요? 강현 아, 학생?
1: 뭐 그냥 뭐 들어줄 만
2: 했습니다. 아니, 근데 언제 선생님이 된 거야?
1: 나도 몰라.
2: 아, 너무해!
0: 좋습니다. 네. 또 멤버분들 라이브 자리로 또 이동해 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 좋습니다.
0: 네, 저희는 라이브 듣고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친친방 친구들은 라이브 들으면서 또 노래에 대한 감상, 또 원희에게 궁금한 점 문자로 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네,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0: 네, 모원님께서는요, 와, 태양을 사랑하는 이카루스 낭만 쥐기네, 해빠르게 갔다 라고 또 해주셨고요.
7: 네, 시은님께서는 진짜 천재 밴드라고 해주셨습니다.
0: 네, 또 지니더 위브님은요, 원이라면 난 추락해도 좋아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7: 네.
0: 자, 어떻게 멤버들 라이브 준비되셨나요?
1: 네, 됐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또 라이브 하기 전에 외치는 화이팅 구호 같은 거 있으세요 혹시?
9: 하나 둘 셋 화이팅!
0: 아, 확실히 갖고 계시군요.
7: 네, 좋습니다.
2: 너무 억지 리액션 아니에요?
1: 확실히 아 갖고 계십니다.
0: 네, 확실히 갖고 계십니다.
1: 네, 이거
7: 네, 바로 들어볼게요. 원희의 라이브입니다. 이카루스.
1: 넌 나의 밤을 죄송합니다. 저 다시 한번 할게요.
9: 어, 다시 한번.
1: 넌 나 네. 아니잖아.
9: 자. 넌...

0: 와, 원예 이카루스 라이브를 듣고 왔습니다. 아, 또 멤버들은 다시 토크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와, 정말 이거를 이 자리 정말 네. 정말 일렬해서 들을 수 있던 게 아. 와, 너무 환상이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살짝 티켓비 내야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진짜 무료로 지금 네. 이렇게 인이어로 무료로 들어도 되나?
3: 아, 무료 아니에요.
0: 또 나중에 또 드려야 네. 되는 거. 아, 좋습니다.
2: 또 썽미님께서는 100% 라이브로 증명해 버리시네라고.
0: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대단했습니다.
4: 형 일부러 했죠.
3: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노래가 네. 바로 시작부터 이제 잡을 그런 게 없이 바로 아, 들어가다 보니까 아, 네. 아 음을 못 잡았는데
4: 아, 제가 이거 핸드폰 어플로 네. 첫 음을 잡았는데 다른 음을 눌러서
3: 아니 그러니까 아, 첫 음을 잡았는데 파이팅 하다가 까먹은 거예요. 아, 나 그래가지고
4: 아, 그 다음 라이브 때는 파이팅 안 시키는 걸로 할게요.
3: 아, 괜히 하실
0: 아, 아 이거 작가님 대본을 괜히 넣어가지고 아, 괜히 나만 그냥 지금 아 좋습니다. 남한별님께서는요 진영은 목에 꿀 발랐나 오늘따라 더 좋음이라고.

0: 감사합니다, 한별님.
1: 아, 진짜 선생님 네. 무슨 일이에요 오늘?
2: 또 10시 이후에는 컨디션 안 좋다고 하셨는데 노래 네. 너무 전혀. 네,
1: 진짜.
0: 아니, 노래할 때는 뭐.
3: 징그러워.
0: 노래는 시간 안 타요.
1: 멘트. 와, 멘트 뭐야 이거? 와, 너무 좋습니다. 저 다음 댓글 한번 우리 동명 씨께서.
4: 아, 네. 8210님, 동명님 댄디한 목소리랑 다르게 오늘 굉장히 도토리 같고 귀여우세요. 아, 오늘 머리를 잘랐는데 생각보다 좀 짧게 자르셨어요. 저도 오늘 오면서 아, 너무 도토리 같은데.
1: 어, 줌인 들어갔는데요.
4: 아이고 아이고.
5: 동명 오늘 그 아이스에이지에 나오는 그 다람쥐 닮았어요.
4: 아이고. 머리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굉장히 오늘 귀여우십니다.
4: 감사합니다.
1: 좋습니다. 다 다음 댓글 한번 우리 기욱님께서.
6: 어, 이걸 제가 네 9712님께서 아 진짜 기욱이 목소리 라이브로 들어야 제 맛.
1: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또 음색이 장난 아니셨습니다. 너무 좋게 또 들었고요.
4: 감사합니다.
1: 다음 댓글 한번 강현님께서.
7: 네, 수영님께서 오른쪽 두 명 나란히 서 있는 거 댕 웃기다.
0: 아, 저희 막 노래했죠.
7: 네, 엄청 열심히 불렀어요.
1: 네, 로 이렇게 또 불렀어요.
7: 매도 레케도 하네.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1: 네.
5: 나 근데 처음에 카도라 안 하고 하도 이래버렸어.
6: 아, 어쩐지.
4: 아까 이제 네. 여기 오기 전에 작가님께서 마이크는 세 개만 준비해드리면 될까요? 아니요, 다섯 개 주세요.
1: 아, 또 이렇게 또 다 같이 또 떼창 파트에서 우리 하니님의 또 저음이 또 굉장히 또 매력적으로 들렸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자, 라이브도 듣고 왔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앨범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이번 앨범이 점, 선, 면 시리즈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4: 네.
2: 어떤 시리즈인가요?
4: 이게 지금 이제 나온 싱글 앨범이 점이고
2: 네.
4: 이제 다음 달인가요? 다다음 달에 이제 다음 달에 나올 앨범이 네. 이제 선.
2: 오.
4: 선이라고 또 그 싱글 앨범이 또 나오고
2: 네네네.
4: 이제 8월 달에 면 앨범이 나오는데 이제 그 앨범이
2: 앨범.
4: 저희 이제 정규 앨범.
5: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뭔가 좀 그쵸, 다 스토리가 그쵸. 있고
2: 네.
5: 저희가 이제 뭐 계속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제 동화 컨셉이에요.
2: 아, 네네 네.
5: 이 시작을 알리는 앨범이 처음
2: 네.
5: 시작 앨범이고요.
2: 네네네.
5: 그리고 이제 면까지 이제 가는 어떤 저희의 그 여정을 네. 앨범으로 좀 다 풀어 볼 예정입니다.
1: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2: 오, 역시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5: 점점
2: 쏙쏙 박히네요.
5: 네. 아마 이 얘기했을 때 아 이거 나한테 시키면 어떡하지 하고 애들 다 당황 좀 했을 텐데 제가 이걸 싹 그냥 정리를
1: 아 너무 좋습니다.
4: 그 공감이잖아요. 약간 앨범 소개하는 거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
1: 아, 네, 있죠.
4: 뭔가 다행이긴 하지만
1: 저희 그래서 다 막내 시킵니다.
4: 못된 형들이었네. 아이고.
5: 우리도 그랬던 것 같은데.
1: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리즈의 처음인 점, 더 퀴버 무슨 뜻이고 어떤 앨범인지 한번 이 부담은 누가 가져보실 건지 부탁드립니다.
5: 우리 기욱 씨.
6: 네, 막내. 또 바로 막내가. 네.
1: 아 좋습니다.
6: 근데 뭐 이번에는 점, 더 퀴버는 아까 말했듯이
1: 네.
6: 저희가 이제 빌드업 되는 과정을 이게 점선면으로 녹인 앨범 중에 이제 하나 이제 첫 시작인 단계고요.
1: 네.
6: 어 뭔가 아까 동화 시리즈 말 안 했죠?
5: 했어요.
6: 거의도 한 것 같은데요.
4: 되게 끝이에요. 별거 없어요.
2: 네. 네.
4: 동화를 주제로 저희가 네. 곡을 썼거든요. 다 같이. 원래는 네. 이제 그 동안은 이제 그 각자 음악을 모아서 앨범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네. 우리 다 같이 동화를 주제로 앨범을 만들어 볼까 해서 곡도 다 같이 만들어 수급하고 막 이러면서 만든 앨범입니다.
1: 네. 진짜 너무 기대가 됩니다.
2: 네, 또 6, 7, 8월까지 매달 정규까지. 이어지는 시리즈 너무 바쁘게 달리시는 거 아니에요? 체력 괜찮으신가요, 다들?
6: 근데 네, 저희가 괜찮아요. 뭐 작년부터 사실 이거를 기획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1: 네.
6: 마음의 준비는 뭐 틈틈이 녹음을 미리미리 해놨었어가지고 그렇게 바쁘지
5: 그리고
6: 않고
5: 네. 우선 위브들이 또 너무 좋아하니까
2: 네.
5: 그것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체력은 얼마 전에 그래서 배드민턴 치고 왔거든요.
1: 아, 네.
5: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체력 관리도 하고.
4: 그게 체력 관리죠. 아, 멘탈도 관리니까.
1: 네. 아, 그죠. 아, 너무 좋습니다.
5: 힘들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4: 아, 맞아요.
1: 아, 좋습니다. 또 남한별님께서는요, 점선면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기욱이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분의 아이디어실까요?
6: RBW 기획팀 아이디어입니다.
5: 네.
6: 아, 저희는 그 동화를 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1: 네.
6: 어떻게 그 기획팀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네. 겹쳐가지고,
1: 네.
6: 아이고, 이번에 진짜. 꼭 해보고 싶으니까 해보자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합이 맞아가지고 점선면 시리즈 이렇게 딱 아이디어
1: 또 마침 또 타이밍이 딱 들어맞았던 그런 기획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음방에 페스티벌까지 또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데 체력 관리 비법이 또 있으신가요? 우리 또 선생님은 배드민턴
5: 아 선생님 하지 마요. 저는 학생이잖아.
1: 교수님까지 가셨다가 그러면 반장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 반장님.
1: 아니 반장님은 또 배드민턴 치시고 다른 학생들은 또
4: 저 같은 경우에는 쉬는 날에는 무조건 집에서
1: 무조건 집에서.

0: 일어나질 않아요. 아~ 무조건 누워 있고 또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또 그 넷땡 보면서 이제 쉬는. 좀 제 그냥 가만히 좀 있는 게 저는 제일 에너지 소모가 적은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체력 관리 비법이라고 하면 그래서 다 같이 좀 운동을 그래도 좀 다 꾸준히 하는 편이어서 운동하거나 전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서 자전거도 타고
1: 또 좋습니다. 또 하리님은 또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2: 저는 요새 다시 또 이제 운동 이제 헬스를 시작을 해가지고 헬스를 열심히 다시 하고 있습니다.
1: 네. 아, 또 이게 드럼 담당이시면 굉장히 또 이게 팔 이게 또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2: 아우 형 근육통. 아.
3: 이랬거든.
4: 아, 아니에요.
0: 형, 여기 형, 카메라 몇 대인데.
3: 거의 한 번쯤
0: 떠들었는데.
2: 아니. 네, 왜냐면 제가 또 이제 하다가 잠깐 멈춘 시간이 또 있다 보니까 근육이 살짝 녹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일으키다 보니까 좀 근육이 지금 놀란 상태입니다.
0: 아, 근데 사실 진짜 사실적인 진짜 꿀팁은 영양제 잘 챙겨 먹는 게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아, 영양제 챙겨 드세요? 안 먹죠?
1: 아니, 안 먹어요.
0: 아, 먹어야 돼요. 영양제 먹어야 돼요.
2: 아침에 일어나면 수부케이 이렇게
0: 그럼, 먹어야 돼요.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5: 선배님들.
1: 네, 자 이렇게 또 체력이 넘치는 우리 원희 멤버분들이 라이브를 무려 한 곡 더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5: 아니 이번에 들려주실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6: 이번에 저희 앨범의 수록곡 중에 나침반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좀 이 시간에 청취자분들한테 들려드리면 되게 기운도 나고 신날 것 같아가지고 들려드릴 거고 이것도 제가 좀 첫 음을 잡고 가야 돼요. 조금을 기다려주시고 이번에 화이팅 안 할게요.
1: 이번에 화이팅 시키지 마세요. 네 좋습니다. 또 멤버분들은 또 바로 다시 라이브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우리 하린씨 강현씨는 오늘 MR 라이브니까 저희와 함께 응원해 주시면 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좋습니다.
5: 친친방 친구들은 라이브 들으면서 이 곡은 어땠는지 감상 문자 여기로 보내주세요.
1: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5: 네 그 하린씨가 나침반은 이런 포인트에 집중하면 좋다 추천해 주신다면요.
2: 아 일단 나침반은 트랙 자체가 굉장히 흥을 돋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일단 말 제목 그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동화 시리즈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게끔 만든 노래인데 또 저희 기우기가 또 기가 막힌 멜로디와 가사를 집중해서 본인이 썼거든요.
1: 아, 네네네.
2: 그래서 집중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7: 저도 이거요.
2: 오케이.
1: 네, 또 뒤에서 지금 피아노로 첫 음을 잡아주고 계시고요. 자, 준비되셨죠?
7: 네.
1: 아,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라이브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의 나침반.

0: 커피 분당.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친한 친구 방송반 원희의 나침반 라이브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또 우리 강현님과 하린님 두 분께서 네. 에이, 너무 응원을 열심히 해주시고 아 정말 이 뭐냐 이 팬서비스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에이, 대박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저희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아 근데 감사합니다. 전 저라면 네. 막 중간에 웃음도 날 것 같은데.
3: 그니까요. 그니까 너무
5: 아 노래할 때요. 아,
6: 전 노래할 때는 그런 거 좋겠어요.
4: 아 교수님.
6: 아 진짜 전혀 그런
7: 흔들리잖아요. 퇴임하세요.
3: 아 좋습니다. 오늘 신분이 예, 교수로 갔다가 학생 갔다가 반장 갔다가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박재현님 댓글 한번 우리 한희님께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 어 지도를 왜 보냐 원이 나침반 들으면서 걸으면 도착하는데 오, 예.
3: 아, 감사합니다.
6: 이런 글들이 진짜 센스가 너무
8: 좋아요. 약간 아, 읽으면서 네. 와, 신기하다 이런 창의력이 있을까.
3: 아 좋습니다. 또 810님께서는요 네 아 왜 저 빼고 놀아요? 저도 껴주세요라고.
6: 아 오세요.
7: 아, 네. 오세요. 장미씨로 오세요. 장미씨로 네. 오세요.
3: 장미씨로 다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 한번 우리 동명님께서 읽어드릴까요?
7: 네 눈눈눈님께서요. 악기즈 위브 체험 후기 알려주기라고 해주셨어요.
8: 어. 진짜 네. 딱 그냥 해봤는데 바로 네. 체력 관리 될 것 같아요. 유산소가 거뜬합니다.
3: 아 좋습니다. 예. 강현님은 어떠셨나요?
9: 아 뭔가 진짜 이게 제가 위브가 돼서 에. 이 1열에서 이 프론트맨 용훈 씨 앞에서 에. 이렇게 손에 뻗고 있는데 막 용훈 씨가 저한테
3: 용훈 씨
9: 뛰라고 네. 막 이러면은 너무 그날 밤에 잠 못 잘 것 같아요.
3: 안 뛸 수도 없을 것 같죠.
9: 아니,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4: 자 오늘의 전화생 원희와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 라이브로 증명한 명반 이야기 3부에서 더 나눠볼게요.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0: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동네.
1: 네, 친한 친구 방송만 선보 시작했습니다.
2: 네, 저는 크래비티의 원진 함디,
1: 형준 성디고요. 오늘의 전학생 원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3: 아니 왜 떠들어?
4: 야, 너네 떠들지 마.
0: 왜냐면은 아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은 아 저희 또 형준님께서 본가가 저기 통영이라고 하셔서 친가가 또 거제도거든요. 얘기하다가
4: 저희가 진짜 또 크래비티 분들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2: 맞아요.
4: 수다 떨고 싶다가 이렇게
2: 이야기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 다음 댓글 또 왔는데요. 강현님께서 한번 읽어드릴까요?
5: 네, 원희 무드님께서 밴드맨들 이렇게 귀여워도 뚱. 어머 감사합니다.
2: 네, 위브 무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 위브 무드가 보내주셨는데 네, 원희 무드라고
4: 아이고 찬물로 세수하고 와.
3: 피곤하시죠? 혹시 10시 넘어서 약간 피곤하시죠?
5: 진짜 아니고 빨리 세수하고 와. 이게 밴드맨들을 원이라고 생각하고
4: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2: 앨범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 텐데요. 네, 위브 분들이 또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1: 네, 강아지 똥 님께서는요. 성인이 되고 집 근처에서 하는 페스티벌에서 원희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이제는 벌써 2년 차 위브입니다. 와. 전 노래를 들을 때 이 노래를 만든 이유, 가사의 의미, 악기 하나씩 집중하면서 곡 들어보기, 앨범 트랙 구성 해석해보기 등등 앨범을 뜯어 해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앨범 만들 때 위브들이 이런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언제나 사랑합니다.
4: 진짜 감사합니다.
2: 혹시 있을까요? 약간 이 부분을 조금 더 주목했으면 좋겠다 하는 포인트?
3: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사실 뭔가 위브들한테 자랑을 하고 싶고 위브들이 네. 항상 용훈이 노래 너무 잘한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사실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쵸, 가수로서 그쵸. 그래서 노래를 특히 이제 녹음할 때 잘 부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뭐 강약 조절 그리고 에이. 뭐 되게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를 부를 때 정말 진심을 담아 마음을 담아서 녹음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에이. 근데 그게 이제 위브들 마음에 딱 전달이 됐을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많이 신경을 쓰죠. 나는 최선을 다해 그렇게 불렀으나 에이. 사실 그건 이제 위브들이 느껴야 되는 그쵸, 거니까 그쵸. 그렇죠. 그걸 이제 좀 이제 바라죠 사실은.
2: 아 네.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네. 멋있습니다. 또 계실까요? 네. 네. 기훈님.
6: 저는 이걸 지금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네. 사실 원희 노래가 네. 조금 만든 이유도 되게 거창하고 네. 가사도 되게 저희가 한국어 가사가 진짜 많아요. 네. 가사도 진짜 깊게 좀 딥하게 잘 쓰고 하는데 네. 이걸 다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듣는 게 네. 너무나도 감동이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네요. 원래 노래는 그냥 듣고 느끼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쵸, 그쵸, 듣고 그쵸. 좋으면은 끝이고 네. 그게 음악인데 네. 사실 저희 음악은 좀 딥한 게 좀 많아서 네. 되게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그냥 너무 이미 많은 걸 알아주고 네. 계셔가지고 네. 더 안 알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4: 샤라우스 강아지 똥 네.
2: 좋습니다. 또 다른 멤버분들께서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5: 일단 또 저희 원희의 매력이 멤버들 전원 다 작사 작곡을 하다 보니까 네. 멤버별로 곡 쓰는 스타일들이 좀 확고해요.
2: 아, 네네네.
5: 그래서 이 원희 곡들을 딱 보면서 그 멤버별로 쓴 곡을 또 따로 이렇게 앨범을 이제 찾아서 들으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멤버별로 곡들을 따로 들어서 네. 이 멤버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지? 막 이런 게 찾아보는 것도 재밌어요.
4: 맞아요. 진짜 좋습니다. 진짜 특이한 게 가사 쓰는 방식이 네. 정말 다 달라요. 직접적인 가사를 쓰는 사람도 있고 좀 네. 인위적인 가사.

0: 가사를 쓰는 사람도 있고 정말 저희도 보면 좀 신기할 때가 있어요. 멤버들이 서로 곡 쓴 거 보면.
1: 오, 좋습니다. 동명 씨는 약간 그럼 어떤 스타일이에요?
0: 아, 저는 네. 약간 제가 듣고 싶은 곡을 쓰는 편이에요. 네. 어떤 제가 좋아하는 음악 이런 것보다 지금 네. 딱 시계 아, 나 이런 노래 듣고 싶은데 아. 꽂히는 게 딱 있으면 쓰는 편이고 네. 가사 쓰는 거는 전 가사를 또 먼저 쓰는 편이어서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이나 이런 걸 또 먼저 써서
2: 약간 만드는. 이제 제가 또 항상 동명이가 쓰는 곡을 들으면서 느끼는 점은 네. 동명이가 쓰는 곡들은 뭔가 이 무드가 다 좀 잔잔한 느낌이 맞아, 있어요. 맞아. 약간 얌전한데 그 안에 살짝의 맞아. 폭발력이 맞아. 있는 약간
3: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약간 좀 네. 동명이 노래의 특징은 좀 벅차오르.
0: 울며 달리기
3: 뛰어야 되는.
1: 네, 근데 뛰지는 않아.
3: 힘들어서.
1: 아, 힘들어서 체력이 딸리니까.
3: 그런 느낌 진짜 있잖아요.
1: 맞아.
3: 약간 벅차오름.
1: 되게 약간 한 번씩 되게 궁금한데요. 그러면은 만약에 용훈 씨께서 작곡하시면은 약간 어떤 스타일인가요? 멤버들이 느끼.
0: 아, 용훈 형은 진짜 S 그 잡채여가지고 네.
4: 직관적이고.
0: 약간 직관적이고. 어떤 사랑 가사도 되게 뭔가 진짜 말하듯이 좀 은유적인 것보다는 그런 직관적인 가사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서 그래서 형 가사는 되게 또 울림 있어요. 좀 직접적이다 보니까
3: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
0: 아이고 블레스 유
3: 나 지금 진지한 얘기하네.
1: 나가 창문을 세수하고
3: 하기 전에 딱 포토라인. 뭐 예를 들어 사랑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내 마음을 반을 잘라서 어쩌고저쩌고는 못하고 내 남은 사랑을 다 너에게 줄게. 아~ 이게 저는 더 좋아요. 네, 저는 그런 걸 더 좋아하고
0: 그 성격이 정말 다 보여요. 가사를 보면 각자의 성격.
1: 좋습니다. 약간 하린님 곡은 멤버들의 느끼기 어떠신가요?
2: 하린이는 딱 들으면 감성 그냥 듣고 있으면 약간 이렇게
1: 은근히
5: 세상에 갇힌 새 아닌가요?
2: 그래서 우물 속 작은 아이라는 곡도 있어요.
6: 저는 약간 곡 쓸 때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써요. 내가 네. 느낀 감정이나 내가 네. 느낀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네. 약간 애니메이션틱하게 표현하는 거
0: 같아요. 맞아. 그래서 진짜 하린 형이 좀 그런 힘들 때 쓴 곡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우물 속 작은 아이 이런 곡들 좋아해서 가끔씩 형이 좀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1: 댄서는 좀 힘들어야 나오는
0: 좀 심적으로 좀 힘들어야 나오는 곡들이 있단 말이죠.
1: 그렇죠. 그런 게 있죠.
6: 원래 작업하다 보면 힘들어요.
0: 그렇죠.
6: 창작이라는 게.
0: 그렇죠.
1: 강현진 스타일은 좀 어떠세요?
6: 아, 현구는
2: 기대된다.
3: 근데 질문을 여기한테 하지 않았어요.
0: 형의 스타일은 약간 뭐라 그럴까 형 되게 시적인 거 좋아하고 문학 이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가끔씩은 진짜 가사가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뭔가 가사 좀 뭐가 있을까?
6: 그러니까 흔한 글귀를 잘 안 써요. 우리가 흔히 막 이렇게 자주 듣는 말보다는 네. 되게
1: 비유 많이 쓰고
6: 비유도 비유인데 뭔가 되게 철학적이어야 돼.
0: 맞아. 네.
4: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어서 그 진짜 센텐스 같은 게 제일 기가 막혀.
6: 센텐스.
4: 가사들이 이게 한 줄 한 줄이 기가 막힙니다. 네.
3: 그래서 가사가 다 달라서 복사 붙여넣기도 못해요.
4: 네. 외우기 진짜 힘들어요.
3: 외우기 힘든 스타일이에요.
2: 대박이다. 또 아까 도명 씨 스타일을 또 들어봤으니까 네네네. 마지막으로 기웅님 스타일 한번.
6: 기획에는 나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
4: 궁금해.
6: 그 네. 일본 애니메이션 주제가 같은 거.
1: 맞아.
4: 더 정확한.
6: 더 정확한
1: 거.
3: 표정.
1: 파란 하늘.
2: 낮이어야 돼요. 네. 완전 오후 한두 시쯤. 네. 구름이 있어야 돼.
6: 있어야 돼.
2: 흰 구름이 있고. 그
6: 있고.
2: 푸른 잔디를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어떻게? 그런 곡들.
1: 이해가 딱 된 거. 약간 소년만화제 같은.
0: 맞아. 정확해요.
1: 아,
6: 그래서 또 기우기가 예전에 또 솔로 앨범이 소년의 네. 파란이었어요.
2: 어떻게 알았어?
0: 우와, 감동이네.
3: 잘 찍었네.
0: 평소에 다 틀린데 오늘 오랜만에 맞췄어요. 멤버 앨범.
6: 원래 창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1: 아, 너무 좋습니다.
0: 우리 너무 떠드는 거 아니야? 혼나는 거 아니야, 선생님한테?
1: 너무 좋습니다. 또 지지님께서는요, 또 노래만 들어도 누가 썼는지 바로 알 수 있다.
2: 맞아요.
3: 이게 신기한 게 위브들은 그걸 아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역시 진짜. 이거는 누구 곡이구나 이거를 아시더라.
0: 그래서 나 좀 아이디어인데 다음 앨범에는
3: 맞추기?
0: 티저 같은 거 낼 때 누가 썼는지 안 쓸까봐.
4: 크레딧에
0: 그냥 노래만 공개하고 누가 썼는지 처음에 맞춰봐 이렇게 한번 해볼 재밌을
1: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4: 응감에 또 한번 해보죠 그거.
1: 그래요. 네, 좋습니다. 또 817님 댓글 한번 기웅님께서
4: 네 근데 심지어 곡마다 느낌 다르게 부르는 거 진짜 잘함.
1: 또 정말 대단합니다.
6: 그건 또 우리 용훈 형님께서
3: 일단 아니 왜냐면 그 닉네임부터 817이 제 생일이거든요.
7: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1: 형이 보낸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아. 진짜. 핸드폰 꺼. 핸드폰 꺼. 오케이.

0: 아까 피아노 테스트 하신 게 아니라 뭐
1: 아니야.
2: 잠깐만. 자기가 문자 보내도 되는 거예요?
1: 문자 넣기. 가만 있어. 오케이.
0: 좋습니다. 다음 댓글 한번 우리 강혜님께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닉네임이 이가시려루스.
0: 네.
3: 용훈 오빠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이카루스 안무 율동 챌린지 언제 공개되나요? 나 영원히 기다려. 여기서 DJ 선생님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2: 아, 아 이것도 몰라. 아~
0: 네,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4: 이게 네. 저희가 사실 밴드다 보니까 네. 가끔 밴드들한테는 댄스 챌린지를 안 시켜요. 진짜 속상하게. 근데 저희는 그
2: 크래비티도 우리한테 안 부탁했잖아. 아,
1: 너무 서운했어.
2: 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1: 너무 서운했어.
2: 아 진짜.
1: 저 엄청 잘 추시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한테는 춤을 안 시키는데 네. 저희는 그 춤을 잘 추고 싶은 네.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란
2: 말이에요. 진짜 완전. 네.
4: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이번 아까 이카루스 노래 사실은 네. 춤을 출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제가 근데 억지로 만들었어요.
0: 억지로.
4: 그래서 와.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일이나 네. 그쯤 공개가 돼요. 컨텐츠. 콘텐츠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뭔가 미리 알려주는 것보다는 에. 내일 이제 컨텐츠가 올라가니 에. 거기서 이제 좀 카피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혹시 괜찮으시면 네. 나중에 한번 같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0: 당연이죠.
2: 네. 아, 좋습니다.
0: 또 내일 바로 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네. 네, 좀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다음 댓글 한번 우리 하리님께서 읽어주실까요?
5: 네, 숭아님께서 타이틀곡 이카루스는 너무 명백하니까 제외하고 이번 앨범 작사할 때 영감 받은 거나 모티브가 된 거 있나요?
2: 저 있어요. 저는 그 마지막 트랙 플라이라는 곡을 썼는데 네, 네. 그게 그거요. 그 저희 피터팬 이야기 동화 보면 네. 이제 웬디랑 피터팬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른이 된 웬디한테 네. 피터팬이 쓰는 편지가 주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동화를 주제로 이번에 앨범 만든다고 했을 때 네. 어릴 때 피터팬 그 동화를 너무 좋아했어서 네.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영감 모티브가 된 거는 이번에 피터팬.
0: 좋습니다. 몽글몽글합니다.
2: 아이고,
0: 또 계신가요?
3: 일단 저는 뭐 이번 앨범도 그렇고 네. 보통 근데 가사를 쓸 때 네. 무조건 어떤 거에 영감을 받긴 해야 돼요.
0: 아,
3: 근데 그게 뭐 제 자신 제 이야기가 됐든 그게 아니면 다른 뭐 책이나 영화를 보고 영감을 얻었든 네. 그래서 그 영감을 갖고 네. 혼자 상상을 엄청 해요. 내가 이 곡 속의 주인공이 됐다 생각하고 이 스토리를 좀 전개해 나가면서 그거를 가사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에이. 그래서 어떨 때는 오히려 용훈이 형 가사 쓰는 스타일이 너무 부러운 게 저도 좀 직접적으로 표현을 많이 해보고 싶은데 제가 하면 또 그렇게 하면 조금 유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돌려서 곡을 쓰는 것 같아요.
2: 각자 생긴 대로 진짜 곡 쓰는 거예요. 약간 성격이 되게 소심하고 직설적인 화법이 아니니까.
3: 저 직설적인데요?
5: 그러니까요.
2: 그래요?
3: 왜 말을 그렇게
5: 왜 그런 생각을
2: 직설적이셨어요?
3: 네.
2: 아 12년 만에 처음 직설적이셨군요. 죄송합니다.
0: 좋습니다.
2: 오늘 알았어요.
0: 자 이렇게 또 오늘의 전학생 원희와 또 함께하고 있고요. 잠깐 노래 듣고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6: 네 원희의 Fly 듣고 올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네, 지난 친구 방송반 원희의 플라이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문자 만나볼 텐데요. 식니님께서는요, 플라이 뒷부분 진짜 날아갈 것처럼 좋음이라고.
3: 근데 진짜 곡 쓸 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고 그런 느낌 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들으셨네요, 식니님.
2: 제대로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다음 댓글 한번 우리 동명님께서.
3: 아, 왕미진님께서 오 뭐야 이 곡 제 취향인데 곡 소개를 놓쳤어요. 선곡표에 플라이라고 뜨는데 이 곡 맞나요? 네. 맞습니다. 플라이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피터팬 네. 보고 썼던 곡이 이겁니다.
2: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음 댓글 한번 우리 하리님께서.
4: 네, 5687님께서 아, 오늘 라디오 행복하다. 원이 좋아하면서 행복이 쉬워졌어요. 원이 언제나 사랑해.
5: 아니, 행복하다.
6: 행복하다. 이거는
5: 진짜 너무
6: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5: 아니 행복하게. 아 오늘 라디오 너무 행복하다. 이래야지. 아 오늘 라디오 행복하다.
3: 행복하다. 하나도 안 행복하게 말했어.
4: 저기요. 아니 저만의 그 표현.
3: 리스펙.
4: 너무 그러지 말아주세요.
2: 네. 캐릭터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촌푼님께서 댓글 주셨는데 강현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원이 야호. 뜬금없지만 원이 멤버들 한 명씩 본인 이름으로 야호 해주세요. 아~
4: 이거 방금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열심히 했잖아요.
6: 아니, 이건 각자 약간 그게
4: 아, 뉘앙스가?
6: 아, 뉘앙스가?
3: 무슨 소리야?
4: 아,
3: 쭉 한번 가볼까? 쭉 한번 가볼까?
2: 쭉 한번 가보시죠. 네, 요즘 또
5: 우리 그 막내부터 할까요?
2: 네, 막내부터.
8: 아니 이게 들어보니까 네. 이 비음이 중요하더라고요. 깨옥 야호.
5: 네. 맞아 맞아.
3: 진짜?
8: 여기에 갈 때
5: 맞아 맞아. 네.
2: 영호
5: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동명해 동명해.
3: 동명 야호. 뭔지 잘 모르겠어요.
9: 죄송해요. 무야호 아닌가요?
5: 무야호.
3: 아이고 죄송해요.
2: 저 다음 강현님.
10: 강현 야호.
2: 다음 감기 걸리신 거 아니에요? 네. 네, 자 다음 하리님.
4: 와 이걸.
11: Let's go 거제.
12: 하민 야호.
3: 아 우리. 진짜 이런 격 있는 방송에 격 없는 저희 괜찮나요? 아, 되게 괜찮은
2: 그
3: 건가요?
2: 점프 잘하는 그 게임 있잖아 슈퍼 아니요 네, 거기 목소리 좋습니다. 자 다음 영훈님. 네.
13: 영훈 야호. 야호.
3: 맞죠 맞죠.
13: 네, 이제 알았어.
3: 좋아하는 게 알았어.
2: 네, 좋습니다.
14: 와 이제 다음 순서로 가볼 건데요. 원희의 반장 선거. 네, 전학생들과 함께할 이 시간이 이제 반.

0: 도 남지 않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우리 팀에서 어떤 분야의 짱인지 정하는 반짱 선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저희는 네. 친구예요. 반말고도.
1: 아 그래요?
2: 친구.
0: 반말고도 할게.
3: 아, 그래 그래.
4: 좋아. 좋아. 내가 무슨 짱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어필해주면 돼. 네. 용훈이부터 한번 가볼까?
2: 그래. 나는 그래. 나는

0: 페스티벌이나 콘서트를 하다 보면 2시간 반, 3시간 동안 정말 뛰는 걸 지금까지 늘 해왔거든.
1: 그치, 그치.
0: 그래서 난 내가 생각을 해도 솔직히 우리 멤버들 중에선 체력장이라고 난 생각을
2: 해. 확실히 며칠 전에 용훈이랑 같이 저기 배드민턴을 쳤는데 체력이 남다르시더라고. 죄송합니다.
0: 형님. 네, 반말한 거야?
3: 아침 거지.
2: 미안해.
0: 아이고. 미안해.
2: 아, 죄송합니다.
3: 점점 안광이 사라진 중인데. 아, 좋았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할인이는
2: 무슨 장 할까요?
4: 아, 진짜. 아, 생각을 해야지. 방송인데.
2: 아니, 물어본 거야. 나는 만능짱이라고 하죠.
3: 만능짱. 이유는 왜지?
2: 나는 이제 뭐 만능 가제트맨처럼 이제 여러 가지를 잘 다루는 능력이 좀.
4: 아, 사실이야. 진짜 뭐 우리 집에 어떤 그 전등 같은 거나 만약에 뭐 그런 것도 다 갈아주고 뭐 고장나면 할인 형이 다 고쳐줘. 그래서 우리는 농담으로 드론 빼고 다 잘한다라고 뭐 막 농담할 때
2: 에어컨, TV
3: 삽니다.
4: 다 고쳐줘.
2: 다 고쳐줄 수 있어요.
3: 짱이야. 오케이, 오케이. 다음 강현이는?
5: 나는 이 반에서 NNC 짱이야.
3: 오, NNC 짱.
2: 진짜? 진짜로?
3: 와, 이거 많은 분들이 도전했는데.
4: 오, 있어?
3: 나중에 한번 검증 가볼게. 듣고 나서. 맞아. 자, 동명이는?
4: 나는 내가 반장이 된다면 나는 결제짱이야.
3: 결제짱?
4: 너네들한테 다 햄버거를
0: 해. 너 해.
2: 너 반장해.
0: 해주세요.
4: 아, 왜 저래?
2: 명아,
4: 고마워. 아, 근데 내가 이렇게 막 잘 산다. 다들 막 멤버들이 밥을 많이 사는데 나 약간 좀 기본파야.
3: 아, 기본파.
4: 가끔 쏠 때가 있는데 어쨌든 나 반장 시켜주면 햄버거 살게.
2: 그럼 바로 해라 지금.
4: 죄송합니다.
3: 오케이, 일단 결제짱. 좋아 좋아. 자, 기욱이는?
6: 나는 청소짱.
3: 청소짱.
6: 이게 청소를 사실 진짜 좀 약간 병적으로 좀 되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진짜 학교 생활 했을 때 공부를 진짜 못했거든. 근데도 선생님들이 좋아하셨던 이유가
4: 청소 잘해서?
6: 청소를 기깔나게 잘해서.
4: 진짜?
6: 그래서 청소짱이야.
3: 우리 숙소 오면 난리 나겠는데?
4: 아, 근데 우리 숙소 똑같아요. 숙소는 깨끗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3: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시간이 왔죠?
4: 네네.
3: 자, 강현이의 우리 한번 NNC짱 과연 검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NC는 이카루스 가죠.
0: 좋다.
4: 이거 증명 못하면 그냥 짱 그거 타이틀 없는 거야.
0: 진짜 못하면 완전 재미도 없어지고
4: 완전 퇴화.
0: 완전 이상해지는 거야.
2: 그러니까. 너 지금 우리 앨범 점더 키보드 이상해지는 그치. 거야.
6: 이거 하나 때문에 조회수 안 나올 수도 있겠어.
2: 그치, 진짜. 그치.
3: 미쳤다. 망치면은 지금 그래도 6분 남았는데 그냥 망치면 그냥 바로 짤 없이 그냥
2: 그치, 그치.
3: 바로 퇴장.
4: 청소.
0: 생각할 시간 주지
3: 말자. 오케이, 오케이. 자, 이
5: 이제 가야지.
3: 하나 둘 셋
5: 카. 카트 타고 갈까?
3: 오. 하나 둘 셋 루.
5: 뭐 루시아나 뭐 어디 뭐
4: 루시아
5: 좋은 데 갈까?
3: 하나 둘 셋
5: 스위스로 가자.
4: 스위스 왜 가죠? 알프스 산맥인가요?
3: 어째서 스위스죠? 스위스 좀 좋아하시나요?
5: 스위스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날도 되게 맑고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들었어요.
0: 근데 제가 보기엔 방금 약간 시원하지 못했으니까 친한 친구로 한번 더 해봐.
2: 오케이, 오케이.
3: 자, 하나 둘 셋 친.
5: 진짜 이거 시키지 마.
3: 하나 둘 셋 한.
5: 한 번만 더 하면 나 진짜.
3: 하나 둘 셋 친.
5: 진짜 하지 말라니까.
3: 하나 둘 셋 구.
5: 구마해. 오!
4: 대박. 아니 나 스위스로 보내버릴 뻔했는데 살았다. 살았다.
3: 네, NNC적 허용으로 센스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7: 자, 이제 다들 짱 먹은 거 축하하시고 반말 모드 끝이야.
4: 아, 또 끝이야? 아, 그냥 말을 진짜
0: 그냥
4: 마요.
0: 너네 마음대로구나. 이거.
3: 끝이야. 미안해. 좋습니다. 이 부분들이 또 보내주신 질문 좀 더 만나볼게요. 네, 아모르 원희님께서는요, 이번에 야외 페스티벌의 신곡인 나침반과 이카루스로 공연을 했는데 감회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또 원희 하면 패벌인데 특별히 신경 쓰는 점이 있나요? 패벌 계절인데 함께 달려보자고요 라고 또 문자 주셨는데 동명씨 웃음의 이유는 어떤 이유였죠?
4: 아,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약간 대답은 음악적인 요소, 뭐 장비, 악기 이거일 텐데 야외 패벌일 때 옷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칫 회색 옷 입었다가 땀이 먼저 곁땀 먼저
3: 또 보이죠 보이죠.
4: 아, 나 저 최근에 진짜 그 회색 반팔 딱 붙는 걸 입고 간 거예요. 네. 근데 너무 더운 거예요.
3: 네.
4: 근데 한 시간 내내 제가 진짜 겨드랑이 생각밖에 안 나가지고 무대가 기억이 안 날 정도인 거예요. 이게 진짜 큰 무대였는데
3: 그냥 이렇게
4: 아 진짜 그래서 괜히 막 이렇게 하는 거
0: 맞아 맞아.
4: 아, 진짜
0: 이런 거 있어. 이런 내가 죄송해요. 이렇게 약간

0: 공식적인 얘기 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 얘기하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저는 이제 앞에서 프론트맨이니까 막 이렇게 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이제 바지가 크면 내려갈 속옷 때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도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제가 그날 따라 아 좀 괜찮은 브랜드 있는 이제 속옷을 입고 갔어야 했는데 이제 그냥 막 입고 간 거죠. 와, 네. 약간 알록, 이제 그런
1: 알록달록
0: 이런 비하인드 알록달록한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이런 비하인드가 있어요.
1: 진짜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0: 제가 생각하면 이제 그 약간 켈덴 클레인 약간 이런 거 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2: 싹 입어줬어야 되는데
1: 그래서 그냥 막 무대 내내 그냥 팬티와 겨드랑이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신경 쓴 건 사실 그런 거예요. 이제 야외 페스티벌은 그런 거 꼭 신경 써야 돼요.
0: 맞아요. 신경 써야 돼요. 진짜.
1: 신경 써야 돼요. 아니면 공연을 다 망쳐요. 집중을 못해서.
3: 근데 요즘엔 또 세깅이 유행이니까.
0: 아, 세깅이 뭐예요?
2: 그 약간 팁. 아, 속옷 보이게 약간 입는 바지 많이 내려 겹쳐서 팬티 겹쳐서
3: 세긴 패션
4: 팬티를 겹쳐 입어?
2: 바지 내려가지고
1: 아 그러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소리 듣는 거야 아는 척해 그냥
4: 세긴 알죠 아 알아요
0: 가만히 있었죠
2: 또 아무쪼록 아모르 원님의 궁금증이 또 해결되시길 바라면서
1: 감사합니다
2: 자 산뜻하게 또 겨드랑이 얘기와 또 팬티 얘기로 코너를 또 마무리해 볼 텐데요
1: 최악이네요
2: 이제 벌써 전학생 친구들과 교수님 또 학교 시간이십니다.
3: 네, 아쉽지만 밤늦게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과 팬분들께 우리 용은 씨가 대표로 간단하게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아 우선은 이렇게 또 저희가 앨범에 이렇게 나오고 네. 또 친한 친구 와가지고 사실은 뭔가 이렇게 긴장하고 오는 것보다 우리 네. 두 분이 또 너무 편하게 잘해주셔가지고
1: 진짜
0: 사실 저희도 이렇게 수다 떨고 이렇게 노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오늘 정말 여기 와서 스트레스를 또 풀다가 이렇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또 정규 앨범을 향해서 또 달려가고 있으니까 네.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위브들도 항상 저희가 나오면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름이니까 페스티벌 뭐 이런 데서 또 많이 많이 볼 수 있거든요. 항상 볼 때마다 즐겁게 재밌게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또 여름 내내 계속될 점선면 활동 또 화이팅 하시고요. 네. 끝곡 원희의 좌표 들으면서 친구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안녕!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네, 미래보다 뚜렷한
2: 형돈이 이목구비.
1: 아이 말고 점심 메뉴 4개씩 뭐더라.
2: 네,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1: 네,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명호 고등학교.
2: 자,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까요?
1: 자, 6월 12일 금요일 내일 명호 고등학교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백미밥, 떡만둣국, 닭볶음탕, 숙주 청경채 나물, 김치, 그리고 이것 응원 케이크.
2: 네, 오늘의 문제 이것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세요. 이것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되는 축구 세계 선수권 대회인데요. 올해는 캐나다, 멕시코, 미국, 북중미 3개국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무엇일까요?
1: 자, 보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종이컵, 2번 월드컵.
2: 아하, 이거 정답 보냈고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네,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단체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2: 네,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1: 네,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엠플라잉의 환절기.

0: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엠플라잉의 환절기 듣고 왔습니다. 엠플라잉이 1년 만에 발매한 신곡이었는데요. 매일이 반복돼 건조해져 버린 일상에 새로운 사랑, 새로운 일을 비롯한 나를 설레게 하는 모든 것들이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환절기의 비유에 표현한 노래였습니다.
1: 네,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 퀴즈의 정답은 2번 월드컵!
0: 네, 내일 명호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백미밥, 떡만둣국, 닭볶음탕, 숙주 청경채나물, 김치, 월드컵 응원 케이크였는데요.
1: 아,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 또 첫 경기는 내일 오전 11시에 선수분들 화이팅입니다!
0: 화이팅 화이팅!
1: 아, 좀 축구 보세요, 근데?
0: 아, 저는... 네. 잘 안 봐요.
1: 아, 저 안 그래도 그 저희 세림 형이랑 우빈 형이랑 네. 그거 중계 라이브를 한대요.
0: 그러니까요.
1: 저한테도 이렇게 권유가 왔었는데 나는 친한 친구 방송방 전날에 하고 가서 네. 그 시간에 일어나기 좀 힘들 것 같다. 날 내버려 둬라라고 살짝 거절을 조금 했던.
0: 네, 마침 2048님께서 내일 또 월드컵 할 때 우빈 세림 씨가 해설하신다는데 함성지도 챙겨보실 계획인가요? 저는 우빈 세림 씨가 해설하는 월드컵 보면서 친구들과 음료 시켜 먹고 싶어요라고.
1: 아,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저는 만약에 일어나진다면. 네, 일어나진다면 우빈 그 세림 라이브를 좀 챙겨보고 안 일어나진다면 예, 꿀잠 자도록 하겠습니다.
0: 좋네요.
1: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한번 뽑아봐야겠죠.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요 0151님 축하합니다.
0: 네,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어요. 이번 월드컵이요. 저는 휴학하고 빵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보통 4, 50대 분들이 주로 일하셔서 그런지 막내인 제가 항상 음료를 얻어마셔요. 선물 받게 된다면 막내가 시원하게 싸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당첨 축하드리고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같이 맛있게 드시고 인증도 부탁드릴게요.
1: 아, 좋습니다. 또 막내가 쏘는 음료 다같이 꼭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문자 조금만 더 만나보고 갈까요?
0: 네, 노이라님께서 역대급 하이텐션 전학생들이었네요. 전 너무 즐거웠는데 송디 기빨린 거 아니죠? 묘하게 머리가 축 처진 강아지 같아요.
1: 아, 근데 송디가 또 원희분들 또 가시고 나서 아우 막 손을 박수를 막 치면서 입덕이다 라고 하실 정도로 오늘 송디 잘 즐기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0: 맞아요. 기빨리진 않았고 그냥 네. 뭔가 네. 시트콤 보는 것 같았어요. 뭔가 케미가 네. 너무 좋았어가지고 네. 뭔가 그냥 재밌었습니다.
1: 네. 덕분에 진짜 저희도 너무너무 재밌게 방송했던 것 같습니다. 자, 감자님께서는요 노래 나갈 때 솜터떡 함터떡 너무 귀엽네 라고.
0: 버터떡이란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혹시 함터떡은 괜찮으신가요?
1: 이렇게 발음 어렵잖아요. 버터떡에 최애 이름 붙이기 발음 어렵잖아요.
0: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네. 지겨워요. 네.
1: 네, 김소연님께서는요. 송디는 청양고추는 좋아하는데 할라피뇨는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저는 둘 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라고.
0: 저는 할라피뇨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저는 그래서 대신 그 고추장아찌를 좋아해요.
1: 고추장아찌?
0: 네.
1: 오, 신기하네요.
0: 네, 할라피뇨는 뭔가 안 맞더라고요.
1: 뭔가 그 미묘하게 확실한 그게 있나 봐요.
0: 네.
1: 좋습니다. 9974님께서는요. 저 송디한테 줄 편지 쓰고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말하는 울 함디 송디 말 따라 적어서 다시 써야 해요. 라고. 아, 또 이게 동기화가 될 때가 있어요. 그쵸? 집중하는 일이랑 약간 들려오는 그것 때문에 약간 뭐 그 답장할 때도 막 헷갈리고 그러잖아요.
0: 아.
1: 네, 약간 그런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0: 다시 하겠다. 안녕 형준아. 자, 8236님께서는 송디 2002년 월드컵 못 봤쥬? 라고 하시는데 저 엄마 배에서 봤을걸요?
1: 엄마 배에서?
0: 아닌가?
1: 근데 뭐 이거는 저도 기억이 없어가지고 네, 저 사진은 있는데 네, 저도 기억은 없어가지고.
0: 보셨어요? 8236님?
1: 8236님 보셨어요?
0: 보셨으면 누나?
1: 재밌게 즐기셨나요?
0: 형?
1: 누나? 형? 네. 여기까지. 자, 장혜슬님께서는요. 저는 요즘 제 알고리즘에 내성발톱 치료 영상이 계속 떠요. 뭔가 아파 보이기는 하는데 왜 이리 속이 시원하죠? 라고.

0: 또저 만천하에 공개된 저 내성 발톱 소유자로서 아 진짜 더럽게 아픕니다. 내성 발톱 그거 치료 영상은 마취도 안 해요. 아 치료 영상이래. 치료하는 거는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잘라가지고 진짜 너무 아픕니다. 그때가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요.
1: 저도 보는 거 좋아해요.
0: 예, 저는 그래서 못 봐요. 저는 경험을 해봤었어가지고 막 PTSD 옵니다 막. 예, 장원우님께서는요, 저는 오늘 시험 끝나고 놀러 갈 계획 세웠어요. 다들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끝나고 놀 계획하는 거 국룰 아닌가요?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이 그쵸. 또 이렇게 뭐 저희도 뭐
1: 그쵸.
0: 약간 자켓 찍기 전에 자켓을 어떻게 찍을까 보는 자켓 찍고 뭐 먹지라는 생각을 먼저 할 정도로 예,
1: 맞아요.
0: 이거는 뭐 모든 우리 국민분들의 예, 국룰이지 않을까
1: 네.
0: 싶습니다.
1: 0410님께서는 원진이 안경 쓰니까 지적인 남자 같아요.
0: 좀 어제 저희가 이제 영어를 잘 모르고 예, 막 계속 못 이해하고 이래가지고 좀 바보 같아 보여가지고 오늘 그래도 조금 지적인 이미지를 플러스 1 정도는 해야겠다 싶어서 어제 마이너스가 된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한번 오늘 좀 써봤습니다.
1: 아, 근데 머리가 왜 그래요?
0: 왜요?
1: 아니, 머리가.
0: 왜요?
1: 아, 그냥
0: 왜요?
1: 모자 쓰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0: 왜요?
1: 눈을.
0: 예.
1: 눈 보이죠?
0: 예, 보이죠.
1: 다음에는.
0: 바쁘죠, 여러분?
1: 다음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0: 진짜요?
1: 원진 씨 머리.
0: 해드릴까요?
1: 뭐.
0: 해주실 거예요?
1: 네?
0: 진짜요?
1: 대신 불평불만 없기예요.
0: 물론이죠.
1: 원진 씨가 사실.
0: 예.
1: 그 머리에 대해서 좀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기 때문에 좀 꺼려하고 있었는데
0: 네.
1: 한번 해드려 볼게요.
0: 그러면은 저는 또 받고만은 못 사는 성격이라서
1: 괜찮아요.
0: 아 제가 근데 진짜 그런 성격이 안 돼요.
1: 괜찮아요.
0: 아 진짜
1: 그런 성격이시잖아요.
0: 받아요 받아.
1: 괜찮아요.
0: 한번 받아봐.
1: 괜찮아.
0: 원진 살롱 받아봐.
1: 괜찮아요.
0: 괜찮아요?
1: 네.
0: 문자도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노래 크래비티의 오버 앤 오버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회사에서 칭찬을 받았다. 내가 정리한 엑셀 보고서가 역시 다르다나 뭐라나? 솔직히 인정한다. 나는 숫자를 다루고 표를 짜는 일을 꽤 잘하니까.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고 뭐 하나 걱정할 게 없는데, 그런데 퇴근하고 돌아오면 마음이 허하다. 그래서 주말이면 밀가루를 반죽하고 오븐에 빵을 굽는다. 그러면 이제야 마음이 배불러진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이렇게 달콤한 냄새를 풍기며 빵을 굽는 시간인데, 정작 내 하루의 대부분은 차가운 숫자들로 채워져 있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기엔 내 재능이 부족한 것 같고, 잘하는 일만 평생 하며 살자니 마음이 너무 건조해지는 기분이다. 결국 어른이 된다는 건 밥벌이를 해내는 잘하는 일과 숨통을 틔워주는 좋아하는 일 사이에서 평생 저울질을 하며 살아가는 과정인 걸까?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 얘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0: 방탄소년단의 로스트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일기를 남겨주신 분은 6874님이었습니다.
1: 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에 무엇을 직업으로 삼아야 할지 누구나 한 번씩 이런 고민은 해보잖아요. 송디도 한번 해본 적 있나요?
0: 저요? 저는 네. 좋아하는 일을 선택을 네. 해가지고 오. 잘하는 일이 됐죠.
1: 오, 멋있는데요?
0: 네, 함지는요?
1: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기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 6874님이셨죠? 6874님이 굉장히 약간 되게 축복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왜요?
1: 왜냐면은 약간 이게 좋아하는 일을 잘해서 혹은 잘하는 일을 좋아해줘서 뭐 직업으로 삼다가 뭐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뭐 번아웃이 올 때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그럴 때 되게 막막해져요. 뭐 내가 나 잘하던 거 아니었나? 내가 좋아하던 거 아니었나? 그게 같아버리면. 그쵸? 근데 뭔가 이렇게 잘하는 일로 되게 뭐 생업이나 그런 걸 유지할 수 있고 또 좋아하는 걸로 숨통이 트일 때가 있는 거라면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울질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 저울질보다는 약간 서로가 서로에게 양분을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좋아하는 일에게는 너 덕분에 잘하는 일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어. 잘하는 일에게는 너 덕분에 좋아하는 일로 뭐 숨통 틀 수 있어. 뭐 약간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면은 되게 좀 고민이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입니다.
0: 그렇네요. 또 노희라님께서는 잘하는 건 직업으로 좋아하는 건 잘하는 건 직업으로 좋아하는 건 취미로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로 돈도 벌면 좋겠지만 현실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 취미는 크래비티 보는 건데 크래비티 보면 월급 주면 좋겠네요 라고 하시는데
1: 또 마지막에 킥을 또 넣어서 남겨주셨는데 진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0: 저 사실 좋아하는 걸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했을 때 좀 더 그게 큰 것 같아요. 뭔가 이 직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힘든가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오는 것 같아요.
1: 아, 힘든 것들이 더 크게 온다?
0: 네. 왜냐면 그 직업을 꿈으로만 꾸고 있었으니까
1: 그쵸.
0: 이 직업을 진짜 했을 때 어떤 현실이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직업으로 비유를 들어서 그렇지 저도 원진이 형 말한 대로 좋은 방향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합니다.
1: 맞아요. 진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취미가 일이 되면은 피곤해진다. 그렇죠?
0: 네.
1: 그런 말
0: 그리고
1: 했잖아요.
0: 또 만약에 빵집 차렸다? 또 거기서 표 짜야 돼요.
1: 맞아요.
0: 숫자 짜야 돼요. 이거는 1,850원. 요즘 소금빵 4,000원, 6,000원 이렇게 짜야 돼요.
1: 가게표 다 적어야 돼요. 그렇죠?
0: 네.
1: 좋습니다. 또 오늘 사연 보내주신 6874님에게는요.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의 얘기 기다릴게요. 친한 친구 방송반 홈페이지 교환 얘기 게시판에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는지 적어주시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릴게요.
1: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네,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0: 오늘 또 원희 분들께서 네. 와주셔가지고 네. 너무 즐겁게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 7660님께서 라디오가 생활 배경음인 청취자인데 요즘 두 분 진행이 너무 막깔나서 친친 자주 들어요. 아. 어제 박수 타임 듣기만 해도 에너지 받는 것 같아 특히 좋더라고요. 두 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라고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올 이번 달 또 잘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 내일은 우리끼리 코너로 또 함께합니다.
0: 네, 동표랑 쉴 틈 없이 수다 떨어 볼 거예요. 내일도 잊지 말고 꼭 찾아와 주세요. 그럼 오늘 끝곡 정윤 그리고 현서의 너를 떠도는 행성 들려드리면서 마칠게요.
1: 네, 지금까지 기술의 이태상 김유린, 영상의 김혜영,
0: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전 DJ 크래비티 원진,
0: 형준이었습니다. 또 봐.
1: 여기서 기다릴게.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0: 마마 이멜다가 돌아가시고 가훈이 생겼어요.
1: 음악은 안 돼! 음악은 안 돼! 음악은 안 돼!
0: 멕시코에서 음악을 싫어하는 집은 저희 집뿐일 거예요. 다들 신경 안 쓰나 봐요. 근데 저는
2: 점심 전에 들어와야 된다.
0: 네, 마마. 근데 저는 식구들이랑 완전 딴판이죠.
3: 올라 미겔.
0: 올라.

0: 앉아! 엎드려! 한 바퀴 굴러! 털어! 주먹치기! 완전 잘했어, 반장!
1: 저도 알아요. 음악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 하지만 제 잘못 아니에요. 이분 잘못이죠. 에르네스토 델라 크루즈. 멕시코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뮤지션.
2: 우리가 서 있는 이 광장 한가운데서 젊은 에르네스토 델라 크루즈는 첫 공연을 했고 멕시코 역사상 최고의 가수로 성장했답니다.

Remember Me 애니메이션 코코의 노래. 오늘은 에르네스토 델라 크루스 영화 속의 그 캐릭터 버전이죠. 벤자민 브렛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멕시코에서 음악 좋아하지 않는 집은 저희 집밖에 없을 거예요. 라는 미구엘의 말은 과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멕시코에 오래 머무르진 않았지만 한 3주 정도 멕시코 여행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어디에서나 음악이 들려오는 나라로 기억하고 있어요. 특히 그 멕시코의 도시들은 남미의 대다수의 도시들이 그러하듯이 스페인에게 지배당하던 시절 그 스페인의 양식에 따라서 도시를 건설했기 때문에 마을 중앙에 다 광장들이 대부분 있단 말이죠. 그 광장에 가보면 언제나 마리아치들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 마리아치들이 이렇게 서서 음악을 연주하고 그러는 모습을 뭐 늘상 흔히 볼 수 있는 나라였어요. 바로 그 멕시코에서 음악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그 음악을 금지하는 가족의 사연은 무엇인가 에서 영화 코코는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오프닝을 고른 이유는 뭐 눈치를 채셨겠죠? 월드컵이 개막을 합니다. 물론 멕시코 월드컵은 아니고요. 북중미 월드컵이죠. 캐나다, 미국, 멕시코.

0: 에서 경기가 열리는데 한국이 속한 A조 경기는 다 멕시코에서 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선 때만큼은 특히 멕시코의 풍경들을 자주 보게 될 것 같아서 멕시코 하면 생각나는 영화를 떠올려봤어요. 모두가 떠올릴 수 있는 세대, 뭐 성별, 뭐 연령 상관없이 모두 떠올릴 수 있는 영화라면 코코가 아닐까요? 멕시코. 정확히는 멕시코죠. 멕시코 가서 멕시코라고 그러면 음? 멕시코. 그리고 오늘 11시인가요? 한국전 이제 열리죠. 뭐 잘했으면 좋겠네요. 뭐 이렇게 저렇게 이번 월드컵처럼 이렇게 조용하게 열리는 때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개막을 기다리는 한국전을 기다리는 때도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뭐 이러나 저러나 선수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선수들이 좋은 경기 후회 없이 할 수 있도록 월드컵 한국전 많이 관심을 가져보자고요. MBC에서 중계는 볼 수 없겠지만 문자번호 #800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지긋지긋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의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바로 오늘 한국과 체코의 경기가 열리는 곳이 과달라하라 과달라하라 네, 멕시코의 과달라하라여서 과달라하라라는 노래를 선곡하는 이 DJ의 노력, 아 정말 가상하다 가상해. 네, 아무도 칭찬 안 하시니까 셀프로 칭찬해 봅니다. 무려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고요. 1963년 엘비스 프레슬리가 직접 출연을 한 영화 Fun in Acapulco. 당시 한국에는 아카풀코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되었었나 봐요. 그 영화 사운드 트랙에 있습니다. 과달라하라 과달라하라. 이 곡의 존재를 안다면 월드컵 방송을 준비하시는 그 누군가가 이 음악을 쓸 법도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뭐 예전에 제가 들어서 세계 속으로 뭐 세계 도시 여행 이런 거 하면서 각 지역별로 영화 노래 묶어서 특집 몇 번 했었잖아요. 그때 틀었던 노래 가운데 한 곡, 오늘 딱 틀기 좋은 곡이 생각나서 한 번 더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Wish I Was Here라는 영화 사운드 트랙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 사운드 트랙에 Jump Little Children의 멕시코라는 곡이 있어요. 저는 이 노래 들으면 이상하게 비행기가 아니라 자동차를 타고 멕시코를 가는 상상을 하게 돼요. 뭐 그래봐야 다 영화에서 본 풍경이겠죠. 마치 그 트루 로맨스의 마지막 장면, 그 엔딩 같은 그런 차를 내가 몰고 그런 길을 달려서 트루 로맨스의 그 엔딩에 나오는 그런 해변 같은 데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노래라고 할까요? 트루 로맨스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곡이지만 Wish I Was Here에서 Jump Little Children의 노래입니다. 멕시코.

제가 멕시코 갔을 때 과달라하라는 못 갔어요. 과달라하라는 멕시코 시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서쪽이거든요. 이제 서쪽의 북쪽 지역은 제가 포기를 하고 멕시코 시티를 기준으로 남쪽과 동쪽으로 이제 쭉 코스를 잡아서 과달라하라는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쪽은 또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미국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제 그쪽부터 먼저 거쳐서 멕시코 시티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멕시코 시티에서 북북서로 진로를 돌리면 아마 과달라하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뭐 와하카, 뭐 또 치아파스 지역, 또 유카탄 반도 해서 칸쿤에서 쿠바 갔다 오고 뭐 이랬던 코스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과달라하라는 가보지 못해서 이번에 월드컵 중계 때 뭐 비슷한 프로그램들도 할 거 아니에요. 과달라하라 주변은 뭐가 있나 뭐 이런 거 할 테니까 그럴 때 저도 기웃기웃 구경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아, Wish I Was Here에서 Jump Little Children의 멕시코 먼저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Next Goal Wins라는 2023년 영화에서 Take a Chance on Me, 아바의 노래였습니다. 정확히는 Next Goal Wins 예고편에 쓰였대요. 1527번 쓰시는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드디어 월드컵이 시작하네요. 혹시 주말 매직아워 스페셜 같은 데서 축구영화 특집 하신 적이 없다면 특집 한번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했는데요.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때 2022년 11월 26일 매직아워 스페셜 F의 제목이 월드컵 특집 축구하는 영화였습니다. 축구가 핵심 소재가 되는 영화부터 시작해서 영화에 축구하는 장면이나 뭐 축구 경기가 중요하게 쓰인 영화까지 한 시간 동안 꽉꽉 채워서 했었습니다. 2022년 11월 26일 매직아워 스페셜의 풀을 다시 듣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야 뭐 한 번 더 하면 편하죠. 아, 하지만 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충실한 DJ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서 1527번 쓰시는 분께서 타이카 YTT 감독의 넥스트 골 윈즈 예고편에 나온 아바의 테이크 어 챈스 온 미 신청합니다 라고 하셔서 들려드렸습니다. 저 이 영화 개봉 때 못 봤어요. 놓쳤어요. 궁금했는데 영화 보셨나요? 1527번 쓰시는 분 재밌던가요? 이 타이카 YTT 감독이 이게 조조 래빗 같은 영화는 또 괜찮은데 아 그 토르 같은 걸 보면 또 약간 갸웃하게 돼서 이게 좀 기복이 있는 감독님이라 이 영화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에 나온 같은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영화로 만든 거라고 하네요. 미국령 사모아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도전기. 요거 약간 쿨러닝의 월드컵판 같은 느낌이네요. 넥스트 골 윈즈라는 축구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4년 전 특집 때 선곡했던 곡 중에 한 곡 정도는 그래도 들려드릴 수 있겠죠. 이게 사실 축구 영화가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야구 영화에 비해서 아무래도 미국에서 축구보다는 야구를 사랑했던 역사가 훨씬 길어서 주로 할리우드 영화의 편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요. 야구 영화가 많았던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추측하건데 야구 영화가

영화적으로 찍기가 좀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축구에 비하면. 축구는 일단 경기 시작하면 45분 내내 계속 움직여야 되는 스포츠다 보니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짜기가 애매한 거죠. 야구는 뭐 쉬는 중간중간 타이밍 뭐 잡아서 얘기를 풀 거리가 많은데 그래서 축구는 다큐멘터리는 많아도 사실 극영화가 많지 않고 극영화 중에도 야, 잘 찍었다 싶은 영화가 또 많지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축구라는 스포츠가 영화로 옮겼을 때 그래도 이 시리즈가 최선을 다해서 축구 경기의 박진감을 좀 담아내려고 애쓴 작품으로 지금도 이야기되고 있죠. 골 시리즈요. 골 시리즈. 2005년, 2007년, 2009년 세 편이 나왔던 영화.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배경으로 한 축구 영화. 골이 그래도 그나마 예, 비교적 축구 실제 축구 경기의 박진감에 좀 가까이 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음악도 좋았고요. 그래서 영화 골의 음악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카사비안의 클럽 풋.

올해 4곡 신나게 달려봤습니다. 이 처음 들려드린 영화 꼴의 클럽 풋 카사비안 이 노래는 그 4년 전 축구 영화 특집 때 선곡을 했는데요. 그 뒤에 이어드린 세 곡은 그날 선곡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4년 전 특집에서는 축구 영화가 중심이어서 음악보다는 영화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승리의 탈출 그리고 마라도나 다큐 디에고 그리고 골이라는 영화 또 드림팀 소림축구 같은 코미디 영화 뭐 슈팅라이크 베컴 그레이시 스토리 같은 여성 축구 선수 이야기 그리고 월드컵 경기를 보기 위한 그 스님들 동자승 이야기 컵 뭐 이런 영화들 얘기를 하다 보니 음악적으로는 많이 포커스를 못 맞췄었거든요. 그 아쉬움은 오늘 좀 달래보려고 카사비안의 클럽풋에 이어서 영화 더 머니에 쓰인 더 화이트 스트라이프스의 세븐 네이션 아미 이 노래는 수많은 축구 경기장에서 응원가로 쓰이는 유명한 곡이죠. 그리고 이어서 미녀삼총사에 쓰였던 블러의 송2 이건 또 그 축구 온라인 게임에 쓰이면서 유명해진 곡이잖아요. 그리고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개구쟁이는 수카바티 극락축구단이라는 다큐멘터리에 쓰인 곡인데 이 작품은 지난 월드컵 이후에 개봉한 영화라 4년 전 특집에 또 소개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4년 전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뭔가 축구와 관련 있는 어떻게든 관련 있는 네 곡 한번 달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라디오 디파트먼트 노래 한 곡 들려드렸잖아요. 라디오 뎁. 그랬더니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오다니 하면서 되게 신기하시네요. 말씀하시지. 그러면 진작 많이 틀었을 텐데. 오늘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안녕 헤이즐에서 안녕 헤이즐 그 사운드 트랙에 또 이 곡이 있습니다. Strange Things Will Happen.

아니 라디오 대국이 라디오에서 흐르는 거 처음 들어보네요 라고 어제 하신 분은 김아리씨. 어때요? 오늘 또 들려드렸는데 괜찮아요? FM영화음악 안녕 헤이즐에서 Strange Things Will Happen 더 라디오 뎁, 라디오 디파트먼트의 노래 먼저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마리 앙뚜아네트에서 세레모니 뉴 오더의 노래였습니다. 이 뉴 오더의 곡을 신청해 주신 분은 5724번 쓰시는 분인데 이분도 어제 오 라디오 뎁 노래가 나오는 영화가 혹시 또 없나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전에 별 생각 없이 마리 앙뚜아네트 영화 보는데 음악이 다 제 취향이고 라디오 뎁을 비롯해서 전부 다 제 취향 저격이었거든요. 영화 무도회 장면에서 뉴오더의 세레모니도 넘나 인상적이었고요. 다음에 기회되면 들려주세요 라고 하셔서 오늘 세레모니를 들려드렸습니다. 라디오 뎁 노래 나오는 영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렸습니다. 안녕 헤이즐. 영화도 좋은데 음악도 좋습니다. 또 많이 쓰였는데 종종 들려드릴게요. 이게 라디오에서 잘 안 나와요. 이 팀께 왜 안 나오지? 좋을 텐데. 3027번 쓰시는 분. 시험 기간에 듣는 영화 음악 정말 좋네요. 노래도 좋고 탁상 선풍기에 부드러운 바람도 좋고요. 그럼 이제 뭐다? 시험 공부. 유. 네, 파이팅입니다. 야, 원래 라디오는 시험 때 듣는 거예요. 원래 시험 때일수록 자꾸 딴짓하고 싶어지잖아요. 평소에 안 하던 것도 듣고 싶어지고. 시험 잘 보세요. 6178번 쓰시는 분께서 자려고 누웠다가 친구랑 40분 수다 떨고 잠이 깨서 영화 음악 듣고 있어요. 그 친구랑 같이 봤던 영화 천밀밀의 주제곡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제곡이면 천밀밀인가 생각했는데 그 뒤에 등려군의 월량대표 아적심이요 라고 써주셨네요. 그죠? 저도 이상하게 천밀밀하면 천밀밀이란 노래를 떠올리기보다는 그 마지막에 둘이 재회할 때 흐르고 있던 월량대표 아적심을 먼저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영화 제목은 천밀밀인데 마침 5210번 문자 쓰시는 분도 신청해 주신 곡 등려군의 노래입니다. 월량대표 아적심.

김가신 감독의 영화 천밀밀에서 등려군의 월량 대표 아적심이었습니다.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네요. 무슨 얘기 해야 되지? 아, 지금 흐르고 있는 가끔 시간 애매할 때 트는 이 곡은 스토리 오브 어스라는 롬 라이너 감독의 영화 사운드 트랙이에요. A spoon is just a spoon. 에릭 클랩튼의 곡입니다. 네.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no. I'm on that king shit.
1: 사방천 지가 품고 사는 역심과 진공 천지붕괴한 건염감이 땡이
0: 하늘을 짚어는 거.
1: 이천한 상 없는 것들 앞에서 맘 없는
0: 뼛을 real hard.
1: 뒤돌면 수라 상 없는 적들 몇 푼전 양보는 것을 순보다 높이 여겨. Oh my dear God. 나방이 나비가 되고 싶다고 불에 꽃이 활짝 피냐. 신하가 신이고 싶다고 하자가 버려지냐.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5: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출근길 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집을 나서서 회사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48분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왕복으로 계산하면 매일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길 위에서 보내고 있는 거죠. 1시간 반. 축구로 치면 전반 후반 45분씩 경기 하나를 풀타임으로 뛰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매일 출근길이라는 치열한 전반전을 치르고 또 퇴근길이라는 후반전까지 뛰고 있는 걸 수도 있을 텐데요. 비록 퇴근길 후반전은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힘겨운 출근길 전반전만큼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치지 않도록 곁에서 응원할 테니까요. 오늘의 전반전 저와 함께 기분 좋게 달려보시죠. 2월 12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6월 12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였습니다. 이 노래가 왜 나왔는지 짐작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축구 얘기를 잠깐 하긴 했는데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드디어 개막을 했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 그러니까 잠시 뒤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체코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저도 왠지 점심을 먹으면서 축구 경기를 볼 것 같은데 제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금요일은 배틀 책폴리스 함께합니다. 박창민 님이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영디와 아량 리포터 두 분 때문에 금요일마다 웃음이 떠나질 않네요. 지난주 영디의 시 흥보가 기가 막혀 선곡도 좋았고 아량 님의 이열치열엔 황치열 라임도 기가 막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기대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이 시간마다 그렇게 이렇게 웃고 가서 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진행자가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기쁜 만큼 여러분도 기쁘실 거라고 믿고 이번 주도 배틀 결과 가지고 또 한껏 달려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오, 그래.
3: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0: 안전화.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애는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한유나님, 3일 동안 재택 교육을 받아요. 재택이라고 하면 다들 쉬면서 교육받는 줄 아시는데 집에 있으면 쉬는 시간 틈틈이 눈에 보이는 집안일을 하게 돼서 차라리 출근하는 게 좋답니다. 이제 양천구 저희 집 안방에서 서재로 출근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 그렇군요. 어쩐지 저 코로나 때도 저희는 직업 특성상 재택을 못하잖아요. 근데 재택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힘들어 육아까지 해야 돼 하시더라고요. 집안일도 있었군요. 그래도 밀린 집안일 이참에 처리하시죠. 재택교육 잘 받으세요. 0040번님, 육아휴직 끝내고 복직했어요. 한동안 너무 긴장한 탓에 라디오도 듣지 못했는데 오늘은 라디오도 들으면서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을 지나 출근하는 길이에요. 바닷길이 너무 예쁘네요. 아, 복직하셨군요. 축하, 맞죠?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적응 잘 하실 거예요. 하던 일이잖아요. 그나저나 아침 출근길에 포항 해수욕장이라니, 지금 시간이면 해도 요즘 일찍 뜨니까 윤슬도 반짝반짝 너무 예쁘겠네요. 출근 잘 하시고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박주명님, 파주에 있는 심학산 둘레길을 걷고 있는데요. 밤꽃 향기에 쓰러지겠네요. 향기 맡으며 종착지를 향해 출발해봅니다. 아 맞아요. 요즘 밤꽃 냄새가 저도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맡게 되거든요. 밤꽃은 밤나무의 꽃이죠. 보통 5월에서 7월 무렵에 이 꽃이 피는데 이 시기가 되면 밤나무 숲 전체가 하얗게 뒤덮이고 그 특유의 강렬하고 비릿한 밤꽃 향기가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신지 작가님이 왠지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둘레길 잘 걷고 오시고요. 조심히 또 내려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대중님께서 이 노래 같이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 들어볼까요? 탑로더의 댄싱 인 더 문나잇 함께 하시죠.

탑러더의 댄싱 인 더 문나이트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아이유와 피에스타가 함께한 곡이죠. 달빛바다 이렇게 두 곡 다 달빛과 관련된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0040번님 박주명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8878번님 시원한 아침 밭에 나와 일하고 있는 농사꾼입니다. 들깨 모종이 너무 빡빡해서 7, 80%는 속가내야 하는데 오늘 중으로 다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너무 더우면 또 일할 수가 없어서 걱정이네요. 유유. 그러니까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7, 80%나 속가내야 한다고요? 그럼 한 2, 30%만 남겨놓는 거예요? 오,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요? 들기름이 그래서 비싼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나저나 요즘 아침 저녁으로 너무 선선하죠. 저도 그래서 뭐야 가을 날씨 같네 싶었는데 그래도 아침 일찍 또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좋겠다 싶기도 하네요. 더 더워지기 전에 해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7057번님은 영디 며칠째 연락 없던 서울에서 자취하는 아들이 아침 일찍 안부 문자를 보내왔어요. 엄마 잘 지내? 라는 딱 다섯 글자였는데요. 그 짧은 한마디에 제 하루가 환해졌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건가 봅니다. 뭐라고 답장을 보낼까요? 아, 이것도 좀 찔리네요. 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자식들은 왜 그런 걸까요? 이 자식의 마음은 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아무 일이 없으니까, 난 너무나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연락을 하진 않는 건데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거를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 마음은 또 다르겠죠. 왠지 또 부모님은 아, 내가 괜히 연락해서 귀찮게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할 거고요. 그래도 아드님은 정말 잘 지내고 있나 봅니다. 다행이죠. 연락 이렇게 왔으니 이왕 안부도 좀 주고받고 얼른 집에 한번 내려와라도 잔소리도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인경님은 가족들 다 자고 있는데 혼자 출근 준비 중이에요. 고요한 느낌이 꽤 괜찮네요. 조용한 공간을 좋아하는 노래로 채우고 싶어서 스텔라장의 리얼리티 블루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집이 정말 아침을 일찍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밤에 혼자 있는 시간을 정말 좋아해요. 아무리 같이 살고 있어도 그 고요한 나만의 시간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인경님도 이 새벽에 그걸 즐기실 수 있으니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럼 청하신 노래 같이 드릴게요. 스텔라장의 리얼리티 블루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기온이 야금야금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데요. 한낮 기온은 매일 어제보다 조금씩 더 올라서 오늘 한낮에 서울 28도, 강릉과 광주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은 대체로 맑아서 오늘 오전에 야외에서 월드컵 경기 보면서 응원하시는 것도 어렵진 않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5에서 10mm 사이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하늘의 표정 무난한 가운데 낮 기온이 조금 더 올라 덥겠고요. 일요일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제주에는 비가 지나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부분 30도를 웃도는 낮더위 나타나겠습니다. 연민주였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주 금요일 아침 새벽 배송보다 더 빠르게 사연에 착 붙는 플레이리스트를 배달해드립니다. 배틀 착 플리스. 우리 흔히들 어떤 일이 확실하게 결정됐다고 여겼을 때 이런 말을 쓰곤 하죠.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여기서의 당상이 조선시대 고위 관직인 당상관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아, 저 지금 벼슬아치가 된 기분이고요. 뭔가 막 풍악을 울려야 할 것 같아요. 잔치 박수가 또 빠질 수가 없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베리베리한테 사면생을 줄 순 없죠. 제가 제지에 성공했습니다. 아령 리포터.
1: 아니 그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상의 그 당상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왠지 이기실 것 같았고 따놓은 당상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느낌은 조금 영디가 이번 주에 이길 것 같았다.
0: 저희 둘 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1: 네, 축하드려요. 근데 예상된 걸 이기니까 사실 재미는 없죠.
0: 아, 왜냐하면 네.

0: 아, 이따가 다시 한번 짚어보긴 하겠지만 베리에 패착이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오.
0: 그럼요. 어쨌든
1: 지금 어떻게 되나요, 스코어가?
0: 스코어가 원래 베리가 12였고 제가 10이었는데 다시 12대 11 이렇게 됐어요.
1: 아, 제가 왜 여유가 있나 했더니 아직까지 이기고 있기 때문에 살짝 여유가 있는 것 같네요.
0: 아, 동점되면은 네. 다시 시작인 거 아시죠?
1: 되고 말았어요.
0: 이번 주 저도 느낌 또 좋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1: 어, 좋습니다. 네, 일단 가보시죠.
0: 네, 일단 명예 심사위원들의 심사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8857번님, 사연자분이 노래자랑 대회에 나갈 때 부를 노래 선곡해달라고 하셔서 노래자랑 대회 경력자이신 아량님이 아무래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문제는 문해력이었네요. 그래서 영디에게 한 표 던집니다. 그니까요. 문제를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그
1: R&B의 여신 임정희님의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를 들고 와서 다들 깜짝 놀라셨잖아요.
0: 당황했잖아요.
1: 전 그걸 부르라는 건 아니었는데. 네. 3488번님, 시흥시에서 열리는 노래자랑 대회에 나갈 때 부를 노래 시흥보가 기가 막혀. 너무 기가 막힌 선곡이었어요. 영디 화이팅. 그런데 벗 여름에 이열치열 음식 먹을 때 들을 노래로 황치열이라니, 그 개그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래서 제 표는 베리에게 던질게요 하시면서 아. 또 성범용님께서 이열치열 나왔으면 글자 추 어, 죄송해요.
0: 아, 너무 흥분하셨어요.
1: 성범용님께서 이열치열 나왔으면 글자 수를 맞춰서 유열로 가는 것도 웃겼을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제 개그는 제가 알아서 하고 싶어요. 유열도 제가 생각 못한 부분이네요.
0: 어, 이열치열 황치열 웃겼어요. 8234번님은요, 첫 번째 선곡이었던 흥보가 기가 막혀. 이 노래는 어떤 가요제든 단골곡인데 선곡 짱짱이었어요. 그리고 고향 가서 내 방에 누웠을 때 들을 노래로 아름다운 세상도 좋았습니다. 영디가 이겼네요, 이번 주.
1: 오,
0: 그래서 아. 제가 두 곡이 좀 좋았다.
1: 흥보가 기가 막혀가 진짜 좀 기가 막히긴 했습니다.
0: 좋습니다. 방금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3488번님, 8234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시작해야죠. 배들사플리스 참여 방법부터 알려주세요.
1: 문자나 미니로 선곡이 필요한 사연을 자세하게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우리 빵그레분들 배틀에 어떻게 참여하죠?
1: 방송 들으시면서 누구의 선곡이 더 기가 막혔는지 심사를 해주시면, 흥보가 기가 막히면 안 되죠. 선곡이 기가 막혀야 되는데 저희가 심사평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같이 챙겨드릴게요.
0: 네, 바로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 이재춘님, 저는 요즘 스노클링을 자주 합니다. 울산에 살아서 바다가 가깝기 때문이죠. 아기 키우면서 살다 보니까 바빠서 취미생활을 못하다가 내가 설레면서도 도파민이 터지는 게 뭘까 고민한 끝에 찾아낸 게 바로 스노클링이었는데요. 공기 공급을 도와주는 스노클을 착용하고 잠수를 해서 물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와서 편의점에서 먹는 컵라면 맛은 와, 말해 뭐해. 그래서 말인데요, 저의 비타민 배아량 리포터 그리고 저의 햇살 이영은 아나운서, 두 분께서 스노클링 하러 갈 때 들으면 파워업 되는 노래 선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사연 남겨주셨네요.
0: 정말 기분 좋네요. 아, 근데 이 물질 스노클링 하려면은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체력이잖아요, 체력.
1: 바로 들어가시나요?
0: 바로 가야죠.
1: 아니 뭐 이 햇살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셔야죠.
0: 아, 좀 이따가 하려고 그랬죠.
1: 아, 그래요?
0: 아유, 네네. 그럼요. 일단 선샤인도 있어야 되고 비타민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재춘님 이거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녹용 홍삼 선물 세트.
1: 아, 그죠. 아, 체력. 맞아요. 저는 바로 노래 들어가시는 줄 알고. 선물이면 이야기가 좀 다르죠.
0: 네.
1: 선샤인, 네.
0: 누가 먼저 해야 할지 정해야 하는데, 이거 제가 먼저 가볼게요.
1: 좋습니다.
0: 네. 저도 바다에서 노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1: 그래요?
0: 물 정말 좋아해요. 베리, 수영 좀 좋아하세요?
1: 저는 일단 물개 출신이긴 하고, 근데 영디는 좀 의외네요. 뭔가 이렇게 정적인 반신욕 같은 거를 할 것 같은데.
0: 근데 수영은 예외예요. 제가 목욕탕은 안 좋아하는데 수영장 가는 건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1: 그래요?
0: 응. 저 어릴 때부터 물에서 살았어요.
1: 그래요?
0: 저 그냥 물개 그 자체였어요.
1: 그래요?
0: 좀 닮지 않았어요?
1: 어느 지역의 물개였나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0: 저 성동구의 물개였어요.
1: 아, 성동구의 물개. 아.
0: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로도 되돌아갔죠. 어린 시절 제일 좋아했던 만화가 뭐예요, 베리는?
1: 모르겠어요. 그때 미디어 좀 제한이 걸려가지고.
0: 저는 제가 인어인 줄 알았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저는 그 정도로 물을 사랑했거든요. 네. 제일 많이

0: 본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였거든요. 바로 이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빠라바밤빰빠밤빰빰빰. 너무 신나지 않아요? Under the sea.
1: 아, 정통법으로 가시려고요?
0: 그럼요. Under the sea. 바닷가 아래에서 바닷물 안에서 이 노래가 딱 그거 나올 때 나오잖아요. 이 머메이드가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물속을 유영할 때 나오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가시면 또 얼마나 설레시지 않을까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디즈니 인어공주의 OST죠.
1: 아니 그래도 그 인어의 1인칭 대입을 하셨네요.
0: 그럼요.
1: 인어공주요?
0: 이 대추님께서 인어 한번 빙의해 보시라고.
1: 저는 그 목소리를 잃은 마녀에.
0: 설마요?
1: 나 목소리 잃으면 어떡하지?
0: 목소리가 재산인데.
1: 그러니까요. 아니, 이 제추님, 저는 정통법도 뭐 괜찮지만, 그래도 우리 제추님께서 원하는 거는 살짝 꼬아가지고 재밌게 가는 걸 원하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저는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스노클링인지, 스노쿨링인지. 항상 헷갈려요. 근데 오늘 정확하게 바로 잡고 갑니다. 스노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무언가 이렇게 바다에서 잡고 노는 거는 스노클링입니다.
0: 네.
1: 근데 물속은 어쨌든 쿨하죠. 시원합니다.
0: 너무 더 헷갈리는데요?
1: 아, 그래요?
0: 왜 갑자기 쿨하다가 쿨하다가
1: 물속은 쿨하고 우리 제추님이 좋아하는 건 스노클입니다. 저는 그래서 쿨한 그 물속을 좋아하시는 제추님을 위한 노래.
0: 쿨의
1: 이
0: 노래인가요?
1: 여름 summer 너 없이 난 되겠어 never. 제추님이 이 스노클이 없으면 안될 정도로 지금 너무 빠지셨거든요. 쿨의 노래로 좀 시원하게 찬물 끼얹을게요.
0: 이것도 근데 정통법인데요.
1: 너무나 보고 싶어 니가. 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 한번 보면은 자꾸 보고 싶어요. 저는 얕은 바닷밖에 안
0: 저는
1: 가봐가지고.
0: 그 인어 그 자체 되시라고 선곡을 했고요.
1: 저는 그러면은 오늘 첫 판부터
0: 아,
1: 바로
0: 제작진 선택하나요?
1: 맡깁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하나, 둘, 셋. 오, 1대1. 그러면
1: 네.
0: 제곡으로 가야죠.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승자 마음이죠,
0: 알겠습니다. 아,
1: 그거는?
0: 그럼요. 첫
1: 네.
0: 곡은 제곡으로 가겠습니다.
1: 버전이 여러 개지 않나요?
0: 아니요. 버전 하나더라고요.
1: 오, 그래요?
0: 네.
1: 오.
0: 디즈니와 사무엘 E. 라이트가 함께 부른 인어공주 OST 언더 더씨 함께 하겠습니다.
2: Ariel,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Life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anything they got up there. The seaweed is always greener in some

0: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의 OST죠. 사무엘 E. 라이트가 부른 언더더씨였습니다. 배달 책폴리스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린 바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경환님. 저는 주 5일, 때론 주 6일을 언니와 함께 동네 둘레길을 걸으며 운동을 하고 있어요. 몇 년을 매일 만나다 보니 좋은 점도 많지만 아무리 자매라고 해도 서로의 생각이 같을 순 없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 종종 부딪히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냥 제 말에 수긍을 해줘도 될 듯한데 끝까지 언니가 생각을 굽히지 않을 땐 짜증이 올라올 때도 있죠. 또 한편으론 언니의 성격을 잘 받아주기에 내 마음의 그릇이 너무 작은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 만큼 아침에 언니를 만나기 전 들으면 오늘은 웃으면서 모든 말에 잘 맞장구를 쳐주자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노래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 노래 듣고 출발해보겠습니다 하셨네요. 아, 자매라서 잘 알죠. 이경화님. 언니랑 사실 이렇게 매일 아침에 운동하는 것도 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그러게요. 하거든요. 운동 끝나고 나서 그래도 시원하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2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오, 좋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 사연을 들으면 우리 이경화님의 동생 입장보다는 언니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K장녀잖아요. 둘 다?
0: 그렇죠. 언니도 고충이 있을 거예요.
1: 맞아. 난 언니가 정말 대단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0: 동생도 답답함이 있겠지만 언니도
1: 경원님 그거는 일단 알아주고 가야 돼요. K장녀들이 그 부심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어디 나갈 때 동생 잘 지키고 있어. 동생 잘 봐줘. 그 세월이 꽤나 길고 또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좀 지켜주기도 했어요. 내 동생이 어디선가 맞고 왔다.
0: 절대 안 되죠.
1: 안 되죠.
0: 절대 안 되죠. 나는 욕할 수 있어도 남한테 욕 먹는 건 안 되죠.
1: 절대 안 되죠. 그런 마음으로 동생을 키웠기 때문에 네. 우리 이경환님의 사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막 무조건 끄덕일 수 없어요. 빵글이라고. 그렇죠? 언니 필터가 씌워져 있다는 거 한번 이렇게 깔고 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동생은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합법적인 광대다.
0: 아 지금 여기 전국에 우리 동생 빵그리 분들 지금 난리 나요.
1: 언니가 얼마나 또 많이 경화님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야기할 때 코디도 좀 해주고 언니가 20살이 먼저 됐을 거잖아요. 그쵸. 그때 언니가 지도 많이 해줬을 거예요.
0: 그래서
1: 네. 경화님은 그냥 광대다 생각하고 내가 웃고 있나요? 모두 거짓이겠죠. 날 보는 이들 눈빛 속에 슬픔이 젖어 있지만 나는 동생. 나는 동생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는 리쌍의 광대를 가져왔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0: 아 너무 웃겼어요. 아 제가 K 장녀라서 반박도 못하고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네. 근데 저는 아 동생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게 저는 동생이 좀 무섭기도 하거든요.
1: 그래요? 카리스마 있는 스타일이에요?
0: 동생이 꼼짝을 못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상대를 이렇게 쥐는 거 있죠? 막 압박을 하고 하지만 제발 참아달라고 따분하고 온갖 짜증나도 오늘 딱 하루만 참아줘. 평화의 나를 위해서 제발 좀 참아달라고. 제 동생 성질 제발 부리지 말아달라고. 전 그렇게 빌고 싶네요.
1: 그래요?
0: 네. 왜냐하면 언니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동생 쪽에서 부추기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1: 아, 둘 다 힙합이네요.
0: 그러네요.
1: 밝은 힙합으로 갈지 좀 네. 다크하게 갈지.
0: 아, 근데 광대가
1: 끌렸어요? 아. 동의하시죠?
0: 저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의 로망은 제 동생이 저의 광대가 되는 거였는데
1: 아, 그래요?
0: 저는 또 그런 쪽으로는 가지 못했거든요.
1: 이제 제 손아귀에서 벗어나가지고 저도 이 광대를 해주던 내 동생의 시절이 있었는데 그립습니다.
0: 아 부럽습니다.
1: 네, 경환이 그러면... 기분은 나빠하지 마세요. 네. 우리 전국에 저도 제가 광대가 되기도 한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리쌍의 광대 듣고 오면 되나요?
1: 좋습니다.
0: 네 듣고 오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5: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0: 씨,
1: 어디까지 가시나요?
0: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친나를 안아봐.
1: 지친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4: 네,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는 BMK가 함께한 리쌍의 광대였고요. 마지막 사연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5: 이명호님, 혹시 저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세차하는 분 계실까요? 저도 이렇게 자주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주말만 보내고 나면 차가 너무 더러워져요. 아내랑 애들이 차에서 과자랑 음료, 삶은 계란 같은 걸 먹어서 차가 금방 지저분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이 일찍 마치는 수요일마다 퇴근길에 셀프 세차장에 들러서 1시간 정도 세차하고 집에 가는데요. 세차하면서 시원한 물줄기 뿌릴 때 들으면 좋을 노래 추천해주세요 하셨네요.
4: 네, 이 명호님, 차를 사랑하시네요. 이렇게 차를 씻는 만큼 본인 몸도 꼼꼼하게 씻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5: 일단 씻는 걸 좋아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4: 그럴 것 같아요. 세차 좀 자주 하시나요?
5: 그런데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바로 밑줄을 한번 쭉 쳤습니다. 어떤
4: 왜요?
5: 부분에서 쳤냐면 퇴근길에 셀프 세차장에 들러서 1시간 정도 세차를 하고 집에 가신대요. 수요일마다. 이분은 제가 화캉스는 들어봤어도 세캉스는 처음인데.
4: 이런 분 많아요.
5: 그래요?
4: 이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래요.
5: 그러면 그 아내분이 지금 아이들과 함께하고 계신 건가요?
4: 아, 그건 또 안 되는 건가요?
5: 너무 힘드실 것 같다. 아이랑 우리 아내분이 조금 2주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어떨까 살짝 제안을 드려봅니다.
4: 아, 이분도 이렇게 밖에서 힘들고 안에서 힘든 마음을 풀 곳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5: 그렇죠. 이제 그걸 세차로 가신 건데. 네. 약간 덜 더러워졌어도 혹시 찾으시는 건 아니신지. 너무 그냥 이게 그냥 습관이 되어서 가시는 건 아닌지.
4: 네. 그런 거는 잘 모르겠으나 세차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차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5: 그러면 영디가 세차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4: 저 안 하죠.
5: 안 하나요?
4: 저는 제 차한테 좀 미안해요. 그래서 세차 한 번씩 하러 갈 때마다 해주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요. 아, 이렇게 관리 안 하시냐고.
5: 근데 이 부분에서 또 통하네요. 저도 세차를 잘 못해가지고 지금 차가 거의 방치되어 있단 말이죠. 아, 근데 이명호님처럼 이렇게 차를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은 아마도 물에 좀 더 친화적일 것 같아요.
4: 그렇죠.
5: 그래서 물에 친화적인 노래 뭐가 있을까? 워터밤 2026을 검색했습니다. 왜 A죠?
4: 너무 뻔하다.
5: 안 뻔합니다. 저는 이 노래 처음 듣고 이 노래 되게 좋다. 세차하면서 들으면 되게 시원하게 내려가겠다. 코르티스의 Red Red.
4: 세차는 시원한데 왜 빨간색으로 가시는 거예요?
5: 역설법으로 가는 거예요. 막 이글이글 할 때 이열치열 황치열처럼 덥잖아요 이제 날이. 날이
4: 어쩌다가,
5: 너무 더운데.
4: 어쩌다 이렇게 근데 신곡을 또 접하게 되셨어요? 이 노래 요즘 엄청 핫한데.
5: 앞부분에 기계음으로 딱딱딱 시작하는데 와 세차장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 벌써. 기계식 세차장에 제가 벌써 입장한 것 같았어요. 따라할 수도 없어요 감히 입으로.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이명호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4: 그런가요? 근데 저는 이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가사도 우리가 집중 항상 해야 되잖아요. 세차하고 나서 그 물기까지 쫙 닦아냈을 때 그 반짝거리는 그 차를 보는 그 맛이 있기 때문에 세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5: 그렇죠.
4: 주말에 세차장 가시면 이 남성분들이 그렇게 때 빼고 광내고 맞아요. 그러고 계세요. 그럼 그 결과물을 보면 어떠냐.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너무 짜릿짜리 몸이 떨려. 지지지지지. 젖은 눈빛. 좋은 향기. 나의 젖은 차와 그 좋은 향기와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시고 너무 깜짝깜짝 놀란 거죠.
5: 맞아요.
4: 그 결과물을 보고 짜릿함까지 느끼는 거고요.
5: 제가 원래는 이제 또 그쪽 전문이잖아요.
4: 어떤
5: 90에서 2010년도까지 노래 빠삭한데 네? 왜 그쪽으로 가지 않았지? 왜 내가 그 노래를 생각 못하고 갑자기 안 가던 신곡을 갑자기 검색을 해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 노래를 들고 와서 지금 불러보지도 못하고 저 노래 들으시죠 라는 말을 해야 될까? 지금 스스로에게 매우 실망하고 갑니다.
4: 이렇게 또 바로 인정을 하시나요?
5: 그 노래가 딱인 것 같아요. 그렇죠?
4: 이렇게 쉽게 항복하지 않는데?
5: 약간 걸스데이나 그런 소녀시대 노래 쪽으로 갔으면 충분히 있었는데.
4: 그럼요. 이명호님 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죠?
5: 완전 세대죠. 이명훈이 군대 있을 때 아마 들었던 노래 같은데.
4: 그럴 것 같아요. 네. 아 좋습니다. 아, 이렇게 바로 인정을 해주다니 너무 기쁜걸요?
5: 아 진짜 축하드려요. 아, 왜 그런 생각을 난 못했을까. 코르티스의 레드레드도 근데 정말
4: 이 노래 진짜 신나요.
5: 세차 끝나고 갈 때 한번 들어보세요.
4: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5: 눈이 부셔로 가시고 네. 세차 끝나고 코르티스 레드레드 추천드립니다.
4: 아 결과 가지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는 다시 만날게요.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영은
5: 저는 배아량이었습니다.
4: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1: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0: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오?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 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오늘 새벽 개막식을 시작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의 막이 올랐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착용할 새 유니폼도 공개가 됐죠. 붉은색과 검은색이 적당히 섞인 디자인에 은은한 호피 문양이 더해졌어요. 호랑이가 사냥하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았다네요. 호랑이가 사냥을 하는 것처럼 월드컵 무대에 오른 우리나라 선수들은요, 상대팀 선수들을 집요하게 압박하고 날카롭게 득점을 노리겠죠? 그럴 거라 믿어보면서 우리 선수들의 투지와 끈기, 그리고 호랑이 같은 기백 기대해보고요. 우리도 한마음 한뜻에 돼서 호랑이의 기세로 한번 달려볼까요? 매서운 눈빛과 집요함,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실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까지 월드컵을 누비는 태극전사들처럼 오늘 하루 힘차게 돌진해 보자고요.

0: 너무 좋다. 첫 곡 안드레아 보첼리, 데이빗 게타, 이재 씨 그리고 메건 더 스텔리언이 함께 부른 2026 월드컵 공식 주제가 DNA였습니다. 6월 10일 금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 곧 우리나라 월드컵 첫 경기가 있죠. 체코와의 경기가 11시부터 오전 11시부터 있습니다. 떨리네요. 월드컵 사실 이번에는 제가 좀 신경을 많이 못 썼네요. 저의 신경은 대표팀 선수들의 기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월드컵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게 뭔가 이게 가슴이 확 오면서 월드컵 진짜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응원 주자고요. 화이팅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자, 지금 MBC 미니와 MBC 라디오 너튜브 채널 무흐즈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를 오랜만에 열었어요. 와, 진짜 오랜만에 제가 세수하고 왔는데 함께 눈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좀 보겠습니다. 이정희님이 오늘은 아침부터 보이는 라디오라뇨. 너무너무 좋다. 하트. 안지숙님이 부산 사직동입니다. 오늘 월드컵 개막과 금요일 토요일 BTS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즐겨볼게요. 축구 승리 가자. 8234번님이 출석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멕시코 대 남아공 경기 본 사람 여기 있습니다. 경기 후반전 보다가 지금은 산에 왔답니다. 하시면서 와, 안 주무시는 거예요?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와, 진짜 부지런하시다. 전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분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것도 힘들어했는데 반성합니다. 반성해요. 여러분들 늘 저에게 반성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성실한 여러분들하고 함께 2시간 또 재밌게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희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찬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오늘 4부 굿모닝 FM 특별 초대석 깨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밴드 원희의 메인 보컬, 울산의 아들, 나의 고향 동생 용훈 씨가 오랜만에 나와주십니다. 라이브 준비도 해주셨어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밤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키움증권, SK케미칼,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KB국민은행, 3일제약, 이카운트, 슬림에이 다이어트, 노무법인 폐, 베스트슬립과 함께합니다.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전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6: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5: 아하.
7: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1: 든든한 내일로요.
10: 네?
11: KB국민은행 IRP로요.

0: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0: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도
0: 함께해요.
6: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7시 9분 40초 41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9: 네, 테디 굿모닝.
8: 굿모닝.
9: 네, 오늘 월드컵 어디서 보세요?
8: 오늘 월드컵 집에서도 못 보고 이동하면서 휴대전화로.
9: 네, 짬짬이. 네. 오늘 금요일이라서 야외에서 응원하신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오늘 어제보다 덥긴 하지만 그래도 큰 무리는 없는 날씨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6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기온 야금야금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28도, 강릉과 광주 29도, 대구는 30도가 예상되는데요. 주말에는 오늘보다 1, 2도가량 더 오르고요. 다음 주는 대부분 낮 기온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5에서 10mm 사이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 있겠고요. 주말에도 하늘 표정 무난하겠지만 일요일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제주도에는 비가 지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8: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테이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두근두근 퀴즈로 교감해보는 금요일에 만나볼 퀴즈. 재빠른 눈치가 필요한 노래 일치 듣고 제목 맞히기. 원래는 금요일에 AI 음악 퀴즈 내드렸었는데 아쉽게도 저작권 이슈 때문에 AI 퀴즈 더 이상 들려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 AI 작곡가 이제 좀 정 붙었는데 잘가. 추억으로 또 묻어주시고 월요일에만 만날 수 있었던 1초 퀴즈를 금요일에 하루 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다른 퀴즈 한번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어떤 노래 1초만 딱 들려드릴 건데 노래의 시작 부분일 수도 있고 중간 부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를 들으시고 제목 맞춰주시면 됩니다. 들려요. 집중하면 들려요. 자, 긴장감 올리겠습니다. 신의 영역부터 뽑겠습니다.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빠르게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할게요. 보내실 거 문자 샷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문제 나갈 거거든요. 듣고 계신 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민경 PD 준비됐죠? 노래 1초 들려 주세요. 1초도 안 됐잖아요. 아니, 민경 PD. 아, 참. 아, 짜네. 많이 짜. 와, 아시겠어요 여러분? 보내주신다. 지금 뭐 보내주고 계신데 뭐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 지금 답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나왔어요. 그 와중에 나왔습니다. 가장 빠르게 보낸 분은 문자에서 나왔습니다. 문자번호 1304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뭐 어떻게 하셨죠? 굿모닝 FM 선착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운 영역도 열겠습니다. 오늘 정답송 끝까지 들려드릴 거거든요. 제목 그때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아니고 다섯 분 더 뽑아서 아메리카노 바로 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정답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벨벳의 노래죠. 듣고 올게요.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 발표해요. 노래 1초 듣고 제목 맞히기 정답 맞아요. 레드벨벳의 빨간 맛이었습니다. 뭐 오답이 엄청 왔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음악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는지 다양하게 왔습니다. 하림의 출국, 오필슨 코리아,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요. 어디, 이런 비트가 어딨어요. 감사합니다. 5583번님이 이걸 어떻게 맞춰? 대박이다. 피디님 진짜 빨간 맛이네요. 그 정답 빨간 맛 레드벨벳. 예, 맞히셨네요. 진짜 너무 박하게 주는데 또 이 맛이 있네. 맛이 있어. 원래 1초는 이렇게 해야 돼. 맞아요. 민경 PD 잘했어요. 윤은서님이 아하 빨간 맛. 아침부터 신나네요. 빨간 티셔츠 입고 대한민국 응원 가고 싶어요. 우리 또 스포츠의 진심인 우리 막내 작가. 예, 벌써 빨간 옷 입고 왔습니다. 예, 레드벨벳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레드벨벳 해야지. 자,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먼저 도착한 0200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봅니다. 온라인 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사라진다는 뉴스 봄, 다가오는 8월에 서비스를 종료한대요.

저는 할 수 있는 게임이 크아밖에 없는데 앞으로 무슨 게임을 해야 할까요? 유유. 진짜요? 25년 만에. 와, 오랜 시간 진짜 사랑을 받아온 이 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 크레이지 아케이드 어릴 때 해봤지.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물풍선 빨리 더 만들고 더 터뜨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서운하다. 서운해. 아, 0200번님, 그 마음 제가 이해합니다. 디저트 세트 드릴게요. 하나 더 소개해드립니다. 7723번님,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밝힌 채용 기준 봄.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흔하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어딜 가도 성공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어쩐지 회사에서 인성 파탄난 사람들은 결국 성공 못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인간성 좋은 사람이랑은 늘 같이 일하고 싶죠. 그 친구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도움 주고 싶지. 주변에 사람들 몰리고 결국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더 성공하게 되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좀 화가 나더라도 화를 좀 줄여보고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인가? 한번 예, 파이팅 해보는 하루 해볼까요? 7723번님 피자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예, 작은 거 큰 거 다 보내주세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동안 마마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듣고 올게요.

0: you come on, Joe.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2: 마마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듣고 오셨어요. 이운영님이 초등 때 친구랑 크리스마스 때 밤새서 하던 크아가 사라지는 날이 오다니 추억이요. 안녕. 박미룡님이 크아 내 추억이 사라지다니.

0: 그죠 뭐.
1: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보겠습니다. 3835번님이 테디가 열광하는 모태솔로 연프 시즌2로 돌아온다는 소식 봄?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저도 진짜 재밌게 봤는데요. 이번에는 더 예측 불가한 참가자들이 합류했다고 해요. 크크크크. 7월 7일에 공개된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0: 예, 저는 예측 불가한 참가자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순수하고 그리고 선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게 너무 힐링이 됐어요.
1: 3835번님 부침 요리명가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다음 사연은 이준형님. 롤러코스터 타고 영상회의하는 울산 남구 너튜브 봄. 장생포에 새로 개장한 놀이기구 홍보를 위해 영상회의를 하는데 한 주무관이 뒤로 크로마키를 두고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회의에 참여했더라고요. 계속 몸을 움직이고 소리를 막 지르니까 과장님이 대체 어디냐고 막 물어보는데 너무 웃겨요 하셨는데 아 진짜로?
0: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예. 멋집니다. 이런 크리에이터 예. 자질들이 엄청난 홍보 효과를 가져오는 거니까 와 너무 귀여우시다.
1: 이준영님 베이커리 교환권 선물로 드립니다. 2050번님 멕시코 대 남아공 개막전 봄 2대0으로 멕시코가 승리를 했는데요. 첫 경기부터 레드카드가 총 3장이나 나왔어요. 남아공 선수 2명, 멕시코 선수 1명이 퇴장을 당했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격한 몸싸움 없이 깨끗하게 3대0으로 이겼으면 좋겠네요. 후후 화이팅! 그러니까요. 아 일단은 뭐 부상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부상 없이 예 건강하게 몸싸움 하더라도 진짜 당당하게 반칙 없이 하는 멋진 경기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2050번님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십시오. 2006년 월드컵송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버즈 Let's go together.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1: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1: 와,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1: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1: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2: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0: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6: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7: 네 테디, 오늘 월드컵 경기 보려고 휴가 낸 분들이 있을까요?
6: 있지 않을까? 그 정도도 있을 것 같아요.
7: 네, 있을 것 같죠. 예. 지금 도로 상황을 보니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평소보다는 좀 많이 안 밀리는 편입니다. 오늘 거리 응원이 예정된 곳들이 있는데 광화문 또 여의도역과 코엑스 주변에서 예정이 돼 있고요. 광화문 광장 보니까 벌써 좀 와 계신 분들 있는데요. 일단은 도로 통제 예정은 없습니다. 응원들이 대부분 다 광장 안에서만 진행이 될 예정이고 상황에 따라서 혼잡해지면 도로 통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광화문 일대 지나는데 무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고속도로도 평소보다 조금씩 덜 밀리는데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 부평 부근은 사고가 있어서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영동대교 부근도 사고가 있어서 잠실부터 정체가 되고 있고요. 강변동로 구리 쪽은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35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재희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지금 보라 오랜만에 하고 있어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아, 오늘 또 예쁘게 귀엽게 하고 오셨습니다.
1: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죠.
0: 아, 서로에게 지금 어색한 모습이에요.
1: 맞아요.
0: 예, 우리 서로 지금 처음 보는 사람처럼 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이네.
1: 네.
0: 자, 오늘 오전 11시에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가 있는데요.
1: 네.
0: 재희 리포터는 뭐 하면서 응원할 예정이에요?
1: 오늘 저희는 그 아들 친구 엄마들과 모여서 돼지국밥을 시켜 먹으면서 응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0: 너무 부럽다. 아, 진짜로 다 모여서?
1: 네, 모여서 보기로 했어요.
0: 진짜 재밌겠다.
1: 와, 대한민국.
0: 아, 거기가 진짜 최고의 응원장이네.
1: 맞아요.
0: 예, 여러분들도 지금 준비를, 예, 응원 준비를 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디서든 화이팅 같이 합시다. 자,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0: 예?
1: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제대로 즐기고 싶은 분들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앞서 교통정보에서 살짝 들으셨겠지만 이 서울 광화문 광장이 대형 응원장으로 변신을 한다고 해요.
0: 와우, 대형 응원장. 다 같이 모여서 그러면 거리 응원할 수 있는 거예요?
1: 네, 한국 대표팀의 조별리그 경기가 있는 날마다 거리 응원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체코전이 열리는 오늘 오전 11시, 멕시코전이 열리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또 남아공전이 열리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렇게 총 3차례가 진행이 됩니다.
0: 어허.
1: 다만 경기 시간이 출근 시간대와 겹치는 만큼 광화문과 종로 일대가 평소보다 는 혼잡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근 직장인분들은 조금 더 서둘러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이 거리 응원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장시간 야외에 있어야 하는 만큼 물과 모자, 또 양산 등을 챙겨서 온열 질환에 대비 꼭 하셔야겠습니다.
0: 예, 오늘 오전 11시, 19일 금요일과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안전하게 즐기시길 바라고요. 오늘 새벽에 멕시코에서 이제 개막식도 열렸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사상 최초로 멕시코, 미국, 캐나다 이 세 개국이 공동 개최하는 만큼 개막식도 각국의 개성을 담은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특히 멕시코에서 열린 개막식 특별 공연에는 애니메이션 K-POP 데모넌터스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 이재 씨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아까 오프닝 곡으로도 나갔죠.
0: 네.
1: 이재 씨는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 등과 함께 월드컵 공식 주제가 DNA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노래 속에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같은 한국어 가사가 담겨 있어서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0: 네, 월드컵 개막식에서 한국어 가사가 울려 퍼집니다. 와, 이거 진짜 뿌듯해요. 그죠? 오늘 11시

0: 시에 있는 체코와의 경기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대표팀 힘차게 응원해 보자고요.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한 대형 유통업체가 국내산 참다랑어, 즉 참치 유통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0: 오, 참치는 보통 수입산을 많이 먹잖아요. 그쵸? 요즘에 국내에서도 많이 잡혀요.
1: 맞아요. 원래 참치는 아열대 바다에 주로 서식하는 어종인데요. 이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동해에서도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어허. 실제로 울진, 영덕, 포항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다랑어류 어획량은 2020년 25톤에서 지난해 966톤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다만 참치는 잡은 직후에 빠르게 냉동과 가공을 해야 해서 그동안 어민들이 판로를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0: 25톤에서 5년 만에 966톤. 와, 변화폭이 엄청 큽니다. 근데 많이 잡힌다고 해도 팔기가 또 힘들었던 거군요.
1: 네, 그래서 대형 유통업체가 직접 나섰는데요. 예. 바다에서 잡힌 참치를 바로 매입을 해서 자체 공장에서 가공을 한 뒤 대형 마트 등을 통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어획부터 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한 번도 냉동을 하지 않아서 이 신선도 높은 참치회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유통망 구축으로 경북 동해안 어업인들은 보다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최근에 이 오징어 같은 기존 주력 어종의 어획량이 좀 줄고 있잖아요. 대신에 이 참다랑어가 새로운 소득 자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0: 기후변화가 바다 생태계까지 바꿔놓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어민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1: 마지막 소식입니다. 밤 12시 이후로 서울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 6년 사이에 하루 5천 명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0: 아, 예전에는 막차 시간까지 뭐 사람들로 북적북적했는데 많이 줄었네요.
1: 맞아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평일 자정 이후 지하철 이용객은 2019년 하루 평균 2만여 명에서 2025년에는 15,000여 명 수준으로 20%가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심야 이용객이 가장 많은 강남역은 같은 기간 이용객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한때 회식과 늦은 모임으로 붐비던 서울의 밤이 점점 조용해지고 있는 거죠.
0: 왜 이렇게 서울의 밤 풍경이 좀 달라진 걸까요?
1: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로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또 조기 귀가 문화가 정착하면서 생활 방식 자체가 달라진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여기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술을 마시지 않는 소버 라이프 문화가 확산되면서 늦은 시간 음주나 또 모임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0: 요즘에는 확실히 일찍 퇴근하고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문화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1: 박오키님이 오, 국내산 참치 좀 저렴했으면 좋겠다 유유.
0: 진짜 내가 다 살 수 있는데. 참치 좋아해요?
1: 진짜 좋아해요.
0: 그죠?
1: 네. 아, 먹고 싶다.
0: 아, 그러니까 초밥 먹고 싶다. 6324번님이 요즘엔 진짜 늦게까지 못 놀겠더라고요.
1: 아, 맞아요.
0: 체력 이슈인가? 아니, 코로나 이후로 근데 정말 생활이 원래 24시간 꺼지지 않는 나라.
1: 맞아요. 반짝반짝한 나라였는데.
0: 많이 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1: 네. 네. 이세별님은 우리 세 식구는 연차 내고 제천으로 캠핑 가는데 차 안에서 월드컵 응원할 것 같아요.
0: 아유, 좋은 또 시간 보내고 오시겠네요. 8234번님이 저는 집에서 경기 보려고요. 월드컵 푸드는 생선가스랑 라면입니다. 아, 좋다. 새벽에 멕시코 대 남아공 경기 보려고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긴 한데 잠 깨고 응원할래요.
1: 와.
0: 이렇게 다른 나라 경기까지 다 챙겨보는 월드컵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축제예요, 축제. 마음껏 즐기세요, 마음껏.
1: 마음껏 즐기세요.
0: 예. 깨알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정 리포터 귀엽다고 난리예요.
1: 아, 그래요?
0: 네, 앞머리 너무 귀엽다고.
1: 감사합니다.
0: 자, 깨알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은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지드래곤 태양 대성이 함께한 홈 스윗 홈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눌게요. 다음 주에 또 보자요.
1: 다음 주에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반반. 월드컵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같이 참가자를 응원하는 이 시간입니다.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기본 선물로 기능성 100개 준비할 거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 선물로 치킨앤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리겠습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참가자가 성공하면요,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신 분들도 선물 챙겨드립니다. 오늘은 초코우유 준비했어요.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퀴즈 문제 좀 어렵죠? 예, 하지만 굿모닝 FM 방송에 나온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좀 더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반발한 퀴즈 신청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동료들과 함께 카풀로 출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출근길 차 안은 늘 정적이 흐르는데요. 차 안에서 갑자기 시끌벅적해지는 시간이 있어요. 바로 반반한 퀴즈. 오늘은 이 활기찬 에너지를 방송에 직접 전해보고 싶어서 용기내어 신청해봅니다. 출근길 텐션을 끌어올려서 오늘 보고도 잘 해내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해주셨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반 넘고 치킨도 받자 빠라바라바라반.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아, 네, 경기도 사는 이상일이라고 합니다.
0: 상일님 반갑습니다.
1: 네.
0: 근데 본인이 신청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1: 아, 네, 같이 카풀하고 있는 동승자가 신청을 했는데요.
0: 예.
1: 걸릴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아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때 반반은 퀴즈 나가면 막 동승자들끼리 퀴즈 맞히고 이러시는 거예요?
1: 아, 근데 갑자기 이제 뭐 아는 문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0: 이걸 왜 틀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지금 다 같이 계시죠 그러면?
0: 아, 네, 맞습니다. 잠깐 차 세워두고 듣고 있는 중이에요.
1: 그러면 이렇게 목소리 다 타야죠. 응원이라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동료분들.
2: 파이팅!
0: 한 번은 쑥스러운가 보네.
1: 아, 왜 쑥스러워요? 목소리만 나오는데 왜 쑥스러워요?
0: 아,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하고 있는데.
1: 발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발표는?
0: 네.
1: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함께 해주고 계시다니까 제가 기운이 납니다. 오늘 보고도 잘해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보고는 네. 어떤 보고일까요?
0: 아, 저희가 지금 파견 업무 나와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중간 보고가 있어서 성과물 발표가 있는 날이라 보고를 좀 잘 하고 싶습니다.
1: 야, 성과는 괜찮게 나왔나요?
0: 열심히 했습니다.
1: 그러면 뭐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좋은 발표도 하실 네. 거고. 아, 오늘 이 퀴즈 짝 잘 맞히시면 하루가 완전히 잘 풀릴 텐데 어때요? 그동안 그럼 좀 쌓아놓은 내공으로 자신 있으시죠?
0: 아, 네, 항상 반 정도는 맞췄던 것 같아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좋아요. 반만 맞히면 돼요. 성공을 향해서 네. 저도 같이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0: 파이팅!
1: 파이팅! 김현희님이 동승자분들의 기분 좋은 드라이브를 위하여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상일님 만점 가자 하시면서 응원을 다 주고 계시거든요.
0: 네, 자, 감사합니다.
1: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시작합니다. 준비되셨죠?
0: 네.
1: 좋습니다. 정답 말할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나누기를 하자, 나누기를 하자. 32 나누기 8은?
0: 4.
1: 정답. 눈을 비비고 상대를 대한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예요. 괄목
0: 상대.
1: 정답. 양팔을 영어로 하면 하나.
0: 암즈.
1: 아우. 어니언이었어요. 어니언.
0: 아 팔이라고 잘못 들었어요.
1: 아, 팔이라고 들었어요. 아, 양파. 아. 자, 노래. 나를 울리려고 이러려고 날 사랑했니? 너를 사랑하게 했니? 이 노래 원곡을 부른 가수는
0: 양파
1: 아이비였습니다. 아이비.
0: 아,
1: 센스 있었어. 근데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무자식이
0: 상팔자.
1: 정답.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별명에서 유래한 축구 대표팀 서포터즈 클럽의 명칭 붉은
0: 악마.
1: 정답. 곱배기와 곱배기 중 옳은 표현은
0: 곱배기.
1: 다시 한 번만 더요.
0: 곱빼기.
1: 정답.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 대사가 나온 송승헌, 송혜교 주연의 드라마 제목은?
0: 가을동화.
1: 정답. 식품을 얼린 뒤에 수분을 제거해서 오래 보관하는 기술. 동결. 수분을 제거.
0: 냉조.
1: 아, 건조였어요. 건조. 아. 2026년 아시안게임은 일본의 두 지역에서 공동 개최가 됩니다. 아이치현 그리고? 세 글자. 하나, 둘.
0: 오사카.
1: 아, 나고야. 자, 휘몰아치기 지금 풀었습니다. 드럼을 올려주세요.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총 10문제 중에 나이스 6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이번 성공을 치킨 앤 콜라 세트를 획득하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0: 아, 너무 어렵네요.
1: 떨렸죠.
0: 네, 당황하니까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걸 왜 맞춰라는 그 이야기를 네. 네, 직접 해보면 이게 잘 못합니다. 엄청 떨려요.
0: 네, 맞는 것 같습니다.
1: 그 와중에도 너무 잘 푸셨어요. 김라정님이 오늘 마친 정답 개수만큼 대한민국 골로키를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계속 월드컵 생각하고 계시네. 김미라님이 저희 집도 온 가족이 밥 먹으면서 같이 퀴즈 맞췄네요. 성공 축하해요 하셨고 박은비님이 카풀 하시면서 엄청 열심히 들으셨나 봐요. 잘하시네요. 대답에 에너지가 넘칩니다. 치킨은 세 분이 같이 드시는 건가요 하셨는데 맞아. 치킨 어떻게 해요? 같이 먹어요?
0: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이야, 진짜 그간 함께했던 이 정을 치킨으로 다시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섯 분께 초코우유까지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상일님.
0: 네.
1: 너무 퀴즈 잘 푸셨고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0: 아, 내가 같이 카풀하면서 이제 업무도 같이 잘 진행해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 중간 보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1: 화이팅! 아,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나머지 두 분도 화이팅!
2: 화이팅!
1: 아, 좋다. 아, 목소리 드디어 들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상일님.
0: 네.
1: 네, 보내드려요. 안녕!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는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0: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2: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발한 퀴즈에 나왔던 건조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명태는 건조 방식에 따라서 황태, 먹태, 북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죠. 그 중에 이것은요, 명태의 내장을 제거한 뒤에 코를 꿰어 꾸덕꾸덕하게 반쯤 말린 것을 말합니다. 살이 부드러워서 주로 매콤한 찜이나 조림으로 즐겨 먹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요새 객관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1번 코다리, 2번 쇼다리.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멀티비타민 챙겨드려요. 또 우리 민경 PD 오답 좋아하거든요. 오답도 센스있게 부탁드립니다. 정답과 당첨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하겠습니다. 7800번님이 다음 주 토요일에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입니다. 이번 주 주말은 딸과 함께하는 마지막 주말인데요. 36년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딸이 독립해서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팍팍 넣어주고 싶어요. 우리 딸 행복하게 잘 살아. 사랑해. 엄마가 굿모닝 FM 방송 통해서 사랑 고백한다 하셨어요. 야, 이 마음이 근데 그간 어머니 그간 고생하셨어요. 잘 키우셨네요.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저희는 코달라인의 Worth It 띄워드립니다. 노래 들으시고 3부에서 만나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걸 미국 대학에서 실험으로 증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전화데이트 실험인데 한쪽 집단은 전화받을 사람 사진으로 멋진 외모를 보여주고 두 번째 집단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사진을 보여준 뒤 통화를 하게 했죠. 그리고 통화 뒤에 전화를 받은 사람의 말과 톤을 잘 들어보니 외모가 멋질 거라는 기대를 받은 그룹이 상냥하더라. 요컨대 기대에 찬 이쪽에서 먼저 스윗하게 말하니 받는 쪽도 저절로 스윗해지더라. 역시나 순서는 내가 먼저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의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살아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여기 안...

0: 만드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덤덤한 퀴즈. 자, 아침을 씹어먹겠습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 모습 궁금하신 분들 지금 MBC 미니 그리고 라디오 너튜브 채널 흐즈로 들어오시면 눈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 더불어 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명태의 내장을 제거한 뒤에 코를 꿰어 반쯤 말린 것. 정답은 1번 코다리였습니다. 권소영님이 정답 코다리. 매콤한 코다리찜 콩나물 생김에 얹어서 싸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맛있겠다. 6392번님이 정답 1번 코다리. 학교 급식 먹을 때는 엄청 싫었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크크크크.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딱 정이 붙는 순간부터 그냥 진 맛이 느껴지는 건데 학창 시절에는 진 맛이 못 느꼈나?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멀티비타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 참고해 주시면 돼요. 오답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2959번님이 정답 3번 꽁다리. 저는 김밥 꽁다리 좋아해요. 꽁다리 오랜만이다. 조방글님이 순풍 산부인과 미다리. 예,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예, 롱다리, 뭐 장다리, 양다리, 뭐 다리란 다리는 다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 다리 건강을 위해 하체 운동,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야? 테토남 와 있거든요. 언어 유희 들어갑니다. 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일도 야구도 축구도 다 얄밉게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1: 아닌데 아닌데.
0: 얄미움 전형으로 채용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1: 아니요 아니요 아닌데.
0: MBC 이 얄미움 아나운서와 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희준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0: 아 카메라. 테트남 야 정면
1: 아,
0: 여기
1: 안녕하세요.
0: 얼마나 테트남이에요.
1: 얼마나
0: 이 남성미 테트남. 이 남성미 어떻게
1: 어디 있어 남성미? 근데 저 여기 점 있어요. 여기 섹시 점. 안 보이나?
0: 그런 거 어필하는 거 테토남이에요? 목 아래에 지금 점 어필하고 있는 게 테토남입니까?
1: 가슴에 점 있었어. 그 가운데 예. 그 미녀들 여기 코에 점 있듯이 저도 여기 점이
0: 아 근데 실제로 우리 휘준 아나운서 몸이 네. 생각보다 풍채가 좋아요.
1: 아 그래요?
0: 팔뚝 한번 보여주세요. 팔뚝. 팔뚝? 보이는 라디오로 한번 들어줘. 여기 이두 쪽. 그렇죠. 와 진짜 하얗다. 진짜 하얗다. 진짜 하얘.
1: 야!
0: 오 줘봐.
1: 밖에 지금 야유하고 있어요. 우라고.
0: 표정이 너무 정색. 일하는데 너무 직원들 팀원끼리 너무 정색하는 거 아니에요?
1: 서운하다 진짜.
0: 그래 그 정도는 아닌데.
1: 열심히 하는데.
0: 좋은데.
1: 그러니까.
0: 자 여러분들도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휘준 아나운서 보고 있어가지고 네, 너무 반가워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첫 경기 11시에 있습니다. 월드컵.
1: 아 맞아요.
0: 예측 내기 한번 할까요?
1: 저는
0: 커피 걸고.
1: 네 하시죠. 저는 일단 이기는데 3-1 하겠습니다.
0: 3-1. 파이팅 있게 네. 거셨네요. 저는 이기는데
1: 네.
0: 1-0 갑니다.
1: 1-0?
0: 1-0.
1: 아, 1-0이 될 것 같은데.
0: 아, 1-0.
1: 커피로.
0: 첫 경기이기 때문에
1: 예.
0: 아, 많이 좀 수비를 네. 견고하게 할 것 같아.
1: 아, 또 약간 긴장해서.
0: 긴장해서 좀.
1: 아, 아니야. 3-1.
0: 3-1. 나 1-0.
1: 커피.
0: 커피.
1: Let's 오케이. go.
0: 자, 언어유의 시작.

0: 보겠습니다.
1: 네, 오늘도 역시 네, 평소에 헷갈릴 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금요일은 어원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원을 알아볼 단어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 Let's go! 네 이놈! 휘네씨, 네 죄를 네가 알렸다.
3: 전하! 아,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전하!
2: 감히 내게 불경한 음식을 올려! 이게 무엇이냐? 냄새가 좋은... 아니, 냄새가 고약하다!
3: 아, 소신이 만들었습니다. 밀가루 두 개를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착 구운 뒤 그 사이에 소고기를 착착착착착착착 낮아가지고 구워가지고 넣은 다음에 소젖을 발효시켜가지고 고소하게 만든 걸 줄줄 흐르게 넣어가지고 각종 채소를 넣어봤더니 맛이 행복해가지고 행복어라고 지어봤습니다.
2: 모양은 불경하나
3: 행복어.
2: 자네 정성을 봐서 행복어.
3: 행복어.
2: 내가 목에 먹어보겠노라. 자. 아니 맛이.
3: 맛이.
2: 맛이. 치. 아가 주인이 된다 하여. 어. 치. 주. 복어라고 어. 해도 되겠구나.
3: 야.
2: 너무 맛이. 아니야. 이런 걸 어떻게 먹느냐. 나를 능멸하느라 어. 능멸하느냐 내 이놈.
3: 어, 말도 못하고
2: 미안해.
3: 어, 성격도 고약해요.
2: 다 들린다. 다 들려. 맛있긴 한데 하여튼 고약한 이놈에게 곤장 100대를 어. 올리라.
3: 아, 살려주시옵소서 주나.
0: 오늘 상황극을 이제 휘준 아나운서가 썼어요.
1: 아, 진짜 할 게 없어요 어제.
0: 왜 뭐
1: 재밌었어요?
0: 아니 왕이 네, 왕이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햄버거 줬는데 왜 이렇게
1: 화는 항상 많아.
0: 화가 많아. 아, 화 많은 왕이구나.
1: 네. 오늘 어원을 알아볼 단어는 고약하다입니다. 그래서 화가 많은 거예요.
0: 아 고약하다. 때문에.
1: 자 성미 언행 따위가 사납다, 맛 냄새 따위가 비위에 거슬리게 나쁘다 등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고약하다.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0: 고약하다.
1: 고약하다.
2: 하 곤약.
1: 어?
0: 곤약이 먹으면은 조금 막 괴롭잖아요.
1: 무리데스.
0: 모르겠습니다.
1: 네, 아, 일단 알아보죠. 알아보죠. 예? 자, 첫 번째 설입니다. 굉장히라는 말이 고의로 줄었고 이게 악독하다, 악랄하다라는 뜻의 악하다와 결합해가지고 고의 악하다, 즉 고약하다. 가 됐다는 설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이거는 그냥 어떤 형태론적인 예. 설명인 거예요. 그렇죠?
0: 그렇네요.
1: 재밌는 설이 또 하나가 있어요. 오. 조선시대 세종대로 가보겠습니다. 세종대왕한테 아주 불편한 신하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고약해 라고 합니다. 아, 민경 PD 너무 안 믿네.
0: 이거 어디서 갖다 붙인 거야?
1: 이게 서프라이즈에도 나왔어요.
0: 아, 정말로?
1: 오. 서프라이즈에도 나왔단께? 고약해. 자, 고약해는 선왕인 태종 때 발탁이 돼가지고 능력을 인정받은 문신이에요. 세종과 의견이 달라서 여러 차례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예, 신하 고약해가 임금 앞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자 세종이 이렇게 분노한 거예요. 이런 고약해 같은 이게 말하면서도
0: 아, 설이니까 설이니까
1: 설이니까 예, 설이니까 고약한 고얀의 어원이 됐다는 설입니다.
0: 예.
1: 근데 이 고약해 이름 자체는 같을 약 바다 해자를 써가지고 바다 같은 인물이라는 오. 뜻이라고 해요.
0: 예, 예.
1: 그 고약하다의 지금 의미와는 전혀 다른 거죠, 그죠?
0: 예. 아 근데 뭐 이렇게 불편하더라도 네. 의견을 계속 던지고 이렇게 해야죠. 그게 중심이지.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고약.
1: 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고약해.
0: 알겠어요.
1: 서프라이즈도 나왔단께.
0: 알겠습니다.
1: 네.
0: 박영숙님이 오늘 햄버거의 어원인 줄 알았어요.
1: 아니요.
0: 행버거.
1: 아니 아니라고 해요.
0: 예, 그건 맛있겠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1: 학생들 맨날 예. 먹는 얘기 같고. 자, 486 하나버님 초딩 아들 아침 먹다가 뽑네요. 치주 버거. 네, 귀여워라.
0: 7442번님이 테디 휘준 쌤 띠드 버거 따뜻대염이라고 애교를 부리셨어요.
1: 네. 예. 가세요.
0: 어딜 가? 안 사주겠다는 얘기죠?
1: 네.
0: 네. 각자 먹을 건 각자 삽시다.
1: 네.
0: 휘준 아나운서 왜 그래? 예, 태토남. 네. 휘준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다음 주에 1대0 나 1대0.
1: 3대1.
0: 3대1 1대0.
1: 여기 다 쏘는 걸로.
0: 여기 다 쏘는 걸로. 우리 커피는 이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 좋아한다.
1: 잠깐 저를 좋아한다. 저럴 땐 또 좋아해.
0: 너무 좋아해. 이기는 편 우리 편 스타일.
1: 그러니까.
0: 스텔라장의 빌런
1: 네.
0: 이란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1: 안녕.

0: We all pretend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
1: 아, 목소리 너무 좋죠? 스텔라잔 빌런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금요일 4부 코너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미 제 고향 동생입니다. 울생이널 밴드 원희의 메인보컬 용훈씨와 함께합니다. 아, 아침부터 아주 훈훈한 예, 비주얼과 목소리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침 라이브까지 선물로 또 준비해 오셨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차례기 휴렉, IS동서, KB국민은행, 포스코 ENC,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합니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 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

0: 명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 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 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0: 8시 15분 31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1: 네, 한동안 초여름 날씨 즐기기 좋았는데요. 서서히 고약한 더위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월 중순 접어들면서 매일 어제보다 오늘 기온이 조금씩 더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28도, 강릉과 광주 29도, 대구는 30도 예상되는데요. 주말에는 오늘보다 1, 2도가량 더 오르고요. 다음 주는 대부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오늘 하늘도 대체로 맑아서 월드컵 응원 열기를 더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는 5에서 10mm 사이에 소나기 지나는 곳 있겠고요. 주말도 대체로 맑지만 일요일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찬입니다.
0: 예, 예. 정면에 또 카메라 보이는 라디오로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기자님 또 이발하셔가지고.
1: 아, 예. 다행입니다. 예. 이발 안 했으면 되게 산발된 그런 약간 추노 스타일의 머리를 보실 수 있었는데.
0: 아,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1: 조금 깔끔해져가지고.
0: 의외로 아닙니다. 또 최기찬 기자님 비주얼이 머리를 네. 길러도.
1: 의외로요?
0: 예. 예. 의외로 미안합니다. 네, 네. 아, 표현이 너무 예, 네. 그랬네요.
1: 공격적이시네요.
0: 의외로 머리가 길러도 지저분해 보이지 않아요.
1: 아 진짜 네. 저 처음 들었어요. 맨날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0: 아 진짜로? 네. 약간 영국 그 신사 같아. 꼬마 신사.
1: 아 꼬마 신사. 오늘 많이 공격적이시네요.
0: 왜 공격이? 네. 왜 칭찬인데 왜?
1: 자, 오늘 예민합니다.
0: 알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자 예민할 때는 일을 하는 게 최고죠. 네. 할 일을 하겠습니다. 키워드 뉴스 어떤 키워드 오늘 가져와 주셨을까요?
1: 이제 오늘 이제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넘었기 때문에 좀 정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정점식과 장동혁, 두 번째 키워드는 정청래와 김민석, 마지막으로는 친청계와 친명계입니다.
0: 아, 예민한 키워드들인데 최신 정치권 지형도 분석하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정점식과 장동혁입니다.
0: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았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1: 국민의힘이 원내대표로 정점식 의원을 선출을 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3선이고요. 지역구는 경남 통영 고성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정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또 친윤계인데 거의 뭐 찐윤계로 평가를 받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친윤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1: 정점식 원내대표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 이른바 절윤 논란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정 원내대표는 지난 3월 소장파 의원들의 어떤 절윤 선언문 발표 당시에 자신이 물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도로 친윤당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0: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원내대표를 맡았습니다.
1: 맞습니다. 이제 아울러 지방선거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거취 압박을 좀 크게 받고 있잖아요. 이제 장 대표가 버티기에 돌입한 상태지만 만약 사퇴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또 이제 전당대회 개최 여부도 정점식 원내대표가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0: 예, 또 다른 숙제도 있을까요?
1: 예, 또 다른 과제로는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된 한동훈 의원과의 관계 설정이 꼽히는데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 의원의 복당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 원내대표는 일단 결론을 내리진 않았고요.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심사숙고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0: 그렇군요. 새롭게 선출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 정청래와 김민석입니다.
0: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인데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도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소식 전해주시죠.
1: 민주당 내에서 이제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발언까지 겹치면서 내용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선거 직후에 큰 승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승리는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정청래 대표와 다르게 해석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0: 예,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1: 민주당이 숫자상으로는 이기기는 했습니다만 서울을 비롯한 핵심 지역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고요. 재보궐선거 결과가 좀 뼈아픈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세 곳을 더 빼앗겼습니다. 이게 경기 평택을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부산 북갑 세 곳인데 이 중에서 두 곳은 현역 의원이 시도지사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됐던 지역구거든요. 이 지역구는 사실 사퇴 시점을 조금만 늦췄다면 보궐선거 자체를 이번에 치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결국 당 지도부의 전략 미스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0: 예,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에 김민석 국무총리를 칭찬하는 부분이 정치권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1: 예, 김민석 국무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대통령이 김 총리를 이제 공개적으로 칭찬을 한 겁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서 듣고 굉장히 좀 놀랐는데 예. 김민석 총리의 뛰어난 리더십 이런 표현을 좀 사용을 했고요. 내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치열하게 잘 달려왔고 성과도 잘 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또 다른 역할을 해도 적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역할을 바꾸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날 이 대통령이 작심한 듯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도전이 유력한 김민석 총리가 크게 주목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0: 기자회견 이후에도 또 갈등이 표출이 됐습니다.
1: 친정청래계, 이제 친청계라고 부르는데 이제 친청계로 불리는 이지은 대변인이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무 개입에 비유하면서 또 논란이 됐고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떠나는 날 서울공항에 정청래 대표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서 또 논란이 됐고요. 그저께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됐습니다.
0: 그렇군요. 마지막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1: 네, 마지막 키워드는 친청계와 친명계입니다.
0: 민주당 내부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선거 책임론과 계파 갈등이 이어지는 분위기인가요?
1: 그렇습니다. 이게 계파 갈등이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청와대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좀 오래 쌓인 상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면 최소 지난 9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0: 지난 9월 어떤 일이 있었어요?
1: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기사도 쓰고 라디오에서 언급했다가 욕을 정말 많이 먹었는데 예. 이게 작년 9월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슈가 됐었을 때 당시 이제 원내대표였던 이제 김병기 의원이 국민의힘과 합의를 하면서 특검법 일부를 수정하는 대신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뭐 정부의 금융정책 거버넌스 개편, 즉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과 조직체계 개편에 대한 합의를 해왔는데 당원들의 좀 지적이 나오자 정청래 대표가 이를 깨버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0: 그런 일이 있었군요.
1: 이게 국회 이게 입법사항이고 예. 금융거버넌스 관련 상임위의 위원장이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무조건 돼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여당이나 여당 대표가 좀 욕을 먹고 지지자를 좀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오히려 당 지도부가 욕을 먹지 않기 위해 합의를 파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뺀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된 거고요. 결국 대통령 공약 실천이 좀 무산이 된 거죠.
0: 예, 반쪽짜리 정부조직법이라고 볼 수 있나요?
1: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이재명 정부가 초기에 경제 성장이나 뭐 자본시장 정상화를 또 크게 강조하고 있었잖아요. 뭐 코스피도 그렇고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정부조직법 부분에서 금융 분야가 제외된 것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평가를 했고요. 또 민주당 지도부가 선명성을 좀 내세우면서 또 개혁 법안을 밀어붙이고 이 과정에서 합의가 틀어지거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또 하게 되면서 간송 각종 이제 민생 법안이나 산업 육성 법안이 통과가 지연이 됐고 또 이게 또 정부와 청와대에 큰 부담을 주기도 했습니다.
0: 예, 단순히 최근에 드러난 문제만은 아니었네요.
1: 예, 그렇다 보니 대통령이 뭐 직접적으로 말은 못했고 공개 발언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여당 지도부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동안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입법 속도를 굉장히 강조를 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국회가 너무 느리다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지방선거 결과까지 좋지 않게 나오자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집권했을 때와 야당일 때는 달라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0: 결국 당대표를 두고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0: 예, 대결이 예상이 되네요.
1: 그렇습니다. 이제 정청래 대표는 연임 도전이 좀 유력한 상황이고요. 친명계에서는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김민석 총리가 유력 주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차기 당대표는 이제 2년 뒤 총선 공천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목도가 좀 높은데요. 김민석 총리 말고도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 측과 공개적으로 부딪혀왔던 송영길 의원의 출마도 좀 뭐 검토가 되고요.
0: 예.
1: 우원식 전

0: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1: 그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에서 차기 리더십에 대한 내부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한 줄은요, 전투에선 이겼지만 전쟁에선 졌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0: 오, 최기장 기자님 아 고생하셨어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신청곡 한 곡 띄워드릴까 하는데
1: 오늘 제가 신청한 곡은 채연의 둘이서였습니다.
0: 이 노래 신청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제가 오늘 키워드를 뭐 정점식과 장동혁, 정청래와 김민서 이렇게 두 명씩 또 하기도 했고 또 PD님 두 분 새로 오셨잖아요. 그 둘이서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로 둘이서를 신청했습니다.
0: 같이 그러면 쏴 외치면서
1: 쏴 나나나 외치고
0: 예 나나나 쏴를 외치면서 함께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연의 둘이서 이 노래 들으면서 기자님 보내드리고요. 밴드 원희의 보컬 용훈 씨와 아침에 깨어서 미안하지만 아깨미로 돌아옵니다. 기자님 다음 주에 봐요.
1: 네 감사합니다.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사 손옥실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입니다. 진단을 넘어 체계적인 이력관리까지 강원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0: 광고 협의회.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혜 리포터.
3: 네, 오늘 금요일에 보라의 라이브에 햇살도 막 좋고 들뜨는데요. 도로 위도 거리 응원 준비하는 곳들도 있어서 들떠 있지만 또 차들은 적어서 정체는 평소보다 심하지 않은 편입니다. 먼저 광화문 광장 일대는 거리 응원하러 벌써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 광장 안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도로 통제는 없는 상황이라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통제는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지나기 좋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도 평소보다는 좀 수월한 흐름 보이는데 강 서쪽으로는 두 길 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는 모두 처리가 됐고요. 올림픽대로 올림픽대교에서 청담대교 또 반포 일대로 강변북로는 광진구와 용산구 일대로 서쪽으로 밀려있고요. 반대 강 동쪽으로 두 길 다 평소보다는 좀 수월한 흐름입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월릉에서 신내 사이로 양방향 정체고요. 경인고속도로는 이제 서울 쪽으로 신월부근만 정체 남아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누군가는 아직 꿈속을 헤맬 시간. 새벽 대바람부터 상암 MBC로 게스트를 초대하는 본격 램수면 토크쇼.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미. 굿모닝 FM 태희입니다는 학연, 지연, 혈연 전혀 예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좋아요. 울산의 아들, 네, 울산 동생 지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좋아요. 밴드 원희의 메인 보컬 용훈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용훈. 네 안녕하세요. 밴드 원희의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용훈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야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있는데 오 아침부터 뭐 뽀송뽀송.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미모 아주 예 훈훈합니다.
1: 조금 이제 그래도 오랜만에 또 선배님 뵙고 하니까 샵 갔다 왔습니다.
0: 아 근데 헤어 컬러 잘 나왔네요.
1: 아 맞아요. 파랑 블루로 좀 했고 아. 이게 좀 빠지면 이제 또 그레이로 될 것 같기는 한데
0: 지금 약간 그레이 느낌 나면서 네. 약간 좀 이 세계에서 온 느낌이에요.
1: 한껏 좀 멋을 좀 꾸미고 왔습니다. 오늘.
0: 아 멋지다 네. 멋지다.
1: 감사합니다.
0: 많은 분들이 또 엄청 환영해주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용훈 씨가 드디어 굿모닝 FM 5개월 만에
1: 네.
0: 아, 꼭 다시 나오겠다. 부르면 언제든 오겠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나와주셨어요.
1: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이제 뭐 아침에 불러도 저는 무조건 온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벌써 5개월이나 지난 줄은 진짜 몰랐고
0: 반년이 흘렀어.
1: 네, 그래서 또 오랜만에 오니까 되게 좀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0: 예.
1: 좀 너무 이른 아침이긴 하지만
0: 예.
1: 그래도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0: 사실 용훈 씨 거의 못 자고 왔거든요. 네. 아침에 오면 전날 저녁 스케줄 있으면 거의 못 자고 와요.
1: 맞아요.
0: 김서영님이 우와 용훈이다. 원희 영훈 화이팅.
1: 화이팅 감사합니다.
0: 조영희님이 아침부터 빛나는 비주얼 보니까 눈이 즐겁네요.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셨고 뇨뇨님께서 출근길이 이렇게 행복할 수 없다. 하트.
1: 감사합니다.
0: 엄청 반겨주고 계십니다. 네. 울산 이야기를 이제 고향이라서 네. 제가 이제 하곤 하는데 용훈 씨는 울산의 아들인 거 어때요? 좀 아시나요 주변에서?
1: 저는 이제 뭐 그 저를 이제 위브들 저희를 좋아하는 우리 팬분들은 네. 다 아시고
0: 아, 알고 있어.
1: 그리고 이제 또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울산에 계시기 때문에
0: 아, 그렇지.
1: 부모님 지인분들은 이제 좀 이제 많이 아시는 편인 것 같아요.
0: 근데 다녀왔어요?
1: 네, 저 한 달 전에 다녀왔어요.
0: 어, 진짜?
1: 한 달 전에 다녀왔고 아직 근데 이제 우리 태희 선배님만큼 울산의 자랑은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빨리 그 길 가야죠.
0: 자랑이지.
1: 네, 빨리 예. 이제 그 길을 좀 가야 됩니다.
0: 울산 어떻게 돌아다니면 사실 튀는 외모라서 다 쳐다보긴 하겠지만 팬분들 마주치기도 하고 막 이래요. 울산 가면?
1: 아, 뭐 쳐다보지는 않고.
0: 아, 다 쳐다보지.
1: 네, 아니 아니.
0: 울산에 그렇지. 이런 인물이 어디 있어? 아, 우리 민영 PD가 또
1: 그러니까요.
0: 울산이 고향이라.
1: 아, 제가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너무 반가운 게
0: 네, 수민 작가 있고.
1: 수민 작가님도 울산이고 여기 진짜 울산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0: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1: 네, 그래서 네. 아, 그래서 더 뭔가 좀 마음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울산에 한 달 전에 다녀왔는데
0: 네.
1: 제가 이제 부모님 엄마랑

0: 아빠랑 이제 밥 먹으려고 울산에 이제 그 병영이라고 있어요.
1: 병영 거기 알죠? 병영.
0: 막창 굉장히
1: 유명한. 아, 막창 골목 예. 있죠 거기.
0: 거기를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었는데 어떤 분께서 딱 이제 걷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걷다가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이렇게 하시니까 저는 이제 딱 알잖아. 아 미부다. 그래가지고 인사하기 조금 곤란해 보이셔서 그냥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먼저 했어요.
1: 먼저 했어. 야, 먼저 하니까 이런 사람이 어딨어. 네,
0: 그러니까. 아, 저 너무 팬이라고 콘서트도 다녀왔다고. 아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부모님하고 오랜만에 울산 와가지고 밥 먹고 그랬다. 너무 고맙다고. 근데 뭔가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조금 조금씩 있는 게 저는 오히려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반가웠어요. 아. 네, 그래서 먼저 뭐 인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2: 마음이 너무 예쁘다.
0: 그럼 막 부모님도 사실 더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1: 네. 아 성격이 너무 좋아요.
0: 아 고맙습니다.
1: 사실 뭐 이렇게 또 밴드 원희의 보컬로서가 아니라 그냥 울산의 아들로 부모님하고 가면 또 사적인 생활 이렇게 또 방해받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는데 아 그 사이에 또 팬분들 만나면 너무
0: 너무 행복 너무 좋아요.
1: 먼저 인사하고 네. 아 성격이 너무 좋아.
0: 울산이 약간 다 성격이 좀 좋아요.
1: 좋아 좋아. 민정 PD한테 물어봐요. 이런 비주얼이 없잖아 시내 가도. 아니 잘 없어 그건... 진짜 없어. 그러니까 용훈이 다니면 다 쳐다본다니까요. 자 일단은 밴드 원희의 멤버 용훈으로 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후의 명곡에 최근에 또 출연하셨었어요.
0: 맞습니다.
1: 김동훈 작가 작곡가 편 출연을 했었는데 네. 명곡이 진짜 많았는데 아, 잘 어울렸어. 다비치의 파리파리. 어때 준비하면서 좀 어떠셨어요?
0: 이게 사실 이제 그 불후의 명곡 이번에 김도훈 작곡가 편은 이제 김도훈 작곡가는 사실 저희 회사 대표님이세요. 네 대표님이시고.
1: 그러시고.
0: 네 대표님.
1: 아, 더 부담되겠는데.
0: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더 부담됐던 것도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파리파리라는 노래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1: 아 그렇지.
0: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이제 다 있는 그런 너무 센 명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좀 고민을 많이 했고. 하면서 준비했던 건 내가 이 원곡은 이길 수 없으니 그냥 여기에 있는 이 현장을 페스티벌장으로 만들자. 그냥 재밌게 만들자. 이게 이거 하나가 목표였고
1: 네. 목표 달성했네.
0: 네 목표는 제가 생각해도 좀 달성을 한 것 같아요.
1: 느껴졌어요 이게. 네. 방송으로 봐도 이 정도면 실제는 뭐 폭발적인 거죠. 네. 야 멋지게 잘 했었는데 일단 뭐 무대보다 시작점 멘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0: 아니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불후의 명곡을 작년에 이제 딱 처음 나가게 되면서 이제 몇 번 이렇게 좀 나가게 됐었어요. 근데 제가 불후의 명곡 처음 이제 나갔을 때 사실 엄청 떨리잖아요.
1: 떨리지. 너무 떨리지.
0: 그 불후의 명곡이라는 방송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1: 너무 떨리지.
0: 그래서 이제 딱 준비 다 하고 자 이제 뭐 컷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제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하기 전에 약간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앞에 이제 관중들이 있는데 아 멋있게 할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멘트를 했어요. 근데 이게 반응이 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히려 긴장을 풀려고 아 멋있게 할게 했는데 이게 뭔가 좀 느끼하면서 뭔가 되게 괜찮다. 좀 되게
1: 자신감도 있어 보이면서
0: 자신감도 있어 보이면서 이런 게
1: 이겨내려는 되게, 그 쑥스러움도 있고
0: 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반응이 좋구나 하고 말았는데 갈 때마다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거를 은근히 이제 저한테 오늘은 뭐 그런 거 없으세요?
1: 아 시그니처가 돼버렸네.
0: 시그니처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뭐 섹시하게 할게요. 뭐 귀엽게 할게요.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점점 이제 할 게 없어지네.
1: 야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
0: 그러니까 이제 뭐 파리파리라고 뭐 이럴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좀 오히려는 오히려 지금은 불후의 명곡 나가면 아 노래 어떻게 하지 보다 아 멘트 뭐 하지?
1: 선곡보다 더 힘드네.
0: 예,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1: 야, 그래도 멘트 하나하나를 다 여러분들이 딱 집중할 수 있게끔 네. 멘트를 맛있게 또 잘 날려주니까.
0: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1: 기대를 하는 것 같아.
0: 좋아해 주셔서 너무 다행이었죠. 뭐.
1: 매력적이라서 네. 그래, 매력적이라서. 저희가 그럼 또 이거 부탁을 하려 했는데 굿모닝 FM에도 멘트 필살 멘트 하나 뭐 대충 해봤던 것 중에
0: 해볼까요?
1: 아, 해봤던 것 중에
0: 멋있게 할게요. 뭐 이런 식이었어요.
1: 좋다.
0: 사실 이거 하려 했거든요. 그 너무 졸려 아침이니까 잘 자요. 하려고 했는데
1: 잘 자면 안 돼.
0: 잘 자면은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1: 간신히 일어난데 이거요. 네. 아, 그건 안 되지. 네. 아 멋있게. 불후의 명곡 이 뭐 실내에서 즐기는 축제라면 야외에서 즐기는 페스티벌 또 한창입니다. 네. 그래서 밴드 원이 또 1순위니까 용훈 씨는 페스티벌 퍼스널 컬러 퍼컬이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팬분들이 또 그런 말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 무대는 진짜 제대로 즐겨요.
0: 그러니까. 네네. 맞아요.
1: 즐겁죠.
0: 너무 재밌고 사실은 이제 야외 특히 페스티벌은 실내 페스티벌도 너무 재밌지만 그 자연광 아래에서 하는 그렇지. 그 페스티벌의 맛, 야외 페스티벌의 그렇지. 맛은 진짜

0: 못 이겨요.
1: 햇살이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네. 바람이 부면 부는 대로.
0: 맞아요. 그리고 또 앞에 있는 그 팬분들, 그 관중분들이 아. 정말 저만큼 뛰시거든요.
1: 그렇지.
0: 그러면은 그 물 뿌릴 맛도 나고 거기서 사실은 저는 그 희열과 에너지를 다 느끼고 오는 것 같아요.
1: 진짜 밴드다. 네. 진짜 밴드야. 네. 와, 아 보통 소리 질러 하는데 용훈 씨는 또 다르게 하네요. 어떻게 해요?
0: 아, 저 소리 질러 하고 뭐 에블바리 뛰어 하고 아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어떤 그 벨포레 페스티벌이라고 거기에 약간 오프로드 식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 뒤에 막 자동차들
1: 차들
0: 막
1: 다니고
0: 차들 막 윙 윙 다녀서 항상 제가 한 곡마다 그 멘트를 하는 구간이 있어요. 뭐 오늘은 뭐 더운 만큼 소리 질러. 뭐 맨날 맨 이것도 맨날 바뀌어요.
1: 뭐 한 만큼 소리 질러가
0: 그거 불후의 명곡처럼 맨날 맨날 멘트가 바뀌는.
1: 멘트 장인이네.
0: 근데 이제 그때는 딱 생각난 게 뒤에 막 자동차가 윙윙 다녀서 저기 뒤에 자동차 엔진처럼 소리 질러라고 막 이런 식이었었어요.
1: 그러면 또 센스 있게 팬들이 와 아니라 뭐 딴 말이야. 와. 와 주고받는 맛이 또 있네. 울산에는 페스티벌이 있었나? 울산 뭐 뒤란 말고 또 뭐가 있나?
0: 울산도 요즘에는 그 뭐 서머 페스티벌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 그래요. 태화강 축제도 있고
0: 네 태화강 한데. 축제도 있는데 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1: 봄어 페스티벌 있다.
0: 네 아직까지 울산 페스티벌은 네. 페스티벌은 아직 안 가봤어요.
1: 아 진짜? 네,
0: 옛날에 뒤란이라는 그 무대는
1: 그래.
0: 써본 적이 있는데 울산 페스티벌은 아직 안 가봤던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솔직히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울산 사람으로서 울산 페스티벌 한번 가서
1: 아 좋다.
0: 부모님이랑 이제 우리 할머니랑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한번 보여주고 싶은 좀 그런 욕심은 좀 있기는 합니다.
1: 가족들 앞에 쓰는 게 또 다른 느낌이니까 네. 팬들한테 쓰는 거랑 자 일단은 페스티벌 다니시고 방송하고 이 바쁜 와중에 용훈 씨가 속한 밴드 원희의 새 앨범이 지난달에 얼마 전에 발매가 됐습니다. 야 타이틀곡 제목이 이카루스예요. 이거 살짝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 흐르고 있는데 이거 어떤 노래예요?
0: 아 이거 이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이카루스라는 곡이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 나오는 그 이카루스를 이제 모티브로 쓴 곡이고 저희 예. 팀의 이제 기타리스트 강현이가 쓴 곡이고 이 곡이 예전에 저희가 2019년 20년도 때 뭐 야행성 소행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 노래 이제 를 다시 뭔가 좀 모티브한다는 느낌, 그 감성을 좀 다시 낸다는 느낌으로 좀 이 곡을 좀 이번에 다시 좀 컴백을 해봤습니다.
1: 너무 멋지네요. 사운드 너무 좋고 보컬이 확실히 이런 사운드가 잘 묻는.
0: 야 강훈
1: 씨가 완전히 남자다운. 근데 막상 이제 곡을 쓴 강현 씨가 이카루스 한 소절을 딱 불렀어. 근데 용훈 씨가 바로 완전 직진으로 그냥 꽂아버렸네요. 진짜 못한다. 아, 너무 못했어.
0: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가 아마 라이브하고 그 이거 라이브하고 있어 라방하고 있었을 때.
1: 라방하고 있을 때.
0: 이제 뭐 이렇게 대기하다 심심하니까 이 친구가 너 노래 막 부르는데 사실은 기타를 치는 친구다
1: 그쵸,
0: 보니까.
1: 기타 메인이니까.
0: 노래를 그렇게 썩 잘하진 않아요. 이제 지금 그걸 되게 자신 있게.
1: 괜찮던데.
0: 예 부르게 안 보셨어요?
1: 예 네, 괜찮던데. 아,
0: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사실은 또 놀린다고 그치, 처음에는 거. 오 해놓고 진짜 못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 그 두 배거든요.
1: 그렇지, 그렇지.
0: 충격이 두 배예요.
1: 제대로 먹였어.
0: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1: 그렇지.
0: 네.
1: 아, 이게 얼마나 친한지 또 느껴지고 얼마나 또 애정이 있는지 느껴집니다. 자 이쯤에서 아 여러분들 새로운 또 신곡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신곡도 신곡이지만 이 아침에 잠을 안 자고 라이브까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0: 아, 네 맞습니다.
1: 어떤 노래를 준비해 주셨어요?
0: 제가 준비한 곡은 묘해 너와 라는 곡이고요. 이 노래 선배님께서 또 리메이크를 또 하셨잖아요.
1: 맞아요. 네,
0: 그래가지고 저도 원래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노래인데 선배님이 또 부르셔가지고 아, 좀 부르면 좋겠다.
1: 오 세상에.
0: 싶어가지고 좀 아침이라서 목이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나 네. 묘해 노아를 제 버전으로 다른 사람이 부른 걸 못 들어봤어 한 번도. 그래서 오늘 처음이에요.
0: 되게 좀 부담 많이 되는데.
1: 잘할 것 같아. 잘 어울릴 것 같아. 자 용훈 씨만의 감성으로 묘해 너와 어떻게 재해석을 했을지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해주시. 고요. 또 아, 여러분들 들으면서 반응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0313번님이 원희 콘서트 보고 너무 반했어요. 비를 몰고 오는 소년 소행성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이카루스도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오늘 또 다른 매력입니다. 밴드의 노래와 다르게 살랑살랑 마음에 두근거림을 줄 거예요. 묘해 너와 자 라이브 준비됐을까요?
2: 네, 잠시만요.
1: 뭐 필요해요?
2: 저 물만 있어.
1: 아 물. 아, 그래 물 한 모금 해야지. 잠도 안 자고 왔는데. 괜찮아
0: 아침이라.
1: 괜찮아 천천히. 홍서연님이 매주 목금 아침 6시부터 매.

0: 당의 원희 노래 나오는 국내 팝 락 플레이리스트 틀고 편의점 알바하는 대학생입니다.
1: 오.
0: 항상 고된 아침인데 용훈 오빠와 함께해서 정말 기뻐요. 용훈이 오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벌어 갈게. 화이팅.
2: 고마워.
0: 진짜 사랑받는다.
1: 네, 그 저랑 준비 이제 된 것 같습니다.
0: 예, 라이브로 또 선물로 돌려드립니다. 우리 용훈 씨의 버전으로 묘해 너와 라이브입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야, 안 잡았는데 이 정도로. 야, 잘한다, 잘해.
1: 너무 떨려.
0: 아, 잘한다.
2: 아니, 무슨 약간 그 오디션 보는 선배님 앞에서 그러니까 오디션 보는 것 같네. 아니,
0: 내가 시킨 게 아니잖아. 너가 준비해 왔잖아.
3: 감사합니다.
0: 용훈 씨의 묘해 너와 라이브였습니다, 여러분. 네. 용훈 씨 안 자고 왔거든요. 어머, 쌩쌩하네요.
2: 그냥 아직까지 이게 그 아침이라서 좀 목이 많이 좀 떠 있고 이게 그래서 뭐 선배님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노래가 더 어려운 거죠.
0: 더 어려워요. 진짜 컨트롤 어려워.
2: 그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런 노래는 그 음정.

0: 조금이라도 막 나가면
1: 아, 이제 그런 게 되게 어려워.
2: 호흡도 어려워. 엄청 아, 어려운 노래인데
0: 잘 됐나요?
2: 너무너무 잘했어요.
0: 감사합니다. 예.
2: 허정현 님이 라이브가 이렇게 안정적이어도 되나요? 완전 용몬스 침대. 5365번 님은 울산에 보컬 영재고가 있나요? 울산 사람들 노래 왜 이렇게 잘해요?
0: 크, 이게 아. 다 피가 있어요. 태희 선배님부터 해 가지고 이 피가 쫙 있어 있어. 있습니다. 예.
2: 네. 9065번 님이 어머어머 울산 물이 좋다. 아,
0: 고맙습니다.
2: 아, 울산 물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또 BBC도 있고.
0: BBC가 뭐예요?
2: BBC.
0: 아 비비 비비 아
2: 비비 울산이잖아.
0: 아, 아 BBC는 BBC라고 해서
2: 영국 방송 말고요.
0: 저 그거 말씀.
2: 에 영국 방송 말. 아. 자 일단 이쯤에서 광고 듣고 와서 예 손 한번 돌리고 마무리할게요.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4: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굿모닝 FM 태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이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3: 굿모닝 FM태입니다.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미 밴드 원희의 메인보컬 용훈씨와 함께했는데 와 라이브 선물 너무 좋았죠?
5: 고맙습니다.
3: 6431번님 반응 좀 읽어주세요.
5: 아 용훈님 저 다 들었어요. 밴드는 댄스 챌린지 요청 안 들어와서 그렇게 서운하다면서요.
3: 아 진짜로? 굿모닝 FM에서
5: 댄스 챌린지 한번 찍어주세요 해주셨습니다.
3: 진짜 이런 얘기를 했어?
5: 아니 왜냐면 이게 밴드팀 요즘엔 그 문화가 서로 이제 아이돌분들 컴백하시면 서로 막 챌린지
3: 그렇지,
5: 찍어주고
3: 챌린지 해주고.
5: 근데 저희는 밴드팀이니까
3: 요청이 없구나.
5: 요청이 많이 없어. 요청이 많이 보컬 챌린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3: 아 그렇지 그렇지.
5: 보컬 챌린지만 그렇게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3: 아 그렇지 노래 잘하니까 또 보컬 챌린지는 무조건 들어갈 텐데
5: 이 안에 네, 그 또 그 댄스 그게 좀 있거든요.
3: 아,
5: 근데 이제
3: 있어?
5: 그런 게 좀 있어서 약간 좀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3: 예.
5: 근데 이제 또 이게 막상 또 그 챌린지를 제가 또 못 하는데 추면 괜히 또 패가 될 수 있기는 해서. 근데 이따가 뭐 아니면 보고
3: 지금 이 공식 발표했으면 이제 연습해야 돼요.
5: 네, 연습하고
3: 챌린지 오면 다 해줘야 돼.
5: 지금요? 지금 만약에 막 하게 되면
3: 아, 지금은 준비가 돼. 뭐가 하여튼 저희도 아 예나 씨 챌린지 왔다 왔다
5: 이거잖아요.
3: 아, 내가 볼 때는. 영원히 내가 볼 때는
5: 아니에요.
3: 내가 볼 때는
5: 아 근데 아 지금 아직 몸이 안 풀려.
3: 아 몸이 안 풀렸어.
5: 몸이 안 풀려가지고.
3: 그러면 끝나고
5: 카피가 안 됐고.
3: 끝나고 저랑 같이.
5: 네네.
3: 예, 저랑 같이 이 댄스 챌린지 한번 남겨.
5: 알겠습니다.
3: 예. 내가 볼 때는 어 이게 별로 좋은 비즈니스는 아닐 것 같은 느낌이야. 아 사랑스럽네. 자 마칠 시간입니다. 영원 씨 어떠셨어요?
5: 갑자기요?
3: 맞춰요. 이제 맞춰요. 우리 가야 돼.
5: 아,
3: 아 우리 네. 음악이 아까우니까 원희의 이카로스 깔아주세요 지금. 예.
5: 아, 네. 아니, 아니 일단은 오늘 진짜 저도 오는데 너무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왔고 선배님하고 또 이제 왜냐면 제가 또 가끔 이렇게 카톡도 드리고
3: 맞아,
5: 이렇게
3: 맞아, 맞아.
5: 했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나오면은 또 더 재밌는 얘기 많이 들고 이렇게 올 테니까 자주 자주 불러주세요.
3: 진짜.
5: 네.
3: 그럼 자주 자주 잠 못 잘 텐데.
5: 아 괜찮아요.
3: 진짜 괜찮아요.
5: 네네 괜찮아요.
3: 위험할 거예요. 위험할 거예요. 우리 지금 PD님 바뀌어가지고
5: 네. 아, 괜찮습니다.
3: 사람들 모집하고 있는데 네. 예. 어쨌든 아 나오니까 전.

0: 좋네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2: 오랜만에 또 너무 반가웠고 멋진 라이브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카루스 이거 지금 완곡까지 다 들을 시간은 좀 안 돼서 저희가 조만간 완곡으로 또 꼭 틀어드릴 걸 네. 약속을 하면서
1: 알겠습니다.
2: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인사드릴 거고 다음에 꼭 나와주셔야 돼요.
1: 네, 알겠습니다.
2: 끝 인사 해보 끝에 이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1: 네.
2: 같이 외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씨 같이 하죠.
1: 네.
2: 여러분 해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50만 원, 문화건강복지포인트 80만 원, 삼척, 고성, 양양, 평창, 정선 지역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관광인 일생활이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33-256-8860 033-256-8860 강원 관광인의 행복한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 응원합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